0: 암수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암수, 노루, 한 쌍이 들판을 뛰어다녀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암컷과 수컷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
1: 오빠 먼저 해.
2: 여자, 남자, 여남처럼요.
0: 암컷은 암수가 나뉘는 동물에서 새끼를 낳는 쪽, 수컷은 암수가 나뉘는 동물에서 새끼를 낳지 않는 쪽이에요. 아마 이렇게 질문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세상에 암수가 나뉘지 않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자,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 테니까 암수 구별이 없는 동물이 누구일지 맞춰보세요. 1번 강아지, 2번 고양이, 3번 도마뱀, 4번 지렁이, 5번 코뿔소. 준성이.
3: 도마뱀.
0: 비야.
4: 지렁이.
0: 이 중에 정답이 있어요. 지렁이는 한 몸의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관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놀랍지? 이런 동물을 암수 한 몸 또는 자웅 동체라고 합니다. 이제 지렁이를 볼 때마다 암수 한 몸, 자웅 동체란 말이 생각나겠죠? 자, 여기까지 암수라는 단어와 관련된 말들을 배워봤어요. 과연 암수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뭘지 한번 만나볼까요? 암수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역할이에요. 역할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1: 촬영에 와서 제가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이제 군것질을 하거나 막 그러고 방도 안 치우고 그냥 그런 캐릭터 맡은 역할을 그런 역할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 진짜 그래요.
0: 준상이?
2: 역할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기본적으로 놀이할 때 역할 놀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역할을 맡는 거예요.
0: 준성이가 설명을 진짜 잘해줬어요. 역할의 정확한 뜻은 맡은 일 또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병원 놀이 할 때 나는 의사 역할을 맡고 싶다. 동물들은 종에 따라 암수의 역할이 다양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어떤 역할을 맡아본 적이 있어요?
1: 저요. 저는 예전에 병원 놀이를 많이 해서 같이 아빠랑 병원 놀이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거 갖고 아빠랑 자주 친구 막 그런 역할 놀이 했었어요.
0: 그럼 리아, 병원 놀이 하면은 리아는 어떤 역할을 해요?
1: 맨 처음에는 아빠가 먼저 환자하고 그 다음에는 아빠가 의사하는 것처럼 공평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0: 아, 역할을 잘 나누어서 하는구나. 선생님은 여러분들만 할 때 반장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학생으로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다들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해내고 있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암수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중요한데 그 역할이 동물마다 매우 다르답니다. 제비, 꾀꼬리, 황제 펭귄은 암수가 함께 새끼를 돌보고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는 수컷이 새끼를 돌봐요.
2: 해마도 그리고 암컷이 갖고 있다가 수컷한테 새끼들을 옮겨주잖아요.
0: 아, 그렇구나. 곰, 소, 바다코끼리처럼 암컷이 혼자 새끼를 돌보는 동물들도 있고요. 동물에 따라 암컷과 수컷의 역할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4: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우리 오늘 배운 암수 그리고 역할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5: 꺼내고
0: 펼쳐서
5: 펼쳐서
0: 글짓기를 해볼까요?
5: 글짓기
0: 시작!

0: 암수. 암컷과 수컷을 함께 이르는 말. 역할. 맡은 일 또는 해야 하는 일.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선생님 너무 궁금하네요. 한번 볼까요?
2: 거북이는 암수 구분이 어렵다. 사람마다 자기 역할이 있다.
1: 우리 준성이 아주 잘 썼어요. 그럼 이제 리아가 읽어볼까요?
3: 호박과 암수 구별이 쉽다. 나의 역할은 방 어지르기다.
1: 오늘 이렇게 두 단어를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떤 단어가 우리를 찾아올지 너무 기대된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4: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6: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4: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5: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떡떡.
1: 친구들, 거기 있나요?
2: 오늘도 그림남매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1: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2: 라라에게 물어보자.
1: 그래.
3: 라라야, 알려줘!
4: 똑똑. 그림남매, 안녕.
3: 안녕.
4: 오늘의 속담은 손바닥으로 라라 가리기.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가리기 너무 많은데?
2: 손바닥으로 얼굴 가리기?
1: 손바닥으로 손바닥 가리기?
2: 손바닥으로 햇볕 가리기. 햇빛이 눈부셔가지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야.
1: 그러면 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기.
4: 자, 좋아요. 그럼 오늘도 한번 둘이서 신나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3: 좋아.
2: 일단은
1: 얼굴을 그려주고
2: 손부터 그릴 거야.
4: 윤슬아. 윤슬이는 왜 정답이 손바닥으로 얼굴 가리기라고 생각했어?
1: 왜냐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해도 손바닥이 작아서 잘 안 가려지잖아. 작은 걸로 큰 거를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지 않는 거지. 만약에 작은 아이가 어른을 덤비려고 해도 덤비지 않을 때, 작은 것이 큰 것이 더 덤비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4: 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날 때 쓸 수 있는 말이구나.
1: 응.
4: 좋아. 그럼 우준이는?
2: 밖에 나갔는데 한여름이라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햇빛을 가려보려고 했는데 안 가려지는 거지. 뭔가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닐까?
4: 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일단 노력해 본다는 뜻인 거야?
2: 맞아, 맞아.
4: 좋아. 그럼 우준아, 우준이는 손바닥으로 햇빛을

0: 손바닥으로 얼굴 가리게 하지 말고 그만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렇구나.
2: 좋아. 그럼 우준이는 손바닥으로 햇빛 가리기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친구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1: 자기가 못 푸는 수학 문제를 끝까지 자기가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럴 때, 야, 너 손바닥으로 태양 가리는구나? 그만 포기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2: 아,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것은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1: 그럼, 그럼.
2: 좋아. 그럼 오늘의 정답이 과연 무엇일지 그림남매가 한번 설명해볼까요?
0: 오빠 말해... 먼저?
1: 그래, 오빠 먼저 해볼게. 자, 나는 이렇게 그렸어. 여기 어떤 친구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태양을 가리고 있지? 밖에 나왔는데 한여름이라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그늘을 지게 하려고 햇빛을 가려보지만 큰 태양 앞에서 손바닥 한 개는 턱없이 부족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계속 도전하는 사람한테 야, 너 손바닥으로 햇빛 가리는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2: 좋아, 잘 말해줬어. 그럼 윤슬이?
0: 나는 이렇게 그렸어.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불가능할 때 만약에 오빠가 만약에 큰 돌 아니면 바위를 들려고 할 때 되지 않는 것을 계속 하려고 노력할 때 오빠한테 오빠 손바닥으로 얼굴 가리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오,
2: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 두 사람 중에 있었을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1: 뾰로롱.
2: 오늘의 속담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야. 손바닥은 손의 안쪽, 즉 손금이 새겨진 쪽으로 길이가 보통 15cm에서 20cm 정도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늘을 보여주면 불리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은 눈앞에 손바닥을 놓고 하늘이 없다고 주장할지도 몰라.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고 큰 하늘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손바닥을 펼쳐 하늘을 숨긴다고 해도 다른 사람 눈에는 하늘이 보일 거야. 이렇게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어떤 사실을 숨기려고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동을 할 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는 속담을 써. 만약 길을 가는 중에 친구가 작은 쓰레기를 슬쩍 땅에 버리고
3: 아무도 못 봤는데 뭐 어때?
2: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3: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주니? 얼른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게 어때?
2: 라고 말이야.
1: 아, 태양보다 크게 보이는 하늘이 있었구나.
0: 오빠 거랑 완전 정말 비슷했어.
1: 진짜?
0: 진짜 오빠가 하늘로만 했으면 완전 맞았었는데.
1: 그러게.
0: 오늘의 속담은
4: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1: 아무리 숨기려 해도 소용없음을 이르는 말.
0: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4: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소금은 그만! 이거 어떻게 멈추는 거야?
1: 소금을 만드는 맷돌.
2: 소금이 나오는 맷돌이 있나 봐. 어떤 맷돌인지 정말 궁금한데?
3: 그러게.
2: 시원아.
4: 응.
2: 제이나.
5: 응.
2: 예은아.
6: 응.
2: 강준아.
7: 응.
2: 준비됐지?
8: 응.
2: 그럼 떠나보자. 뿅뿅.
9: 뿅뿅.
1: 옛날에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느 해 흉년이 들어 굶는 백성이 생겨나자 임금님은 걱정으로 잠 못 이루었어요.
10: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아! 아바마마께서 어려울 때마다 백성을 위해 쓰라던 맷돌.
1: 임금님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기신 맷돌을 꺼냈어요.
10: 이건 그냥 맷돌일 뿐인데 대체 이 맷돌로 어찌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1: 임금님은 맷돌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말했어요.
10: 이렇게 돌리면 쌀이라도 나온단 말인가. 아니 이럴 수가, 쌀이 나오다니. 아바마마께서 주신 맷돌이 요술 맷돌이었어.
1: 임금님은 요술 맷돌을 오른쪽으로 돌리며 더 크게 외쳤어요.
10: 빙그르르 쌀 나와라.
1: 그러자 방 한가득 쌀이 쌓였지요.
10: 이만하면 됐구나. 그만.
1: 임금님은 요술 맷돌을 왼쪽으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요술 맷돌이 멈췄죠. 임금님은 신기한 맷돌로 얻은 쌀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어요.
11: 여보게들, 임금님이 나눠주신 쌀을 받았는가? 그럼 이 나라의 백성이면 한 사람도 굶지 않도록 집집마다 쌀을 주셨네.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신기한 맷돌을 백성을 위해서만 쓰시니 정말 감사한 일이지.
1: 그렇게 몇 해가 지났어요. 이제 백성들은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었죠. 어느 날 밤, 임금님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옷을 만들고 계셨지요.
10: 빙그르르 옷 나와라.
1: 그러자 방 한가득 옷이 쌓였지요. 그때 궁궐에 사는 욕심 많은 신하가 그 모습을 몰래 엿보고 있었어요.
0: 저 요술 맷돌만 있다면.
1: 신하는 임금님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맷돌을 훔쳐 도망갔죠. 신하는 맷돌을 배에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갔어요.
0: 여기에 나무도 없군. 이제 요술 맷돌을 돌려봐야지. 뭘 나오라고 할까? 아하! 소금!
1: 신하는 소금을 떠올렸어요. 옛날엔 소금 만들기가 어려워 소금이 매우 귀하고 비쌌어요.
0: 빙그르르 소금 나와라.
1: 그러자 하얀 소금이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신하는 신이 났죠.
0: 우와! 나는 이제 부자다. 소금아 더 펑펑 나와라.
1: 맷돌에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온 소금은 금세 배를 가득 채웠어요. 소금이 너무 무거워서 배가 기울

0: 기 시작했어요. 신하는 그제야 맷돌을 멈출 생각을 했죠.
1: 그만! 이제 그만! 이거 어떻게 멈추는 거야?
0: 신하는 맷돌을 훔쳐낼 궁리만 하다가 멈추는 법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결국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죠.
1: 야! 사람 살려!
0: 결국 신하는 맷돌과 함께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한편 임금님은 맷돌을 잃어버려 슬퍼했어요.
2: 대체 요술 맷돌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고. 이제 백성들에게 쌀과 옷을 나눠주지 못하게 됐구나.
0: 임금님은 걱정으로 야위어 갔어요.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임금님을 찾아왔지요.
2: 임금님, 요술 맷돌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 쌀을 나누면 되옵니다.
3: 임금님, 요술 맷돌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목화를 길러 실을 뽑고 옷을 만들어 입으면 되옵니다.
4: 그러니 백성 걱정 놓으시고 건강을 지키시옵소서.
0: 백성들은 스스로 일하며 요술 맷돌이 있을 때보다 더욱 즐겁게 살아갔지요. 임금님은 그 모습에 마음을 놓으셨답니다.
2: 어쩌면 요술 맷돌이 없는 편이 더 나은 것 같구나. 저리도 밝은 얼굴로 열심히 일하다니 감동이구나. 그런데 궁금하도다. 대체 그 요술 맷돌은 어디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을꼬?
0: 요술 맷돌은 바다에서 계속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백성들도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5: 우와, 지혜롭고 어진 임금님 밑에 지혜롭고 어진 백성들이라니 정말 멋진데?
6: 그러게. 모두 마음씨가 착한 것 같았어. 그 욕심 많은 신라 말고.
7: 나는 역시 과유불급이란 생각 들었어. 왕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줄 그것들만 만들었는데 저 그 나쁜 신하는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 혼자 좋은 것만 얻으려고 왕의 걸 훔쳤잖아.
5: 그런데 임금님은 그 맷돌을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용했잖아. 임금님은 왜 자신을 위해 맷돌을 돌리지 않았을까?
7: 일단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백성들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보다는 일단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인자한 임금님의 마음 때문에.
5: 원하는 것이 펑펑 쏟아지는 맷돌인데 임금님은 왜 멈췄을까?
6: 우리 엄마가 꼭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제이나 이거는 멈출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거의 매일마다 말씀을 하시거든. 멈출 줄 알아야지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이런 거.
8: 내 생각에는 계속 만들면 계속 나눠주게 되잖아. 그러면 백성들은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해도 평화롭고 아주 부유하게 살 거 아니야. 그럼 백성들도 욕심이 엄청 많이 생겨서 국가가 약간 나빠질 수도 있어. 망할 것 같기도 하고.
5: 근데 이 세상에 요술 맷돌이 있으면 좋을까?
6: 좋을 때도 있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원래 없었던 욕심이 쌓일 수도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
5: 친구들 마음에 욕심이 앞서 나갈 땐 오늘의 이야기를 잘 떠올려보자.
9: 응!
5: 친구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욕심이든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야.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지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ay!
2: Yay! Oh yeah! Oh yeah! Let's play hide and seek together.
1: 맞아 맞아 친구들 그렇게 해줄 거지? 굳이 굳이 같이 할 거지?
3: 친구들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찾았는지 기억해?
2: I know. T.
1: 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T 다음으로 시작하는 알파벳 알 것 같은데.
0: Find U.
1: 와. 역시 U였어.
3: 맞아.
2: 친구들 이건 Big U.
3: 이건 Small U.
2: U.
3: U.
2: U.
3: U.
1: 둘 다 U야. 그래서 오늘은 이 U로 시작하는 알파벳 단어들이랑 숨바꼭질 할 거야.
3: 오, 재밌겠다. 오. 과연 이 U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2: We must find it.
1: Of course. 친구들 응원해줘.
4: You can do it.
1: Yay! Yeah. Yeah. 그럼 가본다.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star!
3: 우와!
5: 감사합니다!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6: Go, go, go!
7: Find you.
8: 어? 여긴 궁전이잖아!
1: 와! Joy! 친구들을 위해서 소리를 보여줘.
5: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They are you.
9: 우와, 페아가 멋있다니까 진짜로 믿어요.
10: 그러니까 우린 그냥 계속 멋있다고만 말하면 돼.
11: 뭐야?
9: 너희들 누구야?
2: I'm energy. This is joy.
5: And I'm melody.

0: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왜 있냐고.
1: 우린 숨어버린 알파벳들을 찾으러 왔어요.
0: 엥?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튼 너희들 조금 있다가 임금님이 나오면 무조건 옷이 멋있다고 해야 돼. 알겠지?
2: 네.
3: 우리 삼촌이 디자이너인데 이번에 새로운 옷을 만드셨거든.
4: 삼촌? 아하! 엉코! 어? 어? 어? 엉코! 엉코!
1: He is your uncle?
3: 그래! 내 삼촌이야!
0: 암튼 너희들 무조건 멋있다고 해야 돼. 무조건!
5: 임금님 납시오!
0: 어? 멋있다고 해, 얼른!
4: 뭐가 멋있어요? 속옷만 입고 있잖아요! Underwear!
1: Underwear, underwear!
6: 이게 무슨 소리야? 속옷이라니!
0: 아, 그게... 배야, 이 아이들이 착하지 않아서 옷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3: 아유, 맞습니다. 이 옷은 마음이 아주 착해야 보일 수 있는 옷입니다.
6: 그래, 그럼 저 아이들을 잡아야겠구나.
0: 그럼요, 당장 잡아야 됩니다.
6: 저들을 잡아가둬라.
1: 어? 어? 어? 어? 에너지, 점프 업!
4: 오케이, 슈퍼 슈퍼 슈퍼 슈퍼 점프!
1: Up! Let's go to the super duper world!
7: Huh? Where's Lady Melody?
8: 그러게요. 애들이 곧 올 텐데.
1: 레이디 멜로디.
7: 아니, 왜 우산을 들고 와요?
8: 밖에 비 와요, 밖에.
7: 어?
8: 오, 어? 지금 비가 온다고요? 하필 지금요?
7: 제 말이요? 이러면 안 되잖아.
8: They're coming. 그러니까.
9: Ooh, bad designer.
8: 어?
9: 응? 왜?
8: 잠깐만.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You sound.
1: All right. I can hear the you sound.
9: Let's find it.

0: Is anybody there? Come out, come out. 어?
1: 어?
0: 여기 우산이 있잖아.
1: 오.
0: 아, 맞다, 맞다. 어, 이거 맞아, 맞아. 어? 어? 어? Umbrella. Umbrella.
1: 아까도 저기에 우산이 있었나?
0: 글쎄, 있었나?
2: 근데 anyway, 있어서 다행이다.
3: 맞아,
0: 맞아.
1: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할 일이 있지. 오케이.
0: 오케이, 응? go.
1: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d.
0: 우리 오늘 어떤 단어들을 찾았는지 확인해보자.
3: 오키도키.
0: 어, 어, 어. Uncle, uncle.
2: 아, 아, 아. Underwear, underwear.
1: 아, 아, 아. 아, 아.
2: 아, 아, 아. Umbrella, umbrella.
4: Good job!
3: Yay!
0: Woo-hoo! We did it!
1: Oh, I'm so happy!
2: Me too! 행복할 땐 뭘 해야 되지?
3: Sing a song!
2: That's right! It's time to sing a song!
1: Let's go! Let's go!
0: Sing it, Melody!
5: Oh, Lady Melody. 오늘은 경고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정말 너무 친하게 도와주셨어요.
0: 내 말이요?
6: 밖에 진짜 비가 왔어요, 비가.
5: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액자 밖으로 떨어뜨리는 건 안 되죠. 경고, 경고.
6: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한테 유 쓰는 법 알려드릴까요?
5: 자, 친구들 잘 보고 따라 써봐요.
6: Big U는 크게. One, U.
5: 작은 U는 One, Two, U.

0: 다른 포키.
1: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0: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2: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0: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0: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4: 야호! 내가 리더다!
2: 뭐? 포키가 리더라고?
0: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4: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1: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4: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5: 오호! 임무 호출이나!
6: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4: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6: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4: 당연하지. 출동하자.
2: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4: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6: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4: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6: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4: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6: 고마워.
2: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4: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1: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0: 믿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1: 한번 해보는 거야.
2: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1: 아,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0: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난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난 하늘을 향한 스타 스키! 목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가빌더 출동!
0: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1: 아,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0: 누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2: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0: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4: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2: 그래 뭐.
1: 그럴까? 하지만 이거...
0: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포키!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포키?
4: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0: 돼.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4: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 어떻게 위험한데?
4: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4: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4: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흰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포키.
4: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5: 루루, 어디가?
4: 우리도 같이 갈래.
2: 포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1: 포키, 너 괜찮아?
4: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3: 포키,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4: 정말 그럴까?
3: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4: 그래,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6: 우리는 토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0: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1: 오보와 두더지들이잖아.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0: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1: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0: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2: 미안해.
0: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지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3: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4: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5: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2: 그래, 좋아, 복희.
5: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6: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4: 평평하게 만들고,
5: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4: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5: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 빌더 건설해 볼까?
2: 임무 완성!
4: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5: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3: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4: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6: 다시는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3: 고마워, 얘들아.
6: 뭐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아빈도 정말 기뻐할 거야.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흡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 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 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단서를 찾아다니면서 질문도 하고 신기한 사건도 해결할 거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돋보기 같지 않아? 이걸로 단서를 살펴볼 거야.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참정이거든. 사건 발생. 너희도 탐정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좋다고? 우리 큰 사건을 해결해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뭐든 돋보기처럼 쓰면 돼. 자, 돋보기로 한번 볼까? 뭐가 보이니?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탐정놀이! 그럼 사건을 해결해보자! 빨간 수레가 안 보여. 여기 놔뒀는데? 어디 갔지? 이건 사건이야! 수레가 사라졌다! 사건 발생!

0: 그냥 어디였어. 예. 안녕 딜런.
1: 안녕. 함정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0: 좋아.
1: 빨간 수레 못 봤어? 그게 사라졌어.
0: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무서울 텐데. 빨리 찾아야겠다. 난 단서를 그리는 그림 탐정 할래.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더라?
1: 빨간색이고 엄청 빨라. 앞에 손잡이도 있고. 아니야. 다른데. 응? 맞아. 바퀴도 달렸고. 바로 그거야.
0: 됐어. 이제 다들 수레가 사라진 걸 알 거야.
1: 그럼 탐정 모자 쓰고 단서를 찾아보자.
0: 탐정 모자가 없으면 어떡해?
1: 아무거나 써도 돼.
0: 탐정 모자, 탐정 모자. 헉! 여기 있었네. 딱 좋아. 나뭇잎씨, 혹시 수레 못 봤어요? 응?
1: 아주머니는요?

0: 혹시 보셨나요? 허! 단서 발견! 바퀴 자국이야! 자국이 이쪽으로 나 있어. 그러니까
1: 수레한테 바퀴가 있다는 거지.
0: 그리고 이쪽으로 굴러갔고,
1: 여기 꼼짝 말고 있어요, 나뭇가지 씨. 아직 물어볼 게 남았다고요.
2: 돌멩이 짝짝, 나무 짝짝, 나도 짝짝. 안녕 빌런, 안녕 오지,
3: 안녕 데이지.
0: 우린 탐정이야.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
1: 제일 좋아하는 모양이 뭐야?
2: 사다리꼴. 우와 정말, 난 동그라미.
0: 그리고 혹시 내 사라진 수레 못 봤어?
1: 짠짠짠. 아우 미안해.
2: 괜찮아. 아침에 수레가 지나가는 거 봤거든. 근데 말이야, 뭔가 이상했어. 그 수레에 아무도 안 탔더라.
3: 우와 진짜 수상한걸.
2: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 다시 기억해볼게.
1: 이제 기억나?
2: 아니, 안 떠올라. 아침에 했던 걸 다시 해보면 기억나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건 바로 나무 긁기야. 그 다음엔 오리 흉내를 냈었지. 꽉꽉꽉꽉꽉꽉꽉.
0: 에헴. 그래서? 그렇게 꽥꽥 흉내를 낸 다음엔 뭘 했는데?
2: 실타래 갖고 놀았어. 아, 기억났다! 수레가 지나갈 때 위로 쭉 올라가는 실이 달려있었어!
1: 이렇게 말이야?
2: 맞아!
0: 비씨! 넌 어디 있는지 안다고? 좀 알려줄래?
2: 나 몸집 맞추기 진짜 잘하는데. 연 날리는 거지?
0: 근데 바람이 너무 세구나.
1: 그러자 너까지 다 날아가겠어.
0: 네가 연을 수레에 묶었다고?
2: 와, 저거 내가 봤던 그 실이랑 똑같아. 근데 수레는 지금 어디 있어?
1: 네가 수레를 여기 놔뒀단 말이지. 근데 없잖아.
2: 짠짠짠.
0: 우와, 진짜 이상하네.
1: 너무너무 수상한걸.
0: 이럴 땐 탐정이 더 많아야 해.
2: 우리가 도와줄게.

0: 바람에 연이 날려서 그 연이 수레를 끌고 간 거 아닐까?
1: 그럼 그 연을 찾게 되면 수레도 찾겠네.
0: 담정들, 다들 돋보기 챙겼지? 단서를 찾아보자. 혹시 연이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거야! 저 수레도 저기 있고!

이번엔 또 어디 갔지? 이 냄새는

0: 두레바퀴야. 또 뭔가 수상해. 그럼 어느 쪽으로 갔을까? 이쪽? 아님 이쪽?
1: 수레를 찾으려면 수레처럼 움직여야 해. 자, 굴러보자.
0: 우리가 굴러내려왔으니까 수레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럼 수레는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갔단 뜻이네. 다른 단서가 더 필요해. 탐정들, 다 같이 돋보기 준비. 저기 봐, 또 바퀴 자국이야.

0: 왜야 보고 싶었어.
1: 그럼 이제 신기한 사건 해결한 거지?
0: 우와, 사건을 해결했다고?

0: 이카루스의 추락.
1: 테디, 어떻게 된 거니?
0: 헬기는 무사히 구조했는데 이카루스가 추락했어요. 어?
1: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카루스는 튼튼하니까.
2: 지금은 구조 헬기를 인근 소방대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태우의 수색을 돕도록 해라.

0: 미안하다, 태호야. 하지만 네가 어엿한 파이어 로봇 대원이라면 내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지...
1: 팀장님, 이런 통신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GPS 가동. 아, GPS까지. 비행도 불가능하고 큰일이네.
2: 도와주세요.
1: 무슨 소리지?

0: 뭐죠? 오, 이런 기회가 다 있나?
1: 역시 사람이 있었잖아.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2: 다리를 다쳐서 안 되겠어요.

0: 제가 내려갈게요. 119에 신고하셨어요?
1: 그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0: 등산로를 한참 벗어나서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자, 자, 업히세요.
1: 산을 내려가나요?
0: 아니요. 일단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길을 모르면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세요. 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무나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좋아요. 추가로 옷이나 비닐이 있으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1: 네, 고마워요.
0: 그러면 이제 구조 요청을 할게요.

0: 테디, 구조 헬기는 인계했니?
1: 네, 인계하고 케어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 어? 구조 요청 신호가? 역시 무사했구나.
2: 여기야!
1: 괜찮지, 태요? 어서 타!
2: 아니야! 부상당한 등산객을 먼저 태워야 해!
1: 부상당한 등산객? 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2: 이분도 눈보라에 피해를 입으셨나 봐. 그것보다 구조헬기는 괜찮아?
1: 그럼, 무사히 구조했지. 이 녀석,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더 이상 코찔찔이 꼬맹이가 아니야.
2: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1: 그래! 내려간다!
3: 잠깐만요! 그렇게 될 순 없죠? 자!
1: 태우야!
2: 뭐야? 이번에 다리가...
3: 오늘의 특별 무대 시작합니다!
1: 안 돼!
3: 이야!
1: 에어로젯 액션! 형! 일단 이카루스부터 수비하자.
2: 이런 게 있었어?
1: 난 최신형이잖아. 넌 소리나 하고 있어.
2: 훌륭한데?
1: 태워!
4: 허큘리스 엑스!

0: 여기 있었구나.
1: 괜찮은 거야?
2: 일단은. 그런데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어. 너희가 구조해줘. 나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형을 도울게.
0: 알았어. 이번엔 조심해.
2: 응.
0: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발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제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수리 완료.
2: 고마워.
0: 좋았어.

자! 동료를 위한 희생이다. 눈물겹군요. 끝입니다! 어디? 뭐가 끝이라는 거야?

0: 직접 당해보니 어떠냐?
1: 둘 다 부숴버리겠어요!
2: 어디 해보든가!
0: 그런 것 좀 못 쓰게 만들면 그만이지!
1: 이거 왜 이래? 발사! 발사!
2: 에어로! 부메랑!
1: 안 돼!
0: 악당이라도 추락은 막아야 해. 좋아,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
3: 갑자기 웬 회오리 바람이
0: 사라졌어. 그래도 뭐 무사한 것 같으니 다행이야.
2: 그래, 다음에 또 혼내주면 되지. 이젠 이 형님도 계시잖아. 아우, 내 동생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젠 꼬맹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해줄게.
0: 수상한데?
2: 수상하긴. 한번 알아보자. 기특한 내 동생.
0: 으아, 저리 가! 닭살 돋는다고! 저리 가라니까!
2: 아, 이리 와! 어?
0: 아, 싫어!
2: 한번 알아보자!
0: 싫다고!
4: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카루스가 다친 등산객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볼까?
0: 왔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6: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요.
7: 또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려요.
2: 그리고 구조대원이 찾기 쉽도록 가급적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5: 그래, 산행은 즐겁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 오늘 배운 상황들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안전!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0: 이것만 알면 100까지 다 센다. 누구나.
1: 좋아요. 다음. 하나, 둘, 셋. 너무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아, 그러면 이번엔 토토키키.
2: 토토, 우리 차례래.
3: 아, 벌써?
2: 아우, 뭐야, 토토.
3: 아, 왜? 월간 수학이 좋아 잡지에 실릴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쵸, 기자님?
1: 어, 진짜 우리 잡지 팬인가 봐요.
3: 그럼요, 그럼요. 저 1호부터 10, 20, 30, 40, 50, 그리고 60, 70, 80, 90 쭉 와서 96, 97, 98, 99까지 다 봤다고요.
2: 저도요. 99 다음은 100. 바로 그 100 코 특별판에 우리 요원 학교가 나오다니.
1: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곰끼 요원은 언제 오죠?
2: 아, 곰끼. 곰끼 이제 올 때가 됐을걸요?
3: 그럴걸요?
4: 으리으리 기왓제 포탈의 사건 발사! 누군가 미세먼지 폭탄을 설치했다!
2: 미세먼지 폭탄? 그게 터지면 온 세상이 미세먼지 투성이가 될 거야!
1: 안 돼! 미세먼지?
4: 모두 나만 믿으라고. 공개 출동.
3: 조심해야 해, 컴기.
4: 이야, 미세먼지 폭탄 어제 썼니까.
5: 아이고, 공기 온 오셨어. 저기 저 안뜰 100번째 방에 폭탄이.
4: 아하, 100번째 방 어디로 가면 됩니까?
5: 아, 그러니까 쪽으로 나가서 요렇게 요렇게 꺾고 요렇게 요렇게 요래 이렇게 이렇게 요래 요래 가면 요 끝에 있습니다.
4: 에?
5: 아유, 참 난감하네. 아, 참 올커니 이 갈림길이 나오면 몇 번째 방인지 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더 큰 쪽으로 가면 나온다오.
4: 아하! 수가 더 큰 쪽이요? 그거라면 쉽죠. 폭탄아, 기다려라. 이 곰기님이 가신다! 야!
5: 조심하시오!
4: 자! 아! 아, 나왔다! 갈림길! 11, 14.
5: 더 큰 쪽으로만 가면 나온다오.
4: 아하! 11 다음 12, 13, 14니까 당연히 14가 더 크지. 차! 오! 37, 36, 36 다음에 37이니까 당연히 37이 더 크지. 차! 차! 차! 아, 수가 더 커졌잖아.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42, 44. 모두 10개씩 묶음이 4개로 갔고, 낱개를 비교하면 2개 4개니까 44가 더 크지롱. 최하! 자, 58, 55. 58! 차! 차! 야! 아! 자! 다음은 뭐야? 62! 64! 넷은 알겠는데,
0: 예수는 뭐였더라? 60보다 큰 건가? 작은 건가? 큰 건가? 작은 건가? 어, 모르겠다. 도와줘, 요원들!
2: 하스 곰끼! 곰끼가 수를 읽다가 헷갈린 것 같아, 요원들!
3: 벽에 62하고 또 뭐라고 써 있었지?
6: 64!
2: 그래! 62는 12, 6, 60에 둘이 더 있어서 62! 이제 64세 예순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혹시 아는 요원은? 승아 요원 말해볼까?
1: 60!
3: 어허! 역시 아는 친구가 있었어!
2: 하지만 혹시 모른대도 걱정 마! 지금부터 알아보면 되니까!
3: 그니까! 다 같이 수를 읽어볼까?
7: 1은 하나, 2는 둘, 3은 셋, 4는 넷, 5는 다섯, 6은 여섯, 7은 일곱, 8은 여덟, 9는 아홉!
2: 그렇지! 10개씩 묶은 수는 어떻게 읽냐면
3: 10은 10, 20은 스물, 30은 서른, 40은 마흔, 50은 쉰,
2: 60은 예순, 70은 일흔, 80은 여든, 90은 아흔.
3: 요원들도 해봐.
6: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3: 와! 잘했어! 이것만 기억하면 100가지 세는 건 식은 당근 수프 먹기라니까!
2: 예! 우리 한번 해보자! 자, 이건 바로 61! 또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7: 예순 하나!
2: 맞았어!
3: 이건 72! 또 어떻게 읽을까?
7: 1은 둘.
3: 그렇지.
2: 자, 그럼 85는?
7: 여든 다섯.
2: 바로 그거야.
3: 99는?
7: 아흔 아홉.
2: 잘한다.
3: 그리고 99에서 하나 더 크면?
6: 네!
2: 오, 예! 이제 알겠지, 곰끼도?
3: 에?
1: 곰끼? 폭탄을 처리했나요?
8: 아니요.
1: 아니요? 아니요?
2: 안 돼!
3: 정신 차려요!
2: 이제 우리 곰끼가 처리할 거라고요! 그렇지, 곰끼!
0: 그래, 맞아! 나도 생각났어. 고마워, 요원들. 62와 64. 당연히 64이 더 크다고. 드디어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폭탄! 남은 시간

0: 보내셨구려. 헷갈렸을까봐 걱정했소이다.
1: 저 헷갈리다뇨. 헷갈림이란 이 곰깃 사전에 거의 없습니다.
0: 역시 최고요.
1: 보았나 친구들, 100가지의 수를 잘 읽을 수 있으면 누구다 멋진 요리에 될 수 있다. 누구?

0: 수학보다 쿠팡에!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수학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1: 오구구구구구구! 수학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걸 풀면 너의 그 사랑 인정해주지. 받아라! 아! 자, 둘 중에 작은 수는 뭐게 뭐게?
0: 작은 수? 차례대로 놓으면 81, 91. 친구들, 더 작은 수는 뭐지?
2: 81!
0: 맞아! 81이 더 작아!
1: 아이, 이건 못 풀걸? 받아라! 자, 둘 중에 작은 수는 뭐게 뭐게?
0: 아, 헷갈려. 너 걱정 없어. 연들이 있으니까. 연들, 더 작은 수는 뭐지?
2: 일은!
0: 좋았어! 차례로 놓으면 일은 여든 아흔! 일흔이 더 작다고!
1: 다 풀었단 말이야?
0: 잘가라! 스파트맨! 캬!
1: 곰기! 다음번엔 각오해!
0: 얼마든지!
3: 공기
4: 우에마
3: 내가 바로
4: 공기
3: 공기
4: 우에마
3: 우주 최고의 왕
4: 공기
2: 내꺼 1,2,3,4 우리 790
4: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골든보이 슈퍼윙스가 되다.
1: 우와, 내가 월드 우주본부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0: 넌 이제 슈퍼윙스 홍보대사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야. 우리 왔어.
2: 아, 드디어 왔구나.
3: 수고했어.
1: 안녕.
2: 어? 골든보이?
4: 어? 네가 여길 왜 와? 또 무슨 속셈인 건데?
1: 와, 진정해. 나도 여기 올 자격 충분히 있거든.
0: 그래, 맞아. 골든보이는 변했어. 케냐에서 정말 대단했지.
2: 믿기 어렵겠지만 호기 말이 맞아.
1: 들었지? 난 이제 진정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라고. 지금 당장 증명할 수도 있어. 이거 봐.
3: 우와, 진짜 슈퍼윙스 볼이잖아.
4: 그래도 아직 널 완전히 믿을 순 없어. 계속 지켜볼 거야.
2: 그래, 맞아. 우리 같이 지켜보자. 하지만 먼저 우주본부를 다시 가동시켜야 해.
3: 옳은 말이야. 그리고 재가동시키기 전에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2: 여기 점검용 태블릿이야. 아릭, 넌 색별이를 도와줘. 꽁지는 에너지 수신기를 확인해주고, 호기는 골든보이랑 같이 내부를 점검해줘. 다들 준비됐지? 그럼 시작!
5: 알았어!
0: 골든보이, 점검하면서 본부 안내도 해줄게. 가자!
1: 재밌겠다!
6: 아직도 정리할 게 한참 남았네.
0: 도니! 응?
6: 안녕, 호기. 마침 잘 왔어. 어, 너도 왔구나. 얘긴 들었는데.
1: 소문이 참 빨라, 그렇지? 근데 여긴 대체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6: 본부가 멈출 때 충격으로 물건이 다 어질러져 버렸어. 아직 정리를 다 못했고.
0: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끝도 없겠는데?
1: 이 정도쯤이야. 나만 믿어. 어? 다크 골든 주먹!
0: 우와! 우와! 창고 정리가 한 번에 끝났는걸!
6: 너 아주 훌륭한 주먹을 갖고 있구나!
1: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0: 여기가 슈퍼윙스들의 방이야.
1: 우와! 각자 쓰는 방이 따로 있는 거야? 좋은데?
0: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여기가 내 방이야.
1: 우와! 오!
0: 골든보이!
1: 응?
0: 이것 좀 봐.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들이야. 이건 호주에서 앤디랑 찍은 거고, 이건 한국에서 채아랑 찍은 거.
1: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정말 많네.
0: 다 소중한 추억이지.
1: 나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사진도 더 많이 찍었을 텐데. 아, 이건 뭐야?
0: 네팔에서 예티들이랑 만났던 날 사진이야. 아리!
1: 뭐야? 우와! 안 돼! 맞아. 그때 슈퍼윙스 때문에 꽤 고생했었지.
0: 자, 그럼 다음 장소는...
4: 대체 무슨 일이지?
2: 호기!
0: 티키, 타키! 무슨 일이야?
2: 중력 제어 장치가 고장 난 것 같아.
4: 어, 저기 좀 봐.
0: 이런. 우주본부가 멈출 때 오류가 생겼었나 본데.
4: 우주형을 부를까?
1: 그럴 거 없어. 내가 해결할게. 보통 주변에 비상용 수동 제어 장치가 있거든.
0: 경납고 이상 없음.
2: 호기, 점검 다 끝난 거지? 재가동을 시작하자. 보관실에 있는 스타코어를 외부의 에너지 수신기로 옮겨줘.
0: 알았어, 누나. 이쪽으로 그쪽이야, 골든보이. 여기가 스타코어를 보관 중인 곳이야. 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글을 꼭 써야 해. 받아.
1: 고글이라고? 왜?
0: 코어의 강한 에너지로부터 보호해주거든. 신비한 힘이 가득하니까.
1: 우와, 정말 놀라워. 내 기억보다 훨씬 더 밝은데? 그보다 무슨 신비한 힘이 가득하다는 거야?
0: 스타코어와 접촉한 공룡들한테 엄청난 능력이 생겼었어.
1: 오, 정말이야?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0: 그렇다니까. 꽁지한테 가져가자. 지금쯤이면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5: 주인님, 어디 계세요? 당장 스타코어를 되찾아야 합니다.
1: 나 지금 슈퍼윙스 본부에 와 있어.
5: 거기서 뭐 하세요? 오, 스타코어를 되찾으러 가셨군요.
1: 뭐, 그렇지.
5: 그럴 줄 알았어요. 어서 찾아서 돌아오세요.
1: 맞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스타코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건 바로 나라고.
0: 다 됐어.
1: 어?
0: 이제 가자!
4: 아무 문제 없네.
2: 꽁지야, 그쪽은 다 끝났어?
4: 그럼. 어? 저기 온다!
0: 꽁지야, 스타코어 가져왔어!
1: 나도 한몫했지!
0: 좋았어! 이제 스타코어를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해야

0: 이제 꽁지머리에 있는 조각만 합치면 돼.
1: 아, 그럼 난 다시 평범한 꽁지로 돌아가게 되겠지.
2: 괜찮아, 꽁지야.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넌 여전히 최고의 친구니까.
1: 응.

0: 긴장해.
1: 다 됐어. 이제 다 같이 본부로 돌아가자. 골든보이, 물러서. 너무 위험해.
0: 이 엄청나고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본부를 재가동하는 데에만 쓴다고? 나라면 다르게 쓰겠어.
1: 안돼!
0: 덕분에 슈퍼윙스 놀이 완전 재밌었어.
1: 공지야, 본부로 가서 알려줘.
2: 공간 이동 액션!

0: 여깄다! 그 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
1: 함부로라니, 그럴 리가. 제대로 쓰는 거지.
0: 안 돼! 그만둬!
1: 지야! 우후! 이거 완전 최고잖아! 좋아! 스타코어를 돌려받고 싶으면 내 주먹부터 이겨봐!
0: 조심해! 각자 흩어지자! 섀도우 스피드!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0: 모두의 힘을 모아라!
1: 좋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이야! 어?
2: 침입자 확인, 방어 시스템 파괴.
1: 뭐야? 지금 장난해? 슈퍼민스가 내 스타 코어를 훔쳐갔다고!
3: 어? 주인님? 여기서 뭐 하세요?
1: 방향 돌려!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가야 해! 당장!
2: 네, 주인님. 골든 큐브 비행 모드 시작!

0: 거의 다 됐어.
1: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0: 이게 무슨 일이지?
2: 거대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본부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 화면을 띄울게.
0: 저건 골든보이잖아.
3: 하필 이렇게 중요한데?
0: 그러게, 우주본부 재가동까지 얼마나 남았어?
2: 아직 80%야. 시간이 더 필요해.
1: 우리가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0: 좋아, 가자 슈퍼닉스.

0: 슈퍼윙스?
1: 스타코어를 너한테 넘겨줄 일은 절대 없어!
0: 날 막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올덴 로봇 변신!

0: 참 성가시개구네. 그래도 이건 못 당할걸. 역시 내 계획대로야.
1: 됐어! 월드 우주 본부 재가동 준비 완료!
2: 월드 우주 로봇 변신!

0: 다크워? 이제 진짜 재밌어지겠는데?
1: 와! 슈퍼윙스!
0: 골든 로봇 펀치 발사!
2: 월드 우주 방패 작동!

0: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부스터 액션!
1: 와이드 우주 로봇 상태 공격 액션!
0: 이야, 엄청나게 강하잖아! 이게 스타코어의 힘인가? 그래도 날 막을 순 없다고! 골든 로봇 분리모드! 지금이 기회야. 골든 로봇 해성 펀치 발사.
2: 와! 어쩌지? 월드 우주 로봇이 안 움직여.
0: 이제 그만 스타코어를 돌려주시지.
3: 좋아, 이제 다들 내 주변으로 모여. 공간 리더 액션!

0: 예, 성가신 녀석들, 저리 비켜!
1: 하! 그럴 순 없지! 하!
2: 그만 포기해! 하! 하!
0: 야!
3: 포기! 섀도우!
0: 정말 귀찮게구네.
3: 이봐, 골든보이! 나 여기 있지롱!
2: 구조용 루프!
4: 홀로 올가미 액션!
0: 어? 뭐? 당장 이거 풀어!
3: 골든보이, 이제 다 끝났어!
0: 네? 하하! 웃기시네! 드립 펀치 액션!

0: 늙은 보이! 스타포아에서 손대! 지금 당장 멈춰! 안 그럼 모두가 위험해져!
1: 싫어! 스타포는 내 거야!

0: 하늘이 누나, 우주영 다친 데는 없어?
1: 우린 괜찮아.
0: 어? 이게 뭐지? 스타코어?
2: 응? 저게 뭐지?
3: 어?
0: 어, 우와. 월드우즈본부가 동력을 완전히 잃었잖아!
2: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
0: 어?
4: 슈퍼윙스!
5: 포기하면 안 돼! 언제든 우리가 힘을 보탤게! 슈퍼윙스!
0: 우와! 슈퍼윙스 홍보대사들이야!

0: 다음 임무는 잠깐 임무가 뭐였지?
1: 전 세계에 흩어진 스타코어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거야.
2: 좋았어.
3: 어서 하자.
1: 모두 출동 준비.
4: 슈퍼윙스 다 같이 출동.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홍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홍수. 여보세요? 119 안전신고센터입니다. 와! 물에 떠내려간다고? 그렇다면 홍수가 발생한 게 분명해.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의 일종이지. 자, 침착하세요. 지금부터 이 펭수대원이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홍수가 발생했다면 높은 곳이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합니다. 단, 비탈길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가로등이나 신호등같이 전기가 흐르는 곳, 물살이 센 하수도 맨홀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전은 절대 금물.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가 예상될 때에는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또한 홍수가 지나가면 수돗물이나 저장되어 있던 식수가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0: 언제나
1: 세계에 일하는 동물들.
2: 세계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3: 번개맨 축하해줘. 나 과장으로 승진했어.
4: 와, 축하해요.
1: 멍 과장님? 그럼 성이 멍 씨?
2: 멍 과장님이 썰매 쿠폰을 선물했습니다.
4: 우와, 썰매 쿠폰까지?
3: 근무 중이라 이만?
4: 승진 축하도 해볼 겸 한번 가볼까? 아,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지? 그린란드?
1: 좋았어. 그린란드로 번개 이동!
2: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대부분의 땅이 얼음으로 되어 있어 얼음의 땅으로도 불린답니다.
4: 자, 어우, 역시 소문대로 추운걸. 아무도 안 계세요? 멍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3: 내가 멍과장인데?
4: 아, 멍과장님 승진 축하... 걔잖아. 아니, 걔가 일을 한다고?
3: 응, 추운 그린란드에서 우리 개썰매는 버스도 되고 택시도 되거든.
4: 썰매 표지판?
3: 어? 그린란드에서만 볼 수 있는 표지판이지. 여긴 개썰매 전용 도로가 따로 있어.
5: 멍 과장님, 이제 출발해야죠. 와우, 와우.
3: 벌써 그렇게 됐나? 오늘 손님은?
6: 개썰매를 타고 물개사냥 가려고요. 저희 아버지가 잡은 북극곰으로 만든 바지를 입고 있어서 춥지 않아요.
3: 자, 이제 출발! 멍과장과 함께하는 슬려운 썰매계 생활 첫 번째. 각자 자기 위치로. 슬기로운 썰매계 생활 두 번째. 끈이 꼬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끈이 꼬이지 않게 개 조심. 아, 너 오해하지 마. 개 대원들 특히 조심하라고. 슬기로운 썰매계 생활 세 번째. 썰매 대원의 명예를 걸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거기 신입, 장난치지 말고 대열로 돌아와. 우리 썰매계들도 서열이 있거든. 맨 앞에 멍 사장님. 썰매계들은 평소에는 순하지만 화가 나면 무섭게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 개들끼리 힘대결을 벌이기도 하지. 어이, 그만 그만! 모두 위치로!
1: 이야, 우리 멍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과장으로 승진할 만해. 역시 최고! 그런데 썰매개들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리는 거지? 궁금한데.
4: 궁금할 땐 번개 스캔이지. 번개 스캔!
2: 그린란드 개. 달걀형 얼굴에 귀는 뾰족해서 칼바람을 피하기 좋고, 밖으로는 방수 능력이 있는 긴 털이, 안으로는 부드러운 짧은 털이 있어서 눈과 추위를 견딜 수 있어요. 튼튼한 다리는 발바닥이 넓고 털이 많아서 깊은 눈 속에서도 잘 달릴 수 있답니다.
1: 우와, 그린란드에 일하는 개들 정말 멋져.
7: 우리 고양이 선배님 중에도
8: 일하는 고양이가 있었댕.
7: 진짜? 옛날 러시아에. 와우, 라떼는 말이지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이 박물관을 지키기도 했어. 여기는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원래 겨울 동안 황제가 머물던 겨울궁전이었다고 해. 그래서 곳곳에 아름다운 예술품들이 아주 많았어. 또 하나 많은 게 있었지.
9: 저요?
7: 쥐를 잡기 위해 오리가 필요했던 거야.
0: 응? 기잡아라!
8: 자, 고양이 경비원이다!
7: 이렇게 지하 창고에 보관된 예술품들은 우리 고양이 경비원이 지켰어. 나 같은 고양이 경비원이 무려 65마리나 됐다고.
9: 쥐다! 쥐잡아라!
7: 박물관에서 일했던 고양이들 정말 멋지지? 야옹!
2: 세계의 일하는 동물들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10: 예, 난 당전무.
2: 에티오피아에서 당전무님이 일하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10: 에티오피아에선 당나귀가 짐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해.
11: 난 코부장.
2: 태국에서 코부장님이 일하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11: 태국에선 코끼리가 사람들을 태워줘. 코끼리랑 사람이랑 서로 친한 친구처럼 지내지.
4: 우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동물 친구들이 많은걸. 정말 대단해. 좋아, 번개맨이 응원해주러 가야겠어. 번개, 이동! 얍!
12: 그래? 세계에 그런 능력자 동물들이 많다고? 그럼 내가 좀 데려다 써야겠네. 오, 쟤들 마음에 들어?
2: 에티오피아의 소금 사막이에요. 가장 더울 때는 기온이 60도까지 올라가 매우 덥답니다. 대장 낙타 뒤로 낙타들이 줄줄이 행진하고 있어요. 낙타들의 출근길이에요. 소금 사막에 도착하면 열심히 두드리고 깨트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돌덩이처럼 단단하지만 맛을 보면 짜디짠 소금이랍니다.
13: 사람들이 소금 덩어리를 다 캐면 우리 낙타들이 바빠질 차례. 무거운 소금 덩어리를 싣고 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랍니다. 우리 낙타들은 힘이 센 장사예요. 남자 어른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소금을 실을 수 있답니다. 우리 낙타들이 일한 지는 1000년도 넘었어요. 우리 낙타, 사막의 전문 일꾼 맞죠?
10: 소식 들었어?
5: 사장님이 새로운데.
12: 나야, 새로운 사장.
10: 응?
13: 어? 누구?
10: 말도 안 돼.
12: 앞으로 이빨 사장님이라고 불러? 나와 함께 나쁜 짓 많이 많이 하게 될 거야. 어때? 기대되지?
10: 아니,
13: 싫은데. 악당은 우리 대장이 될 수 없어.
12: 혼나볼래? 앞으로 말 안 들으면 떼지할 거야.
4: 멈춰! 말해줘, 사막의 일꾼 낙타들을 괴롭히지 마.
12: 응? 번개맨, 너도 사장하고 싶어서 왔나?
4: 뭐? 절대 아니지. 낙타들에겐 사장 낙타도 낙타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똑같은 낙타야. 너 같은 악덕 사장은 필요 없어. 어서 소금 사막에서 물러나.
12: 그렇게 못해.
4: 그럼 어쩔 수 없군.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2: 야! 이빨 해적 살리야! 아이고! 야야야야야! 아이고, 짜!
4: 이빨 해적, 너의 고향 이빨 행성으로 돌아가라. 번개 후메라! 날아라!
12: 야! 나 돌아갈래!
4: 세계 일하는 동물들, 노래로 만나볼까요? 뮤지컬 일하는 동물들.

0: 일하는 동물들에 관한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옛날 옛날에는 전쟁에 참가한 코끼리 부대가 있다? 설마 진짜? 정답은 진짜! 오래전 옛날 코끼리는 전투에 나가기도 했어요. 인도에는 코끼리 부대가 있을 정도였답니다. 이후 한니발이 로마로 진군할 때도 코끼리 부대와 함께 이동했다고 해요. 전쟁도 없어져야 하지만 전쟁의 동물 친구들을 이용하는 건 다시는 없어야겠죠? 코끼리야, 미안해. 일하는 동물들에 관한 마법 같은 이야기 두 번째. 과연 진짜, 가짜? 베트남에는 농사 짓는 동물이 있다? 설마, 진짜? 정답은 진짜! 베트남에서 물소는 농사를 돕는 일꾼이에요. 사람들과 물소는 때로는 친구처럼 함께 놀고 함께 일하는 가족 같은 사이랍니다.
1: 이 세계에 사람들을 돕는 동물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 앞으로는 번개맨이 동물들을 더욱 잘 지켜줄게. 약속?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 번개.

0: 인간일까? 새일까? 요절복통 버드맨들. 새처럼 날아라 대회를 위해 뉴질랜드로 모여드는데.
1: 뭐? 새처럼 날아라? 캬! 새처럼 나는 건 이빨 해적이 최고인데. 이빨 해적 스피드! 로켓보다 빠름 빠름! 와, 날개! 아, 불사 날개가 없네. 까짓 거 탈면 되지. 1등 하러 뉴질랜드로 가볼까?
2: 뉴질랜드는 신비로운 대자연이 펼쳐지는 나라예요. 남섬, 북섬, 그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뉴질랜드에는 오래전부터 마오리족이 살고 있어요. 마오리족들 사이에는 뉴질랜드의 섬들이 생겨나게 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답니다. 옛날 옛날에 마우이라는 영웅이 낚시를 하다가
3: 우와, 엄청난 물고기가 걸린 것 같아. 더 잡아당겨!
4: 영차! 영차! 이야!
3: 우와, 굉장한데?
2: 이 거대한 물고기가 지금의 북섬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북섬의 모양은 물고기를 닮았답니다.
5: 저요? 우리 닮았나요?
2: 그때 마우이가 탔던 카누는 지금의 남섬이 됐다는.
5: 뻐끔, 뻐끔, 믿거나 말거나.
0: 뉴질랜드의 전설이었습니다.
2: 북섬과 남섬은 얼음과 불로 서로 많이 달라요. 남섬은 빙하가 끝없이 펼쳐져 얼음의 섬이라 불리고, 북섬은 화산 활동으로 부글부글 끌어올라 불의 섬이란 별명을 갖고 있답니다.
6: 아, 마이크 실험 중. 아.
2: 자, 이제 북섬에서 펼쳐지는 새처럼 날아라 대회 현장으로 가볼까요?
0: 멋진 버드맨들이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참가자. 붕 뜨자마자 붕덩. 네, 멋진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 다음은 단체 팀이네요. 하하, 아이디어가 넘치는 팀입니다. 오호, 아이디어 넘치게 붕덩. 유쾌한 도전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참가자. 네, 풍덩풍덩 빠지면서도 모두들 즐거운 모습입니다. 자, 더 이상 참가자가 없나요?
1: 없긴 왜 없어?
0: 네, 검은 연기와 함께 나타난 참가자가 있었군요. 대체 누구?
1: 나? 이빨 새? 스피드 최고! 날개도 최고! 최신 모터 엔진 보이지? 부릉부릉! 와! 어때? 최고의 버드맨은 이빨새?
0: 이빨새님, 안 됐지만 1등은 다른 분께 돌아갔네요.
1: 왜? 뭐? 대체 왜 내가 떨어진 거야? 최신 기계까지 달았는데.
0: 이빨새님, 우리 뉴질랜드는 자연을 사랑한답니다. 당신의 기계는 자연을 파괴할 수도 있거든요.
1: 자연 좀 파괴되면 어때서? 버리면 됐지.
0: 뉴질랜드의 하늘날개 대회는 좀 특별합니다. 키위새를 응원해주기 위해 열렸기 때문이에요.
1: 키위새? 먹는 건가?
0: 그건 키위고요. 키위새는 뉴질랜드에 날지 못하는 새랍니다.
7: 우리 키위새가 왜 날지 못하게 됐냐고요? 뉴질랜드는 원래 새들의 섬이었거든요. 바다로 둘러싸여 무서운 뱀 같은 천적이 없었죠. 그래서 천적을 피해 하늘을 날아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점점 날지 못하게 된 거랍니다.
0: 우리 뉴질랜드 사람들은 키위새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8: 키위새야, 날지 못해도
9: 괜찮아. 키위새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어주렴.
0: 이런

0: 소망을 담아 가장 아이디어가 넘치고 유쾌한 웃음을 주는 버드맨에게 1등을 주게 된 거랍니다.
1: 흥! 이빨새는 착한 마음 싫어. 이빨새 분노 3종 세트! 흥! 치! 흥! 뉴질랜드의 자이언 내가 다 망쳐버릴 거야! 커밍 순!
2: 안 돼!
3: 번개맨, 뉴질랜드의 자연을 지켜줘!
4: 도와줘요, 번개맨!
5: 걱정 말아요. 번개맨이 뉴질랜드를 지켜줄 테니까. 그런데 이빨 해적을 어디에서 찾지? 어? 번개톱?
6: 세계 비밀소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7: 남섬에서 봤어.
5: 이빨 해적을?
8: 나도 봤는데.
6: 노란 눈 펭귄님이 내비게이션을 보냈습니다.
5: 고마워. 오, 키위새와 노란 눈 펭귄이 세계의 비밀 수호대원이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운걸. 자, 그럼 이빨 해적을 혼내주러 뉴질랜드 남섬으로 번개 이동.
6: 남섬은 깊고 가파른 빙하들이 이어져 있어요. 걸어서 빙하를 탐험하는 코스도 있고, 배를 타고 푸른 빙산을 만나는 탐험 코스, 헬기를 타고 하늘을 날며 빙하를 탐험하는 코스도 있답니다. 빙하 사이에 갈라진 틈, 크레바스도 볼 수 있어요. 얼음이 만든 거대한 빌딩 같기도 하고, 얼음이 만든 거대한 터널 같기도 하고, 자연이 만든 위대한 예술품 같기도 해요.
1: 슝! 내가 그 거대한 예술품 몽땅 다 녹여주지? 지금 내 심술포가 불타오르고 있거든! 아! 슈바라 슈바라! 얼음아 녹아버려라!
5: 이빨에 좀 멈춰!
1: 싫은데?
5: 빙하가 녹아선 안 돼! 빙하는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1: 지구 환경 따위 관심 없거든? 지금 화가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으니까!
5: 부글부글? 그럼 이빨 해적을 위해 부글부글 랜드를 추천해주고 싶은걸?
1: 부글부글 랜드?
5: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보내줄게.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전개!
1: 거기가 어딘데? 부글부글 어디 엉덩이 부글부글부글 가. 일단 피하는 게 좋겠어. 두고 보자 번개맨. 대체 여긴 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야?
6: 입구부터 뜨거운 열기가 자욱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호수, 악마의 욕조라 불린답니다. 오렌지색 테두리에 에메랄드빛 초록. 같은 호수인데 왜 색깔이 알록달록 다른 걸까요? 땅 밑에 묻어있는 광물 성분에 따라 색깔이 알록달록 달라 보이는 거랍니다. 북섬에는 뜨거운 화산뿐 아니라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진 곳도 많아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 쪽이 튀어나올 것 같은 호빗은 마을. 반지의 제왕 영화 감독님은 이 마을을 처음 본 순간 호빗 쪽에 대한 상상이 저절로 떠올랐다고 해요. 뉴질랜드, 정말 아슬아슬 부글부글 영화 같은 모험의 땅이죠.
5: 노래로 떠나는 뉴질랜드 여행 시작해볼까요?

0: 뉴질랜드에 관한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뉴질랜드에는 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바다가 있다? 진짜? 정답은 진짜! 5도 정도의 추운 날씨에도 뉴질랜드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름도 뜨거운 바다, 핫워터 비치예요. 뉴질랜드 북섬은 거대한 화산섬이라서 모래사장을 파내면 뜨거운 온천수가 보글보글 솟아오르기 때문이랍니다.
1: 뉴질랜드 사람들에게서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멋진 시간이었어.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도록 번개맨과 비밀수호대가 지켜나갈게. 친구들, 우리는 다음에 더 멋진 모험으로 다시 만나. 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4: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5: 잠깐만.
3: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5: 답답해.
4: 안 돼.
3: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4: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3: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4: 여기 재밌겠는데?
3: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5: 토끼야, 추워?
3: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3: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숲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와 열기가 다스리는 숲. 형상조차 척박하고 가혹하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열대우림이나 정글의 풍요로운 모습과는 다르게 이 특이한 생태계는 그 어떤 생명체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듯합니다. 언뜻 봐서는 먹이나 보금자리를 찾는 것조차 불가능한 곳 같습니다. 제자리에 꼼짝 않고 있든 재빨리 움직이든 바늘처럼 길고 뾰족한 가시를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가장 사악하고 정교한 상상력을 지닌 자의 손끝에서 창조된 듯한 가혹한 고난의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생명체가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마다가스카르 섬의 남쪽 끝. 넓은 띠 모양의 건조지대가 남쪽과 서쪽 해안에 100km 너비로 펼쳐져 있습니다. 가시숲이라 불리는 곳이죠.

마다가스카르의 가시숲은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하고 녹록지 않은 숲 생태계입니다. 적어도 겉모습은 그래 보이죠.

하지만 이곳을 터전 삼아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은 계속되는 열기와 가뭄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이곳의 연간 강수량은 1제곱미터당 3분의 1리터에도 못 미치죠. 이 가시의 세계에서는 생존은 물론 이동조차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 이 숲은 놀라운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이곳 식물의 95%는 그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동물들도 그에 못지않게 비범합니다. 이 이상한 생태계를 보금자리로 삼은 걸 보면 험난한 가시밭길도 문제될 게 없나 봅니다. 이 숲을 특별하게 만드는 식물 중에서도 용수과가 가장 눈에 띕니다. 길고 기묘한 생김새 때문에 문어나무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영수관은 가시가 많아서 겉모습은 선인장과 비슷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공통점은 많지 않습니다. 이 용수과가 바로 가시숲의 경관을 결정하는 특징적인 식물이죠.

이 숲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동물은 여우 원숭이의 일종인 베록스 시파카입니다. 이렇게 더운 환경에 살면서도 부드럽고 두툼한 털을 가지고 있죠. 녀석들은 마치 고행하는 수도자처럼 가시 침대를

선택한 듯합니다. 이들이 돌아다니는 나무와 관목은 공격적인 가시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시파카의 두꺼운 손바닥과 발바닥, 촘촘한 털 덕분에 가시에 긁히거나 찔리는 걸 피할 수 있죠. 이들은 단단한 피부 외에 나무 타기와 뛰어난 점프 실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숲에 가시가 많은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시들은 잎입니다.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표면을 최대한 줄이는 형태로 진화한 것이죠. 또 동물에게 먹히지 않기 위한 방어장치이기도 합니다. 수분이 많은 다른 식물의 가지나 이파리는 동물의 먹이가 되니까요. 하지만 여유롭게 식사 중인 이 녀석을 보니 시파카에겐 무용지물인 것 같군요.

가시숲의 초목들은 이 지역의 건조함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 다양하고도 놀라운 형태로 적응했습니다. 다육성의 두꺼운 몸통과 가지, 잎, 밀랍처럼 거친 나무 껍질을 보면 알 수 있죠.

가시로 뒤덮인 이 불쾌한 미로는 몇몇 거북에게 이상적인 땅입니다. 단단한 거북딱지와 두꺼운 비늘 덕분에 다칠 염려가 없죠. 이 녀석은 덤불에 사는 방사거북입니다. 이곳에서만 서식하는 또 하나의 고유종이죠. 큰 수컷은 체중이 20kg 이상 나가고 수명은 100년쯤 됩니다. 이들의 장수 비결은 식물성 식단을 고수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비가 온 직후엔 촉촉한 풀을 마음껏 뜯을 수 있습니다.

이들 식단의 90%는 즙이 많은 과일과 식물입니다. 숲의 다른 한쪽에서는 비의 축복에 힘입어 열매가 자라고 익어갑니다.

시파카들이 달콤한 과일을 즐기는 동안 방사거북은 서툴지만 맹렬한 짝짓기 의식에 착수합니다. 수컷이 암컷을 뒤쫓자 암컷이 마지못해 멈춰서네요.

암컷의 생식기에 접근하려면 끈질기게 시도해야 합니다. 구경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죠. 수컷의 거칠고 집요한 도전에 암컷의 등딱지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거북의 조금은 과격한 짝짓기 소리가 가시숲의 특별한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집니다. 바오바브 나무는 물통 역할을 하는 거대한 몸통 덕분에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바오바브 나무는 아주 기이하고 특이한 나무로 할 수 있는데 무려 6가지 종이 마다가스카르의 건조지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건기는 9개월에서 11개월 동안 지속되기에 짧은 우기를 최대한 잘 이용해야만 잎을 내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시간은 나무의 편이 아니죠. 바오바브 나무의 높은 가지는 공중도시를 짓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사칼라바 배짜기 새는 가시숲에서 모아온 식물을 섬유처럼 꼬아서 둥지를 짓습니다.

오래된 바오바브 나무 열매 위에 새눈박이 도마뱀이 있군요. 목덜미에 짙은색 비늘이 뒤를 주시하는 제3의 눈을 닮았죠. 이들도 번식기를 맞았습니다. 곧 머리 흔들기로 영역을 표시하겠군요.

첫 6개월 동안 새끼는 어미 곁에 붙어서 무리의 영역을 탐험하고 자기 서식지에 대해 배웁니다. 근처 나뭇가지에서 바사앵무가 시파카의 먹이를 나눠 먹고 있습니다. 어린 시파카는 수분이 많은 잎을 찾기 위해 어미와 다른 원숭이들을 모방하죠. 나무 아래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새눈박이 도마뱀의 재빠른 속도에 어린 시파카가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뱀은 순식간에 잡은 도마뱀을 빠르게 삼킵니다. 뱀에게는 이 도마뱀이 일주일치 양식이 될 겁니다.

10m가 훌쩍 넘는 커다란 문어나무 꼭대기부터 겹겹이 낙엽으로 뒤덮인 땅까지 기이한 이웃들이 북적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신기한 동물은 깃털 때문에 한 줌의 낙엽처럼 보이는 마다가스카르 쏙독새일 것입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어린 시파카들이 무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체파카는 하루에 1km쯤 숲을 이동합니다. 가끔은 두 팔로 균형을 잡으며 숲바닥을 껑충껑충 뛰어다니죠. 한편 새끼와 떨어진 속독새는 날개가 부러진 척합니다. 어떻게든 주위를 끌어 새끼를 지켜야 하니까요. 원숭이들이 지나가자 속독새는 제자리로 돌아가 낙엽처럼 보이는 깃털로 다시 새끼를 품습니다. 시파카들은 속독새를 해칠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속독새를 보지도 못했겠죠. 어둠이 내리기 전에 먹이를 찾느라 눈, 코 뜰 새가 없었거든요. 눈에 띄지 않는 녀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속독새처럼 위장 실력이 아주 뛰어나죠. 이 작은 파충류에게 가시는 큰 장애물이 아닌

한편 시파카들은 먹음직스러운 저녁거리를 찾은 듯합니다. 몇몇 유포르비아는 어마어마한 높이까지 자랍니다. 다육식물인 유포르비아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 넓적한 잎 대신 줄기가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호물 역할을 하는 가시 대신 동물의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는 부식성 유액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환경과 식물에 완벽하게 적응한 시파카는 이 유액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영양가 많은 이 우유빛 유액을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여우 원숭이는 거의 없죠.

날카로운 가시와 유독성 이외 극도의 건조함에 이르기까지 가시숲의 열악한 환경들을 이겨내며 동질감을 느낄지도 모르겠군요. 많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마다가스카르의 가시숲은 세상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생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 번 사.

0: 조금만.
1: 안 돼!
0: 아, 왜? 배고프단 말이야. 배 아프기도 하지 마.
1: 꽃덩이, 너 배 아픈데 아무거나 막 먹을 거야?
0: 배 아플 때 먹는 음식이 뭐 따로 있나?
1: 그럼 너 배 아플 때 죽 먹고 다 나은 아빠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빠 이야기!
1: 아!
0: 기억 안 나!
1: 아이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배도 아프니까.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이번엔 꼭 기억해.
0: 와, 누나 최고 최고!

0: 배가 아플 때 왜 죽을 먹나요? 엄마, 아빠가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
1: 우리 지연이는 어떤 남자 좋아해?
2: 나는 나처럼 잘 먹는 남자.
1: 그래? 그럼 내가 딱이네. 여기요! 저 이거랑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 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0: 아빠는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어.
3: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4: 와, 맛있겠다.
1: 이야, 군침 도네. 자, 그럼 어서 먹어볼까?
0: 아빠는 엄마에게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열심히 먹었지. 그런데
2: 잘 먹었다.
0: 왠지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어.
2: 어, 뭐야, 왜 그래?
1: 어, 아, 아니야, 괜찮아.
2: 괜찮아?
1: 어.
2: 그럼 우리 뭐 마시지 않을래?
1: 물 마셔, 물. 내 것도
2: 여기요,
1: 마셔.
2: 주문할게요.
3: 네.
2: 저기 마시는 걸로 갈비탕 두 개 주세요.
1: 아!
3: 아! 아, 네, 알겠습니다.
1: 마시는 걸로 응. 갈비탕.
2: 응. 아, 배우네. 아, 이제야 좀 뭘 먹은 것 같네.
3: 여기 서비스 나왔습니다.
1: 서비스!
3: 맛있게 드십시오.
2: 어, 봉구야 왜 그래?
1: 어? 신호가!
0: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을까? 아빠는 갑자기 화장실로 달려갔지.
2: 봉구야, 어디 가? 서비스 나온 건 다 먹어야 돼.
0: 다음날 아빠는 배가 아파서 집에서 쉬었는데
1: 아우 배야. 아우 배 아파. 아유, 아유. 아유, 어제부터 배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네. 아무거나 좀 먹어야겠다. 아, 자. 뭘 먹지? 어?
0: 아빠는 음식을 먹자마자 또다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어.
1: 어? 신호가! 아!
0: 그리고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1: 어? 지연아!
2: 이제 일어난 거야?
1: 아, 여긴 어떻게...
2: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돼서 왔지. 자, 널 위해 준비했어. 배 아플 땐 죽이 좋다더라.
3: 아, 아,
1: 좀 많이.

0: 죽 먹고 얼른 나아야 해.
1: 나 벌써 힘이 나는 것 같아.
0: 그런데 원구야, 너 혹시 나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 아픈 거 아니야?
1: 어? 아니야! 아니야.
0: 그래도 혹시 앞으로라도 나한테 일부러 맞추려고 많이 먹을 필요 없어. 알았지?
1: 그래? 알았어. 아,
0: 자, 내 사랑과 정성이야.
2: 결국 아빠는 엄마가 만든 죽을 잘 먹고 건강해졌대.
1: 아이고!
3: 우와, 다행이다.
2: 그러니까 너도 아빠처럼 배 아프면은 이것저것 먹지 말고 죽 먹는 게 좋아.
3: 알겠어, 누나. 근데 누나, 응? 왜 배가 아플 땐 죽을 먹는 거야? 왜 배가 아플 땐 죽을 먹는 거냐고? 왜?
2: 왜냐면, 어째서 그런 것이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3: 잘 모르겠으면, 저기 어때?
2: 오? 아, 좋아.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죽딱지! 죽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아! 미랑 소장이다! 안녕!
4: 안녕! 오랜만이야!
2: 궁금한 게 있어!
5: 뭐가 궁금한데?
3: 배가 아플 땐 왜 죽을 먹어야 해?
5: 그걸 알려면 먼저 우리 몸이 평소에 어떻게 음식물을 소화하고
6: 또 어떻게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흡수하는지 다시 알아볼까?
5: 음식을 먹으면
7: 음식물 도착이요!
8: 위에 발사!
5: 위는 음식을 소화하기 쉽도록 작게 만들어.
9: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작게.
8: 좋아, 잘 보내냈군. 자, 그럼 이제 소장으로 보내도록.
10: 네, 소장으로.
6: 이렇게 보내된 음식물은 소장으로 도착해.
11: 음식물 도착이야.
6: 소장에서는 분해된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골라 몸속으로 보내지.
12: 걸자, 영양소, 걸자.
13: 다 골랐습니다.
6: 좋아. 그럼 흡수해볼까?
2: 아, 그렇구나. 그럼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위랑 소장이랑 막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건가?
2: 오, 정답! 배가 아플 때 음식이 들어오면
14: 일하기 힘든데.
15: 우리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2: 나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얼른 하고 쉬자.
14: 네.
2: 자, 시작!
16: 더 작게, 더 작게, 더, 더 작게, 작게.
2: 위에 발사! 어? 어? 위에 또 잘 안 나오네. 위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음식물을 평소처럼 더 작게 만들지 못해. 아직 음식물 분해가 덜 됐는데. 어쩔 수 없지. 소장으로 보내.
14: 네. 밀지 마. 힘들어.
8: 힘들어.
14: 음식물 도착했습니다.
8: 아니, 제대로 분해도 안 된 걸 보내주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음식물 사이에 있는 영양소를 골라내주세요. 시작!
14: 네. 영양소 고르자. 영양소 고르자.
3: 이것도 영양소가 아니네.
14: 분해가 덜 된 음식물 때문에 영양소 고르기가 힘들어.
8: 맞아요. 아니, 이거밖에 못했어요? 저기 영양소가 아직 많이 있잖아요.
6: 소장도 일을 제대로 못해서 어쩔 수 없지. 영양소 흡수 능력이 떨어지지. 이거라도 가져가야겠다.

0: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1: 영양소 흡수도 못하는구나. 맞아. 그래서 배가 아플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먹는 거야.
2: 배 아플 땐 죽이 좋다더라.
1: 배가 아플 때 죽처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으면
2: 우와, 음식물 크기가 작아졌다.
1: 처음부터 음식물 크기가 작아서 위가 조금만 이래도 돼. 그럼 위에 또 조금만 쏘면 되겠네. 자, 시작하자.
3: 네. 더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작게.
1: 그럼 어서 소장에게 가져다줘.
3: 네.
4: 음식물 도착했습니다.
5: 어? 은혜가 잘 되어 있네. 금방 끝나겠다. 영양소 빨리 고르고 쉽시다.
3: 네. 영양소 고르자, 영양소 고르자, 영양소 고르자, 영양소 고르자.
6: 다 골랐습니다.
5: 좋습니다. 그리고 소장도 일을 금방 끝낼 수 있지.
0: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음식을 아예 안 먹으면?
1: 사실 배가 아파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위나 소장은 쉬는 게 좋지.
5: 하지만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0: 그럼 아파도 잘 먹어야겠다.
1: 맞아. 대신 우리가 일을 많이 안 해도 되도록 죽처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거다.
6: 그래, 알았어.
1: 고마워.
5: 그럼 다음에 또 만나.
1: 안녕.
6: 안녕.
0: 누나, 나 배 아픈 거 다 나을 때까지 죽 잘 먹을게.
1: 그래,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0: 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아차, 누나, 나 죽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노래 잘하면 줄게.
0: 우와, 진짜, 진짜.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고고고!

0: 먹자!
1: 와, 우리 되게 잘하는데?
0: 쪼쪼쪼!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1: 죽을 먹으면
2: 위와 소장
1: 할 일이 줄어
2: 소화 잘하고
1: 흡수 잘하니
2: 몸에 도움 돼!

0: 한 차가 길에 눈처럼 하얀 가루를 막 뿌리고 있던데.
1: 어?
2: 아, 소금을 뿌리나 보다.
0: 뭐? 소금을 뿌린다고? 말도 안 돼.
2: 아휴, 호떡이 너 산 친구들과 신기한 가루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산 친구들 3명이었어.

0: 그래? 아휴, 호떡이 또 기억을 못하는구나.
1: 도영이 세 명이야.
0: 어쩔 수 없지. 그럼 이 누나가 지금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이번엔 잘 듣고 잘 기억해.
2: 와, 역시 우리 누나는 최고야, 최고!

0: 눈이 올 때 길에 왜 소금을 뿌려요? 어느 겨울밤 눈이 펑펑 내렸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지.
1: 추워. 다시 들어갈까? 아니지. 아무리 추워도 아침 운동을 걸으면 대장이 아니지. 가자!
0: 밤사이 녹은 눈이 얼어 빙판이 생기는 바람에 대장이 미끄러져 넘어진 거야.
2: 아이고, 심하게 다친 건 아니니까 며칠만 쉬면 나을 거예요.
3: 아유, 예. 매번 고맙습니다. 예. 아유.
4: 대장을 이렇게 아프게 만든 너름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 다 깨부셔버리면 되죠.
2: 그러다 주먹만 다쳐요. 에이, 그게 뭐니 그게.
5: 많이 아파.
4: 그럴 수도 있겠네요.
5: 대장, 그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3: 그건 또 뭐야?
5: 얼음을 녹이 뜨거운 물입니다.
2: 어?
5: 그 얼음에다가 이 뜨거운 물을 그냥 와!
2: 에이, 이렇게 추운 날에는 그 뜨거운 물 부어봤자 얼음이 조금 녹았다가 또 얼고 더 빙판도 두꺼워지고 더 미끄러지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게? 에이.
5: 그런가요?
2: 그러지 말고 자, 봅시다. 자, 나옵니다. 봅시다. 나옵니다. 짠짠!
3: 이게 뭐예요?
2: 이 안에는 신비한 가루가 들어있는데 눈이 올 때 탈탈탈탈 뿌려주면 얼음이 잘 생기지 않을 거예요.
3: 아, 그런 게 있었어요?
2: 자, 눈이 올 때 한번 뿌려봐요. 하나씩 받아가지고.
5: 예. 야, 누구야?
0: 허당 의원이 돌아가고 며칠 후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6: 자, 준비됐지?
7: 예?
6: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뿌리는 거다.
7: 예?
6: 하나.
3: 뭐야? 에이, 몰라. 아니, 나도 그냥 뿌릴래.
0: 산 친구들은 허당 의원이 알려준 대로 신비한 가루를 열심히 뿌렸지. 그리고 하루가 지나 아침이 되었어.
3: 어디 보자.
5: 우와, 진짜 빙판이 안 생겼어요. 우와, 진짜.
3: 우와, 아, 신기해요.
8: 도대체 이 가루가 뭐지?
5: 좋은 생각 있어요.
8: 어?
5: 이걸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3: 어?
5: 근데 그걸 누가 먹어?
3: 어, 그래, 누가 먹어, 누가?
9: 그야, 당연히 대장님이죠.
3: 어?
4: 아, 괜찮아요?
3: 아우, 짜! 어? 너무 짜, 너무 짜! 야, 이거 소금이야, 소금! 이 녀석들!
0: 신비한 가루의 정체는 바로 소금이었던 거야.
9: 우와, 소금 대단하다.
0: 맞아. 눈 올 때 소금을 뿌리면 얼음이 잘 안 생기는 거야.
9: 근데 누나, 응? 눈 올 때 소금을 뿌리면 왜 얼음이 잘 안 생기는 거야? 왜 얼음이 잘 안 생기는 거냐고.

0: 얼음? 지금 뭐 하는 거야?
1: 나 얼어서 대답 못해.
0: 아, 뭐야? 땡!
2: 우리 그럼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0: 좋아, 좋아!
2: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얼음과 소금 딱지! 얼음과 소금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0: 누구세요?
3: 딱딱, 딱딱, 나는 얼음이다.
2: 근데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3: 안녕, 난 소금이야. 소금, 소금! 호호.
4: 안녕하세요.
5: 궁금한 게 있어요. 눈 올 때 소금을 뿌리면 왜 얼음이 잘 안 생겨요?
3: 나. 내가 알려줄게.
4: 딱딱, 딱딱. 얼음 먼저.
3: 그래.
4: 먼저 길 위의 얼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다.
2: 눈이 온 다음 녹아서 물이 된 후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6: 재밌다. 근데 좀 추워지는 것 같은데.
3: 그럼 우리 같이 있을까?
6: 그래.

0: 얼음이 된다. 얼음 탄생. 딱딱. 딱딱. 딱딱. 딱딱. 물이 얼음이 될 때의 온도는 섭씨 0도. 다시 말해 물의 어는 점은 섭씨 0도다. 딱딱. 딱딱.
1: 여기서 잠깐. 어는 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는 점이란 물 같은 액체에서 얼음 같은 딱딱한 고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합니다. 반대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지요. 성분이 같은 물질은 어는 점과 녹는 점이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저마다 다른 어는 점과 녹는 점을 갖고 있답니다. 소금에 잠깐 설명! 끝! 어때? 어는 점, 녹는 점 뭔지 알겠지?
0: 네! 온도가 내려가서 0도보다 낮아지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거고 온도가 0도보다 높아지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거죠? 그렇다!
1: 그런데 소금을 뿌리면 물의 어는 점에 변화가 생겨!
0: 네!
1: 눈이 올 때 소금을 탈탈탈 뿌리면
2: 우리는 눈이 녹아 생긴 물이지.
3: 어? 근데 날씨가 좀 춥네.
0: 그럼 우리 가까이 모일까? 좋아!
1: 잠깐!
3: 어? 뭐야?
1: 우린 소금이야. 같이 놀자.
3: 어, 뭐야?
1: 눈이 녹아 생긴 물과 소금이 만나게 되지. 아이, 너희가 다시 얼음이 되는 걸 방해하려고. 이렇게 물에 섞인 소금은 물 분자의 결합을 방해해서 물의 어는 점을 섭씨 0도보다 더 낮게 만들어.
3: 우와, 0도가 되었는데?
0: 우리가 멀지 않아?
1: 다 우리 덕분이라고.
4: 맞아, 고맙지.
1: 고마워. 그래서 0도가 되어도 물은 다시 얼지 않지.
5: 아, 그래서 눈이 올 때 소금을 뿌리는 거구나.
0: 소금 외에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것들을 뿌리기도 한다.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렸어요. 고맙습니다.
1: 그래? 그럼 우린 돌아갈게. 안녕.
5: 안녕. 안녕히 가세요. 누나, 우리도 이따가 소금 뿌려보자.
0: 그래, 누나랑 같이 하자.
5: 참, 그 전에 얼음과 소금 떡지 주면 안 될까요?
0: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5: 우와, 신나, 신나.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5: 고고고.

크롬을 뿌리면 눈이 녹아 생기.

오늘의 이야기는 버섯. 오늘 저녁 반찬은 버섯 볶음인가? 잠시 먹지 말고 버섯을 관찰해보자. 버섯, 보통 이렇게 생겼다. 종류가 달라 서로 조금씩 다르게 생겼지만 왠지 닮아 보이는 버섯의 모양. 기둥 위에 넓은 갓이 달린

버섯의 모양을 보니 홀로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 같기도 하고 넓은 삿갓을 쓰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닮기도 했다.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버섯. 정체가 뭘까?

버섯으로 과학해볼 시간. 건드려보고 매달려보자. 야생 버섯들도 즐겨 쓰는 갓. 버섯의 갓과 자루를 분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갓만 따로 모아 안쪽을 보니 비슷한 모양이 눈에 들어온다. 수많은 주름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자. 주름 속엔 무엇이 있을까? 다닥다닥 붙은 알갱이들. 버섯의 포자다. 포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필요한 것은 자루를 자른 버섯과 종이 한 장. 버섯 위에 살포시 휴지를 얹고 촉촉하게 물을 뿌려주자. 버섯은 습기를 좋아한다. 이제 기다려보자. 하루가 지나고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개봉 박둑. 어? 저게 뭐지? 버섯의 주름살 무늬가 종이에 그대로 복사됐다. 버섯의 포자가 남기는 이 무늬는 버섯마다 다양하다고 한다.

버섯의 윗부분에 우산처럼 펼쳐져 있는 갓은 포자가 만들어지는 주름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름 속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는 포자를 지키기 위해 버섯이 갓을 쓰고 있었던 것. 포자가 날린다. 생명이 퍼져나간다.

마치 새싹처럼 땅에서 하늘을 향해 피어오른다. 습기 차고 그늘진 곳에 호련히 나타나는 버섯. 식물과 닮은 듯 다른 듯 알쏭달쏭한데 버섯도 식물일까? 햇살을 받으며 자라는 식물들. 지금 나무는 식사 중이다. 햇빛을 양분으로 바꿔주는 엽록체가 있어 식물은 초록색이다. 그런데 버섯은 초록색이 아니다. 엽록체가 없어서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는 버섯. 어쩔 수 없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양분을 얻어 자란다. 그렇다면 버섯은 식물이 아닌 건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점은 식물과 닮았지만 다른 생명체에서 에너지를 얻는 점은 동물과 비슷하다. 식물 같지만 동물 같고 동물 같지만 식물 같은 이상한 존재. 버섯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동물보다는 식물에 가까워 보이는데 혹시 뿌리도 있지 않을까? 뿌리라기보단 톱밥 사이사이에 그물 같은 것이 얽혀있는 것처럼 생겼다. 우리가 몰랐던 버섯 아래 세상은 사실 가늘고 긴 실타래와도 같다. 땅속이나 썩은 나무 속에 뭉쳐진 균사덩어리가 버섯의 본체. 이 거대한 본체의 아주 작은 일부가 바로 버섯이다. 일생 중 잠시 포자를 퍼뜨리기 위해 버섯을 피운 것. 동물도 식물도 아니지만 버섯도 똑같이 경이로운 자연의 신비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생명이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연에는 독을 가진 생물들이 있다. 잘 모르고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법. 버섯 중에도 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독버섯을 잘못 먹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자, 여기에 하얀색 버섯, 화려한 색의 빨간 버섯,

이 버섯의 이름은 달걀버섯. 화려한 빨간색 버섯 중에는 독버섯이 많아 조심해야 하지만 달걀버섯에는 독이 없어 식용으로 쓰인다. 빨갛다고 전부 독버섯은 아니지만 반드시 확인한 뒤 조리할 것. 의외로 수수한 모습의 하얀 이 버섯이 독버섯이다. 벌레가 먹고 있다 해도 안심은 금물. 자연의 상식은 이렇게 수시로 뒤집힌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0: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오늘의 주제는 초콜릿. 먹음직스러운 초콜릿. 모양도 종류도 가지각색. 아, 초콜릿. 떠올리기만 해도 행복한 그 이름.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와 함께하면 더욱 신나는 생일 파티. 두근두근 감춰왔던 마음을 초콜릿 한 상자에 담아 전달해볼까?

달콤한 초콜릿의 매력 어디까지일까? 그런데 혹시 초콜릿에도 과학이 있을까?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카카오 나무. 초콜릿은 바로 이 카카오 나무의 열매로 만든다. 더 정확하게는 카카오 열매 속에 있는 씨앗, 카카오 빈으로 만드는 것. 땅콩 같기도 하고 아몬드 같기도 한 진한 갈색의 카카오 빈. 이 씨앗들로 어떻게 초콜릿을 만든다는 거지? 먼저 카카오 빈을 오븐에 넣고 구워줘야 한다. 구워진 카카오 빈의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만 모은 다음 잘게 부숴주는 분쇄기에 넣으면 시간이 지나 걸쭉한 반죽이 된다. 여기에 설탕을 넣으면서 계속 섞어주는 것.

이제 거의 초콜릿이 되어간다. 차가운 바닥을 이용해 온도를 적절히 맞춰주는 과정이 필수. 이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초콜릿이 될 차례. 모양 틀에 붓고 잘 굳혀주면 초콜릿 완성. 정말로 씨앗에서 초콜릿이 만들어진 거냥? 다시 떠올려보자. 맛있는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재료는 카카오 열매의 씨앗, 카카오 빈과 설탕 두 가지였다. 구운 카카오 빈을 곱게 갈고 여기에 설탕만 넣었을 뿐인데 마치 물 같은 액체를 넣은 것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반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대로 두면 굳기까지 하는 초콜릿의 비밀은 바로 카카오 열매 속에 들어있는 카카오 버터에서 찾을 수 있다. 카카오 열매의 씨앗, 카카오 빈에서 짜내는 기름은 가만히 두면 마치 버터처럼 굳어져 있는 모양이라 카카오 버터라는 이름이 붙었다. 올리브유처럼 식물에서 짜낸 식물성 지방은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 돼지고기.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당연히 동물성 지방이다. 이런 동물성 지방은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굳어서 흐르지 않는 일종의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카카오 열매, 즉 식물에서 얻어진 카카오 버터는 식물성 지방이면서도 흐르지 않는 고체 상태를 유지한다. 카카오 버터는 식물성이면서도 버터처럼 굳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지방이었다.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 버터를 좀 더 자세히 보자. 카카오 버터 한 조각을 잠시 손에 가지고 있었더니 약 32도 정도의 온도를 가진 손바닥 표면에서 점점 녹기 시작한다. 카카오 버터의 이런 성질 때문에 초콜릿을 잠시 손에 가지고 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초콜릿이 쉽게 녹아버리는 것. 카카오 버터의 독특한 성질, 초콜릿의 숨은 과학이었다.

오늘날의 멕시코가 있는 중앙아메리카. 초콜릿은 무려 3000년 전 이곳에 살았던 올멕족이 먹기 시작해 아즈텍 그리고 마야 문명으로 널리 전파됐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당시 화폐로 사용될 정도로 귀했는데 카카오 열매 10개로는 토끼 한 마리를 100개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 원래 맛있는 음료였던 초콜릿은 그래서 왕족 같은 특권층만 먹을 수 있었는데 아즈텍의 몬테수마 황제는 초콜릿을 너무나 사랑하여 하루에 50잔도 넘게 마셨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음료는 쓴맛이 너무 강해서 꽃가루를 넣거나 후추를 뿌리고 심지어 고춧가루까지 타 마셨다는데 16세기에 와서야 설탕을 넣어 달콤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오늘날처럼 고체 형태의 초콜릿을 먹기 시작한 것은 200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초콜릿을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잠깐 초콜릿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색깔도 종류도 모양도 여러 가지 달콤해 보이는 초콜릿. 고양이도 입맛을 쩝쩝 먹고 싶은 것 같은데 초콜릿을 나눠 먹어도 괜찮은 걸까?

정답은 나눠 먹어선 안 된다.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열매. 이 카카오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 성분은 고양이가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달콤한 초콜릿. 아무리 맛있어도 고양이에겐 위험하다니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 알면 알수록 새로운 초콜릿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am ready!
1: 보자, 어디 보자. 어서오세요.
2: Hi.
0: I'm here to challenge you, sir.
1: Okay.
0: Right on.
1: But I hurt my right arm.
3: 사장님이 어제 짜장면을 만들다가 오른손을 다치셨습니다.
1: Oh, how about left arms?
2: Can you do it with your left arm?
1: Sure, I could do it.
3: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steady, go! 사장님, wins!
1: I'm going to make my left arm strong.
0: Right arm, left arm, both are ready.
2: 2.
3: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Go, right, go.
3: Ready, steady, go.
0: I can do it! I can be the arm wrestling champion again! Yes! I win!
4: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0: Thank you, thank you. Now, I want some free 짜장면.
2: Yes, 공짜 짜장면.
3: 어? 이벤트 기간 어제까지였는데?
0: What? Oh my god!
1: Ah, 아, 계산은 나가실 때 부탁드립니다.
5: Sunday, can you help me?
2: Oh, sure.

0: Sunday's playtime.
1: 네, 저는 지금 레슬링 챔피언전이 펼쳐질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저기 지금 선수가 입장하네요. 우리의 세계적인 레슬링 챔피언 레이! 자, 이에 맞서는 레슬링 도전자 우리의 라이징 스타 Sunday! Yes! Now, let the match begin!
2: I'm going to win!
3: Ha! No, I'm going to win!
2: I am the king!
3: No, I am!
2: Sunday.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치약병 쏙을 드립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시간을 조종하는 구슬.
1: 뽀뽀.
2: 여러분, 점심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과학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3: 우리 조금밖에 안 놀았어요.
4: 아직 점심시간이라고요.

0: 어? 지금은 오후 1시.
1: 말도 안 돼!
2: 아, 진짜 재밌었는데.
3: 시간이 너무 빨라.
4: 시간이 빠르다고?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 리 없어.
1: 어떻게?
4: 사실대로 말이요. 몰래 몰래 움직였죠?
5: 절대. 절대. 으쌰.

0: 누구도 몰래 움직일 수 없어.
1: 이상하네. 분명 엄청 금방 지나갔는데.
2: 그건 말입니다. 이 시간 구슬로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조정했기 때문이지요.
3: 시간 구슬?
2: 그럼 시간을 조종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네! 자.
4: 전자레인지잖아요.
0: 시간 조종하는 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2: 아직도 의심하고 있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아주 아주 느리게 바꿔주겠어요. 수리수리 짠. 소시지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 1분이요!
2: 좋아요. 이제 모두 뒤로 돌아주세요. 이제 1분. 60초의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어떻게 소시지를 맛있게 먹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분이 다 됐다 생각하면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봐주세요. 길이 길이 길이 길어져라 시간아. 시작.

0: 1분 됐을 거야. 어? 정말?
1: 아, 60초는 금방이지. 소시지 익은 냄새가 난다고.
2: 냄새가 난다, 핀!
1: 땡겨!
0: 말도 안 돼. 아직 20초나 남았어?
3: 이것이 바로 시간이 길어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길게 늘어난 시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 눈빛은 뭐지요? 이번엔 반대로 시간이 짧아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 마법으로 짧게 짧게 줄어든 시간.
1: 잠깐! 내 소시지!
2: 이건 뭐냐, 빈?
3: 똑같은 1분 안에 다른 그림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이 두 개로 나눠질 거예요. 같아 보여도 다른 곳이 네 군데 있답니다. 다 함께 찾아보세요. 같은 1분이지만 이렇게 짜라짜라짜짜 짧아져라 시간아. 시작!
0: 저기! 저기! 아닌가?
2: 잠깐만 말해!
4: 아하! 10초쯤 지났나?
3: 30초 경과.
2: 뭐라구요? 종이! 집중해! 어? 찾았다! 두 개 남았어!
1: 이렇게 된 이상!
2: 하나 남았!
3: 시간 종료!
2: 대박!
0: 순식간에 1분이 지나가 버렸어.
1: 로블리가 시계를 만진 거 아니야?
0: 아니야, 내가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
3: 이것이 바로 시간 마법. 시간이 달라지는 놀라운 마법. 시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 시간 마법으로 길게 짧게 변하는 시간. 기다렸답니다, 그 눈빛을.

0: 알고 짧게 짧게 줄어드는 놀라운 시간의 마법에 흠뻑 빠져들어 보세요. 30분 뒤에 돌아올게요. 그동안 마음껏 시간을 조종해 보세요.
1: 네!
2: 뭐부터 해볼까?
1: 이게 내가 먼저라고.
2: 안 돼.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자.
0: 잘하고 있네요. 30분 후가 기대되는걸요.
3: 가위바위보!
2: 야호! 1등이다! 난 5분을 엄청 늘려서 오래 인형놀이 할 거야. 길이 길어져라! 시간아!
1: 채, 꼴찌야. 그래도 참고 참아서 꼭 시간을 바라봐. 빠르게 할 거야.
2: 그래서 뭐 할 거냐, 핀?
1: 나는... 아, 까먹었잖아.
2: 미안하다, 핀.
1: 돌아가면서 5분씩 나 빼고 7이니까 35분만 참으면 된다. 로블리가 30분 뒤에 오면 난 못하잖아.
2: 무슨 짓이야, 콘타? 네 순서가 아니잖아.
1: 금방 쓰고 주면 되잖아. 마구마구 돌려서 밥 먹으러 갈 거야.
2: 이리 줘.
1: 나 지금도 배고프다고.
2: 너희들 내 인형놀이를.

0: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어.
1: 그만 그만.
2: 오늘만 벌써 세 번째.
1: 망했어 망했다고.
2: 넌 싸우려고 만나니.
3: 싸우지 말고 생각을 해야지.
1: 로블리가 알면 큰일이야.
2: 로블리가 오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해.
4: 이건 어때?
5: 됐다 됐다.
4: 짜잔.
2: 이렇게 된 이상 마법으로 해결한다.
1: 뭐 유치원 놀이 중에는 마법 금지잖아.
2: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1: 알겠어.
6: 주니 도니
7: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도니 변신.
2: 어때? 물건을 붙이는 마법이나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이 있어?
0: 그런 게 있겠냐?
1: 너는 왜 이렇게 된 건데?
8: 도서관에서 다른 마법서를 찾아봐요.
1: 회복의 마법!
2: 회복의 마법?
8: 회복의 마법은?
2: 에? 마법 영역 10년이 된 자만 쓸 수 있다고?
8: 이제 다 끝났어.
1: 그럼 10년을 10분으로 줄이자, 핀!
2: 야, 시간 구슬은 깨졌다고!
1: 그럼 회복의 마법으로 되돌리자, 핀!
9: 그거 배우려면 10년 걸린다니까!
1: 10년에 10분으로 줘!
10: 시간 구슬은 깨졌다니까!
2: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11: 아이들이 잘 놀고 있거든요.
12: 그럼요!
9: 30분이 벌써 지났다고?
13: 여러분, 즐거운 시간들 보냈나요? 응? 그런데 주니 토니, 왜 마법사 복장이지요?
8: 아이, 그게...
13: 왜들 그렇게 놀란 표정이에요? 마치 시간 구슬을 깨기라도 한 것처럼.
0: 진작했어요?
13: 그렇지. 마법 유치원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멜리나 님이 아시기라도 하면.
10: 아시기라도 하면.
13: 아무도 없답니다. 사실 이 구슬은 아무것도 아닌 구슬. 우리 생각에 따라 같은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려주기 위한 장난감이었어요.
10: 네.
13: 음식을 기다릴 땐 정말 정말 길게 느껴지고. 재미있는 걸 할 땐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졌지요?
10: 네!
13: 시간은 늘 똑같이 흐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거랍니다. 마치 마법처럼 신기하지 않나요?

0: 우리 마음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였네요.
1: 그래서 소중하고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써야 해요. 알겠지요?
2: 네!
3: 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 더 흘러가기 전에 놀이터에서 놀자!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0: 소리고? 잡채 묻혀놓으면 지가 드뭇겠다고 지구 오빠랑 맨날 첫날 싸워놓고.
1: 그거라도 뺏기기 싫어서 그런 거지. 어차피 아빠랑 오빠만을 위한 밥상이었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2: 오빠는 잡채 만들지도 않고 왜 많이 가져가?

0: 나는 오빠야가 더 먹는 게 그래 안 곱나.
1: 난 최소한 공평하게라도 먹고 싶었어. 근데 다들 나한테 뭘 했어?
0: 저 욕심 많은 거 봐라. 아휴.
1: 나 엄마 반찬 하나도 안 반가워요. 나 먹고 싶은 거 내 돈으로 사 먹는 게 편해.
0: 예뻐해 준 건 다 이자먹고 그런 건 어찌 그리 잘 기억하노. 내 딸내미라고 혼낼 때도 궁뎅이 한들 안 때리는데 쥐는 말로 내를 막 혼으로 팬다.
2: 지은이 공은 없고 과만 남는다.
3: 그래 정순 언니, 자식들은 부모 마음 절대 알 수가 없어. 둘이 회원님도 엄마한테 잘해드려요. 부모도 다 처음인데 실수 한두 번 할 수도 있지 뭐.
4: 힘든 거 압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간단히 미워할 수가 없어서.
5: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거.
6: 스티커판 다 채웠구나. 중간에 선물로 안 바꾸고 끝까지 다 채운 학생은 처음 봤어. 넌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가서 5,000원어치 학용품 골라오렴.
7: 언니, 나 이거 향기 나는 볼펜.
5: 안 돼.
7: 와.
5: 3학년 되면 새 공책도 사야 하고 살 거 엄청 많단 말이야. 하나야. 향기 나는 볼펜이 없다고 당장 죽을까?
7: 죽어! 내 마음이 부서져서 죽어!
8: 알았어, 언니. 공책은 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를 거야.
5: 엄마, 오늘 공휴일인데 출근해?
9: 마트가 쉬는 날이 어딨어. 크리스마스 이브인지 뭔지 백화점이고 마트고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 다들 아주 돈이 썩어 넘치지. 그렇게 정신 빠져서 쓰다간 네 아빠처럼 쫄딱 망하는 거 순간이야. 둘이 응? 너도 정신 단단히 챙기고 무조건 아끼고 저축해, 알았지?
8: 응. 언니, 우리 집에는 산타 할아버지 안 오지. 응? 연주가 그러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트리에 양말을 걸어놔야 자기를 반기는 줄 알고 선물을 두고 간대.
5: 언니랑 트리 주우러 갈까? 밖에 누가 조그만 트리 버려놨더라. 좀 더럽긴 한데.
7: 언니 빨리 빨리. 누가 주워가면 어떡해. 우와, 우리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생겼다. 산타 할아버지 오시겠지?
5: 우리 번개문구 가자.
7: 언니야, 카드에서 노래 나와.
5: 반짝이 풀이야.
7: 입체 카드 만들기도 있어. 우와, 도루마블도 사자. 언니
8: 안개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10: 퇴근 준비하세요. 4번 버스 캐셔.
11: 전데요, 점장님.
10: 잔액이 안 맞아요. 1,000원 비잖아.
11: 언니, 찾았대. 돈통 박스 뒤쪽으로 넘어가 있었대. 4번 버스가 자주 그러더라. 언니도 독하다, 진짜. 그깟 1,000원 더러워서 내 돈 주고 말지. 얼른 가서 쉬어. 점장이 미안하대.
12: 메리 크리스마스!
9: 돈이 썩어 빠졌니? 엄만 돈 1,000원에 지금까지 온갖 치욕 다 겪고 왔는데 집에 퍼져서 이 난장을 버려? 이 정신 빠진 거!
5: 엄마!
9: 게임! 너는 예비처럼 도박에 빠지려고 해!
5: 나 죄송해요!
9: 나 뭐라고!
6: 이걸 바꿔달라고요? 교환권으로 가져간 건데 그냥 두시죠. 크리스마스잖아요. 애들이 스티커 힘들게 모아서 얼마나 신나게 가져간.
4: 상처 준 쪽은 기억 못해요. 주고 나면 손에 안 보이니까. 받은 사람만 손에 든 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내 어정쩡하게 서 있는 거죠.
8: 사과하모. 가가 받아줄까요?
0: 둘이 회원님 같으면 받아줄 수 있겠나?
2: 안 받아주면 사과 안 할 끼가. 니는 어째서 너 쌤이야. 장수가 니 때문에 사춘기 때 막 상담도 다니고 그랬다며.
8: 아니 뭐야 언니.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사과하고 혼자 방에 있게 가만 내버려 뒀죠. 미워할 만큼 하고 나면 나오더라고요. 그럼 또 내가 사과하고.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참 가여워요. 기회만 되면 부모를 용서하고 싶어 하니까.
9: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뻐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4: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나한텐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귀에 못 박히게 잔소리하더니.
9: 좋아.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랬던 거.
4: 가요.

0: 야, 고부장! 어. 손이가 왜 잠수 탄 건데? 나한테 단련돼서 웬만해선 꼼짝도 안 하는 놈인데? 얼마나 갈궜길래? 밑에 딱 하나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해서 난린데. 본부장 돼서 몇백 명을 어떻게 지휘할래?
1: 면목 없습니다, 사장님.
0: 비서실 일도 아직 손이 손 가는 거 있고 나도 필요하니까 고부장이 책임지고 손이 제자리에 갖다 놔! 도사님 말이 맞아. 이상하게 고부장이랑 둘만 있으면 긴장되는 게 꼭 날 뜯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불쾌하단 말이야. 손이 오면 안전빵으로 부적 몇 개 더 심어둬야. 뭔데 이거? 내가 보낸 건 눈치챘을 거고 지금 사장 매기는 거냐?
1: 사장님께서 주신 거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 나름 알아봤습니다. 제 부족한 기운은 채우고 넘치는 기운은 누르는 훌륭한 부적이라더군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기운 받으라길래.
0: 자넨 잘 몰라. 도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이 홍수 난다면 나고 코스피 폭락한다 하면 해. 그분이 불 난다고 하면 불 나는 거야. 도사님 문제로 나 도발하지 마라. 우린 그냥 그분이 주는 데이터를 믿으면 되는 거야.
1: 제 사주를 아시고도 내치지 않으신 건 제 능력이 필요해서 아니십니까? 부적이고 구시고 모두 응하겠습니다. 저를 제자리에만 둬주십시오.
0: 네 자리? 난 저 살려놔라.
2: 토리시가더니 완전 시크해졌는데 간만에 완전체로 놀아보자. 오늘 내가 힙한 대로 모실게.
3: 호텔?
4: 요즘 여기 풀파티 진짜 최고야. 가끔 연예인도 온다. 아, 뭐해 빨리 안 오고.
3: 여긴 카드 할인이랑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데. 우와! 오늘 배추 호텔 라운지 애프터눈티 평일 할인 30%나 된다. 대박! 4시 타임은 아메리카노 두 잔 서비스래.
5: 방금 제 적립이라 그랬나?
6: 서비스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 인증하시면 추가 할인 5% 들어가는데 하시겠어요?
3: 할게요. 정가로 하면 우리 주문한 거 10만 원 넘는데 거의 반값밖에 안 나왔어. 할인받은 금액은 따로 적금 통장 만들어 모으면 숫자가 눈으로 보여서 돈 모을 때 더 동기부여 같아.
7: 적금을 넣어? 네가?
3: 우리 부장님이 알려주셨어. 재테크 지식이 엄청나시거든. 이거 말고도 꿀팁 많은데 궁금하면
4: 공유. 소은아, 너 혹시 뭐 투자하다가 망한 적 있냐?
3: 에? 뭔 소리야?
4: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돈 가지고 이러는 게 이상하잖아.
5: 맞아. 눈만 뜨면 쇼핑하러 가던 놈이 변했어 너.
8: 얘들아,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어른이 된 거란다.
5: 뭐래? 돈 모으겠다고 쿠폰 찾는 게 어른이냐?
2: 너처럼 돈 많은 놈이 그러는 거 완전 기만이다.
3: 너네 말이야. 화장실 휴지 36롤짜리 사서 수납장에 꽉 채워본 적 있어? 화장실 휴지통 비우고 비닐 씌워본 적은?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말이다.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처리할 줄 알게 되는 거란다.
2: 웃기고 있네. 야, 우리 뭐 집에서 노냐? 부모님 재산 지키느라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니거든. 옷 자랑할 데 없어서 회사 간다던 주제에 진정한 어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 그게 진짜겠냐? 나도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대충 대답한 거지. 너네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없냐? 뭔가를 미친 듯이 원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기분. 거래처를 저랑 같이요?
1: 제대하고 2년 놀았으면 엄마 많이 기다려준 것 같은데. 아니 뭐 따로 하고 싶은 거 있어? 있으면 엄마가 도와주고.
3: 그런 건 아닌데.
9: 유마트랑 재계약했다면서? 아드님까지 합세하면 더 잘 되겠어. 아, 이게 무슨 복이야?
1: 복은 무슨?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시면서. 그래도 내 새끼 살아갈 기반은 만들어놨으니까 부모 숙제는 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내가 만들어둔 거 잘 지키기만 하면 돼.
9: 복은 아드님이 받으셨구만.
3: 나도 알아. 감사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그땐 그냥 다 답답하고 흐릿했어.
2: 오, 사업가 데뷔한다고 쏘는 거야?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3: 내가 뭘 원하는지 단숨에 고를 수 있는 게 옷밖에 없더라. 나도 잘 몰라. 내가 왜 굳이 집을

0: 나간 건지. 그냥 흐린 안개 밖으로 나가면 뭐라도 있을 것 같았어. 그러다 드디어 만난 거지. 누구보다 선명한 사람을.
1: 취미는 인간을 아둔하게 만듭니다.
0: 모든 게 그렇게 명확한 사람은 처음 봤어.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확실하고. 그래도 음악은 좋아하시죠?
1: 집중을 방해해서 안 됐습니다.
0: 영화는요?
1: 3시간 너무 길어.
2: 여행은?
1: 내 돈 쓰고 모은 곳에?
0: 어떤 질문에도 늘 자신만의 대답이 있는 사람.
3: 부장님은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뭐예요?
1: 크리스마스.
3: 오, 부장님 의외로.
1: 대목이니까. 소은 씨, 마케팅 업무에 뜻이 있었군요.
3: 네? 아, 네. 재밌어 보이긴 했습니다.
1: 소은 씨는 그쪽에 재능이 있어 보였습니다.
0: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1: 어여 잡으시게.
0: 절대 헷갈리게 하지 않는 사람.
3: 응? 부장님 최고.
4: 그게 바로 우리 K 부장님이신 거지.
5: 너 설마 우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소리에 띠띠뽀.
1: 화창한 아침 띠띠뽀가 기차 마을로 돌아가고 있어요.
0: 어? 라니, 가니, 안녕 띠띠뽀.

0: 그러자. 안녕, 띠띠뽀.
1: 잘 가.
2: 꽃 구경하고 나서 놀이터에도 갈래?
0: 좋아.
3: 자, 잘 봐.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0: 우와, 피는 방울이 나비로 변했어.
4: 우와, 정말 대단해.
0: 우와, 진짜 신기하다. 마술이 아니라 꼭 마법 같아. 띠띠뽀.
3: 띠띠뽀, 오늘 저녁에 열리는 공연에 오면 더 멋진 마술을 볼 수 있어.
5: 정말? 그럼 다 같이 보러 가자.
6: 저는 못 가요.
5: 그래? 바쁜 일이라도 있어?
0: 아, 크리스, 띠띠뽀는 기차라서 선로가 있는 곳만 갈 수 있잖아요.
5: 아, 맞다. 공연장 안엔 선로가 없지.
6: 그럼 전 가볼게요.
0: 띠띠뽀.
6: 나도 남산에 가고 마술쇼도 보고 싶은데.
7: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8: 뭘 고민해. 어디든 다 가면 되지.
7: 좋아, 있어.
6: 좋겠다. 어디든 갈 수 있다니. 왜 난 항상 정해진 솔로만 달려야 할까?
9: 슬픈 마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 에너지의 위치는 어디지?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당장 일어나지 못해!
10: 네, 닉스님!
9: 특이하게 생겼군. 레인저스들을 유인하기에 안성맞춤이겠어.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6: 나도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다닐 수 있었으면.
9: 난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
0: 누구세요?
9: 내가 너에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3: 하요와 로기가 마술쇼를 보러 가고 있어요.
7: 하트가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0: 빨리 보고 싶어. 아, 띠띠뽀도 같이 가면 더 좋을 텐데. 어?
10: 띠띠뽀!
0: 어? 띠띠뽀가 우리 못 봤나 봐.
11: 타요, 저길 봐.
0: 왜?
12: 저게 뭐야?
0: 하늘을 나는 기차야.
7: 어디든지 내 맘대로 달릴 거야.
0: 어떡해.
5: 우리만 마술쇼를 보러 가서 어쩌지?
8: 루아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괜찮아요. 다녀와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큰일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13: 띠띠뽀?
0: 용사님이 출동해주세요.
13: 알았어. 변신 승장비 레인저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7: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14: 타오르는 화염이야!

0: 전력의 파도를!
1: 소멸의 불길을!
2: 난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3: 설레서네!
4: 미안해! 멈췄디 띠뽀!
3: 어쩌!
2: 내 맘대로 다닐 거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5: 내가 나서야겠군!
0: 물대포로 한 방에 끝내주지!
5: 휘몰아치는 폭풍!
6: 혼자 나서지 말고 힘을 합쳐 맞서야 해.
1: 뭐? 띠띠뽀를 어떻게 멈추게 하지? 기차가 아니라 꼭 로켓 같아.
4: 기차라고? 아, 그래. 크리스, 띠띠뽀는 기차라서 선로가 있는 곳만 갈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띠띠뽀처럼 선로에 올라타는 거예요.
5: 뭐? 그럼 자유롭게 날 수도 없고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해.
4: 대신 절대로 띠띠뽀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선로가 있는 곳엔 띠띠뽀도 있으니까요.
6: 타요의 말에 일리가 있어.
0: 한번 해보자고.
5: 괜찮을까?
6: 일단 출발해보자.
0: 이렇게 해선 로켓처럼 빠른 띠띠뽀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1: 어? 해. 그럼 우리도 로켓이 되어야지. 얍!
7: 로켓?
6: 이제 그만 멈춰, 띠띠뽀!
2: 선놀이를 달리겠다고? 그럼 기차놀이를 시작해볼까?
6: 멈춰!
2: 자, 기차 출발한다!
6: 이대로 가면 빌딩에 부딪히겠어!
8: 안 돼!
4: 방법이 있어요. 제가 신호하면 크리스님은 물대포를 쏴서 띠띠뽀를 방해해주세요.
9: 알았어.
4: 토코님은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맥스님은 신호에 맞춰 전속력을 다해 앞으로 달려주세요. 지금이에요!
0: 이야!
6: 토코, 맥스!
5: 야!

0: 멀미가 나지.
1: 어서 레인저스들을 추적해라.
2: 아,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1: 쓸모없는 녀석들.
2: 저 녀석들. 생각났다.
0: 엄청나다. 가자, 로기.
2: 레인저스와 함께 있던 꼬마 버스가 분명합니다.
3: 그렇다면 저 꼬마 버스를 쫓으면 레인저스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1: 오, 그렇단 말이지. 이제부터 저 꼬마 버스를 철저히 감시해라.
2: 네, 미스님.
4: 악당들이 타요를 노리고 있어요. 앞으로 타요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요?

0: 좋아, 로봇 빙고. 앞으로 이동해. 멈춰, 로봇 빙고. 제자리에서. 좋아, 이제 치카치카해, 로봇 빙고. 그래, 알았어. 저기 칫솔을 들어봐. 이제 치약을 들어봐. 이제 치약을 칫솔 위에 올려봐. 아, 아니. 치약 다시 들어봐. 뒤로 돌아. 그만 돌아. 치약 뚜껑 열어. 좋아, 칫솔은 내려놔. 아니, 바닥에 말고 세면대 위에. 이제 뚜껑을 열어서 세면대 위에 올려놔. 그 다음은 칫솔을 들고 치약을 칫솔 위에 발라. 치약을 이제 세면대에 올리고 이제 치카치카 시작. 칫솔을 입안으로 넣어. 아니, 치약이 묻어있는 반대쪽을 입안으로 넣어야지. 이제 칫솔로 치카치카. 이제 됐네. 앞으로 닫고, 뒤로 닫고, 옆으로 닫고. 자, 그만! 이제 마무리를 할 거야. 세면대 앞으로 숙이고, 치약을 세면대 안쪽을 향해서 퇴퇴퇴! 그래, 잘했어. 칫솔 끝을 수도꼭지 아래로 가져가. 칫솔을 세면대 위에 올려놓으면 끝! 마치! 아주 잘했어, 로봇 빙고.
1: 근데 빙고, 자기 전에 쉬야는 꼭 해야 돼.

0: 위험한 장난꾸러기 로기.
1: 타요와 로기가 중장비 타워에 가고 있어요.
0: 안녕하세요.
2: 어? 타요, 로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야?
0: 하나 누나가 내일 크리스 정기점검 날이라고 전해주래요.
3: 크리스는요?
4: 저쪽에 있나? 따라와봐.

0: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재밌다.
1: 빌리, 괜찮아?
2: 그럼 저희 가볼게요.
3: 하나한테는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전해줘.
2: 네, 안녕히 계세요.
4: 안녕.
3: 자, 그럼 우리 또
5: 크리스. 그런 위험한 장난을 하면 어떡해?
6: 난 그냥.
0: 왜? 난 재밌던데.
7: 우리는 레인저스야. 레인저스답게 행동해.
8: 채, 장난 한번 친 거 가지고 잔소리는. 다시 말해봐.
0: 크리스는 진짜 재밌다니까.
2: 로기, 넌 무섭지 않았어?
0: 물론 무섭긴 했지만 짜릿짜릿 재밌잖아.
2: 로기, 모두가 그런 장난을 재밌어하는 건 아니야.
0: 아유, 몰라.
2: 아, 같이 가, 로기.
9: 언제까지 저 파란 점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거야?
10: 리스님의 명령이야. 그 파란 버스를 쫓다 보면 레인저스의 기지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
11: 그렇게 놀고 있으면 닉스님께 혼나진 않아?
10: 에이, 닉스님도 안 계시는데 뭘. 닉스님! 나가!
12: 용서해 주세요!
2: 다녀왔습니다.
13: 어서 와. 크리스는 잘 만났어?
2: 네, 내일 아침에 점검 받으러 온대요.
13: 전해줘서 고마워.
2: 뭘요?
0: 간이랑 라니는 벌써 자요?
13: 요즘 운행이 많아서 피곤했나 봐.
2: 아, 나도 피곤하네. 로기, 내일 봐.
0: 잘 자, 타요. 다들 요즘 운행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모두를 기운나게 할 방법이 없을까? 진짜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재밌다. 바로 그거야. 다들 재밌어 하겠지. 뭘로 놀라게 하지? 이게 좋겠다. 이것도 재밌겠는데?
14: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2: 많이 잤는데도 계속 졸리네. 유령이다!
0: 이제 좀 기운이 넘쳐 보이네.
2: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졌지?
0: 어때? 놀이동산보다 재미있지?
2: 로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라게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나야!
15: 로기인 줄 알았어.
2: 로긴 지금 차고지야 없어. 안심해.
15: 정말?
2: 그럼 로기가 오기 전에 빨리 씻고 쉬어야겠다. 아, 시원해.
15: 아니!
0: 세차장이 왜 이래?
2: 시침이 떼지 마! 네가 장난친 거 아니야?
0: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막 들어왔어.
2: 로기, 이번 장난은 너무 심하잖아.
0: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15: 이제 장난 좀 그만 쳐, 로기.
2: 하나도 재미없거든. 맞아.
0: 뭐? 내 마음도 모르고.
2: 로기, 어디가?
0: 난 모두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하나도 재미없다고? 다들 너무해.
10: 닉스님! 파란 버스 근처에서 마음의 잼 반응이 잡힙니다. 바로 저기예요.
11: 이번에야말로 레인저스의 정체를 밝힐 기회다. 슬픔에 물든 마음에 어둠의 목소리를. 난 네 장난 엄청 재밌던데.
0: 누구세요?
11: 함께 보여주자. 모두가 잊지 못할 더 재밌는 장난을.

0: 에너지가 감지됐어요. 위치는 바로...
1: 저긴 버스 차고지잖아.
2: 꼬마 버스들이 위험해. 어서 출동하자.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3: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1: 타오르는 화염이야.
3: 생명의 파도를
1: 소멸의 불길.

0: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얘들아!
0: 친구들을 구하고 싶으면 이리로 올라와 보라고.
1: 가보자. 바퀴가 안 움직여. 크리스, 물대포를 쏴줘.
2: 알았어.
1: 빨리 올라가서 꼬마 버스트를 구해야 하는데.
3: 방법이 있어요.
1: 하여!
3: 로기는 장난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겁도 많잖아요.
2: 아, 그래. 내가 장난쳤을 때 로기가 제일 놀라더라고. 야!
3: 그때처럼 로기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4: 그건 우리가 전문이지.
2: 나한테 어? 좋은 생각이 있어.
0: 오기만 해봐라. 더 깜짝 놀라게 해주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갑자기 깜깜해지니까 무섭네. 뭐야? 다들 도망갔어요?
3: 유령이다!
1: 지금이야!

0: 부탁한다.
1: 그럼 우린 이만.
2: 고마워요, 레인저스.
3: 어? 어? 저건 크리스코 같은데?
4: 다음 날, 타요가 중장비 타워에 왔어요.
5: 리스님! 파란보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6: 그래? 사라진 곳이 어디지? 바로 이 건물입니다! 드디어 찾았군.
4: 악당들이 중장비 레인저스의 기지를 찾아냈어요. 중장비 레인저스가 위험해요.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새로운 동료는 누구? 뭐야? 로봇이라고?
1: 리안, 괜찮아? 어? 저게 뭐야?
0: 어? 로봇 괴잖아? 로봇 괴라니?
2: 시리우스!
1: 괜찮니? 좋아! 우리 아가!
3: 보리암, 무서웠지?
2: 우리 아가, 아빠가 많이 걱정했다고.

0: 오전에 수변공원에서 로봇개에게 세뇌를 당했던 강아지들을 조사해본 결과 최면전파를 사용해 개들을 모으고 있었어.
1: 최면전파라고요?
2: 그럼 버튼이가 사나워졌던 것도...
3: 그래, 로봇개에게 조종을 당했던 거지. 아, 도대체 누구의 짓인지...
0: 이런... 메가시티 5번가에 들깨무리가 나타났어요.
4: 들깨다!
3: 서둘러, 들깨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최후의 협력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어떡하지? 들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1: 그럼 흩어져서 구조하자. 서둘러.
2: 알았어.
1: 허클리스 액션.

0: 이 녀석 저리 가. 어이.
1: 들깨 들이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2: 저리 가. 얼른 저리 가라죠.
0: 물러나세요.
1: 걔는 기절했어요. 괜찮으세요?
3: 아유, 아유, 다행히 가방만 물었어.
1: 걔가 쫓아올 땐 뒤돌아서 뛰면 사냥 본능을 자극해서 위험해요. 혹시라도 걔가 물고 놔주지 않을 때는 힘이 센 어른이 뒤에서 목을 졸라 들어올리면 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는 위험하니까 반드시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해.
3: 아유, 그래. 그래, 고맙네, 파이어 총각.
4: 이 근처에 많이 있다는데?
2: 어? 이안, 어? 저기!
4: 어?
2: 들깨다!
4: 어? 저렇게 소리치면서 달아나면 위험한데?
2: 이안, 뭐하고 있어?

0: 거잖아. 정말
1: 위험해.
2: 어디?

0: 다들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1: 그래. 잘했어.
2: 파이팅!
3: 이카루스!

0: 그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 덕분에 이제 절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요. 피말레 스트라이크! 널 방해할 수 있는 게 왜 없어? 눈부셔! 무슨! 이 몸이 계신 게 에어로 카타! 누가 절 방해하는 거죠? 좋아!
1: 지금 누가 상대하고 있는 거지?
2: 글쎄, 나도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3: 누가 됐든 지금 상황에선 환영이야.
0: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오호, 제법이군요. 하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건가요? 걸렸군요. 라이트닝 넷!
3: 이런,
0: 당했어! 일렉트로, 이건 네가 유인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거야.
1: 뭐라고?
0: 아, 이 귀찮은 걸 한 번에 날려버리려 했거든. 에어로 젠트 액션! 에어로 부메랑!
1: 변신을 한다고요?
0: 아이고, 무서워라.
1: 얼른 숨어야겠네요.
0: 어디 숨겠다고? 에어로 소화 미사일! 야!
4: 이런 지상 방법을 쓰다니요!
0: 다 보인다고!
4: 쇼가 흥미진진해지는군요. 마음에 들어요.
0: 이겼어!
5: 이겼다고?
2: 어, 누군가 우릴 도와줬어.
3: 대체 누구지?
0: 누구긴? 바로 나지, 이 꼬맹아.
3: 꼬맹이? 설마 형이야?
6: 오늘의 안전 교육.
7: 오늘 파이어 로봇은 들개들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냈지? 그렇다면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
2: 소리를 지르거나 뒤로 돌아서 도망치면 오히려 위험해요.
8: 몸을 옆으로 돌리고 먼 곳을 쳐다보며 개가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또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6: 그래도 달려든다면 옷이나 모자, 가방 등의 물건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던져요.
9: 그러면 개 사냥 본능에 의해 순간적으로 따돌릴 수 있거든요.
7: 그래. 그러니 버려진 개들이 들개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10: 안전!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4: 너 대박치킨!
3: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4: 너, 너 뭐냐?
3: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4: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3: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5: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3: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6: 바뀌는 게 있을까?
4: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3: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 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4: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5: 응?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범입니다. 오늘은 또 한번 수학과 함께 재미있는 AI 활용법 배워볼 건데요. 제 생각에 수학은 옆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선생님, 나만의 과외 선생님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게 수학 알려주실 이창준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유튜버 그리고 수학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AI를 우리만의 과외 선생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1: 네. 전 아까 허성범 씨가 좋은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전 제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AI 얘기였군요. 아,
0: 선생님도 좋지만 네. 집에 모셔갈 수가 없잖아요.
1: 그치? 근데 그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는 저희 학원 다닐 지금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0: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지금 궁금한 걸 지금 바로 물어봐야 되는데 네. 학원은 결국 내가 선생님한테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AI를 쓰면 어떨까? 그런 네. 게 좀 저희 생각인 거죠.
1: 네. 제가 또 오늘 과외 선생님으로 이제 우리 AI를 초대하기 전에 네. 매번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0: 네.
1: 네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야 됩니다.
0: 해주는 거죠.
1: 자, 모든 수학 기호는 교과서 기준을 해줘. 곱하기 나누기 똑바로 써주고 분수는 비분의 A 형태로 써달라. 말식 변화 명확하게 해주고 계산 과정과 식의 의미를 반드시 3개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하게 해줘. 요것들을 AI한테 부탁하면 또 정확하게 지켜주거든요. 네.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수포자. 수포자라는 단어 좋아하진 않아요. 네. 좋아하지 않는데 수포자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많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범 씨? 뭘 배울 때부터 이 수포자가 발생한다고 할까요? 어렵죠?
0: 수포자? 제 생각에는 뭐 미적분? 미적분 가면 이제 수학 포기할 만하다.
1: 미적분?
0: 네.
1: 저 밑에.
0: 저 밑에?
1: 분수.
0: 아,
1: 분수를 배울 때 지금 미적분은요 이미 수포자도 다 저기 발생돼요.

0: 되고
1: 아, 이미.
0: 발생됐고요. 사실 자연수까지 아이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거든요.
1: 그쵸. 일상에 쓰는
0: 네.
1: 숫자니까.
0: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특히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왜 나누기 3분의 1은 곱하기 3이 되나요? 부모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부모님들이 이때부터 수학학원을 보내세요. 설명을 못 하겠거든요.
1: 야, 그건 원래 그런 거야.
0: 네,
1: 외워.
0: 그런 거야. 그다음 심지어 약속이야. 이건
1: 약속이에요, 맞아.
0: 약속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오늘 물어볼 건 뭐냐면, 나는 요즘 왜 분수를 나누면 역수를 곱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 질문하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네, 물어봤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해주네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다. 방향이 정확하다.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자, 2 나누기 2분의 1은 얼마일까?
1: 2 나누기 2분의 1.
0: 네.
1: 2 나누기 2분의 1.
0: 결론은 알고 있어요.
1: 우리가 알고는 있죠.
0: 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AI가 저한테.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상황을 떠올려서 설명해줘. 잘 모르겠다 해볼게요. 했더니, 괜찮아. 2 나누기 2분의 1을 이렇게 생각해보자. 1 안에는 2분의 1이 몇개 들어가냐?
1: 2분의 1이 몇개 들어가죠?
0: 잠깐만. 1 안에는 2분의 1이 두개 들어가겠네요.
1: 그쵸.
0: 네. 아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두개 있으면 1 아니야? 두 개. 중요한 포인트 짚었다고 얘기해주네요. 자, 물어보네요. 그럼 이번엔 2 안에는 2분의 1이 몇개 있지?
1: 아하.
0: 1 안에 두 개가 들어가니까 2 안에는 그거의 두 배.
1: 그치.
0: 네 개가 들어가는
1: 4개가
0: 거 아니야?
1: 들어간 거 아니야? 얘는 그럼 이제 분수가 몇개 들어가냐로 분수 나눔샘을 알려주는
0: 네.
1: 거네.
0: 2 안에는 2분의 1이 4개가 들어가지. 논리 완전 맞대요. 제가 초등학생들을 알려줄 때, 4 나누기 2는 뭐니? 그럼 아이들이 2라고 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어? 말하면 아이들이 2 곱하기 2는 4니까요. 10 나누기 2는 얼마니? 5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5 곱하기 2는 10이니까.
1: 10이니까요.
0: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2분의 1이 몇개 있으면 2가 되냐. 이걸 말식 결과수로 설명해 보래요. 2분의 1이 몇개 있으면 2가 되느냐, 이거네. 자연수랑 똑같네.
1: 자연수랑 똑같죠.
0: 똑같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걸몇번 하면? 네 번, 네 번.
1: 네 번.
0: 네번 하니까 딱 2가
1: 2가
0: 되네요.
1: 된다.
0: 2가
1: 네.
0: 되네. 그럼 답은 4 아니야? 핵심까지 왔대요.
1: 이게 포인트네요.
0: 이런 거죠, 이런.
1: 학생들이
0: 그러네.
1: 원래 구구단을 배우다 보니까
0: 네.
1: 자연수의 나누기는 2 곱하기 5는 10이네 이렇게 금방 찾아냈는데
0: 네네.
1: 분수가 들어가니까 분명
0: 네.
1: 어려워했단 말이죠.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부를 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AI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야, 자연수랑 똑같은 거네.
1: 다 아는 거야.
0: 내가 아는 거였어. 라는 이
1: 겁먹을
0: 개념.
1: 필요가 없어.
0: 네. 마지막에, 왜 갑자기 곱하기 2로 바뀌었다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알겠어, 이거. 2분의 1에 뭘 곱하면 2가 되느냐, 이 말이잖아. 2분의 1에 뭘 곱하면 2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방향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2 나누기 2분의 1. 2분의 1이 몇개 있으면 2가 되느냐? 2분의 1 곱하기 네모는 2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유를 설명해 보래요. 2분의 1이 두개 있으면 1. 그게 두개 있어야 2가 되니까 식으로 하면 2 곱하기 2. 맞지?
1: 일단 아이들은 이 분수의 나누기를 배울 때 뒤집어서 곱하기라고 그냥 단순 외우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1 안에 그게 몇개 들어가? 1 안에 분수가 몇개 들어가라는 개념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이제 곱하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과정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다고 느끼고요. 분명 지금은 2분의 1이니까 1 안에 2개 들어간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나중에 근데 분수가 7분의 3이야.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 헷갈리지
0: 그렇죠.
1: 말았으면 좋겠다.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AI와 이런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결국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 네모 나누기 세모는 세모에 뭘 곱하면 네모가 되니? 라는 거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는 거를 꼭 익혀줬으면 좋겠는 거죠. AI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런 기술이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누기의 의미가 이거구나. 분수의 나누기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결국, 자연수랑 똑같은 거구나.
1: 그렇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우리가 더하기랑 빼기가 있고 곱하기랑 나누기 있다고 배웠지만 나중에 가면 사실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0: 더하기나 빼기나 같은 개념이에요.
1: 네.
0: 곱하기나 나누기나 같은 개념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분수는 뒤집어서 곱하기가 되는 거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 여기에 뭘 곱해서 이 값이 되는 건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네. 나누기나 곱하기는 치환된다라는 거
1: 네.
0: 그런 것들을 좀 헷갈리지 않게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2: 제가 말한 거를 이제 AI로 혼자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선생님 잘 안 되는데요? 내가 자꾸 이상한 얘기예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부터 약속을 할 거야. 한국 교과서에 있는 형식을 지켜줘.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말을 식으로 바꿔줘. 이런 연습을 계속 AI한테 시켜줘야 되는데 처음에 이 수학 얘기를 시작했던 창을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0: 어허.
2: 그 창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럼 창을 열었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약속. 자, 한국 교과서 기준으로 너무 답을 얘기하지 말고 내가 대답하게 해줘. 질문으로 이끌어줘라는 약속을 다시 하고 시작하시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야, 그리고 뭐 AI는 원래 채팅 기록이라는 게 남으니까 거기도 네. 들어가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한다면 더더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언제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꼭 한번 집에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 사고 시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 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램비온들은 원래 게임 속 세상에 존재하던 몬스터야. 각 나라를 상징하지. 하지만 갑자기 램비온들이 현실에 나타났어. 그 탓에 여러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너희들 덕분에 에이터로를 캐치할 수 있었어. 소맥이 네가 아니었다면 스페인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말하자면 선택받은 용사라고 할 수 있지. 이 위험천만한 모험에 함께 해주겠다고 소맥이 너가 동의했잖아. 좋았어. 그럼 다음 행선지는 바로 영국. 이곳은 영국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시계탑 빅벤. 정확히는 시계탑 속 종의 이름을 의미해. 영국의 랜디오는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긴장을 늦추면 안 돼.

0: 유명한 자들이여, 모든 걸 걸고 최고의 결투를 보여다오. 뭐냐 이 집만두는.
1: 펜드래곤 싸움을 멈춰.
0: 나를 막으려면 이 결투에서 이겨야 할걸. 승부하자고.
1: 현재 RPG 게임에서는 공격 선택지를 누르지 않으면 데미지를

0: 어린이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면
1: 바로 나의 턴이 시작되지. 화염칼.
0: 맞아. RPG 게임에서는 스킬의 설명을 잘 읽고 활용하는 게 중요해. 역시 게임은 소액이야.

0: 없어도 너에겐 일반 공격이 있다고!
1: 공격은 겨우 그게 다인가?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겁쟁이 녀석이었군. 단칼에 끝내주지!

0: 도망가기 버튼이 생겼어. 일단 도망치자.
1: 나약한 녀석. 뭐야, 벌써 티타임 시간이잖아.
0: 다행이야. HP가 차오르고 있어. 그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갈까? 차를 국밥처럼 마시다니. 어라? 왜 그래? 괜찮아?
1: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겁쟁이 녀석이었군.
0: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신경 쓰인다고? 그래도 전에는 엘토로에게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잖아. 나는 봤어. 소맥이 네가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 너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싸울 수 있어. 자, 영국을 구하러 가자.

시간에 합을 맞춘 것 치곤 좋은 연계다. 하지만 엑스칼리버! 나의 승리다.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난 대체 누구일까? 누가 부딪혔어?
1: 얼른 가보자.
2: 너희들은 누구야?
0: 우리는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야.
3: 넌 누구야? 부딪힌 데는 괜찮니?
2: 괜찮아. 나는... 이상하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 안 나. 난 어디서 왔지?
0: 부딪힐 때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4: 걱정 마. 고고 스캔만 있으면 어떤 곤충이든 알아낼 수 있어.
2: 정말? 그럼 부탁해.
4: 맡겨둬. 고고 스캔!
3: 왜 이러지?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는데?
0: 뭐라고?
2: 그럼 어떡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평생 혼자서 살아야 해.
3: 아니야, 걱정 마. 응? 우리랑 직접 알아보면 되잖아.
0: 맞아. 분명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거야. 얘들아, 생각나는 동물 없어?
4: 내 생각엔 벌새인 것 같아. 생김새가 아주 비슷해.
0: 새가 저렇게 작을 리가 없지. 벌이 틀림없어.
4: 벌새도 엄청 작거든. 벌새일 거야.
0: 벌이라니까. 자, 진정해. 하나씩 찾아보면 되잖아.

0: 알고 있어? 물론이지. 따라와.
1: 야호!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다.
2: 어? 저기 있어! 벌새야!
1: 으아! 정말 나랑 똑같잖아! 어? 안녕, 벌새야!
3: 괜찮아?
2: 미안해, 벌새야. 반가워서 그런 거야.
4: 반갑다고 막 날아오면 어떡해?
1: 아이, 널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거든. 난 너랑 똑같은 벌새였어. 야호! 나는 벌새! 나는 벌새! 우리는 벌새! 어때, 똑같지?
0: 나란히 있으니까 벌새랑은 좀 다른데?
4: 똑같기는. 뭐가 똑같아? 넌 벌새가 아니야! 나처럼 단단하고 쭉 뻗은 부리가 없잖아?
1: 쭉 뻗은 부리? 아니야! 나도 불이 있어! 봐!
4: 불이가 말리는 새라니!
1: 아니야! 봐봐! 불이로 꿀도 먹을 수 있어!
4: 억지 부리지 마! 그러면 공중에 뜬 채로 꿀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1: 물론이지! 됐다.
4: 발로 잡았잖아. 나처럼 안 잡고 먹어야지.
0: 저렇게 제자리에 떠 있는 게 벌새의 특징이기는 해.
4: 알아들었지? 떼쓰지 말고 딴 데 가라고.
1: 난 벌새가 아니었어.
5: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넌 벌이라니까.
2: 벌은 종류가 많잖아. 대체 어떤 벌이라는 거야?
5: 꿀벌아, 안녕.
6: 무슨 일이야? 우린 일하느라 바쁜데.
5: 새로운 벌 친구를 사귀었거든. 혹시 얘처럼 생긴 벌 본 적 있어?
6: 말벌이다!
7: 말벌이라고?
0: 아니야, 얘는 말벌이 아니야.
1: 말벌? 나는 말벌이었구나. 난 말벌, 말벌.
6: 말벌의 공격이다. 벌집을 지켜라.
0: 뭐?

0: 흥, 돌아가자.
1: 살았다. 넓은 세상에 나랑 같은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 거지. 너무 외로워.
2: 뭐라? 가재가 왜 여기에 나와 있지?
1: 가재? 저기 나보고 가재라고 했니?
2: 꼬리가 저기 있는 가재랑 똑같잖아.
1: 어? 정말이네. 꼬리가 똑같아. 야호! 나는 가재였구나. 나는 가재. 가재. 예후! 어? 잠깐만 가재가. 어? 살려줘. 도와주세요.
3: 드디어 벌을 따돌렸다.
4: 저기 바다에 빠진 것 같아.
5: 해류에 휩쓸렸어.
6: 큰일이다. 얘들아, 변신하자.
4: 응.
6: 어? 해류로 뛰어들어.
4: 물살이세.
6: 안 되겠어. 고고가디언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고고가디언, 앞쪽에 해류에 휩쓸린 곤충이 있어. 위치 추적해서 구조해줘.
7: 고고가디언, 무슨 코어 변신! 위치 파악, 최단 경로 계산 완료! 전속력 전진!

0: 너희들이 날 구해줬구나.
1: 응,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런데 왜 바다에 빠진 거야?
0: 익룡이 나더러 가재라고 해서 바다에 들어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
2: 기운내. 우리가 꼭 찾아줄게. 안녕.
0: 어? 어? 나랑 똑같이 생겼어. 얼굴도 입도 날개도 다 똑같아.
1: 얘들아, 너희들은 누구니?
3: 우리는 줄녹색 박각시야.
0: 그렇구나. 나는 줄녹색 박각시였어. 줄녹색 박각시, 줄녹색 박각시.
4: 꽃밭에 꿀 먹으러 같이 갈래?
0: 좋아. 보고 다이노 정말 고마워.
5: 뭘, 너무 잘됐다. 이젠 외롭지 않지?
0: 당연하지. 친구가 이렇게나 많은걸. 우리 얼른 가자. 안녕, 보고 다이노.
6: 안녕.

0: 숫자 2던지기 게임할래? 넌 빨강팀, 난 파랑팀.
1: 재밌겠다. 선은 내가 그릴게.
0: 내가 더 크니까 먼저 할게. 10
2: 빼기 2는?
3: 바로 8.
2: 자, 한다. 준비, 출발.
3: 오토블록 경기. 1, 2, 3, 4, 5, 6, 7, 8. 시작. 왼쪽이지롱. 지금은 오른쪽. 이제 머리 위에. 이젠 안 보이지롱.
2: 유후!
3: 위로, 밑으로. 너무 느려. 옥토블록 점프.
2: 2점!
1: 이제 내가 더 크지? 내 차례다.
2: 9 빼기 2는?
4: 바로 10!
2: 준비 출발!
4: 운이 좋았네. 네가 더 크니까 네가 해.
3: 8
2: 빼기 2는?
0: 바로 6. 재미있는 게임, 주사위 게임. 주사위 던지면 몇이 나올까?
4: 아마 6. 오. 오. 역시 맞았어.
0: 행운이지?
2: 반칙! 진로 방해! 그래서
3: 4대
2: 2!
4: 행운은 다음 기회에. 내 차례! 7!
2: 빼기 2는?
0: 바로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2: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파수인가?
5: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2: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6: 호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우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7: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6: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구름도 잠시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 이곳에는 도시의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1: 많이 컸네.
2: 우리는 상추농사를 잘 지었나?
1: 당신이 잘 짓지. 너무 잘 잤네.
2: 제가 뭐?
0: 신혼부부가 따로 없네요. 산골에서는 사랑도 더 깊어지나 봅니다.
1: 싱싱해. 처음에는 산속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적으로 여유롭고 즐기는 시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대식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바쁘죠.
3: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1: 보실래요? 가자. 가자, 가자. 네. 일로 와. 왔어요. 왔어.
3: 몇 마리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1: 여기 지금 15 애기들이 있어요.
3: 15마리요?
1: 네네.
0: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 집 식구가 좀 많은데요. 중년견을 비롯해 대형견,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노견들. 여기에 고양이들까지 더하면 무려 41마리 대가족.
1: 모두 6이 되고 길에서 학대당하고 방치당하고 모두 아픈 애기들로 구조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0: 사랑이 가득한 산골 부부의 보금자리로 떠나볼까요? 산골의 아침. 매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식사 준비. 몸에 좋은 재료들이 하나 둘 도마 위에 오르는데요. 자연 속에서 지내다 보니 끼니도 건강하게 챙겨 드시나 봐요.
1: 아픈 애기들로 구조를 하다 보니까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 끼니마다 영양식으로 좀 만들어서 먹이고 있어요.
0: 네? 지금 만들고 계신 음식이 강아지 밥이라고요?
1: 그래서
0: 어찌나 정성을 쏟는지 아이들 건강을 위해 재료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답니다.
1: 간수가 이게 애기들한테는 좋지가 않잖아요. 소금 염분기라.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황태도 다 염분기를 빼지요.
0: 강아지 밥인데 왜 제가 군침이 돌죠?
1: 얼룽아 만만했죠?
0: 음식을 만드는 정성도 정성이지만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 한 끼를 준비하고 나눠주는데 꼬박 한 시간이 걸린다고요.
1: 오이야.
0: 마침내 기다리던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골고루 들어간 든든한 한 끼.
1: 누르고, 펴고.
0: 요 녀석들 아침부터 몸보신 제대로 하겠는데요. 강아지 밥 차리는데 누구보다 진심이 나네. 삼시세끼를 직접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매끼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
1: 먹자.
0: 좋은 식재료만 보면 아이들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잘 먹어야 몸도 튼튼해지고 혹여 아프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요.
4: 케이크 너무 맛있다.
1: 각자 몫을 먹고 혹시나 부족한 애기가 있으면 더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았어요. 오이. 그 잘 먹네 우리 일진. 그 잘 먹네. 오야.
0: 정말 어찌나 잘 먹였는지 하나같이 토실토실 건강미가 철철 넘칩니다.
3: 애들이 살찌는 이유가 있네.
1: 양껏 먹여야 될 것 같아. 양껏. 그래야 제가 배불러요. 너무 잘 먹네 우리 애기. 옳지.
2: 왜 밥이 좋아?
1: 그냥 매일 손으로 주는 습관 하나가 돼가지고 간식 같은 걸 손으로 다 먹이니까. 곱게 키워서 그래. 곱게 키워서. 너무 곱게 키웠더니.
3: 여기가 유기견 보호소인가요?
1: 유기견 보호소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이에요 다.
3: 그럼 다 등록된 그런.
1: 그럼요. 다 저희 애기들이에요.
0: 부부는 41마리 전부를 직접 구조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두를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1: 저희가 6년 전에 산에 들어올 때 총 18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그 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0: 처음 산골에 왔을 때 이미 식구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버려지고 상처 입은 녀석들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답니다.
1: 우리 굿즈는요. 6개월 때 도시에서 살다가 이 아이를 처음에 입양하셨던 분이 도베르만의 로망으로 해서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어린애기를. 근데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니 아이가 배변도, 대형견이다 보니까 배변도 많이 하고 또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무서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아파트에서 함께 키울 수가 없어서 파양을 하셨어요.
0: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소중한 생명. 갈 곳 없는 굿즈에게 부부는 손을 내밀었고 굿즈의 평생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1: 아, 이거 신났네.
2: 아이고, 아이고, 잘 뛰네, 굿즈. 굿즈야, 아이고, 잘하네.
0: 굿즈처럼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는 녀석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1: 엄마 간식 줄게.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엄마 언니. 이거 먹을까? 자, 이거 먹을까?
0: 간식 하나를 주더라도 좋은 것만 골라서 내어주는데요.
1: 루비, 루비 사과 좋아하지? 응. 옳지.
5: 과일을 자주 줘요?
1: 네, 자주 줘요. 점심 간식으로는 사과 같은 거, 이제 제철 과일 그렇게 많이 먹이고 있어요.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0: 아이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일은 아내가, 견사를 깨끗하게 치우는 일은 남편이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대충이란 없는데요. 뭐라든 정성을 다한다고요.
2: 얘들이 이제 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잖아요. 소변 보는데 뿌려놓으면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서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1: 여보, 상추밭에 물 좀 줘야 돼.
2: 뭐 줘야지 뭐.
1: 예.
0: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내의 부탁으로 산골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남편.
3: 이 밭에는 뭐 심으신 거예요?
2: 고구마, 감자, 옥수수, 파프리카, 대파, 양배추, 청양고추, 오이고추까지, 상추, 오이, 작물이 많아요. 열매까지 될걸요? 고추만 저희가 먹을 거고 과지하고 나머지는 다 애들 거죠.
0: 아, 강아지 전용 밭이었군요. 남편은 산골에 와서 살림꾼이 다 됐습니다. 아이들 삼시 세끼 챙기느라 바쁜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
2: 빨래도 해야죠. 그것도 해야죠. 씻어라는 거 해야죠. 남자 여자 없잖아. 동물을 키우면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그런 건 없다고 봐야죠.
0: 와, 요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 손놀림 좀 보세요.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3: 아버님 왜 그 지금 요리하시는 거예요?
2: 애들 엄마 밥을 해줘야 되나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담당이잖아 제가. 애들 엄마는 강아지들 밥 담당이고 저는 애들 엄마 담당이고.
0: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느라 바쁜 일상. 도시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상상도 못한 삶이라죠. 그럼에도 싫은 내색 한번 한 적 없다는 남편. 겉모습은 무뚝뚝해 보여도 아내를 누구보다 아끼는 사랑꾼이랍니다.
1: 너무 맛있어.
3: 네. 느껴보니까 네. 살림을 제 아버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거의 다 하죠. 예, 저는 애기들 밥 만드는 거, 그거 하고 남편이 거의 여기 산골 살림을 다 사는 거예요.
6: 불만 없습니까?
2: 불만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저는 어차피 이 엄마 뜻을 존중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와서 그냥 시골 가서 살자 했을 때 들어와서 애들 키우자 했을 때두 말도 없이 왔고 손잡고 옳지.
0: 아내로 인해 시작된 대가족 돌봄.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남편도 녀석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고 있는데요.
2: 이 엄마도 사랑을 많이 주지만 저도 말 안 해서 제가 애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족 같은 존재죠.
7: 누가 뽀뽀.
0: 급기야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노래를 만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많이 와닿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0: 그날 오후 단골 동물병원을 찾아온 부부.
1: 보호자분이 네. 일부러 자주 오시나요?
2: 네, 자주 오시죠. 네, 워낙 그 키우시는 강아지도 또 돌보시는 강아지도 많으시고 그리고 고양이 친구들도 많이 돌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친구들이 좀 안 좋을 때 많이 오십니다.
0: 산골에는 마땅한 동물병원이 없어서 차로 왕복 2시간 거리를 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3: 모두 아픈 아이들만 구조를 하다 보니 병원비가 어마어마했고요. 거의 1년에 1억씩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총 한 15년 하면서 15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이제 노후 자금.
0: 15년 동안 이어진 구조와 돌봄으로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부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3: 처음에 아픈 아이들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병원비 감당을 할까? 막막하죠. 눈앞이 깜깜하고. 근데 아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 위로가 돼요. 아, 참 잘했다. 나 또 한 생명 살려 놓았구나.
0: 산골에도 찾아온 무더위. 어유, 날도 더운데 난로에 고구마를 구우시네요.
3: 고구마는 우리 노견 아이들 사료들을 잘 씹지 못하니까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군고구마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떼요. 1년 365일.
4: 그 희망이가 군고구마밖에 안 먹어요. 이거 삶아주면 곧 안 먹어.
0: 올해 22살이라는 희망이는 14살 때 부부에게 구조됐는데요.
3: 그 당시 아기가 상태가 좀 안 좋았었어요. 이렇게 치매도 있었고 귀도 많이 아팠고 그랬었죠.
4: 굉장히 심하고 귀만 좀 작았어요. 근데 저희한테 와서 컸어, 귀가.
3: 그러니까 아기를 안 먹여서 안 키운 듯한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 길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에요.
0: 그래도 혹시 유실된 건 아닐까 보호자를 찾기 위해 애를 써봤지만 끝내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늙고 병든 채로 버려진 희망이의 가족이 되어준 부부. 산바람이 반겨주는 산꼭대기 쉼터. 부부의 피서 명당인데요. 사실 이곳도 아프거나 안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랍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이 훌쩍 넘은 희망이도 이곳에 자주 와서 휴식을 취한다는데요. 어구어구, 어유, 우리 희망이 신났죠요? 살림꾼이자 사랑꾼 남편. 대가족 돌보느라 수고한 아내를 위해 이번엔 노릇노릇 고기 굽기에 나섰는데요.
3: 당신 고생 많았지.
4: 많이 먹어요?
3: 네.
0: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더욱 돈독해졌다는 부부 사이. 부부싸움을 했다가도 녀석들만 보면 어느새 웃음이 나고 저절로 화해가 된다고요. 이러니 예뻐할 수밖에 없겠죠.
4: 희망이 맛있어?
3: 잘 먹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희망이가 온 지가 어느덧 꽤 되었어. 그죠?
4: 8년?
3: 예.
4: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나이 많이 먹었네.
3: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맙지.
4: 희망아, 아빠가 노래 하나 만드는 거 틀어줄까? 희망이 위해서?
3: 우리 희망이 노래 들어볼까요?

0: 힘든 날들이 많았었죠.
1: 많았죠. 저희 일도. 울고 막 할 때도, 애 엄마 울고 울고 할 때도 많고.
0: 힘든 날도 많았고. 그래도 아이들은 사람,

0: 부부는 녀석들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날.
1: 하우스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너무 심고. 나무 좀 움자, 뭐 좀 손이 울어질 수 있는 나무를 골라서 좀 심고. 수영장 고양이는 사실 필요가 없고. 강아지 것만 하나, 수영장을 하나 나눠서.
2: 지금 무슨 말이야?
1: 아, 조감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어떻게 질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감도를 대충 그려서 나중에 이렇게 애들 환경을 만들 때 어떻게 할까 혹시 문헌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의를 좀 한 거예요.
0: 언젠가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지을 계획이라는데요.
2: 그럼 지금 꿈꾸면 어떠세요, 기분이?
3: 너무 행복하죠. 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1: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길 바라요,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한번 살다 가게. 그게 저희 꿈이에요.
0: 부부가 그리는 행복한 미래.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4: 병아리 콩, 닭가슴살, 피망, 단호박, 오트밀. 아침에는 이렇게 부담되지 않게 좀 편하게.
0: 오늘 아침도 정성 가득 담긴 영양 만점 식사를 챙기고 어느새 점심시간. 이번엔 간식을 준비하는데요. 메뉴는 무더위를 날려줄 얼음 도움도 시원한 수박화채. 질릴 틈 없는 다양한 메뉴. 반려견 맛집이 있다면 바로 여기 아닐까요?
5: 시원하고 달콤하고 하여간 끝내줘요.
3: 얼른 빠빠 먹어. 옳지. 이거 줄까? 시루 이거 먹을래? 옳지, 옳지, 일로 와.
4: 시루야. 우리 시루. 어그 이뻐라, 우리 애기.
0: 무슨 일인지 간식도 시루야. 마다하고 슬슬 피하는 시루야,
4: 시루. 일로 와, 시루야. 우리 시루 예쁘다. 예쁘다, 우리 시루 일로 와. 무서워, 무서워. 아이가 많이 무서워해요.
0: 설기 역시 사람을 무서워하는데요.
4: 시루와 설기는 깊은 산골짜기에 두 아이가 버려졌어요. 아기 때. 2개월 때 버려졌대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다른 집 아이들의 사료를 훔쳐 먹거나 아니면 산에 있는 지렁이나 이제 뭐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연명을 하면서 살아온 아기들이라.
6: 설기야.
3: 세상에.
6: 위에 머리 쪽에서 뭐.
3: 아이고. 이제 갓 눈을 떴어. 니들도 편안한 자리로 가면 되잖아, 시루야.
0: 극적으로 구조는 성공했지만 새끼 때부터 줄곧 산에서 지낸 탓일까요? 사람의 손길을 멀리하고 다가가면 예민한 모습을 보였던 시루와 설기.
4: 이리와.
0: 그로부터 4년 후.
4: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발톱도 안 깎고. 어? 아유 애타네 애타. 우리 설기 예쁘다 그지?
0: 시루와 설기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4: 발톱이 휘었어요 많이. 설기야.
0: 어휴 이 정도면 걷기도 불편하겠는데요.
4: 설기야. 시루야 일로와. 간식 먹자 얼른 와. 옳지 여보. 얼른 와 시루 왔어 여보. 자 일로와 시루야 자.
0: 결국 어쩔 수 없이 강제 포획 결정.
1: 아이고. 아이고 우리.
0: 시루 녀석 제법 날렵한데요.
1: 아이고 우리. 시루 가만히 있어.
0: 뛰는 시루 위에 나는 남편. 한바탕 추격전 끝에 드디어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1: 얼굴 물었다. 아, 목을 물었다. 가만있어. 아, 목을 물었다.
0: 어휴, 일을 어째요?
1: 가만있어. 방금 파고 왔지, 지금. 가만있어, 지금.
3: 발톱 다 깨지네.
4: 피 흘린다.
1: 피 흘려?
0: 아, 결국 피를 보고 말았는데요.
1: 제가 많이 물렸어요.
0: 이 정도는 거뜬하다는 남편.
4: 얼른 가, 절로 가. 일로와, 일로와.
0: 곧장 설기 포획에 들어갔는데요.

0: 놀랬어, 놀랬어. 어이, 어이, 어이.
1: 가만있어, 괜찮아, 괜찮아.
0: 괜찮아, 괜찮아.
2: 그만.
0: 어이, 어이. 안 돼, 안 돼. 어이야, 어이야, 괜찮아.
1: 무서우면 어떻게 할 걸 잡으면 돼. 응. 설기라.
0: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1: 좀 편안해.
0: 아, 발톱 봐요, 이거.
1: 좀 편안해졌어, 이거. 설치면서. 응. 아빠 기만 좀 줄게다.
3: 아무리 그래도 무섭다니까요.
4: 아유, 발톱 한번 깎이는 게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0: 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냥 이런 일이 가장 힘들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강제성을 두고 잡아서 발톱을 깎고, 물론 저희들을 위한 일이지만 아이들은 그 마음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죠. 이런 일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은.
4: 한바탕 소동을 치른 후
0: 잘 있었어, 맘마.
4: 집 근처에 살고 있는 개들을 찾아온 아내.
0: 무서웠어. 우리 해피가 무서웠어. 어, 그거 무서웠어. 응. 어이구, 무서웠어.
5: 이 친구들은 누가 키우는 개예요?
0: 지금 이 밭 주인. 네, 밭 주인이 있어요. 그, 저희들이 밥을 주면서부터 이제 완전 포기를 해가지고, 애기들 밥도 아예 안 주고, 근데 저희가 다 전담으로 맡아서 애기들을 지금 케어해주고 있어요.
4: 사람 대신 밭을 지키던 개들. 하지만 정작 녀석들을 지켜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런 녀석들을 부부는 2년 반 동안 돌봐주었는데요.
6: 어우, 잘 먹네.
4: 그러다 얼마 전 소유권을 포기한 밭 지킴이 개들의 보호자.
0: 이 지금 두 아이는 저희 지인분이 예, 밭 지킴이로 살던 아이들이라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두 아이를 모두 입양을 하시겠다.
4: 요 녀석은 아직 가족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실 이곳에는 밭을 지키던 개가 더 있었는데요.
0: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데려가 보니 아이들이 많이 아팠어요, 노견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데리고 가서 저희들 품 안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4: 얼마 전 밭에서 구조한 후 새 식구로 맞이했다는 엘리. 아, 그런데 무슨 일인지 좀처럼 짖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짖음 뚝. 아, 뭐야? 너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0: 아니, 앉아. 구조된 이후 저희들이 함께 자고 함께 먹이고 하면서부터 계속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4: 엘리의 추정 나이는 15살. 평생을 밭에 묶여 살았다는 녀석은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집 한 칸 없이 온전한 밥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 맛있었어?
4: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진 엘리는 안타깝게도 심장사상충 3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0: 24시간을 안고 치료를 하고 먹이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이가 분리불안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4: 현재 약물 처치 중인 엘리. 치료는 시작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흥분을 하게 되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자리를 비우자 곧장 분리불안 문제를 보이기 시작하는 엘리. 탈출이라도 하려는 듯 자꾸 창문을 향해 뛰어오르는데요.
3: 나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빨리 와요.
4: 아이고, 엘리야. 너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0: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오야. 일로 와.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왜 겁을 먹었어, 왜? 난리가 났었구나, 우리 애기가.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여기서 살고 났고.
4: 마음 같아선 계속 곁에 있고 싶지만 엘리 말고도 돌봐야 하는 식구가 40마리.
0: 엘리 있어?
4: 하루 종일 엘리만 돌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0: 아이고, 엘리야, 제발 진정 좀 해.
1: 엘리야!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했나? 했나, 했나, 했나. 지금 엘리가 계속 지저대니까 뭐 일이 손에 안 잡히지요, 놀래서. 애기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2: 한 집에서 지낸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도 깊어진 애착관계.
1: 이래가지고 무슨 안정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받겠냐고요. 애기가 저러다가 갑자기 잘못될까 봐 무섭기도 하고. 아니 왜 불안한지를 모르겠네.
2: 이러다 정말 쇼크가 올까 봐 조마조마. 엘리의 분리불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며칠 후 41마리 대가족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산골을 찾아온 설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유,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 여긴 쫓기미들이구나. 아유, 이뻐라.
2: 일단 집 구경부터 해보는데요.
3: 아,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오! 아, 해도 잘 듣고 여기 시원하고 너무 좋다. 오, 시원해. 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평지에 운동장 애들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냥 평지인 것보다 약간 입체적으로.
4: 거기 엄마가 다.
3: 네. 그리고 밑에 저기 다 그늘이고. 네. 으, 귀여워.
4: 타고 시원합니다.
3: 와, 여기 너무 시원하다. 지금 공간이 이렇게 쫙 봤더니 더울 때, 추울 때, 뭐 자기 쉬고 싶을 때 있을 공간들이 충분하게 다 있어서 이게 너무 좋은데요. 좋다. 너네 좋겠다. 어?
2: 삼시세끼 직접 만든 밥상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람 음식보다 더 손이 갈 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식사. 매끼니가 진수성찬이었죠.
3: 이게 혹시 하나이다 한 그릇이에요? 하나이다 한 그릇이에요? 이거 애들 한 하루 반끼, 보통 칼로리로 하루 반끼는 되겠는데? 아니 애들이 보니까 다 배가 끌리려고 하더라고.
2: 유독 토실토실한 산골 아이들. 푸짐하게 먹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5: 저희가 처음부터 정상적인 아이를 구조를 한 건 아니잖아요. 모두 아픈 아이, 거의 뭐 무지개 별 떠나기 직전에 아이들을 구조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통통하고 예뻐졌고 회복이 됐는데도 저의 마음이나 저의 눈의 카메라는 항상 처음 구조할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채워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라.
3: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건사료라는 게 사람으로 보면 쌀 먹는 거예요.
5: 네, 그렇죠.
3: 밥이 아니라 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 부피감이 있잖아요. 수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위가 확장되고 배부름을 느껴요. 근데 건사료는 수분이 적으니까 이 배부름을 느끼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정량의 20% 적게 먹는 애들이 오래 산대요. 정량의 20% 적게 먹는 애들. 조금 줄이셔야 돼요, 조금. 네, 애들 배고파해도.
4: 좀 줄여봐야지.
3: 쟤만 몸매가 좋아.
4: 이정하잖아.
3: 그러니까요.
4: 쟤도 조금 있으면 엄마.
3: 저 몸매가 베스트예요. 진짜 저 몸매가 베스트예요. 오래 사는 베스트 몸매.
2: 식사량은 조금 줄이는 것이 더 건강해지는 길이랍니다.
3: 얘가 안 잡혀가지고 어우 빨러라, 어우 빨러라.
1: 시루야, 시루야.
2: 시루와 설기는 가족이 된 지 4년이 지나도록 부부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구조 전 두 녀석은 산속에서 먹고 자고 출산까지 했다죠.
3: 저 산까지 들어가서 낳았다라는 거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4: 얼굴 물었다. 아, 목을 물어봤다.
6: 가만히 있어. 발톱 하고 왔지, 뭐. 설기야.
1: 괜찮아, 괜찮아. 나 괜찮아. 아우, 발톱 봐요, 이거.
6: 좀 편안해졌어, 이제. 설기야.
3: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감각처리 과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왜 저거 갖고 그럴까라고 하는데.

0: 똑같이 건드려도 더 이렇게 심한 자극이 오는 거예요.
1: 예민하네요.
0: 네. 감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이건 병이 아니라 유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잡는 걸 싫어요. 지금 간식 주고 이럴 땐 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본능적인 행동과 학습한 행동이 충돌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학습적으로 간식도 주고 나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
2: 사람의 손길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시루와 설계. 아, 설쌤, 그럼 발톱은 어떻게 하죠?
0: 우리가 최대한 좀 스스로 발톱이 좀 더 갈리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발톱 깎기 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
2: 합판과 사포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3: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0: 탁하지를 한번 해볼까요?
2: 발톱을 사포에 스스로 긁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데 까끌한 사포 발바닥이 괜찮을까요?
0: 이게 또 발바닥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강아지들의 발바닥 자체가 각질층이에요.
1: 아, 패드가요?
0: 네, 패드가 각질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 이런 데 많이 안 다니고 산책 안 하고 그 실내에서만 사는 애들 보면 발바닥에 과각질층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늘처럼 이 각질이 못 끼어내져서
1: 안 떨어져서.
0: 오히려 각질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병적인 경우도 있고 환경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있으면 오히려 발바닥도 더
1: 얇을까 한마디로 각질이
0: 네, 잘 생길 수 있어요.
2: 발톱은 물론 발바닥 각질까지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이제 알맞은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요. 이곳은 평소 아이들이 간식을 먹던 공간.
0: 간식 한번 여기서 줘보시겠어요?
4: 간식 먹자. 이게 뭐야? 시루야. 설계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2: 간식 먹자는 유혹에 안 넘어올 강아지는 없겠죠. 그런데 시루와 설계는 좀 다릅니다.
4: 멋있어. 옳지. 자, 시루도 일로 와. 옳지. 설계야. 옳지.
2: 선뜻 다가오지 않는데요.
0: 네, 저런 애들이 겁도 많아가지고 여기도 안 올라오려고 해요.
4: 설계. 설계 올라왔어요. 설계. 옳지. 자, 시루.
2: 시간이 지나자 발톱 깎기 존에서 익숙하게 간식을 받아먹는 시루와 설계. 아유, 발톱 깎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요.
4: 설계야, 일로 와, 설계, 일로 와.
0: 이런 서걱서걱 소리만 나도 이렇게 자국 나는 거는 되게 세게 간 거고 이렇게 서걱서걱 소리만 나도 조금씩 갈리는 거예요.
2: 선명하게 남아있는 발톱 자국. 어우, 효과도 정말 좋은데요.
1: 많이 갈렸다.
5: 많이 갈렸어. 응.
6: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잡지 않아도 되고 그럼 아이들도 두려울 일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도 편해지고 저희들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루야, 설계야, 좋지? 엄마는 좋아. 엄마는 너무 좋으네.
2: 산골엔 걱정되는 녀석이 한 마리 더 있었죠. 15살로 추정되는 엘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을 밭 지킴이로 살아왔는데요. 다행히 구조는 됐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엘리는 심장 사상충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하게 흥분하면 쇼크가 올 수 있어서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눈앞에 없으면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 가족이 된 지 단 2주 만에 생긴 심각한 분리불안.
5: 처음에 뛰어올라가면 돼요.
1: 어머, 나 이렇게 처음 봤어.
5: 나도 처음 봤대요. 어머.
1: 야.
5: 내 창문을 점프해서 올라간다고?
1: 난 이렇게 긁은 줄 알았더니.
5: 올라가서 그런
0: 거야. 얘는 저 안에 넣어놓으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탈출할 겁니다. 얘 위로도 탈출할 거예요.
5: 그럴 거예요. 네.
1: 와.
0: 얘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5: 그러니까. 잘했구나. 이거 구해보려고 했네.
1: 야, 진짜.
2: 하루 종일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아, 설쌤, 얘를 어쩌면 좋죠?

0: 정말 잘못될까 겁나네요.
1: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올바른 솔루션으로 갈 수가 있어서 네. 불안뿐만 아니라 좌절 막 이런 것도 이 분리 관련 문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한번 우리 보호자분들이 아예 좀 사라져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진짜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명확하게 엘리의 감정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지금 가보세요. 숨어보세요, 아예. 네. 네. 엘리도 모를 정도로 숨으셔야 돼요.
0: 보호자와 분리가 되면 반려견들은 불안, 좌절, 공포, 외로움 같은 다양한 감정을 보이게 되는데요.
1: 아, 이게 원래 분리불안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보호자를 찾아서 약간 공황이 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여요.
0: 엘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느슨하게 목줄을 잡고 계속 따라가 보는 설셉.
1: 보호자님들 왼쪽으로 가셨다고요?
0: 멀리 숨어있는 부부. 그리고 냄새를 맡는 엘리.
1: 냄새를 맡고 막 찾는 것 같긴 한데 뭐야 얘?
0: 어 엘리야 너 호감기라도 걸렸니? 엄마는 그쪽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잖아. 황당하기는 부부도 마찬가지.
2: 보장 왼쪽 맞았는데 냄새를 못 맡은 거 아니에요?
1: 못 맡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행동이 아주 단순한 분리 관련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좀 더 볼게요.
0: 설쌤도 의아한 엘리의 미스터리한 행동.
1: 발걸음이 빨라졌어. 친구예요? 어?
0: 어? 아는 얼굴인데요?
1: 풀어줘 볼게요. 얘 여기서 왜 이렇게 표정이랑 꼬리가 좋아요? 표정이랑 얘 꼬리랑 표정 봐.
0: 이곳은 엘리가 평생을 살았던 밭인데요. 집에서 밭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보호자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고. 엘리 녀석, 부부는 안 찾고 왜 밭으로 온 걸까요? 이제야 아내를 발견하고 반가워하는데요.
1: 아니, 약간 알 것 같아. 약간 알 것 같아.
0: 어, 설쌤, 감 잡으셨나 봐요.
1: 지금 엘리 원래 여기 살았던 거죠?
3: 예.
1: 그러다가 집으로 간 지 얼마나 됐어요?
4: 3주.
1: 3주? 얘 여기서 몇 년 동안 밥 주셨다고 했죠? 애들 챙겨주셨다고 했죠?
3: 2년.
4: 3년 정도?
1: 얘는 여기 있을 때부터 두 분을 보호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서 두 분이랑 있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기 인식 속에선.
0: 열악했지만 이곳은 엘리에게 진짜 집이었고 밥을 챙겨준 부부는 이미 가족으로 생각했을 거라는 엘리.
3: 맛있었어?
1: 그래서 저는 풀어줬을 때 원래 대부분의 분리불안, 분리 관련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풀어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 저쪽 가봤다, 저 위쪽 가봤다가 아마 두 분을 찾을 것 같다. 근데 얘가 안 그랬어요. 밭으로 와서 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팍 피더니 꼬리가 확 올라가더니 되게 즐거운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엘리는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조금 인지를 하고 있다.
0: 자, 최종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집으로 향하는 부부를 지켜보는 가운데 집으로 갈 것인지 밭으로 갈 것인지 과연 엘리의 선택은?
1: 고민 중. 저 뒤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저 저기 싫어해. 저 저기 싫어해. 진짜 어이없게도 그 고생한 거길 잊지 못했어. 꼬리도 봐요. 다 내려갔어.
3: 내려갔지. 진작 내려갔지.
5: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했는데 아이가 결국에는
3: 그 있던 자리.

0: 밭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서운도 하고 예, 좀 복합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거기 가서 예전에 밭지키미로 있었던 곳을 가서 보니까 줄에 묶여 있었고 아주 짧은 줄이긴 했겠지만 좀 오픈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방이 막히고 시야가 제한되는 공간에 있으면 조금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공간보다는 엘리가 여기에 있을 땐 두 분 다른 아이들 챙겨줄 땐 좀 그늘이 있고 오픈된 공간에서 줄을 좀 길게 해줘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2: 시야를 차단했던 하우스에서 벗어나 사방이 탁 트인 곳으로 이동. 엘리의 시야에 보호자가 항상 들어오게 했는데요. 어우 뭐야, 아내와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했던 엘리 맞나요? 너무 조용한데요.
1: 한번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시야에서 사라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보호자님이 저쪽으로 들어가셔도 얘가 보호자님이 어디 갔는 줄 알거든. 그리고 또 금방 나오면 나온 걸 볼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봐봐, 계속 쳐다보지만 줄도 안 당겨져 있고 안정된 상황에서 잘 있고.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네.
2: 하우스 안에 있을 땐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면 목청껏 짖던 엘리. 이젠 멀리서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조용한데요. 머무는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녀석 정말 확 달라졌습니다.
1: 안정된 자세가 나오잖아요.
0: 엘리 잘 있었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3: 이거 먹을까?
0: 옳지. 아그 잘했어.
2: 아휴, 이제 한시름 났네요.
1: 우선 이렇게 아이들을 다 우리 두 분 보호자님들 이름 밑으로 다 동물 등록을 해서 가족으로 사는 일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0: 아, 고맙습니다.
1: 네.
0: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아주 아이들한테 많이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알게 돼서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아유, 아닙니다.
2: 솔루션 그 후. 엘리는 한층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호자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고요. 시루와 설기는 열심히 셀프로 발톱을 깎고 있답니다. 얘들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렴.
4: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방을 해보자. 용이.
1: 기다려.
0: 뭘 그만해. 여기만 밀어. 여기 지금 심각해.
2: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3: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0: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0: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서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0: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상.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언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온 가족이 감탄하는 임미자의 맛보장 100% 더위 타파 복날 레시피. 더운 여름 기운 쑥쑥 나는 특별한 보양식을 소개한다. 닭게장에 향긋한 취나물을 퐁당. 영양 만점 취나물 닭게장부터 한여름 밥상에 딱 어울리는 상큼하고 시원한 무침 반찬. 새송이 버섯과 오이가 만나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임미자입니다. 네.
1: 선생님, 네. 오늘이 중복이라 네. 많이들 삼계탕 드실 건데요. 네. 좀 다른 보양식을 원한다면 닭게장만큼 걸쭉한 보양식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재료를 살펴볼까요?
2: 그래서 보통은 닭을 네. 한 마리를 가지고 하는데 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닭 가슴살 준비했고요. 네. 또 누린내를 없애줄 대파랑 네. 마늘, 통후추, 소주 준비했어요.
1: 네, 이렇게 닭고기 네. 누린내 잡아주고 네. 근데 선생님 네. 오늘 요리에 취나물이 중요한 재료라고 들었어요.
2: 맞아요. 취나물하고 네. 닭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1: 오, 환상의 조화구나. 네. 환상의 조화. 예.
2: 그리고 또 시원한 맛을 내줄 네. 대파랑 버섯도 좀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콤한 맛을 양념을 준비했어요.
1: 네.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닭고기는 우리가 늘 먹는 식재료잖아요. 네. 취나물 닭게장이 가성비 좋은 보양식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취나물 닭게장 해볼 텐데요. 네. 어떤 거 먼저 손질해 볼까요?
2: 우선은 이제 오늘 닭 가슴살로 육수를 내야 돼요.
1: 오 예. 네,
2: 그래서 이걸 한번 삶아봐야 될 텐데, 네. 닭 가슴살하고 이걸 다 넣고 네. 한 10분, 15분 정도만 끓이면 네. 육수가 되고요. 네. 닭살은 쪽쪽 찢어서 닭게장에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1: 자, 그럼 일단 닭 가슴살부터 네. 저희가 네. 삶아볼까요?
2: 네. 자, 우선. 예. 이제 육수를 끓여야 되니까 물은 찬물부터.
1: 찬물부터.
2: 네네네.
1: 그런데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이 닭고기에 누린내도 약간 날릴 겸 네. 살짝 데친다는 개념으로 할 줄 알았는데.
2: 네.
1: 일단 닭 가슴살이 익긴 익어야 되잖아요.
2: 오늘 우리가 육수도 필요하고 예. 고기도

0: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찬물부터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1: 네.
0: 이때 이제 이런 향채도 이제 넣고
1: 같이 넣는
0: 마늘도
1: 거예요?
0: 넣고 그다음에 통후추도 좀 넣고
1: 예.
0: 집에 드시고 남은 뭐 알코올 성분
1: 소주라든가
0: 청주 예. 맥주 다 괜찮아요. 와인 이런 알코올이 들어가면 닭의 누린내를 좀 제거할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은 센 불에 하셔가지고
1: 예.
0: 끓어오르면 불을 이제 좀 줄여서
1: 예.
0: 가슴살이니까 금방 익어요. 한 15분?
1: 자 그럼 한번 닭가슴살을 익혀볼게요.
0: 네. 뚜껑 열어볼까요?
2: 예.
0: 와 이렇게
1: 예.
0: 뽀얗게 우러났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가슴살이 퍽퍽해서 싫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이런 요리를 해 드셔도 좋아요.
1: 그러게요. 아니
0: 네.
1: 집에 이렇게 놀고 있는 닭가슴살 많거든요.
0: 아 그래요?
1: 빡빡하니까.
0: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1: 예.
0: 이제 어차피 육수를 좀 걸러야 되니까
1: 네?
0: 체에다가 다 전체를 또 이렇게 걸러주시면 되거든요.
1: 같이 볼까요?
0: 네네. 이렇게 기름이 다 걸러지니까
1: 예.
0: 이렇게 이제
1: 깔끔하게.
0: 네네.
1: 오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왜 치킨 스톱처럼.
0: 맞아요.
1: 예, 닭육수의 향이 나요.
0: 네.
1: 자, 오, 잘 우러졌네요.
0: 네, 잘 뽀얗죠 색깔이.
1: 예.
0: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닭 그 건져놓은 닭 가슴살을
1: 예.
0: 쪽쪽쪽쪽 찢으면 되고요.
1: 그럴까요? 한번 찢어볼까요?
0: 네. 네.
1: 저희는 좀 잘게 찢어봤어요 오늘은.
0: 네네. 잘게 굵게 다 괜찮아요. 네. 오늘 이제
1: 맞게.
0: 이렇게 좀 잘게 찢었는데
1: 예.
0: 굵게 찢으면 안 될까 괜찮아요. 그냥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고
1: 네.
0: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찢어주시면 돼요.
1: 자.
0: 네. 찢어서 이렇게 딱 준비해놨고요.
1: 예.
0: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재료가 이거예요.
1: 시나물.
0: 네. 취를
1: 예.
0: 삶아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데쳐서.
1: 한번 데쳐서요.
0: 네네.
1: 사실은 이 육개장
0: 네.
1: 같은 거, 닭개장도
0: 네.
1: 이 건더기가 푸짐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렇죠. 원래 숙주랑
0: 맞아요.
1: 고사리 막 이런 거 들어가듯이.
0: 네네네.
1: 오늘은 대파랑
0: 취나물,
1: 네.
0: 버섯.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런 거 데칠 때는 소금을 조금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1: 넣을까요?
0: 네. 조금만.
1: 네.
0: 자 이렇게 물이 펄펄 끓잖아, 그죠?
1: 네.
0: 그러면 이걸 넣고 오래 데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넣었다가 건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시면 돼요.
1: 넣었다가 건진다.
0: 네, 왜냐하면 또 오래 푹 끓여야 되니까.
1: 맞아요.
0: 자, 이렇게 이제 넣었다가 건지는 이런 정도면 되거든요.
1: 살짝
0: 여기서
1: 데치는
0: 푹 삶지 않아요.
1: 예.
0: 자, 그다음에 또 대파를
1: 예.
0: 넣고 대파를 썰어서 데치는 게 아니라
1: 예.
0: 데치고 난 다음에 썰어야 돼.
1: 아.
0: 네.
1: 근데 선생님 한 번에 이렇게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이따가 다 끓일 건데.
0: 끓일 건데
1: 예.
0: 이렇게 한번 데쳐주면은 서로 이렇게 양념이 잘 스며들기도 해요.
1: 오.
0: 생거에다 양념을 하는 것보다는.
1: 아, 예, 예.
0: 그래서
1: 예.
0: 한번 데쳐주고요. 만약에 데치는 게 귀찮아 그러면
1: 예.
0: 양념을 해가지고 볶을 때 오래 좀 볶아주시면 더 좋대요.
1: 아. 볶을 때 오래 볶든지 아니면
0: 네네.
1: 한번 데치든지
0: 네.
1: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요리의 비결이네요. 그렇죠?
0: 맞아요. 네. 그래서 요리가
1: 예.
0: 중간에 한 과정이 귀찮다고
1: 예.
0: 건너뛰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상하게
1: 뭔가 맛이 부족해요. 예.
0: 뭔가 엄마가 해주는 맛하고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1: 네.
0: 대파도 이렇게 데치면 이렇게 약간 또 숨이 이렇게 좀 죽거든요.
1: 네.
0: 이것도 이제 찬물에 이렇게 한번 담궜다가
1: 예.
0: 건지면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1: 네.
0: 취나물을 데칠 텐데
1: 취나물을
0: 데칠 때는
1: 네.
0: 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1: 이유가요?
0: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부는 물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얘가 색깔이 까맣게
1: 예.
0: 변하거든요.
1: 아, 색깔 차이가 나는구나.
0: 네, 그래서 이렇게
1: 예.
0: 푹
1: 잠길 정도로
0: 네, 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렇게 푹 담궈줘요.
1: 예.
0: 네.
1: 잠기게끔
0: 네, 이렇게 그래서 숨이 뻣뻣한 취가
1: 예.
0: 숨이 푹 죽도록 이렇게 슬쩍 데쳐주시면 돼요.
1: 살짝.
0: 네네. 다듬을 때
1: 예.
0: 만약에 줄기가 너무 억세다 그런 것들은 좀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1: 초반에.
0: 네, 초반에. 자, 뻣뻣하던 게 들어가서 이렇게 푹 이렇게 하면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시간이 대충 한 2, 3분?
1: 아, 좀 부들부들해지도록.
0: 네, 부들부들하게 됐구나 생각하고 여기가 이렇게 좀 물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이 정도면은 그냥 꺼내시면 돼요.
1: 오.
0: 자, 꺼내서
1: 예.
0: 찬물에 헹궈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래서
1: 예.
0: 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에 좀 잠깐 담궈두는 것도 괜찮아요.
1: 네.
0: 네.
1: 자, 그럼 잠깐
0: 잠깐 담궈두고 나머지는 이제 썰고
1: 네.
0: 찢어볼까요?
1: 자, 한번 썰어볼게요, 그러면.
0: 네. 자, 우리가 그동안 대파를
1: 네.
0: 어서 썰었는데
1: 네.
0: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0: 이거 생긴 대로 이렇게 너무 기니까
1: 예.
0: 뭐한 이렇게 반 갈라서
1: 네.
0: 이렇게 반 갈라서 이런 정도로 썰어 주시면 돼요.
1: 네,
0: 이렇게.
1: 한 입에 먹기 좋은, 그쵸?
0: 그렇죠. 보통 어서 썰었잖아.
1: 예,
0: 그죠?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반 갈라서 자, 이렇게 이런 정도 길이대로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1: 그러게요. 자, 여기도. 근데 확실히 대파가 들어가면
0: 네.
1: 이 단맛도 나면서 국물도 시원해지고,
0: 맞아요,
1: 그쵸?
0: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1: 예.
0: 우리 그 버섯은
1: 네.
0: 이게 너무 굵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두 번? 세번 이렇게
1: 찢어주는.
0: 이제 찢어주시면 돼요.
1: 이 버섯이 확실히 향도 좋고 씹는 식감도 좋고, 그쵸?
0: 그리고 또 씹을 때
1: 네.
0: 쫄깃쫄깃한 그런 고기 느낌?
1: 맞아요, 맞아요. 그 말씀 많이
0: 그래서
1: 하셔요.
0: 예. 자, 이렇게 이제 찢어서 준비해놨고요.
1: 네.
0: 이렇게 그다음에 취나물 아까 물에 담궈놨잖아요.
1: 네.
0: 이걸 건져요.
1: 네.
0: 이렇게 건져서 얘가 좀 너무 크잖아요.
1: 예.
0: 그래서 한번 썰어보려고요.
1: 그럴까요?
0: 예,
1: 근데
0: 먹기 좋게.
1: 요거는 손으로 꼭 짜주면 되나요?
0: 네, 이렇게 꼭 짜주시면 돼요. 이렇게.
1: 자, 이렇게 짜주시면 되고. 선생님, 만약에 오늘
0: 네.
1: 취나물이 없다. 그러면
0: 네.
1: 혹시 배추 우거지 집에
0: 맞아요.
1: 있으면, 예.
0: 얼갈이 배추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1: 숙주도 괜찮아요?
0: 네네. 숙주 뭐다 괜찮거든요.
1: 예.
0: 근데 오늘 이제 취나물이 우리가 저기 멸치에만 칼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1: 네.
0: 칼슘이 굉장히 많대요.
1: 시나무래요?
0: 네.
1: 오.
0: 그래서 우리가 또 칼슘이 많이 섭취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시나물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이제 일단은 먹기 좋게 이렇게 좀 썰어서 우리가 세 개를 다 합쳐서 양념을 해야 돼요.
1: 그럴까요?
0: 예.
1: 아, 미리
0: 이렇게
1: 양념을 한.
0: 썰때 향이 확
1: 아, 저
0: 올라왔는데 아까
1: 시나물의 향이.
0: 예.
1: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강하지 않으면서.
0: 맞아요.
1: 그쵸?
0: 예.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버섯이랑 여기 다 섞어볼게요.
1: 예.
0: 예. 이렇게 다 섞어,
1: 그 말씀하셨던 그 취나물에 또 식감도 있어요. 그쵸?
0: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매운 고춧가루랑
1: 예.
0: 다진 파마늘, 국간장, 요건 밑간 좀 할게요. 여기 이제 국간장이에요.
1: 네.
0: 국간장, 그다음에 네, 다진
1: 예.
0: 마늘, 아니 다진 파,
1: 다진 파 넣고,
0: 다진 마늘,
1: 다진 마늘.
0: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1: 네. 저희가 늘 있는 재료들이에요.
0: 다 있어요.
1: 예.
0: 자, 그래서 이렇게 주물주물,
1: 그랬더니 약간 조물조물.
0: 예, 나물 무치듯이
1: 오.
0: 주물주물주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맞아요.
0: 주물주물.
1: 이런 육개장 먹을 때이 건더기 먹는 그 재미가
0: 맞아요,
1: 있거든요.
0: 맞아요. 자, 이렇게 쪼물쪼물쪼물 이렇게 이제 준비를 딱 해놨거든요.
1: 예.
0: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왜 닭가슴살도 찢어놨잖아요.
1: 예.
0: 찢어놓은 것도 같이 여기다 해도 되는데
1: 예.
0: 이미 이제 삶아서 찢어놓은 거니까
1: 예.
0: 양념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그럴까요?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1: 네.
0: 닭가슴살이니까 이제 소금 약간 넣고요.
1: 조금 약간 넣고.
0: 네. 소금 약간만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 약간 넣고,
1: 네.
0: 후추 약간 넣고,
1: 그러게.
0: 그다음에
1: 맛술이고요.
0: 맛술.
1: 예.
0: 어떻게
1: 네.
0: 아셨어?
1: 항상 닭고기 들어갈 때 맛술이고 따라 들어가요.
0: 맞아.
1: 짝꿍처럼. 예.
0: 냄새 없애기 위해서.
1: 저랑 임시완처럼. 예. 짝꿍처럼.
0: 와,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진짜?
1: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0: 네.
1: 확실히 이 과정을 통해 두면은 맛도 배지만
0: 맞아.
1: 혹시나 모를 비린내까지 누린내까지
0: 누린내. 예,
1: 잡아주겠어요.
0: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끓이기만 하면 돼요.
1: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끓이는구나.
0: 네.
1: 간단하게.
0: 네.
1: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맛있는
0: 네.
1: 닭게장을 한번 본격적으로 끓여볼까요?
0: 네. 자, 우선은
1: 예.
0: 예, 팬을 조금 끓일 냄비를 좀 따뜻하게 달구고요.
1: 네.
0: 자, 우리 아까 양념에 좀 미리 좀 재워놓긴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요거를 그냥 끓여도 되는데 여기다 넣고 좀 달달달달 볶아주면은
1: 예.
0: 별것 아니지만 또그 과정이 들어가면은 또 맛있어요.
1: 그러게요.
0: 네.
1: 그 양념들이 또이 재료들을 싹 배겠어요.
0: 그리고 이거 볼또 버리지 말고
1: 예.
0: 육수로 헹궈가지고 또 써야 돼요.
1: 그쵸, 그쵸. 제가 이따 헹궈 드릴게요.
0: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자, 달달 볶아요, 이제.
1: 달달 볶아야죠.
0: 예.
1: 진짜 맛있겠어요, 선생님. 이 건더기 정말 좋아하거든요.
0: 저 이거 좋아해요.
1: 예.
0: 왜냐하면 가슴살을 어떻게 처리하지?
1: 맞아,
0: 이렇게
1: 맞아.
0: 고민되시는 분들은, 취나물이 없으면 그냥 대파하고 예? 이렇게만 넣고 버섯, 예? 뭐 얼갈이 배추 이렇게만 맞아요, 넣고 맞아요.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닭가슴살을 어떻게 육개장을 끓이냐 이제 예.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 그죠?
1: 맞아요.
0: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 네. 꼭 뼈가 안 들어가도 예. 맛있게 할 수 있어요.
1: 그러게요. 국물 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글자글 소리가 나면서 네. 잘 볶아지고 있어요.
0: 자, 그러면 이렇게 충분히 얘를 볶았으면 이때 이제 닭가슴살도 같이 넣어도 돼요.
1: 이때부터.
0: 네네.
1: 사실 집에서 네. 육개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네.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손질할 것도 많고 네. 일단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할 맞아요. 생각하면. 네. 근데 오늘 재료를 보면 정말 간단하고 간단해요. 과정도 어렵지 않아요.
0: 네, 냉동실에 굴러다니는 닭가슴살 이용하기.
1: 예, 그다음에 뭐 채소들 네. 이용하면 되니까.
0: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다가 육수를 주셔서 이거 헹굴게요.
1: 네. 저기 집에서 하듯이.
0: 스톱. 네, 이렇게 조금 헹궈서. 네. 저희 시어머니 꼭 이렇게 헹궈서 쓰셨어요.
1: 그럼요.
0: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육수 다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불을 세게 해야 돼요.
1: 이렇게 해서 네. 재료들이 다 잠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0: 네, 이렇게 해서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네. 불을 중불을 좀 줄이셔가지고 네. 이게 서로 뭉근하게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5분?
1: 25분
0: 정도는 끓여주어야지 예? 맛있어요.
1: 그럼 뚜껑 열고 할까요?
0: 아니요. 뚜껑 닫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끓이고 나중에 간을 맞추시면 끝이에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재료에 맛있는 맛이 잘 배도록 네. 맛있게 끓여볼게요.
0: 네.
1: 야, 선생님. 네. 지금 아주 그냥 이 맛있는 향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네. 20에서 25분 정도 지났어요.
0: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1: 그럴까요?
0: 짜잔, 짜잔.
1: 와,
0: 네, 이렇게 색깔이 좀 갔잖아, 그죠?
1: 예, 아주 진하게 됐어요.
0: 그러면 이때 이제 간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때도 우리 식구들이 별로 그렇게 짜게 안 드신다 그러면 네. 간을 조금만 해주셔도 돼요.
1: 이미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채소에. 네.
0: 그래서 이건 이제 액젓이에요. 네. 액젓을 조금 해주시고.
1: 오, 더 맛있겠어요. 감칠맛 네. 나고.
0: 자, 그다음에 국간장이라 그래서 네. 집간장 네. 그거를 조금 조금만 하도록 할게요.
1: 이때 맛보시면서 본인 집 취향에 맞게 하시면
0: 네.
1: 됩니다.
0: 이렇게 해보고 간이 부족하네 그러면 그때 이제 소금을 넣어.
1: 예. 네. 사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네. 뚜껑을 여셨을 때 네. 물론 이게 집에서 저희 간편하게 만든 닭게장이었지만
0: 네.
1: 우와, 향이 우리가 그 육게장 그 냄비 뚜껑 열었을 때 나는 그 진한 향이 확 올라와요.
0: 맞아. 내일 먹으면 더 맛있어요.
1: 이렇게 두고 두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0: 네.
1: 자, 그럼 이제
0: 다 끓었어요. 이제 예. 끌게요.
1: 이제 완전히 좀 옮겨볼까요?
0: 네.
1: 이야, 정말
0: 와, 여름에는 또 이거 한 그릇 예. 딱 드시면
1: 맞아요.
0: 어떤 기운도 생기잖아, 그죠?
1: 눈이 불끈불끈 날 것 같은데요.
0: 하나, 둘, 으차.
1: 자, 건더기가 푸짐해서 너무 좋네요.
0: 맞아요. 이게 또 근데기가 좀 많이 먹어야 맛있죠.
1: 맞아요,
0: 국물만 맞아요. 있는 것보다는.
1: 이 뜨거운 거 먹을 때 땀 한 바가지 흘렸지만 네. 이 몸은 아주 개운하고 맞아요. 기분까지 좋아질 것 같아요.
0: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뜨거운 거 드시면서 어우 시원해 그러시잖아요.
1: 맞아요. 이렇게 몸에 좋은 취나물까지 해서 네.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취나물 닭게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취나물 닭게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닭가슴살, 대파, 마늘, 통후추, 소주를 넣어 15분 정도 끓여줍니다. 닭가슴살을 건지고 체에 육수를 걸러주세요.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느타리 버섯, 대파, 취나물 순서로 넣어 각각 데치고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채소를 먼저 데쳐주면 수분이 빠지고 양념이 더 잘 배요. 대파는 반 갈라 큼직하게 썰고 느타리 버섯은 결대로 찢은 뒤 취나물은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취나물, 대파, 느타리 버섯에 국간장, 다진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그런 다음 닭가슴살에 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맛술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달군 냄비에 양념한 채소를 넣어 볶다가 닭가슴살, 육수를 넣어 25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액젓, 국간장, 소금을 넣어 간을 해줍니다.

0: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취나물 닭게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버섯과 오이는 색다른 조합인데요. 네. 아주 꿀조합이 될 것 같아요. 네. 맛도 두말할 게 없겠죠?
2: 네.
1: 자, 그럼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오이랑 이렇게 새송이하고요. 네. 아삭함을 해줄 이렇게 그
1: 파프리카까지.
2: 파프리카. 그리고 양념도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돼요.
1: 아, 진짜 간단하네요. 네. 예. 자, 간단한 재료로 만들었지만 손이 가는 묘한 매력을 가진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선생님 먼저
2: 네.
1: 버섯하고 오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 네. 어떻게 손질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 네, 버섯을 사오시면 예. 새송이 버섯을 밑동을 이렇게 탁 자르세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먹기 좋은 길이니까 네. 한 2등분, 통으로 2등분 해서 네. 편으로 썰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젓가락 굵기 정도로 이렇게 예. 썰어주시면 되고요.
1: 예.
2: 그다음에 오이도 똑같아요. 편으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네. 또 젓가락 굵기로 썰으시면 되는데 오이를 썰다가 그 씨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 씨 중간 부분, 그거는 안 쓰는 게 좋아요.
1: 씨는 제거하시고.
2: 네네.
1: 자,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절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2: 네.
1: 자, 그럼 각각 절여볼까요?
2: 살짝만 절이면 되는데.
1: 예.
2: 자, 요렇게 한쪽에 요렇게 놨고요.
1: 네.
2: 근데 오이도.
1: 아, 한꺼번에?
2: 아니, 각각 해도 되지만. 예. 이제 한쪽에 넣고 같이 해도 돼요.
1: 자, 그럼 네. 이제 그릇도 덜 두고 하니까.
2: 맞아요. 그래서 오이에다가. 네. 온 소금을 이렇게 좀 뿌리고요.
1: 네.
2: 소금도 조금밖에 안 필요해요. 자, 이렇게 이제 절여시는데 우리가 오늘 양념 소스에 보면은 소금 간이 하나도 없어요.
1: 그러게요.
2: 그래서 이거를 절여가지고 이렇게 한 5분 정도 놔두면은 이제 약간 뻣뻣한 것이 흐느적흐느적 이렇게 되거든요.
1: 그럴 것 같아요. 힘이 죽어서.
2: 그러면 물을 그냥 너무 꼭 짜지 말고 예. 약간 지긋하게 짜서
1: 네?
2: 그냥 이 소스랑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1: 아, 그냥 물을 이렇게 손으로 짜서 네. 간단하게.
2: 네.
1: 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물에 헹구지 않고
2: 네.
1: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짠
2: 네.
1: 버섯과 오이가 오이. 준비됐습니다.
2: 네.
1: 자, 확실히 아까 오이는 네. 아까랑은 좀 이게 달라요.
2: 맞아요.
1: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2: 네네.
1: 자, 이건 딱딱한데.
2: 네, 껍질 있는 예. 부분을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게 안 휘어지잖아요.
1: 예.
2: 이렇게 하면 딱 이 소리 예. 나는데 걔는 휘어지잖아요. 그런 정도니까 한 5분?
1: 예.
2: 10분 정도만 절이면 돼요.
1: 이 식감이 굉장히 오독오독하고 좋아요.
2: 맞아요.
1: 버섯도 그렇고요, 지금. 네. 자, 오늘 그러면 무침 양념.
2: 네.
1: 드레싱을 만들어 볼까요?
2: 맞아요. 드레싱요. 예. 자, 오늘은 이제 고소한 맛이 나는 그 깨를 갈아가지고 예. 드레싱을 해보려고 하는데,
1: 네.
2: 깨를 요 통깨를 한번 갈아볼게요.
1: 아, 그럴까요?
2: 네네. 그래서 집에 깨를 이렇게 바로바로 갈아서 쓰시면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1: 향이 달라요, 확실히.
2: 향도 다르고.
1: 예.
2: 또 갈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갈아둔 것보다는
1: 예.
2: 강의실 한번 이게 돌려보실래요?
1: 와, 이 고소한 향이
2: 얼마나, 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1: 예. 약간 힐링도 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고
2: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오지 않아요?
1: 맞아요.
2: 네.
1: 방앗간 향 있잖아요.
2: 맞아요. 이거 좀 더듬게 계속 갈아보실래요?
1: 그러니까 이것도 가는 과정에서
2: 네. 근데 이게 또 왜 이렇게 가는 분쇄기 이런 거 있잖아. 스탠으로 된 거, 칼날. 그거보다는 또 이 방망이로 하면은
1: 예.
2: 더 왠지 더 고소해요.
1: 그러게요.
2: 예. 어우, 참 잘 갈았어요.
1: 자, 이렇게 해서.
2: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갈아놓은 걸 가지고
1: 예.
2: 다른 올리브랑 설탕, 식초를 넣고 섞기만 하면 돼요.
1: 자, 오늘은
2: 예.
1: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이라고 했는데
2: 예.
1: 오늘 약간 무침보다는 샐러드 같은 느낌이네요. 가벼운.
2: 네, 그 무침 샐러드 다 괜찮은데
1: 예.
2: 저 이거 먹으니까 아주 맛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갈았잖아요.
1: 예.
2: 여기다가 이제 설탕도 넣고 자, 그다음에 올리브를 넣고 섞어볼게요.
1: 네.
2: 식초는 맨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1: 식초는요?
2: 네, 이렇게 이제 섞어요.
1: 근데 식초는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2: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넣으면 이제 새콤한 맛이 조금 덜 날 수 있으니까.
1: 아, 혹시나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
2: 네네. 날아가는 거 잡아야 되잖아요.
1: 예.
2: 그래서 맨 나중에
1: 예.
2: 식초를. 예. 그래서 식초를 이렇게 넣고 잘 섞어요.
1: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지금 TV를 켜신 분들은
2: 예.
1: 아니, 저기에 왜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 맞아요.
1: 저희가 아까 이 재료들을
2: 예.
1: 이 절이면서
2: 예.
1: 이 물에 헹구지 않았기 때문에
2: 예.
1: 짭짤한 감이 돼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꼭 안 짰어요.
1: 예.
2: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다 넣는 거예요.
1: 다 넣을까요?
2: 여기다 넣고 그것도 한번 넣어보실래요?
1: 자, 저희가 5분 정도
2: 네.
1: 절여놨던 재료들
2: 네.
1: 다 넣어볼게요.
2: 네.
1: 파프리카는 언제 넣을까요?
2: 파프리카도 넣어주시면 돼요.
1: 네.
2: 네.

0: 자, 완성 소스 담아볼까요?
1: 네.
0: 아주 고소하고 새콤하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을 가하지 않은 이런 채소들도 많이 드시는 거 좋거든요.
0: 그러게요. 이 더운 여름에. 네. 자, 음식도 먹으면서 오이를 통해 수분 보충도 하고,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오이를 막 한 개 드시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이제 이렇게 드시라 그러면 또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0: 무엇보다 오늘 재료도 가볍고 칼로리도 가볍고
1: 맞아요.
0: 여름 반찬으로는 제격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짱이죠?
0: 예.
1: 자, 이렇게 이제.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새송이 버섯 오이에 소금을 뿌려 5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통깨를 갈아 깨소금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통깨를 직접 갈아 사용하면 더 고소하고 풍미가 좋아요. 깨소금, 설탕, 올리브유, 식초를 섞은 뒤 새송이 버섯, 오이, 빨간 파프리카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새송이 버섯 오이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아삭아삭 콩나물 씹는 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콩나물 잡채부터 무조림에 멸치를 넣어 두 배 더 맛있는 지리멸 무조림까지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정갈한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숫자 2단지기 게임할래? 넌 빨강 팀, 난 파랑 팀.
1: 재밌겠다. 선은 내가 그릴게.
0: 내가 더 크니까 먼저 할게. 10.
2: 빼기 2는?
3: 바로 8.
2: 자, 한다. 준비, 출발.
3: 오토블럭 경기. 1, 2, 3, 4, 5, 6, 7, 8. 시작. 왼쪽이지롱. 지금은 오른쪽. 이제 머리 위에. 이젠 안 보이지롱.
2: 유후!
3: 위로, 밑으로. 너무 느려.
2: 유후! 유후!
3: 옥토블록 점프!
2: 파랑팀 2점!
1: 이제 내가 더 크지? 내 차례다.
2: 9! 빼기 2는?
4: 바로 7!
2: 준비 출발! 어?
4: 아, 운이 좋았네. 네가 더 크니까 네가 해.
3: 8.
2: 빼기 2는?
0: 바로 6. 재미있는 게임, 주사위 게임. 주사위 던지면 몇이 나올까?
4: 아마 6? 오. 오. 역시 맞았어.
0: 행운이지?
2: 반칙! 진로 방해! 그래서
4: 4대
2: 2!
4: 행운은 다음 기회에. 내 차례! 7!
2: 빼기 2는?
0: 바로 5!

없어 하나도. 고멍,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닌 늑대들이? 엄마 말해봐. 누가 알까? 어? 누구야? 아, 토끼가 아는구나? 이가 좀

아무 소식이 없는데? 아하! 도우마! 내가 비가 내리게 해볼게!

내려와.

Thank you.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쉽게 해주지. 우리 꿈이 반드시 승리할 테니까. 분명 약속해. 반칙은 안 돼.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이겼네. 내가 경고했지? 반칙은 절대 안 돼.

0: 골든보이 슈퍼윙스가 되다.
1: 우와, 내가 월드 우주본부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0: 넌 이제 슈퍼윙스 홍보대사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야. 우리 왔어.
2: 아, 드디어 왔구나.
3: 수고했어.
1: 안녕.
2: 어? 골든보이?
4: 어? 네가 여길 왜 와? 또 무슨 속셈인 건데?
1: 와우, 와우, 진정해.

0: 나도 여기 올 자격 충분히 있거든.
1: 그래 맞아. 골든보이는 변했어. 케냐에서 정말 대단했지.
2: 믿기 어렵겠지만 호기 말이 맞아.
0: 들었지? 난 이제 진정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라고. 지금 당장 증명할 수도 있어. 이거 봐.
1: 우와, 진짜 슈퍼윙스 볼이잖아.
3: 그래도 아직 널 완전히 믿을 순 없어. 계속 지켜볼 거야.
2: 그래 맞아. 우리 같이 지켜보자. 하지만 먼저 우주본부를 다시 가동시켜야 해.
4: 옳은 말이야. 그리고 재가동시키기 전에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2: 여기 점검용 태블릿이야. 아리, 넌 샛별이를 도와줘. 꽁지는 에너지 수신기를 확인해주고, 호기는 골든보이랑 같이 내부를 점검해줘. 다들 준비됐지? 그럼 시작!
5: 알았어!
1: 골든보이, 점검하면서 본부 안내도 해줄게. 가자!
0: 재밌겠다!
6: 아직도 정리할 게 한참 남았네.
1: 도니!
6: 응? 안녕, 호기. 마침 잘 왔어. 어, 너도 왔구나. 얘긴 들었는데.
0: 소문이 참 빨라, 그렇지? 근데 여긴 대체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6: 본부가 멈출 때 충격으로 물건이 다 어질러져 버렸어. 아직 정리를 다 못했고.
1: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끝도 없겠는데?
0: 이 정도쯤이야. 나만 믿어. 어? 다크 골든 주먹!
1: 우와! 우와! 참고 정리가 한 번에 끝났는걸!
6: 너 아주 훌륭한 주먹을 갖고 있구나!
0: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1: 여기가 슈퍼윙스들의 방이야.
0: 우와! 각자 쓰는 방이 따로 있는 거야? 좋은데?
1: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여기가 내 방이야.
0: 우와. 오.
1: 골든보이.
0: 응?
1: 이것 좀 봐.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들이야. 이건 호주에서 앤디랑 찍은 거고, 이건 한국에서 채아랑 찍은 거.
0: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정말 많네.
1: 다 소중한 추억이지.
0: 나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사진도 더 많이 찍었을 텐데. 이건 뭐야?
1: 네팔에서 예티들이랑 만났던 날 사진이야. 아리!
0: 뭐야? 우와! 안 돼! 맞아. 그때 슈퍼윙스 때문에 꽤 고생했었지.
1: 자, 그럼 다음 장소는...
7: 대체 무슨 일이지?
2: 호기!
1: 티키, 타키! 무슨 일이야?
2: 중력 제어 장치가 고장난 것 같아.
3: 저기 좀 봐.
1: 응? 이런. 우주본부가 멈출 때 오류가 생겼었나 본데.
3: 우주형을 부를까?
0: 그럴 거 없어. 내가 해결할게. 보통 주변에 비상용 수동 제어 장치가 있거든.
1: 경납고 이상 없음.
2: 호기, 점검 다 끝난 거지? 재가동을 시작하자. 보관실에 있는 스타코어를 외부의 에너지 수신기로 옮겨줘.
1: 알았어 누나. 이쪽이야 골든보이. 여기가 스타코어를 보관 중인 곳이야. 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글을 꼭 써야 해. 받아.
0: 고글이라고? 왜?
1: 코어의 강한 에너지로부터 보호해주거든. 신비한 힘이 가득하니까.
0: 우와, 정말 놀라워. 내 기억보다 훨씬 더 밝은데? 그보다 무슨 신비한 힘이 가득하다는 거야?
1: 스타코어와 접촉한 공룡들한테 엄청난 능력이 생겼었어.
0: 오, 정말이야?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1: 그렇다니까. 꽁지한테 가져가자. 지금쯤이면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5: 주인님, 어디 계세요? 당장 스타코어를 되찾아야 합니다.
0: 나 지금 슈퍼윙스 본부에 와 있어.
5: 거기서 뭐 하세요? 오, 스타코어를 되찾으러 가셨군요.
0: 뭐, 그렇지.
5: 그럴 줄 알았어요. 어서 찾아서 돌아오세요.
0: 맞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스타코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건 바로 나라고.
1: 다 됐어.
0: 어?
1: 이제 가자.
3: 아무 문제 없네.
2: 꽁지야, 그쪽은 다 끝났어?
3: 그럼. 어? 저기 온다.
1: 꽁지야, 스타코어 가져왔어.
0: 나도 한몫했지.
1: 좋았어. 이제 스타코어를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해야 해.

0: 이제 꽁지머리에 있는 조각만 합치면 돼.
1: 아, 그럼 난 다시 평범한 꽁지로 돌아가게 되겠지.
2: 괜찮아, 꽁지야.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넌 여전히 최고의 친구니까.
1: 응.

0: 아, 꽁지야! 우와!
1: 굉장해!
0: 다 됐어! 이제 다 같이 본부로 돌아가자! 어? 골든보이! 물러서! 너무 위험해!
1: 이 엄청나고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본부를 재가동하는 데에만 쓴다고? 나라면 다르게 쓰겠어!
0: 으악! 어? 안 돼!
1: 덕분에 슈퍼윙스 놀이 완전 재밌었어!
0: 꽁지야! 본부로 가서 알려줘!
2: 공간 이동! 액션!

0: 여깄다! 그 힘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골드보이!
1: 함부로라니, 그럴 리가. 제대로 쓰는 거지.
0: 안 돼! 그만둬!
1: 지야! 우후! 이거 완전 최고잖아! 좋아! 스타코어를 돌려받고 싶으면 내 주먹부터 이겨봐!
0: 조심해! 각자 흩어지자! 쉐도우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모두의 힘을 모아라!
1: 좋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 시작이야! 어?
2: 침입자 확인, 방어 시스템 가동.
1: 뭐야? 지금 장난해? 슈퍼빈스가 내 스타코어를 훔쳐갔다고!
3: 어? 주인님? 여기서 뭐 하세요?
1: 방향 돌려!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가야 해! 당장!
2: 네, 주인님. 골든 큐브 비행 모드 시작!

0: 거의 다 됐어.
1: 이 속도라면 금방 100%에 도달할 거야.
2: 이게 무슨 일이지?
0: 거대한 미확인 비행물체가 본부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지금 화면을 띄울게.
2: 저건 골든보이잖아.
3: 하필 이렇게 중요한 때에?
2: 그러게, 우주본부 재가동까지 얼마나 남았어?
0: 아직 80%야. 시간이 더 필요해.
1: 우리가 골든보이를 막아야 해.
2: 좋아, 가자 슈퍼윙스.

0: 어? 슈퍼윙스?
1: 스타코어를 너한테 넘겨줄 일은 절대 없어!
0: 날 막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올덴 로봇 변신!

0: 너는 절대 못 빠져나가, 골든 부이!
1: 잘했어, 얘들아!
2: 으아! 모기 때처럼 성가시게구네! 그래도 이건 못 당할걸?
3: 월드 우주 본부 재가동 준비 완료!
4: 월드 우주 로봇 변신!

0: 스타코어? 이제 진짜 재밌어지겠는데? 골든 로봇 펀치 발사!
1: 월드 우주 방패 작동!

0: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부스터 액션!
1: 와이드 우주 로봇 상태 공격 액션!
0: 야, 엄청나게 강하잖아! 이게 스타코어의 힘인가? 그래도 날 막을 순 없다고! 골든 로봇 분리모드! 지금이 기회야. 골든 로봇 태성 펀치 발사.
2: 와! 어쩌지? 월드 우주 로봇이 안 움직여.
0: 이제 그만 스타코어를 돌려주시지.
3: 주변으로 모여 공간 리더 액션!
0: 예, 성가신 녀석들 저리 비켜!
4: 하! 그럴 순 없지! 하!
3: 그만 포기해!
0: 정말 귀찮게구네.
3: 이봐, 골드보이! 나 여기 있지롱! 구조형 루프!
5: 홀로 올가미 액션!
0: 어? 뭐? 당장 이거 풀어!
3: 골든보이, 이제 다 끝났어!
0: 에? 하하! 웃기시네! 드립 펀치 액션!

0: 괜찮아.
1: 어? 이게 뭐지? 스타크워?
2: 응? 저게 뭐지?
3: 어?
1: 어, 우와! 어?
2: 응?
0: 안 돼! 월드 우즈 본부가 동력을 완전히 잃었잖아!
2: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
4: 슈퍼윙스!
5: 포기하면 안 돼!
6: 언제든 우리가 힘을 보탤게! 슈퍼윙스!
1: 우와! 슈퍼윙스 홍보대사들이야!

0: 고마워. 덕분에 다시 나아갈 힘이 생겼어.
1: 좋아. 그럼 우리의 다음 임무는? 잠깐. 임무가 뭐였지?
2: 전 세계에 흩어진 스타코어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거야.
0: 좋았어. 어서 하자.
2: 모두 출동 준비.
3: 슈퍼윙스 다 같이 출동.

0: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1: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2: 잘 먹겠습니다.
1: 많이 먹어.
2: 딸들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도 좋거든.
3: 얘나 그럼
2: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4: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묶는 거 보여? 안 보여?
2: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3: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2: 흥!
4: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아빠가 아직도 잠깐만.
2: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야!
4: 아이고, 사랑이 가방 안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머나?
2: 여긴 내가 치운다 했잖아.
3: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2: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늙으라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1: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5: 내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흑보석 최고야.
6: 사랑인 암흑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2: 안녕하세요.
7: 어, 사랑 친구 안녕. 저, 있잖아.
2: 네?
7: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5: 설마 암흑보석 얘기?
8: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어.
7: 지구 하늘이 안녕.
8: 한몽교 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7: 키위? 오, 아닌데.
8: 키위를 먹어요. 키 위로 끊는데.
7: 오?
2: 어, 얘들아 같이 가.
7: 어, 사랑.
2: 키위 먹고 싶다.
3: 아침부터 웬 키위 타령이야?
8: 우리가 어제 키루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히로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1: 그치?
0: 응.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히로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2: 뭐야? 질투나게?
0: 하늘아, 키위.
1: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0: 나도 먹어도 돼?
3: 당연하지. 우리 다 친구잖아.
1: 고마워.
3: 먹어, 먹어.
2: 오, 맛있겠다.
3: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0: 없어서 못 먹지.

0: 역할 얘가 아닌데?
1: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2: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3: 나도 사랑해.
4: 뭐야? 친구들이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5: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을?
6: 번개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여기!
7: 알았지? 어.
8: 그게 모루지를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거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7: 굶어? 내가 왜 굶어? 안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8: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7: 아니
9: 머리 만지지 마.
10: 니들은 AI도 모르냐?
8: 에이.
7: LI요?
10: 에이,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11: 또 배 아파.
12: 나도.
13: 뭘 피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0: 피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14: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루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0: 가짜요?
14: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2: 그럴게요.
11: 또 화장실. 나도.
14: 왜? 왜 달라? 냄새.
11: 괜히 키위 만들어줬나.
5: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11: 네? 무슨 얘기요?
5: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11: 저 몰라요!
5: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11: 빨리! 한국에서 와라! 더 빨리!
5: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어서.
11: 왜요?
5: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11: 아니요. 암흑보석이 절 지켜줄 거예요.
5: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15: 나 어떡해.
5: 암흑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11: 싫어요.
5: 너...
11: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5: 사랑아, 그거 아니야.
11: 얍! 내려. 얍!
5: 저 사랑이 넌!
11: 해오리 분신술!
5: 오! 야! 야! 어! 차! 야! 아! 사랑아, 그만해! 어지러워.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9: 암흑보석 어서 줘.
1: 번개매 것도 아니면서.
9: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1: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겨.
9: 이제 그만해.
1: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랑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9: 설아, 설아, 아, 얘 괜찮나? 너 사랑.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1: 야!
9: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0: 머리? 무슨 어머나 이게 뭐야? 사랑이 너 정말
1: 다시 커져라. 어? 뭐야? 왜 안 커져?
0: 봐봐, 나무 게러지는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아, 근데 암흑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1: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2: 아이고 이뻐 우리 딸.
3: 나도
1: 사랑해.
4: 사랑해.
1: 사랑해준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암흑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1: 아니야?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범개민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근데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2: 아유, 막 가려워 이제.
1: 마법 풀리면 암흑보석 번개면 드릴게요.
0: 그래, 기다릴게.
5: 우와,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1: 후. 번개맨이랑 핑키?
6: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1: 뭐야?
6: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0: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1: 공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2: 주고가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3: 에이,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4: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5: 둘 사이가 나빠지면 아무 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지.

0: 그림자 도둑 찾기.
1: 최근 곳곳에 도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놀고 있던 딱지나 제기가 사라진다는데요. 그림자 도둑을 봤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2: 아, 그림자 도둑이라니.
3: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4: 아, 참. 아,
5: 이게 다 웬 딱지랑 제기? 잠깐, 뉴스에 나온 그림자 도둑이 너였어?
4: 아유,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얘요, 얘. 얘요, 얘. 제 그림자요.
5: 내 그림자?
4: 예, 그게요. 천지 대장님이 만든 그림자 카드는 무슨 마법 카드지? 그림자! 그림자가 움직여! 어디가? 그러더니 막 제기며 딱지며 빡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 그림자 너, 내가 그러지 말랬지.
5: 그림자 도둑이라 재밌군. 그림자 도둑, 내 힘을 더 키워주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기역, 으, 드, 밀, 이, 미음, 밀, 지읒, 아, 자, 그림자.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세져라, 그림자 도둑!
4: 이런,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한글 용사 아이야, 지금 출동하세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0: 어? 저게 뭐지? 뭐?
1: 저머 모머, 무슨 일이야?
0: 방금 그림자 도둑이
2: 그림자 도둑?
3: 도둑이야!
1: 어서 가보자. 그래.
4: 도둑이야!
3: 저건 그림자 도둑? 잡아라!

0: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1: 어, 저기. 어, 이런, 사라졌어.
2: 그림자 도둑이 진짜 있었다니.
3: 어,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0: 천지가 오늘 파괴한 글자, 디귿과 디귿이 들어가는 글자야.
2: 디귿과 디귿이면
4: 도둑?
5: 맞아. 도둑 글자에 그림자 마법을 걸어서 저런 그림자 도둑이 생긴 것 같아.
0: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도둑 글자를 찾아야 해. 그럼 그림자 도둑도 사라질 거야.
6: 그림자 도둑, 우리가 꼭 없애주마.
7: 좋아! 자음, 모음, 변신!
8: 자,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에서 내 그림자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9: 그림자를 찾으시나요?
8: 네.
9: 동굴에서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그림자도 찾고 도둑 글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8: 정말요? 어떻게 들어가?
9: 들어가려면 그림자 문제를 마치세요.
8: 어? 어? 지긋, 지긋이면 다다? 도도? 두두? 아, 아닌데. 그림을 보면 스프레이 같은데.
10: 새벽, 여기서 뭐 하는 거야?
8: 그림자 찾고 있었죠. 제 그림자 가지고 대장님 진짜 너무해.
10: 그깟 그림자 뭐 필요하다고?
8: 그나저나 대장님, 이거 뭐 같아요?
10: 글쎄, 스프레이?
8: 디귿, 디귿이 들어가잖아요.
11: 천지 개벽?
10: 아이야.
2: 응? 근데 뭔가 이상한데?
3: 응? 개벽님만 그림자가 없어.
1: 어? 설마 그림자 도둑이 개벽, 네 그림자였어?
8: 맞아. 그렇지? 아야! 이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글자도 찾고 내 그림자도 찾을 수 있대! 제발 내 그림자를 찾아!
10: 너 뭐 하는 거야?

0: 제발 찾아줘.
1: 계룡, 너 정말 이리 와.
2: 그림자 도둑이 이 동굴 안에 있다고?
3: 이 그림자 그림은 디귿디귿이니까 등대 아니야?
4: 우와, 맞았어! 맞았어.
3: 오, 이건 중중 북친 소리 같아.
5: 오, 동굴 문이 열렸어. 어서 들어가 보자.
6: 모두 조심해.
3: 네. 그런데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2: 어두워서 그림자 도둑을 찾을 수가 없어.
5: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나타나. 빛이 약해지면 그림자도 흐려지고,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져.
3: 그럼 그림자를 나타내게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겠네요?
6: 그렇지. 자모 마법진을 펼쳐서 빛을 만들자.
7: 좋아요.
8: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6: 비읍 이 치읍 빛, 빛을 비추다.

0: 그림자 도둑이다!
1: 도망가지 못하게 빛속에 가둬야 해. 가두다! 빛에 가두다!

0: 귓 속에 꼼짝없이 갇혔군.
1: 어서 글자를 찾자.
0: 이번엔 내 차례. 흑! 촤악!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흑! 촤악! 뿅망치로 오!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지그시 오를 만나 도! 지그시 우와 기억을 만나 죽! 도둑!
3: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내 그림자! 어? 그림자? 어? 어? 내 그림자가 돌아왔어! 와! 와! 와!
5: 그림자 도둑이 훔쳐갔던 물건이 다시 돌아왔다! 와!
4: 도둑! 도둑이 들어왔다고? 꼼짝 마라, 도둑! 이 할아버지가 다 잡아주마!
5: 예, 도둑은 저희가 벌써 잡았자!
4: 다음이랑 모음이가? 어떻게?
5: 그건 비밀이에요.
4: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형아, 빨리 와. 아이, 빨리 와.
1: 아이, 왜?
0: 아이, 좀 앉아봐. 형아, 나랑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다시 한판 하자.
1: 뭐?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0: 그래, 지난번에 재밌었잖아.
1: 진짜 재밌었지.
0: 아, 나 이번에는 나폴레옹 이야기가 궁금한데. 아, 잘 안 돼.
1: 어? 저봐, 고장났나? 나도 나폴레옹 이야기가 궁금한데.
0: 오! 된다, 된다! 나를 달라!
2: 시간을 달리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야기.
3: 1793년

0: 앉아. 아, 비켜봐, 좀. 어? 아저씨는 그때 프랑스 혁명 때. 내가 프랑스 혁명군으로 입대했거든.
1: 여기가 어디야?
2: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 응? 뭐야, 이거?
4: 아저씨들은 우리가 다시 보내드릴 수 있어요.
5: 맞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아저씨들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도와줘야 돼.
2: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는 네 번만 던질 수 있고 두 친구만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0: 도전해.
6: 도전해. 도전해.
0: 나랑 아는 사이잖아.
1: 제발.
7: 이것만.
6: 도전.
2: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8: 그리고 이번에 내가 먼저 할게. 주방. 자, 간다.
5: 야. 우와, 여덟 칸.
8: 아무리 봐도 신기해.
2: 그럼 첫 번째 문제.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국민 영웅이 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5: 불경 앞으로!
2: 보나파르트는 툴롱 전쟁에서 이것을 잘 사용해서 승리를 했고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5: 기타!
0: 아이씨, 사회자 말 좀 듣자 좀. 문제는 얘네들만 맞출 수 있는 거야.
7: 아, 맞다.
4: 맞아요. 그렇지. 아저씨들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말해주면 돼요.
0: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봐.
8: 네.
0: 툴롱 전쟁이라고 있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는 나라랑 우리 프랑스랑 전쟁이 났을 때 그때 루이 16세가 처형이 된 거야.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하고 몇몇 시민들이 그냥 난리가 났던 거야. 특히

0: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툴롱에서
1: 백성이 나라의 주인 왕을 죽이다니 이럴 순 없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아, 툴롱 바다 앞에 영국이랑 스페인 함대가 왔다니 우리 힘을 합쳐서 루이 16세 동생을 왕의 자리에 앉힙시다.
2: 그럽시다.
0: 아니, 어이없게 이 사람들이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온 영국 스페인한테 프랑스 땅인 툴롱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야. 프랑스군은 영국군과 반란군을 진압할 군사들을 보냈는데 나폴레옹이 딱 등장하지.
3: 장군, 툴롱을 되찾으려면 대포를 써서 항구에 있는 영국 배를 공격해야 합니다.
2: 뭐? 배를 공격해?
4: 이거
2: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가 대포를 알아?
0: 하지만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식민지 출신이라면서 사령관이 나폴레옹의 작전을 그냥 싹 무시해버렸지 뭐야. 프랑스 군대는 점점 밀리고 몇 달 뒤 대포에 대해서 잘 알았던 포병 장교 출신 나폴레옹이 책임자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져.
5: 대포는 각도가 중요하다. 잘 맞췄지?
2: 예!
5: 발사 준비!
2: 발사 준비!
5: 쏴라!
0: 영국군 배를 향해 대포를 뽕뽕 쏘니까 영국군들이 혼비백산하면서 그냥 달아난 거야.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툴롱을 쉽게 되찾았고 나폴레옹은 장군으로 승진을 해.
6: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24살에 장군이 됐다.
0: 오, 24살에?
7: 어머, 그럼 그 어린 나이에 툴롱에서 영국인이랑 반란군을 다 몰아낸 거예요?
0: 아니,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인기가 어마어마해졌지.
2: 정답!
8: 자, 과연 나폴레옹이 툴롱 전투에서 잘 사용해서 승리하게 된 이것은?
2: 대포!
4: 그렇지!
8: 정답 맞습니다! 나폴레옹은 대포를 쏘는 포병 출신이었죠. 툴롱 전투에서 승리한 공을 인정받아 3년 뒤 27살에 이탈리아 원정 사령관이 된 나폴레옹은
5: 불경 앞으로!
8: 아르콜 전투부터 여러 전투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돌격해 항복을 받아내고 오스트리아가 지배하던 영토도 가져오게 되죠.
9: 나폴레옹! 나폴레옹!
0: 이 툴롱에 들어온 영국군이 이겼지. 오스트리아 이겼지. 나폴레옹은 그냥 프랑스에서 그냥 영웅이 돼버린 거야.
8: 네,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1: 정말 유명하다. 이번엔 내가 굴려볼게요.
0: 잘 굴려.
2: 우와, 내 카. 잘했어.
8: 두 번째 문제. 이 그림은 그 유명한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인데요.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어 어디로 가는 걸까요?
0: 저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전쟁 안 하겠다고 조약을 맺은 오스트리아 황제가 다음 해에
10: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떠났답니다.
5: 그래? 그렇다면은 이때 프랑스군을 공격하면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을 수 있겠네. 어? 야! 전쟁하자! 전쟁해!
0: 프랑스하고 전쟁을 또 선포한 거야.
2: 또요?
0: 아주 그냥 왕국들하고 뭉쳐가지고 전쟁 선포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지. 그렇게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던 프랑스 군대가 오스트리아 군사한테 밀려가지고 이 갇히게 된 거거든.
3: 우리 프랑스 군사들을 도와주러 제노바를 가야 하는데.
5: 아! 나를 따르라!
2: 응?
5: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11: 카카, 이탈리아 가신다면서요? 저 알프스 산입니다.
5: 이탈리아 가는 거 맞는데?
11: 아무리 오리라지만 앞에 눈 쌓인 것 좀 보세요.
5: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모두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0: 그리고 20일 뒤.
12: 무슨 소리지? 나폴레옹을 올려면 멀었는데?
1: 장군, 프랑스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2: 뭐? 누가 쳐들어와?
10: 나폴레옹이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12: 아니, 20일도 안 됐는데 프랑스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1: 알프스산을 넘었다고 합니다.
12: 뭐? 너 알프스 산맥을 넘어왔어?
0: 기습 공격을 받은 오스트리아는 기절 초풍을 했지.

0: 나폴레옹은 제노바에서 마렌고 전투까지 크게 이기면서 동맹을 맺고 프랑스와 싸웠던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한테 항복을 받아냈지.
1: 또 졌어. 또! 이탈리아도 뺏겼어, 이탈리아도. 아, 나폴레옹.
2: 나 알 것 같아. 정답.
0: 네, 정답을 알아볼까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서 간 곳은?
1: 이탈리아 제노바!
0: 제노바? 정답입니다! 야! 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주변 왕국들과 치렀던 프랑스 혁명 전쟁도 끝이 나고 파리로 돌아온 나폴레옹은
3: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1: 우와! 이제 우리 프랑스가 최고다!
0: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습니다.
1: 나를 달라!
0: 그리고 2년 뒤인 1804년 나폴레옹은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요.
4: 난 대관식에서 왕관을 내가 쓸 거야.
0: 영국을 뺀 왕정 국가들은 대대로 대관식에서 교황이 왕관을 씌워줬었는데요.
4: 왕은 신이 정해준다. 이럴라고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는 거잖아. 난 국민이 뽑은 나폴레옹 1세 황제. 내 왕관은 내가 쓴다.
0: 왕족 출신이 아닌 나폴레옹은 황제가 되었고 스스로 왕관을 쓰고 왕비에게도 직접 왕관을 씌워주며 유럽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합니다.
5: 우와. 절에서 이 다른 나라 왕들이 그냥 나폴레옹 물리치겠다고 뭉쳐가지고 싸우자 그러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0: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6: 진짜 엄지 엄지척.
1: 아이고 진짜.
6: 아유 얘 또 왜 이러니? 일로. 아유.
0: 오늘도 재밌었나요? 아 잠깐 여기서 토막 상식.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 멋진 말을 타고 가는 줄 알았겠지만 원래는 노새를 타고 넘었다고 합니다.
1: 노새? 대박!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7: 야 진짜 재밌었지?
2: 맞아 맞아. 이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은 형아랑 나랑 같이 있을 때만 되나 봐.
7: 그런가 봐.
8: 얘들아 내려와 밥 먹자.
9: 아 더 하고 싶은데.
7: 아쉽다.
9: 그럼 우리 밥 먹고 또 하자.
2: 그래.
6: 내가 먼저 갈 거야.
2: 내가 먼저 가야지.

0: 아 정말 아이 형아 같이 해.
1: 싫어. 내가 먼저 할 거야.
0: 아 정말
1: 내가 먼저 해야지.
0: 아 정말
1: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
0: 내가 먼저 지러.
1: 야 그 무슨 카드인 줄 알고.
0: 아이 몰라 뭐든 재밌겠지.
2: 시간을 달리는 미국 독립전쟁 이야기. 1774년
3: 보여줬다! 갑시다!
4: 여기 어디야? 이게?
5: 안녕하세요!
4: 얘까지 왜 같이 생니? 니들 누구야?
1: 전 영희인데요.
0: 전 승환인데요.
4: 우린 아메리카 신대륙 에서 왔는데.
0: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 시간을 달려?
0: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간다.
4: 야! 우와, 7칸이다! 우와! 아니, 근데 이래가지고 언제 끝까지 가?
0: 아니, 문제를 맞히면 보너스 이동도 있어요.
2: 우와!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미국은 이 사건으로 독립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건은 뭘까요?
0: 어? 독립전쟁? 미국이 어디에서 독립을 해요?
4: 영국한테서. 우린 원래 나라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오. 영국이 북아메리카 동부 바닷가 쪽에 식민지를 건설했는데 영국인 중에 돈을 벌려는 상인과 모험가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식민지가 13개가 됐지.
0: 어? 그럼 미국엔 원래 사람이 안 살았어요?
7: 아니지. 원래 살던 사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있었지.
4: 거기다가 프랑스랑 네덜란드 같은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까지 있었다니까? 영토 때문에 전쟁까지 났었어.
8: 원주민이랑 프랑스랑 같은 편. 우리 식민지 사람들이랑 영국이 편 먹고 전쟁을 두 년이나 했는데 영국이 이겼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영국 왕 조지 3세가 글쎄.
9: 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서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전쟁을 하도 많이 해서 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네.
10: 빚도 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지.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본국인데 식민지는 내라면 내야죠.
9: 오! 오 좋아. 그래. 세금을 왕창 물려.
0: 우리 식민지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그냥 세금을 내라는 거야.
11: 영국에서 설탕 사려면 세금 내!
12: 뭐? 아니 설탕값에 세금을 더 내라고? 아니 그러면 돈을 더 내라는 거 아니에요?
13: 아니 비싸다고 설탕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영국 놈들 식민지에서 돈 뜯어가라고 아주 작정을 했네.
12: 그러니까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0: 종이로 뭐 만들려면 세금 내! 설탕법에 인지세까지 그냥 자꾸 세금에 관한 법을 만들지 뭐야.
4: 신문을 만드는데도 세금을 내라고? 넌 말도 안 돼.
0: 계속 세금을 내라고 하자 화가 난 우리 식민지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시위를 했어.

0: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사지 말자! 식민지 대표 없이 정한 세금 웬 말이냐? 웬 말이냐?
1: 웬 말이냐?
2: 시위가 심각해지니까 그냥 결국 영국에서 인지세를 폐지했어. 근데 다른 법을 또 만든 거야.
3: 다른 세금은 다 취소할 테니까 대신에 홍차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 것만 사다 먹어. 알았지?
2: 영국은 세금을 더 내게 하려고 영국 소유의 동인도 회사의 차만 수입해서 먹으라고 했고 다른 나라에서 홍차를 싸게 들여와 팔던 사람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되지.
4: 자자자자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이법 저법 만들어서 우리한테 세금을 막 뜯어갈 겁니다.
5: 맞습니다. 맞습니다.
4: 자, 이 영국 국왕에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5: 보여줍시다.
4: 갑시다. 갑시다.
5: 세뮤얼. 세뮤얼.
2: 화가 난 사람들은 보스턴 항구로 달려갔지. 그리고는
4: 이 홍차만 먹으라고.
6: 그럴 순 없지. 싹 다 버려.
2: 동인도 회사 배에 있던 홍차를 3시간 동안 바다에 던져버렸어. 바로 이 사건이 보스턴 자사건이야.
0: 버려! 버려!
4: 영국왕은 보고 있지? 우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2: 보스턴 자사건 때문에 영국 정부는 크게 분노를 했어.
7: 대영제국에 반항을 해?
8: 반란이죠.
7: 바다에 버린 홍차값 다 물어내라고 그래. 반항하는 것들 다 잡아가고!
2: 군대를 앞세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보스턴 항구를 폐쇄시켜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해.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커졌지만 영국도 물러서지 않았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식민지 연합의 대표들이 모여서 대륙 회의를 열었지만
0: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물러나선 안 됩니다.
9: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사과하고 보스턴 항구부터 열어달라고 합시다.
10: 아니 사과라니요.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합니다. 군대를 모집합시다.
11: 아, 군대라니요. 그건 반역입니다. 엄연히 영국의 왕은 우리의 왕이요.
12: 그래요. 홍차값 물어주고 군대를 철수해달라고 왕한테 부탁합시다.
0: 아, 답답하구만. 싸워야 하는데. 그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시오.
2: 영국의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라도 독립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로 팽팽하게 나뉘어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얼마 뒤 렉싱턴에서 민병대와 영국군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말았던 거지.
13: 정답!
14: 네, 미국을 독립전쟁으로 이끄는 이 사건은
13: 보스턴 차사건!
14: 정답 맞습니다!
11: 잘했어!
0: 아, 근데 어떻게 홍차 때문에 전쟁이 나요?
2: 사람들이 즐겨 마신 홍차에 세금을 왕창 매기니까 사람들이 더 분노했지.
14: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5: 이번엔 내가 여섯 칸.
0: 이야. 우와.
2: 좀만 더 가지.
15: 에이, 보너스 이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4: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와! 전쟁터로 날아온 이것 때문에 대륙군의 사기가 높아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오, 사기가 높아지면 치킨?
14: 땡! 틀렸기 때문에 벌칙으로 뒤로 두 칸 이동합니다.
0: 죄송해요.
2: 또 틀리기 전에 일단 내 얘기를 들어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엔 정식 군인이 없었어. 응? 그리고 또 모두가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지.
0: 봐봐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6: 벌써 군대를 만들고

0: 하고 싸워서 독립해야 합니다.
1: 나 독립을 왜 합니까? 영국 식민지로 있는 게 더 나아요.
2: 아니, 지금 영국 군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말아요?
0: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린 정식 군대도 없고 총 있는 사람들이 영국군과 싸우고 있으니
3: 독립은 무리고 당장 영국군을 물리칠 군대라도 만들까요?
4: 이렇게 대륙군이 만들어졌고 조지 워싱턴이 사령관이 됐어.
5: 우리는 식민지의 정식 군대인 대륙군이다. 영국군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싸우자!
4: 하지만 영국군에 비해서 실력도 부족하고 꼭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도 없었어. 그래서 계속 전투해서 지고 있었지. 그러다 1776년 1월에 상식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 이 책은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
6: 이 책을 보니까 독립해야겠더라고요.
7: 맞아요. 우리만 죽어라이라고. 돈은 영국 다 가져가고요.
4: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가 조목조목 쓰여진 이 책을 읽고 독립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야. 결국
8: 독립합시다!
9: 그럽시다!
4: 식민지 연합 대표들도 독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10: 그럼 선언서부터 만듭시다. 그럽시다.
11: 좋습니다.
12: 좋소!
4: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서를 채택해서 발표를 하지.
5: 제군들, 우린 이제 미합중국의 독립군입니다! 우와!
13: 이 전쟁에서 이기면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미합중국의 통일이다!
14: 자, 독립 가자!
5: 전원 발사! 공격하라! 발사!
4: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도와줘서 미국은 결국 전쟁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0: 요크타운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 우와!
1: 우리 살리자! 대한민국 만세!
2: 아, 정답!
3: 네, 대륙군의 사기를 높인 이것은?
4: 독립선언사!
3: 정답입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된답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문이 열렸다.
6: 가자, 갈게.
7: 아저씨, 뒤에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 주고 가세요.
5: 다음에도 또 올게. 안녕.
8: 물도와, 물도와. 이거 왜 이렇게 낫니?
7: 아, 조심해.
8: 안녕.
3: 친구들, 아쉽겠지만 오늘 어땠나요?
9: 재밌었어요.
3: 네,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쭉쭉.
10: 아,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
11: 어? 여기 조지 워싱턴 카드 있다.
10: 어? 그러네.
11: 있다? 어? 어?
10: 이거 왜 안 되지? 하루에 여러 번은 안 되나?
5: 영길아, 승원아, 내려와, 저녁 먹자.
12: 네.
10: 저녁밥 먹어야지.
11: 아니, 같이 가. 같이 가, 형아.
12: 아, 형아, 같이 가. 이럴 때만 빨라.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1: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꼭 우주에 가보고 싶었어요.
0: 우주 비행사와 우주 과학자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우주 탐사 이야기.
2: 뉴라이즌 호의 임무는 최초로 태양계 가장자리까지 도달하는 거였죠.
3: 우리 지구 역시도 똑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만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에겐 얇은 대기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0: 그동안 우주 탐사 이야기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고 탐구해왔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명왕성으로 비행한 탐사선부터 화성 탐사 로봇, 지구 바깥을 목격한 우주 비행사의 경험담까지 모두 흥미진진했죠. 이번 시간에는 우주 탐사와 관련된 분야의 헌신해온 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네 번째로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 앨런 빈.
3: 저는 실제로 달 표면을 밟아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그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린 달 착륙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애를 썼지만 계속 실패했으니까요. 그런데 마침내 해내고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0: 앨런 빈과 달까지 동행한 동료는 우주사령관 피트 콘래드. 아내 낸시는 모든 걸 기억하죠.
4: 남편은 멋진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투지가 대단했죠. 잘 읽지도 못하고 철자법도 모른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을 당했는데요. 당시엔 난독증이란 개념조차 없던 때라 모두 바보라 생각했죠.
0: 세 번째로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 측은 힘겨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피트의 모친이 다른 학교를 찾아내서 아들을 다시 출발선에 세웠죠.
4: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남다른 점을 알아보고 남편을 받아줬어요. 결국 남편은 프린스턴에서 학위를 땄죠. 그리고 항공학 엔지니어가 됐어요. 이후 항공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조종사로 일했고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비행사를 모집할 때 테스트 끝에 2차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남편은 인내심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원래가 기질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모든 일에 항상 긍정적이었죠. 누구나 남편과 일하는 걸 좋아했어요.
0: 이후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우주비행사가 멀리서 지구를 내려다보게 됐는데요. 이는 대단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3: 그때 제일 처음으로 느꼈던 게 우주가 얼마나 적대적인 공간인가 하는 것이었죠. 아마도 그 순간을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우주선 창문 저 밖은 진공 상태고 우주 방사선이 꿰뚫고 지나가는 무시무시한 곳이었죠. 우리 지구도 그런 우주 공간에 존재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보금자리인 푸른 행성의 경우는 아주 얇은 대기층이 겉면을 한겹 감싸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도 지구에선 절대로 볼 수 없는 것 중 하나일 겁니다.
0: 누구나 우주 공간으로 나가 멀리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그러고 나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직접 우주로 나갈 순 없어도 대신 큐브셋이라는 초소형 위성을 활용해 지구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자리한 플래닛의 목표는 우리 지구 전역을 구석구석 모니터하는 것.
5: 우리는 초소형 위성을 제작해서 쏘아 올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위성은 아주 작아서 식빵 크기 정도죠. 지금까지

0: 100개쯤 쏘아 올렸고 올해 약 200개를 더 내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목표는 매일 지구 전역의 이미지를 촬영해서 아주 작은 변화까지 남김없이 포착하는 거죠. 큐브셋을 지구 저궤도로 올려보내기 위해선 다른 임무를 띄고 발진하는 일반 우주 로켓에 따로 자리를 얻어야 하는데요. 구 버진 갤럭틱, 현 버진 오빗에선 보잉 747을 활용해 소형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시험 중이죠.
1: 현재 우주산업계에는 소형 위성 같은 걸 맡아줄 뭔가가 꼭 필요해요. 우주로 직접 나가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는 우주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 애쓰고 있죠.
0: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소형 인공위성을 실은 소형 우주 로켓을 보잉 747기 날개 밑에 매단 다음 35,000피트 상공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1: 거기서 소형 우주 로켓을 내보내면 잠깐 추락하다가 다시 발진하면서 궤도를 향해 비행하죠.
0: 궤도에 다다른 로켓은 소형 위성을 내보냅니다.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좀 더 많은 이들이 지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될 겁니다.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그랬던 것처럼요. 곧이어 우주 왕복선 시대를 연 새로운 세대의 우주 비행사를 만나봅니다.
2: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정말 이제 경이로웠어요. 우주와 지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0: 자, 그럼 우주 탐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까요? 그간 꽤 많은 우주 비행사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부분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들로 총 인원은 355명에 달합니다. 첫 우주 왕복선이 우주로 발진한 건 1981년의 일입니다. 이후 30년에 걸쳐 여러 대의 우주 왕복선이 지구 저궤도를 오가며 인공위성을 배치하기도 하고 국제 우주정거장 조립을 돕기도 했습니다. 우주 왕복선은 135차례 발사됐으며 이 시기에 최초로 여성 우주 비행사가 등장했죠. 애나 리 피셔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애나는 최초로 우주에 간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훈련 기간 중 크리스틴이라는 딸을 출산했죠. 그리고 크리스틴이 18개월이 되던 해에 드디어 첫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2: 출발하는 날 아침 딸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딸이 혀짧은 소리로 사다라고 하더군요. 사랑한다는 뜻이었죠. 일단 우주로 날아오르면 저 아래로 지구가 보이는데 마치 더는 내가 속한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눈에도 보이고 잘 아는 곳이고 관제센터도 있고 사람도 많은 거 아는데 그런데도 내 세상이 아닌 느낌이 들어요.
0: 버나드 해리슨은 흑인으로선 최초로 우주를 유영했죠. 그는 우주 왕복선이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3: 모든 게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던 게 생각납니다. 장갑을 벗어서 던졌더니 저쪽으로 한없이 둥둥 떠가더라고요. 신기해서 다른 쪽도 벗어 던졌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경험하는 우주의 무중력 상태를 즐겼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옆에 있던 동료들이 다 가버린 거예요. 저도 서둘러서 안전벨트를 풀었는데 너무 급하게 풀었는지 토스트기 속의 토스트처럼 몸이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긴 우주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러다 앞쪽 칸에 부딪혀서 그 칸을 발로 차고 방향을 바꾸고 정신이 없었죠. 아무튼 그러다가 우리 동료들을 봤는데 제가 초보라 이리저리 떠다니니까 절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더라고요.
0: 메이 제미스는 흑인 여성으로서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됐습니다.
2: 전 과학 전문 대원으로 활약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서 만든 자리였죠. 과학 전문 대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우주에 올 수 없는 여러 지구의 과학자들을 대신해서 가능한 한 많은 실험과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던 기억이 나요. 나일강 삼각주가 저 아래에 스쳐갔죠. 의대에 진학하고 나서 이집트에 갔어요. 지상에서 나일강을 바라보자니 우주와 지구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느껴지고 그저 모든 게 경이로웠습니다.
0: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이룬 주요 업적 중 하나가 바로 국제 우주정거장 건설. 200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우주 비행사들이 거주 중인 곳이죠.

0: 진짜 재밌는 게 우주정거장에는 책상이 없어요. 앉을 필요가 없거든요. 컴퓨터를 쓰고 싶으면 발가락을 난간에 거는 것만으로도 몸이 고정돼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죠. 맙소사, 내가 6개월 동안이나 걷질 않았구나. 걷는 게 어떤 거더라? 기분이 정말 묘해요.
1: 한 번은 우주 유영을 나갔는데 40분 동안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40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주 정거장 맨 앞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로 가면 우주 정거장이 시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지구의 모습만 볼 수 있거든요. 때마침 밤이었는데 뭐랄까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주인공이 뱃머리에 서서 팔을 벌리고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이요. 그 장면하고 비슷한데 저는 우주 정거장 가장자리에 매달려 바다가 아닌 지구를 보고 있다는 점이 달랐죠.
2: 곧이어 태양계의 머나먼 끝자락으로 탐사선을 보낸 과학자들의 이야기.
3: 우리가 명왕성에서 발견한 건 하트 모양의 거대한 질소 얼음 빙원이었습니다.
2: 자, 우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터뷰한 과학자 중엔 우리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해 계획된 탐사선 프로젝트에 참가한 이도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무수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힘을 합쳐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 탐사선을 보낸 바 있죠. 여기엔 외행성으로 새로이 분류되기 전에 명왕성도 포함됩니다.
3: 뉴 호라이즌 프로젝트는 최초로 태양계 외곽 탐사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린 미지의 영역인 카이퍼 벨트가 궁금했어요. 명왕성까지 도달하는 데만 9년 반이 걸렸죠. 그런데 뉴 호라이즌호가 보내온 이미지를 분석하니 명왕성에 거대한 하트 모양의 질소 얼음 빙원이 보였어요. 게다가 지구에서 물로 된 얼음 빙하가 움직이듯 명왕성의 그 거대한 질소 얼음 빙원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2: 2006년 스테레오 A호와 스테레오 B호라 불리는 탐사선 둘이 태양 궤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우주 기상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태양의 3차원 이미지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0: 우주 기상이란 태양에 의해 만들어지는 우주의 상태, 환경을 말합니다.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은 끊임없이 태양풍을 뿜어내고 또 코로나 물질을 방출시키고 있는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과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만 우주 기상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화성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 결과 대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초대형 폭풍이 발생하면 화성까지 도달해서 대기의 일부를 휩쓸어 가버려요. 정말이지 경이로운 현상이죠.
2: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몇몇 위성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있을까요? 이는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기도 하죠.
4: 어떤 행성에 생명이 살기 좋고 살기 좋지 않은지 그 조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솔직히 현재로선 아는 게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생명체는 전부 지구에 있고 우리가 아는 생물의 종류도 지구의 것뿐이거든요. 갖고 있는 표본이 딱 하나뿐인데 그 속에서 필요한 조건을 분석해내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추정은 가능해요. 이를테면 물은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체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죠.
5: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미생물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미생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죠. 지구 역사의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존재했던 생명체라곤 미세의 유기체뿐이었거든요.
2: 다른 천체에서 미세 유기체를 발견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가 될 텐데요. 크리스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우리 행성의 가장 혹독한 지역에서 미생물을 찾아내는 것.
5: 제가 지구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즉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과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건조한 곳인 남극의 고산지대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사건은 동료 중 하나가 아타카마 사막 중에서도 가장 건조한 곳에서 찾아낸 소금 결정 속에 생명체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였죠. 그때 우리는 아타카마 사막을 걷고 있었고 생명

0: 구명차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요. 그러다 동료가 표면 아래서 반구형의 소금더미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소금을 온실처럼 활용해 자라는 미생물이 있었던 거죠. 혹독한 환경 속에는 그만큼 강한 생명력이 존재하고 강한 생명력은 생존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래야 어떻게 생명이 살아남는지를 알아낼 수 있거든요.
1: 곧이어 화성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봅니다.
2: 3단계는 화성 궤도 진입과 착륙입니다. 유인 우주선 발사 시점은 2030년대쯤.
1: 자, 여기서 흥미진진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다시 달부터 도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공우주 엔지니어이자 케이스포 마스의 저자 로버트 주브린 박사를 만났는데요. 주브린 박사에 따르면 우리의 목표가 다른 행성에 거주하는 것일 경우 화성이야말로 확실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3: 왜 달 대신 화성으로 가야 하느냐고요?
1: 네.
3: 좋아요. 자, 먼저 화성이 달보다 훨씬 더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거주지로 훨씬 나은 이유를 알려드리죠. 간단합니다. 화성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양의 물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화성에는 탄소가 있어요. 화성 대기 중 95%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죠. 탄소는 생명활동과 문명의 기본이 되는 요소라 볼 수 있는데 화성에는 아주 많은 양이 존재하지만 달엔 전혀 없습니다.
1: 마셜 우주비행센터에서는 화성까지 기나긴 여정을 우주비행사가 어떻게 버텨야 할지를 연구 중이죠. 산소 재활용도 그중 하나입니다.
4: 우리는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공기 중에 쌓여서 결국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속에 산소를 뽑아내서 재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하는 일이 산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1: 일단 화성에 착륙한 뒤에도 산소 공급원은 필요합니다. 이는 화성의 자원을 활용해 뽑아낼 수 있다는데요.
4: 화성의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매우 풍부해요.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뽑아내면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화성의 자원으로 직접 필요한 걸 조달할 수 있다면 우주선에 많이 실어 보낼 필요가 없겠죠.
1: 그 외에도 화성까지 가는 길엔 무수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여정 내내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것도 큰 문제죠. 그런데 전 미 항공우주국 부관리자 데이바 뉴먼이 언제쯤 인간이 화성에 갈 수 있을지 대강의 스케줄을 알려주었습니다.
2: 화성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대단히 전략적인 계획인데요. 어쩌면 우리 사고방식에 혁명을 일으킬지 몰라요. 1단계는 우주 정거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술을 시험하는 단계죠. 아마 2024년까지는 계속 우주 정거장에서 실험을 할 거예요. 2단계는 일종의 증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프로그램이 우주 발진 시스템에 집중돼 있죠. 더욱 강력해진 세턴5를 개발 중입니다. 우주 로켓 꼭대기엔 오리온 캡슐이 장착되는데 우주 비행사가 여기에 타게 됩니다. 이걸 더 먼 우주, 즉 지구와 달 사이로 올리는 거죠. 어쩌면 그 너머까지도요. 그러니까 2020년대까지는 더 먼 우주 공간으로 진출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주로 시험하게 될 겁니다. 3단계는 본격적으로 화성에 진입하는 단계죠.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는 시점은 2030년대쯤? 대부분의 우주 프로젝트는 수십 년씩 걸리죠. 명왕성도 30년의 계획 끝에 겨우 성공했잖아요. 우주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려면 꾸준해야 해요.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모든 게 다음 세대를 위한 작업이에요. 그들이 진짜 화성에 갈 인류죠.
1: 곧이어 신세대 우주 비행사들을 만나봅니다.
4: 어렸을 때 누가 화성에 갈 수 있을까 하고 물었는데 곧바로 갈 수 있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1: 미 항공우주국은 몇 년에 한 번씩 우주비행사 과정을 개설합니다. 이제 화성 탐사가 성큼 다가와 있으니 어쩌면 다음 훈련대원이 역사적인 여정에 나서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주비행사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

0: 자체가 무척 힘든 일이긴 하지만요.
1: 우주 비행사 과정에서 어떤 임무를 선발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진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갖추면 된다고 보는데요. 먼저 우주 비행사가 직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건 부업에 더 가깝죠. 따라서 뭔가 대단히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게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그 분야의 애정을 가지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두 번째는 체력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우주 비행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할 수 있느냐죠. 신뢰를 보여줘야 해요.
0: 크리스티나 해머코크는 미 항공우주국 21기 우주비행사 코스에 합격한 8명 중 하나였죠.
2: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우주비행사가 되자마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 다음에 크면 우주비행사가 될 거라고 하더니 정말로 축하한다고 연락을 해오셨죠.
0: 크리스티나는 우주왕복선을 보며 자란 세대로 먼 우주로의 진출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2: 늘 우주왕복선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과학에 관한 연구를 하는 제 모습을 꿈꿔왔는데요. 화성에 가는 건 역시 저의 꿈 중 하나죠. 어렸을 때 누가 화성에 갈 수 있을까 하고 물었는데 곧바로 갈 수 있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0: 화성에 인간을 보내려면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지는 이미 여러 번 다룬 바가 있죠.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그 과정이 위대한 도전의 역사로 남겠죠.
1: 우주비행사가 탄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안전하게 보내기까지는 아마 2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성에 갈 친구들은 현재 아이들 세대예요. 청소년이나 그보다 아래 꼬마들이요. 그 친구들이 화성 탐사에 도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꿈을 가지세요. 말도 안 되고 엉뚱하고 터무니없는 꿈이면 좀 어때요? 그런 꿈이 더 나아요. 그런 꿈이 좋은 꿈이죠.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띵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0: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그리스의 하루는 감탄으로 시작해 감동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토록 눈 시리게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걱정할 건 뭐고 괴로울 일은 또 무엇일까요?
1: 자, 우리 국토 최남단에 오셨으니까 바닷속 생물도 좀 봐야죠, 우리가.
2: 와, 와, 잠시만. 네. 오.
0: 이 좋은 곳에 특별한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발길 닿는 곳 전부가 배움터. 결국 제주에 눌러 살게 된 청년까지.
3: 최대한 그 제주 식재료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메뉴로 고민을 했고요.
0: 매력 넘치는 일상, 그리고 특별한 삶을 설계하게 된 사람들. 여기선 다 가능합니다. 왜냐? 제주니까요. 제주 서부의 중심지로 흔히 모슬포라 불리는 대정읍. 서귀포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요.

0: 푸른 물감이라도 푼 듯 맑은 대정 앞바다는 해양보호 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의 주역 서식지기도 한데요. 바람 많은 제주에서도 바람이 가장 거세고 자주 부는 곳. 이곳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1: 이 현무암이라 가지고 넘어지면 되게 위험해. 예. 미끌미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 다치기도 하는데 조심하시고. 예. 우리 이 친구들은 우리 경희대에서 오신 학생들인데 이제 여름 때면 저희들 조합에 오셔가지고 음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어떤 역사 투어 내지는 또 미디어 관련 전문가들이시라서 저희들이 조합에서 여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일종의 현장 학습인 런케이션. 제주에 한 달 동안 머물며 마을 협동조합을 도와 지역 알리기에 나선 겁니다.
2: 여기 대정에서 나는 특산물로 대천조리과라서 네. 도움을 드리고자 음료나 디저트 이런 것들 만들러 왔습니다.
3: 그다음에 제주도 전체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 바닷물 보세요. 엄청 깨끗하죠? 마셔도 될 만큼.
4: 와 진짜 예쁘다. 바닷소리.
5: 에메랄드 색인데 바다가?
1: 아쪽에가 가파도 보이시는데 왼쪽에.
4: 아 왼쪽이 가파도. 네.
0: 대정읍에 속한 아름다운 섬. 제주도 부속 섬 중 네 번째로 큰 섬인 가파도입니다. 매년 4월경엔 청보리와 유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키가 1m를 훌쩍 넘는 가파도 보리가 연출하는 초록빛 파도가 압권.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대정읍에 속한 또 하나의 섬.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는 2000년에 섬 전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날이 맑으면 마라도에선 대정읍이 건너다 보일 정도로 가깝죠.
1: 그 제주도는 보말이라고 그러는데 네. 고둥이에요, 고둥.
6: 아, 저기 거죠? 움직이는 예. 거였는데?
1: 오, 이거는 저기. 네, 거기도 움직이고 오. 이것도 이 안에는 아, 개가 있어요, 개가. 작은 개가. 네. 종류도 많죠, 이쪽도.
6: 네. 오, 귀여워. 네. 귀여워.
7: 진짜 신기하다는데. 엄청 커.
6: 우와. 우와, 이거 칼국수 다섯 개. 만들어줘?
1: 제주도 자체가 깨끗할 뿐더러 섬이니까, 예, 대정은 또 최남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가면.

0: 낚시도 잘 되고 뭐 방어 축제, 자리돔 축제 이거 다 하는 이유가 이쪽에 여행량이 한치라든지 이런 게 1년 내내 나니까. 네. 그래서 대장은 상당히 수산물이 깨끗도 하고 그 양이나 종류로도 다양하게 나요.
1: 안녕. 엄마, 아빠 내려와. 오지 마. 부사장님.
2: 아우, 너무 작게 나오는데?
1: 잘생기셨습니다. 완전 멋지게 잘
2: 너무
1: 나오고
2: 작게
1: 있어요.
2: 나오는데? 겐당이니까 잘 찍어주네.
1: 저희 겐당이잖아요. 겐당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3: 뭐, 겐당?
1: 네.
3: 뭘, 돌을 개다.
0: 실은 뭐, 촌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겐당이라 그러면 사촌 말고 더 이제 먼 친척들.
4: 한달 남짓 제주에서 보낸 학생들, 런케이션, 마지막 날 있을 바자회 준비를 위해 지역 탐방을 나섰습니다.
0: 이게 마늘 주화라 그래가지고 씨 위에 방울방울 달려 있는 게 저걸로 해서 마늘을 종자를 개량하고 1, 2년 후에 키운 다음에 다시 그거를 정파 바로 심는 거죠. 씨 되게 귀엽죠?
1: 네, 너무 귀여워.
0: 마늘 안 갔죠? 우리
5: 아, 귀여워.
0: 대정은 이제 마늘이 주산지라서
1: 네.
0: 예, 그 차지는 대정 지역의 차지는 경제적인 비중도 대단해요.
1: 아, 갈라서
0: 제주 대정 마늘을 그냥 생으로 먹었다가는 죽습니다.
1: 와, 진짜 크다.
0: 너무 크다. 절대 생으로 안 먹기. 예.
3: 한번 살짝 드셔보세요. 조금만.
1: 예?
0: 아니, 생으로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먹으라고 그러면 어쩌라고.
6: 다섯 명이서
0: 자,
6: 가위바위보.
0: 아, 좋습니다. 자,
6: 대표하게.
0: 네, 자,
6: 좋아, 좋아, 좋아.
0: 네,
3: 진짜.
0: 자, 안 내면 둘레
6: 가위바위보!
0: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6: 가위바위보!
0: 아! 이런 행운이,
1: 안 내어준 거 가위바위보!
0: 일부러 졌구나. 먹어보려고. 아,
1: 조리팀이니까.
0: 조리팀이니까,
1: 네,
0: 역시.
1: 맞아요.
0: 그렇지. 그,
1: 조리팀이니까. 아, 그렇게 많이? 아니, 조금?
0: 제대로 나왔다, 제대로 나왔어.
1: 많이 매워? 많이 매워?
0: 잠깐만.
1: 약간. 진짜 매워. 아, 진짜 매워. 야, 진짜. 처음에는 안 매워서 이게 왜 매워? 이랬는데.
0: 젊은 친구도 이게 너무 향이 세니까. 덜
1: 너무
0: 먹게 되는 거죠.
1: 매워.
0: 그러니까 이게
1: 이걸로.
0: 소비가 조금 덜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생산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힘들 수도 있죠. 예.
1: 들어보니까 여기가 토마토도 좀 유명하다고 들어서 저는 토마토랑 이 대정 마늘이랑 올리브유 해서 퐁피라고 만들어가지고 빵 위에 한번 올려볼게요.
7: 오, 멋있다.
0: 냄새는 확실히 잡고 영양가는
1: 네.
0: 챙기고.
1: 너무 좋다.
4: 과연 이 마늘이 어떻게 변신할까요? 제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상품 개발에 나선 학생들.
8: 주민들이 대다수 분들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 외에는 사실 카페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나 이제 좀 색다른 방식의 홍보 마케팅이 이제 좀 다른 연령층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겠죠.
4: 각기 다른 전공을 살려 창작물을 만들어냅니다.
1: 진짜 제대로 성공했는데요? 크림 거잘 나왔다.
8: 요즘 이렇게 원래 캐릭터들이 좀 단순하게 나오고.
1: 요즘에 좀 약간 단순하고 되게 귀엽게 생긴? 단순한데 귀여운 캐릭터들이 유행이라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모래로 저희가 형상화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조개 껍데기도 쓰고 있는.
4: 지난 한 학기 동안 세 군데 지역을 돌며 런케이션에 참여한 학생들. 이렇게 하면 학점도 이수할 수 있고 여행은 덤이라 평생 하기 힘든 경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특산물을 활용해 디저트를 만들기로 한 조리학과 학생.
5: 마늘이랑 방울토마토와 바질을 좀 이렇게 기름에다가 한 풍피를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느낌으로 드실 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4: 대정 마늘 판매가 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봅니다.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 오늘 개발한 메뉴는 화자회를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제대로 알리는 게 포인트죠.
6: 당연히 여기 지역이 돌고래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고래를 포인트로 줘서 그 돌고래가 보이는 카페, 그리고 수애기가 보이는 카페로 한번 마케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밀어봤습니다.
5: 이 활동을 하면서 직접 뵙고 뭔가 사담을 좀 나누면서 좀 정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도 알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 이 모든 활동이 일종의 수업. 학생들, 하자회 준비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냅니다. 드디어 하자회 당일.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 기대 반, 걱정 반인데요. 3355 모여드는 사람들. 어느새 카페 안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9: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근데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4: 과연 학생들이 준비한 메뉴가 손님들 입에 맞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10: 이게 되게 안 어울릴 거라 생각했는데 마늘이랑 토마토가 잘 어울리죠. 되게 절묘하게 어울려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9: 한 입 먹었을 때 신기하다, 그 다음에 맛있다, 그 다음에 되게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바당 돌고래 에이드랑 너무 잘 어울려서 진짜 맛있다.
4: 이만하면 대성공. 음료도 입에 딱 맞는 눈치네요. 아무렴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맛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하.
11: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상품도 있어요? 뭐를 뽑을까요? 어느 거 뽑을까? 사두!
12: 아니,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거예요. 아.
4: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체험 활동까지 최선을 다해 현장을 배우며 보낸 시간 동안 주민들과도 부쩍 가까워졌나 봅니다.
11: 우리 아들도 병에대 가나 봐.
13: 아, 힘드네요.
11: 그래요? 응. 뭐 2학년 끝나고 이제 군인 이제 아. 한 달 남았어.
13: 어머.
9: 이곳은 그 특산품을 활용한 메뉴들이 되게 많고 마셔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분위기랑 메뉴랑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4: 그야말로 세상을 배운 시간. 책상 앞에선 알 수 없던 수많은 것들을 깊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제주. 요즘 제주 관광은 말 그대로 일석이조가 대세입니다. 그런 이들이 찾는 특별한 장소. 이곳은 공유 사무실과 숙소를 두루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이죠.
14: 워크와 베이케이션의 합성으로 노트북을 펼쳐서 일할 때는 회사원이지만 노트북을 닫는 순간 바로 여행자가 되는 워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한마디로 이 좋은 제주에 와서 놀멍 쉬멍 일도 하며 지내는 것. 바다 바로 앞에 있는 풍경 좋은 곳에서 일과 쉼을 함께 누리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
14: 마을 호텔을 이용만 하시면요, 이 공간을 무료로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특별한 센터는 마을 협동조합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세운 곳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워케이션 신청자도 크게 증가했다네요.
13: 워케이션은 사실 휴가지로

0: 가서 일과 그 여행을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주에 이틀은 서울에 사무실로 가서 출근해서 일하고 있고요. 나머지 3일은 제주에서 일하고 있어요.
1: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유 오피스 중에서는 거의 네, 최고의 위치와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도 카페도 있고.
2: 업무 끝, 휴식 시작. 여행지까지는 딱열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3: 네, 당근 주스 하나 주십시오.
4: 네.
3: 그 공유 오피스가 공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피나 당근 주스나 뭐 맛있는 이런 빵이나 이런 거뭐사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2: 이 숙소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도 도모하고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판매도 수익을 올리니 마을 입장에서도 일석이조. 워케이션을 위해 만든 곳이지만 지역 주민들 사랑방 노릇도 톡톡히 한답니다.
5: 저 소문 들어서 저 성내에서 왔어요. 성내. 저 제주시에서. 제주도 말로 성내가 제주시예요. 여기가 완전 좋다고 해서 바다도 보이고 분위기도 좋고 또 애들 데리고 오면은 그 밑에 그 독서? 그것도 할수 있다 해서 일부러 왔거든요.
2: 인근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열리니까 이 지역 새로운 명소가 된 셈이죠.
6: 손님들하고 또 소통의 장소도 되고 또 이런 공간 오면은 집에 좁은 집안에 있다가 이런 데 오면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도 확 트이고.
3: 이런 인공지능 툴로 업무 효율은 뭐 거의 두 배, 세 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더 여유롭게 내 시간을 즐기면서 압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2: 캬, 제주도에 사무실이라니 진짜 부럽네요. 부러워 부러요. 하하. 여름이 깊어지면 제주의 밤은 더욱 아름답게 빛납니다. 자연에 반해 제주의 매력에 푹 빠지면 낯선 곳에서의 삶을 꿈꾸게 되기도 하죠.

0: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 한적한 농촌 마을. 여기 연일 손님들이 몰려드는 식당이 있습니다. 하하, 평일인데도 점심시간 되기 전부터 북적이는 곳.
1: 제가 제주도 토박이기도 하지만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인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분들을 모시고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2: 신선한 해산물들이랑 생면이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0: 가게를 연 사람은 서울살이를 접고 4년 전 제주에 정착한 조아름 씨. 그녀에게 제주는 이상향이었다는데요.
3: 원래는 제가 요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 가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하게 되면 제주도에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주도가 그 남편이랑 여행도 많이 왔었고 그냥 이런 자연에 묻어나는 약간 시골에서 장사해보고 싶다를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0: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특별한 메뉴를 선보인 후 가게를 열게 됐고 그렇게 제주도민이 되며 꿈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3: 남편 왔어? 그거 뭐야?
4: 감자인데 되게 좋더라고. 감자.
3: 아, 이걸로 육개 만들면 되겠다.
5: 사실 이런 거는 저보다는 이제 와이프 컨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좋은 걸 들고 와도 이제 정확하게 허락을 해야지 쓸 수 있는 재료들.
3: 계란 1리터예요?
4: 네, 1리터 보고요.
3: 소금은요?
4: 소금은 40만.
3: 소금 넣었어요? 여기 안에
5: 네,
3: 있어요?
5: 네, 안에 있어요.
0: 주변 상권이 없는 곳에서 오로지 맛으로 승부를 보겠다 결심했던 부부. 면을 개발하며 밤을 샌 날도 부지기수였다고요.
3: 저희가 오픈을 한 달만 준비했는데 거의 한 달 내내 면만 이제 반죽해보고 뽑아보고 먹어보고 저희 메뉴 특성에 살려서 이 면 종류

0: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넓적한 면도 사용을 했다가 짧은 숏 파스타도 사용을 했다가 이것저것 되게 다양한 면도 시도를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정착을 한 게 지금의 이제 링기니 면이 된 것 같아요.
1: 제주의 특색을 살린 이 식당 메뉴 중 돌 문어가 들어간 파스타가 단연 인기 메뉴.
0: 최대한 그 제주 식재료의 맛을 살릴 수 있는 메뉴로 고민을 했고요. 이탈리아의 메뉴의 특색을 살리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돌문어 파스타 육수.
1: 아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아름씨의 음식들. 무엇보다 신선한 제주의 식재료가 듬뿍 올라간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젠 아름씨 부부를 멘토 삼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생겼을 정도랍니다.
0: 우리가 밀가루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밀가루 최대한 털고 검지와 엄지로 잡아. 검지와 엄지로 잡고 아래 두 손가락으로 받친다. 그리고 눌러서 물결 모양. 위쪽만 잡아주면 돼, 이렇게.
2: 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게 돼가지고.
0: 제 후배여가지고 교수님 추천으로 과대여가지고 적극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제주도.
2: 생각 없이 내려오게 됐어요. 생각보다 성격에 좀 잘 맞아가지고 오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3: 제가 호주에서 좀 살았었는데 호주의 느낌이 좀 제주도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제주에 오니까 그런 느낌을 찾을 수 있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1: 제주를 두 번째 고향 삼기로 한 아름씨 부부. 내가 사랑하는 고장의 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픈 마음입니다.
0: 제주 감자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오이를 좀 넉넉하게 고르고 감자 전 굽듯이 노릇하게 굽고 있습니다.
1: 인근 지역에서 재배한 감자를 이용해 새로 개발한 메뉴. 제철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틈날 때마다 연구를 한다고요. 고소하고 녹진한 맛에 바삭함이 더해진 특별한 뇨끼 완성. 그럼요, 그럼요. 딱 보는 순간 맛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하하, 세상에. 이 없이도 씹겠네요, 그냥.
4: 질긴 게 전혀 없다. 와.
1: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니 음식 맛있는 건 당연지사죠.
5: 맛있죠.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해산물하고 파스타와 같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맛이 잘 조화로운 거
6: 생면으로 제작을 해서 그 면이 되게 쫄깃쫄깃해서 그 매력이 너무 커서 여기를 좀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0: 제주도가 일할 때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쉴 때는 이만한 또 휴양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너무 좋고 저희도 일 끝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일과 이런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 때로 더 넓은 배움터가 되기도 하고 놀이 공간이 되기도 하는 참 멋진 섬 제주. 제주의 무한 변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7: 웃어 웃어 웃어.
0: 너무 어색스럽잖아.
8: 50번, 네, 50번.

0: 진짜 나는 어떤 나일까? 앞으로 나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할까?
1: 나의 어떤 재료들이 고갈되어 가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그 다음엔 어디로 갈수 있을까?

0: 과정을 좀 즐겁게 만드니까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하는 어떤 다시 나아갈 힘도 많이 주는 것 같고 제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도 많이 담긴 것 같고
1: 무대에서 제일 자유롭고 완전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음악도 하고 있고 또 싱어송라이터로 또 노래하고 있는 송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인 시기를 앞두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좀 다른 세상을 본 건데요. 다른 음악 세계에 대한 고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사를 쓰고 편곡을 하고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에 깊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일 곡을 쓰면서 좀 몰입했죠. 한 2,

나의 전성기는 어디에 있을까? 이미 지나간 걸까? 그렇다면 좀 슬플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저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 걸까? 퍼레이드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쓴 곡이기도 하죠.

0: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서희입니다. 소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꽉꽉 채워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한곡한 곡, 후회 없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신나는 곡 해볼 건데요. 이 부서진 것들 노래할 때는 제 흥을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1: 여러분!

저는 항상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불렀다 보니까 반경에 제약이 늘 있었고, 저는 제약이 있는 상태로 그 안에서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걸 내려놓고 무대에 서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몸을 더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곡을 여러 색깔로 만들다 보니, 아, 내가 내 목소리가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꽤 많이 행복하죠. 네. 무대에서 제 모습이 제일 강한 저의 자아라고 생각하고, 제일 자유롭고, 제일 힘이 많이 되죠. 노래할 때 거의 유일한 완전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구름곶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곶이라는 게 바다 쪽으로 돌출된, 어떻게 보면 절벽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 곶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든지 뛰어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구름곶이라고 만들었죠. 그래서 다 나의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유영하듯 곡을 만든 게 나더드림이죠.

저의 국악적인 목소리랑 어떤 장르를 결합했을 때 가장 안전할까를 생각했을 때에 작곡 초기에 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초기에 가장 처음 썼던 곡인 것 같아요. 인포데믹스라는 곡인데요. 어떤 정보가 무수히 책임없이 흘러다니는 이런 현상에 아주 진물을 느끼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가사를 담았고, 그런 기운을 락이라는 장르로 푼, 곡입니다. 인포데믹스를 마지막 곡으로 저는 인사드리고, 또 다음 공감대 뭐더 멋진 모습으로 재밌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십시오.

0: 데미안 라이스의 The Flowers Daughter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처음 듣고 아 나는 기타를 잡는 가수가 돼야겠다. 그 3분으로 딱 생각을 정했던 것 같아요. 네. 모든 20, 30대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 일을 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큰 사람이다.
1: 제 기억에 한 300개 넘게 썼던 것 같아요. 한 노래에.

0: 잘하고 싶다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니까 저를 막 깎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1: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하나 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뭔가 막 음악을 대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뭔가 속상하고, 아, 약간 슬럼프인가? 막 이렇게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벼르고 있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장비들을 다 가져가서 제주도에서 한번 곡을 좀 작업을 해봐야겠다.
0: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살 받고, 제가 좋아하는 캐치볼 하고, 삶의 즐거움을 좀 다시 찾으니까, 좀 음악을, 음악으로 그냥 볼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느낌?
1: 점점 약간 까먹었던 것 같거든요. 음악의 즐거움은?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이번 앨범 만들면서 느낀 것 같고, 그리고 또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곡 라디오인데요. 해볼까요? 예행 연습 좀.

네,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잠깐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네, 좀 저희 뛰어놀면 좋잖아요, 그죠?

없으면 늘 심심한 저의 제일 좋은 친구 같아요. 오늘 무대를 준비한 기타는 총 4대고요. 작업실에는 10대 넘게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 통기타와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와와가 약간 저한테는 좀 애착이 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말 기타 두 대에 가는 노래인데 저는 약간 그렇게 어쿠스틱 셋으로 가는 걸 약간 복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정말 이 주먹 하나로 약간 승부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거라고 저는 늘 표현을 하는데 복싱을 할 때 또 제가 느끼는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공감 준비하면서 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 공연을 또 양분 삼아서 저는 또 라이브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림 선생님을 얼마 전에 만나고었어요. 그 하림 쌤이 저한테 해주신 말 중에 너무 멋진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아, 좀 생각을 뭔가 띵 한 대 맞은 것 같은.
1: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는 흐른다라는 표현이 붙는다고. 눈물이 흐른다. 아니면은 뭐 시간이 흐른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약간 그 현재를 잘 못 보고 계속해서 노래가 잘 나와야 될 텐데 하는 미래에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노래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과거에 있다거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그냥 흐르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게 더 내가 행복할 길이겠다? 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4: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5: 아, 뭐야 이거?
4: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시 피난을 방해해 닥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원자들의 죄상을 밝히고 오디세우스의 복수의 의미 그리고 페넬로페와의 재결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인간사회를 와해시키고 인간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들의 반사회적인 태도가 인간의 세계에서 신들의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금지된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악행의 핵심이죠. 먼저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이 누리는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퀴클롭스들의 풍요로운 땅은 이른바 황금시대의 자연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모든 작물과 열매가 노동 없이도 풍족하게 열리고 맺히는 이 마법의 환경은 이곳이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헤시오도스라는 시인은요, 황금시대의 종족들에게는 노동의 필요 자체가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땅이 저절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죠. 퀴클롭스들의 섬 역시 이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은 아무리 지체 높은 자라 하더라도 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은 없어 보입니다. 일리아스에서는 왕자도 직접 나무를 베고 양떼를 먹여요. 왕비도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호메로스는 구원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타카를 어떠한 일상적인 인간 사회와도 전혀 다른 곳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퀴클롭스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들 역시 밭을 손수 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노동하지 않을 특권을 마치 당연한 권리인 듯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남들에게 노동을 명령합니다. 14권에서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는 자기를 환대해주는 돼지치기에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소망을 말합니다. 이 오두막에 있는 우리 두 사람에게는 먹거리와 달콤한 포도주가 한참 동안 남아서 고즈넉이 잔치를 즐기고 다른 이들은 일감을 쫓아간다면 얼마나 좋으려나요? 노동을 해야 하는 인간인 이상 그의 소망은 비현실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모든 인간 중에서 오직 구혼자들만이 이 황금시대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마법의 나라의 신화적인 종족이나 된 듯이 잔치를 일상으로 삼아요. 이 시의 20권에서 이들의 잔치를 준비하는 한 익명의 하녀는 제우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자들은 저더러 보릿가루를 만들라며 기백을 아프게 하는 피로로 제 두 무릎을 풀어놓았답니다. 이제 저들이 마지막 끼니를 들게 하소서. 특이한 것은 여기서 무릎을 풀어버리다라는 표현이 쓰인 겁니다. 오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이 구절은요, 거의 언제나 전장의 살해 장면에서만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는 피로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자들에게 목숨이 소진될 정도로 혹사당하는 이 하녀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보고로 보아야지 맞겠죠. 퀴클롭스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들은 다른 인간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차이점 역시 분명히 존재하죠. 퀴클롭스들의 환경은 신들이 베풀어준 호의의 결과예요. 반면 구원자들의 풍요는 타인들에 대한 억압과 강제의 결과입니다. 이 시에서 구원자들은

처음 소개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시점까지 타인의 재산을 축내고 노동을 착취하며 늘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풍요 자체가 일상이 된 폴리페모스와 구원자들은 결핍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줄 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스스로 신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죠.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에게서 위협을 느끼면서 제우스를 두려워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폴리페모스는 제우스에 대해서 자신의 우위를 주장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보다 더 위에 있는 원리가 없어요. 이것과 유사한 패턴이 구원자들의 언행에서도 분명히 관찰됩니다. 이 구원자들은 예언자 할리테르시스와 테오클리메노스에게서 재차 직접적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신들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모든 나그네와 거리는 제우스가 보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호메로스 시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모스가 제우스를 무시했다면 구원자들은 한술 더 떠서 이 신성한 제우스의 이름을 고의로 지워버려요. 안티노우스는 손님과 나그네를 보호하는 제우스를 한 익명의 신으로 취급하면서 그의 권위를 깎아버립니다. 이렇게요. 도대체 어떤 신이 이 잔치의 흥을 깨는 재앙덩어리를 데리고 온 건가? 그러니 이 시에서 구원자들이 신들에게 단 한 번도 제사를 바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제사는 인간과 신의 상호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예요. 제사를 통해서 신들은 명예를 확인하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인간은 이에 상응하는 신들의 은총을 기대하게 돼요. 그러나 폴리페모스와 마찬가지로 결핍을 모르고 사는 구원자들에게는 이러한 호혜가 무의미하고 제사가 불필요해지는 거죠. 그들은 아폴론에게 제물을 바치겠노라고 약속은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약속은 아폴론에 대한 신심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운명을 부지불식간에 발설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마침 아폴론의 신년 축제날에 벌어지는 이 108명의 구원자 사륙은 우리 고대 문학에서 가장 기괴한 헤카톰베 제사로 기억될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은 구원자들의 최종 목적이 이타카라는 나라의 왕권과 오디세우스의 재산이며 페넬로페와의 결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실상 왕권과 재산은 이 사람들이 이미 얻어낸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들은 이미 이타카의 실질적인 지배자들이고 왕의 재산을 마음대로 향유하고 있으니까요. 구원자들이 그렇다면 실제로 추구하는 바는 뭘까요? 이러한 현 상황을 최대한 지속시키는 것, 즉 신들처럼 수월한 삶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이 시에서 신들의 삶의 본질을 단 한 행 속에서 드러냅니다. 6권에서 묘사됩니다. 복된 신들은 낙을 누리며 지낸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신들의 삶을 대표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웃음이란 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일리아스에서 헤파이스토스가 술 따르는 역할을 자청하자 신들은 그칠 줄 모르고 웃어요. 오디세이아에서는요,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헤파이스토스의 계략에 걸렸을 때 신들은 박장대소로 반응합니다. 이 신들의 희극은 오디세이아에서 괴이한 짝을 갖습니다. 바로 이로스와 오디세우스의 싸움인데요. 이 역시 그 시작과 끝이 구원자들의 웃음으로 덮여요. 그들은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죽도록 웃어댑니다. 이 시에서 처음 소개될 때부터 이들은 이미 신들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텔레마코스가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를 대접하면서 건네는 말입니다. 저자들은 힘 하나 안 들이고 저런 일에 마음을 쏟죠. 수금이며 노래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남의 살림을, 그 사나이의 살림을 집어삼키니까요. 여가, 음악, 수월한 삶, 그리고 값을 치르지 않는 향락, 이 모든 것들이 올림포스 신들의 전형적인 존재 방식입니다. 지상의 인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낯선 삶의 방식이고요. 따라서 이들의 삶의 방식은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멘테스로 변장한 아테네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건 그렇고 내게 이것을 말해주되 부디 정확하게 설명

보여줍니다.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안티노스를 화살로 쓰러뜨리면서 누더기를 벗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다른 구원자 에우리마코스는 죽음을 면해보기 위해서 즉석에서 배상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결혼 생활을 위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배상을 제안하는 것은 인간사회에선 통용될 수 없는 올림포스 신들의 방식일 뿐이에요. 28권에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간통 중에 헤파이스토스가 쳐놓은 그물에 걸립니다. 그러나 포세이돈은 아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보증을 섭니다. 배상금을 제안합니다. 욕보인 남편 헤파이스토스는 마지못해서 이를 수락하죠. 신들의 잘못과 인간의 잘못은 그 결과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신들에게는 잘못에 대한 책임조차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간통 이야기는 신들의 그치지 않는 웃음이라는 안전한 틀 안에 묶이고 이것을 또 노래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듣는 청중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에우리마코스의 위선적인 제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구원자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들의 이러한 면책 특권을 주제넘게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향의 여정에서 오디세우스는 의무의 망각, 영원한 잔치, 고생 없는 영원한 삶 등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도피처로부터 유혹을 받아왔어요. 칼립소가 그에게 신이 돼서 영원한 삶을 살자고 제안을 할 때 그 유혹은 절정에 달하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변화해온 오디세우스는 현실의 인간 세계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면서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구원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오디세우스가 부정하는 모든 것입니다. 구원자들에게는 마치 신과 같이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가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를 넘어선 욕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간 조건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오디세우스가 인간의 조건을 영웅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삶이 너무 쉬워서 파멸로 치닫는 구원자들을 봅니다. 따라서 오디세우스와 구원자들과의 대결은 단순히 가정과 왕권의 회복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관찰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양립과 타협 자체가 불가능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치의 충돌입니다. 다른 한쪽이 소멸될 때까지는 끝날 수가 없는 싸움인 거죠. 이로써 우리는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의 타협안이나 대안을 거절한 채 몰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자들을 사륙하고 나면 이제 아내 페넬로페와의 재결합이 남게 되죠. 이 장면의 소재가 되었을 민담에서는 돌아온 남편이 구원자들을 죽이고 아내는 그 즉시 남편의 품에 안겨서 웃고 즐기고 또 춤을 췄을 거예요. 하지만 호메로스가 빚어낸 페넬로페라는 캐릭터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기다리다가 선택받는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 남자가 정말 자기가 기다려온 바로 그 남편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여러 손님과 떠돌이들에게 오디세우스에 대한 거짓말이라면 질리도록 들어왔어요. 덥석 받아 안을 계제가 아닌 거죠. 속임수에 능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신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 사내가 108명의 구원자들을 단숨에 쳐 죽인 무시무시한 상대라는 점입니다. 오디세우스는 상대에 맞서서 자신을 가린 채로 승리를 거두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페넬로페 역시 같은 전략을 씁니다. 그녀는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비밀로 그를 시험하고 진실을 끌어냅니다. 바로 침대의 비밀을 물어보는 거죠. 부창부수라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한 목표를 위해서 같은 마음가짐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즉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진심을 숨겨두는 거죠. 자, 이제 시험을 통과한 남편은 아내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며 아직 많고 혹독한 노역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입니다. 저승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말해준 바 그대로 남편은 인간들의 수많은 도시들을 지나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다시 가야 돼요. 남편은 행복만으로도 모자랄 이 순간에서조차 아내가 다가올 진실을 모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호메로스는 이 작품의 깊이를 더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상징되는 정해진 답을 거부하는 거죠. 마치 일리아스가 우리 편의 정의의 사도가 악당의 두목을 박살내는 이야기로 흐르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듯이 오디세이아에는 민담과 동화에서 소재를 취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천편일률의 패턴이나 세계관까지 가져오진 않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면별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만 그건 아마도 다음 기회를 기약해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고 음미한 다음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감상이 남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4: 야, 너 뭐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 저 진짜 괜찮은데.
5: 너 이거 몇 개야?
3: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4: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4: 선배님!
5: 너 어제 잘 들어왔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시작을 딱 꼬집으면 1787년 헌법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고민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웠겠어요? 한쪽에서는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갓 태어난 미합중국이라는 연방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영국 정부의 간섭이 싫어서 독립했는데 또 다른 중앙정부가 너무 강력하면 각 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의 우려가 컸죠. 그래서 연방주의자랑 반연방주의자가 치열하게

붙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했고, 반연방주의자들은 각각의 주가 알아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라, 이렇게 맞섰죠. 이 논쟁의 결과로 제퍼슨과 해밀턴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또 다른 대립이 이어집니다. 한쪽은 농민과 자유를 강조하고 다른 쪽은 강력한 중앙정부와 상업 중심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미국 정치 양극화의 뿌리가 이때부터 자라났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한 그 헌법 제정과 비준의 격한 물살 속에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어떻게 싸웠는지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갈등이 어떻게 지금의 정치 진영 싸움으로 이어졌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민주주의에서 처음 등장하는 프레시던트,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와 개념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에 의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시작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미국 독립전쟁과 미합중국 탄생에 관한 흔한 얘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13개의 식민지가 힘을 합쳐 영국에 맞서 싸웠고 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쟁취했으며 곧바로 강력한 연방정부를 세워 근대 최초의 공화국을 세웠다.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단순한 서사는 당시의 복잡한 현실과 미국인들의 진짜 속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긴 것과 연방정부를 세운 일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13개 식민지주들은 독립 자체에 만족했을 뿐 연방 구성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1783년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4년 가까이 헌법 제정을 위한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미국인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강압적 중앙집권 통치가 독립전쟁의 직접적 원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그런 권력을 다시 가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실제로 독립전쟁 기간에도 중앙정부에 절대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이던 1781년에 채택된 연합규약은 각주의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춘 헌법적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규약체제에서 운영된 연합의회는 주권을 가진 각 주들이 모인 느슨한 동맹체 같은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의회는 세금 징수권도 무역 조정 권한도 군사력 유지 권한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즉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전쟁 중이라도 각 주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고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던 것이죠. 독립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런 상태는 계속됐습니다. 연방 수준에서 강력한 통제력이 없는 상황이 지속됐다는 얘기죠. 당연히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고 각 주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 삼아 행동했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무역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주가 제멋대로 관세를 매기거나 통화를 발행하는 등 혼란이 매우 컸습니다. 또 군사적 위협에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도 어려웠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주들 간에 존재하는 이해충돌과 지나친 자치주의에 있었습니다. 각 주가 독립국가처럼 행동하다 보니 연방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이나 규제가 불가능했죠. 경제적 침체와 사회 불안이 반복되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해결할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전쟁 이후 이런저런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자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13개 대표자들이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난 지 4년 만에 13개 주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댄 것이죠. 이 회의의 목적은 기존 연합의회의 규약을 수정해서 좀 더 효율적인 중앙정부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석자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회의의 목적을 바꿨죠. 기존의 연합규약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국가 체제 설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연방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미합중국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제정한 것이죠. 헌법 제정 회의는 5월부터 약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등 미국 건국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죠. 워싱턴은 중립적이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장을 맡았고 매디슨은 헌법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치밀한 준비와 아이디어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연장자다운 지혜로 분위기를 조율했고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하며 헌법 초안 작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정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가 내세운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날카롭게 충돌했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난제는 권력 분배 문제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들은 의회 의석을 인구 비례로 배분받길 원했고 적은 주들은 동등한 대표권을 고집했죠. 그리고 이 치열한 대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의 대통령 선거인단 그리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하원은 인구의 비례의 의석을 나누고 상원은 모든 주가 동등한 힘을 갖는 절묘한 타협이었습니다. 나아가 상하원 의원 수가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되는 독특한 구조까지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미국 정치의 뿌리가 된 상하원 제도와 선거인단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정부 권한과 주정부 권한 사이의 균형도 핵심 과제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되 주들의 자치권을 무시하지 않는 방안을 찾았죠. 여기에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대통령, 의회, 대법원은 각각 독립된 권한을 갖되 서로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들었죠. 미국 헌법은 단순한 법률 문서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롭게 세운 문서였습니다.
여러 주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산물이었죠. 또한 근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토대를 다진 역사적 이정표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 문서가 끝은 아니었죠. 헌법은 각 주에서 비준, 즉 승인을 받아야만 미합중국이 공식 출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준 과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정치적 대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정만큼이나 비준 과정에서도 깊은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두 세력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 찬성파였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 없이는 여러 주가 흩어져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울 수 없다고 봤죠. 조세 징수, 국가 방위, 국제 무대에서 위상 등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새로 세워야 한다고 믿었죠. 반면 반연방주의자들은 헌법 비준 반대파

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너무 센 권력을 갖게 되면 각주의 권리와 개인 자유가 침해될까 걱정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권리장전이 헌법에 빠진 점도 강하게 지적하며 경고했죠. 연방주의자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준 건 연방주의자 논집이었습니다.

1787년과 1788년에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메디슨, 존 제이가 쓴 일련의 글들인데 당시 반연방파들의 우려에 대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방주의자 논집은 권력분립과 상호견제 시스템이 새 헌법의 핵심임을 강조했죠. 즉 정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으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했죠. 이 글들은 당시 대중과 각주의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반연방주의자들의 불안을 달래면서 새 헌법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권리장전 추가 약속을 통해 개인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아 반대파를 설득했습니다. 당시 많은 반연방주의자들은 새 헌법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줄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협안이 권리장전의 약속이었습니다. 해밀턴과 메디슨 등은 새 헌법 비준 과정에서 권리장전을 추가해 개인의 언론, 종교,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덕분에 기존의 헌법에 부정적이던 주들과 시민들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 헌법이 단순히 중앙 권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신뢰도 갖게 됐죠. 그 결과 각 주에서 새 헌법 비준이 이루어졌습니다. 1791년에는 드디어 첫 10개의 헌법 수정안, 즉 권리장전이 채택되었죠. 미국의 기초헌법 체제가 더욱 튼튼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13개 주가 모두 동의하여 새 헌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주의와 민주공화국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리장전이 추가됐음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분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후 미국 정치의 중요한 갈등으로 남았고 미합중국 출범 직후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라는 두 정당으로 구체화됐죠. 연방당은 알렉산더 해밀턴을 중심으로 북부 상공업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강력한 중앙정부와 경제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 설립과 헌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중앙정부 권한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토마스 제퍼슨이 이끈 민주공화당은 남부 농업지역의 주권과 개인 자유를 지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헌법을 엄격히 해석하며 중앙정부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죠. 이처럼 미국 초기 정치 무대는 북부의 강력한 중앙정부 지지 세력과 남부의 주권 수호 세력 간 대립으로 점철됐습니다. 이 두 세력 간 갈등은 단순한 권력 다툼 그 이상이었어요. 그것은 새로 탄생한 미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연방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예제 문제는 북부와 남부 간 갈등의 기름을

북부는 점차 노예제 폐지 움직임이 강해졌고 인권과 자유라는 이상과 맞물려 중앙정부가 노예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남부는 이것이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를 위협한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견이 커지면서 정치 협상도 어려워졌고 이후 노예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양 진영 사이의 큰 난제로 떠올랐죠.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균형과 타협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연방주의의 원리 아래서도 각 주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됐고 동시에 국가 전체의 통합과 발전도 고려돼야 됐죠.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탄생한 것이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 그리고 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여러 정치적 타협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앙정부와 주정부 권한 분배 문제는 미국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할 때 18세기 말 헌법 비준 과정과 초기 정당 대립 역사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헌법 비준 과정은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권력 균형과 자유 보호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세운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드러난 갈등과 타협은 지금까지도 미국 민주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는 세 축이 서로 독립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교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부 수장의 호칭을 정하는 문제는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의 군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권위에 기대지 않은 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군주 같은 절대 권력의 상징은 단호히 배제했죠. 대신 선택된 이름이 바로 프레시던트였습니다. 라틴어 프레시더레이에서 온 이 단어는 회의나 단체를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식민지 시절 대륙회의 의장이라는 익숙한 역할에서 자연스레 받아들여진 이름이기도 했죠. 프레시던트라는 호칭은 행정부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면서도 그 권력이 무한하지 않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하고 공화주의 정신을 강조한 이름이었던 셈이죠.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도 이 명칭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는 프레시던트가 군주의 화려한 칭호와 달리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표현이라며 강력히 지지했죠. 한때 로마 공화정의 집정관 콘술이라는 이름도 검토됐지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낯설고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프레시던트는 미국 행정부 수장의 이름으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프레시던트라는 직함을 그 어떤 영예보다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취임을 앞둔 의회에서 선택된 전하 혹은 미합중국 대통령이자 자유의 수호자 이와 같은 화려하고 권위적인 호칭들이 떠돌았지만 하원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죠. 워싱턴 자신도 그럴싸한 칭호 대신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는 소박한 이름을 택했습니다. 그의 측근들 중에서는 미스터 프레시던트 유어 매지시티, 즉 대통령 폐하라는 호칭으로 그를 부르기도 했지만 워싱턴은

미스터 프레시던트라고 부르라고 했죠. 이는 미국이 유럽의 오랜 군주국가의 틀을 깨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지였습니다. 워싱턴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대통령상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지휘관 시절 대륙군 총사령관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기에 그에게 미국의 왕이라는 제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상징인 왕관이나 화려한 칭호 대신 국민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대통령직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죠. 워싱턴은 자신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과도한 권위 대신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미스터 프레시던트라는 소박한 호칭 선택은 단순한 겸손을 넘어 민주주의란 새로운 정치 체제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후 미국 대통령직이 국민 신뢰를 받는 첫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미국 민주주의에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은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뒤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점입니다.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제한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워싱턴이야말로 초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했기에 그에게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이에 의해 어긋난다고 여겼던 것이죠. 실제로 워싱턴이 두 번의 임기를 끝내고 정계 은퇴를 고려할 무렵 측근들은 그가 혼란스러웠던 초기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직에 더 머물러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그러한 권고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두 번의 임기 종료 후 깨끗이 물러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단은 이후 미국 대통령 관례가 돼 누구도 그 전통을 깬 적이 없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이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뿐입니다. 이후 이 전통이 깨진 것을 계기로 대통령의 연임을 두 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가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사의 경계를 넘어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과 민주적 통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 헌법 비준을 놓고 벌어진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들의 싸움은 결국 미국 정치에서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멋진 시스템이 오늘날까지도 정치적 싸움의 시작점이라는 게 함정이죠. 다시 말해 미국 정치판의 균형과 분열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설정인 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싸움 덕분에 미국이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모르죠. 안타깝게도 초기의 대립은 결국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 간 지역 갈등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건국 당시부터 미국 사회를 갈라놓았던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 깊은 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부주들은 자신들의 경제와 사회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예제를 유지하려 했고 중앙정부 권력 확대에 맞서 주권과 자치를 헌법적 신념으로 삼아 전쟁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 분배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됐지만 그 속에는 자유와 권리, 중앙과 지방 간 긴장의 복잡한 층위가 얽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죠. 패배한 남부주들은 어쩔 수 없이 노예제도를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해방된 흑인들을 여전히 사실상의 노예 상태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흑인들의 생명과 인권은 끔찍하게 짓밟혔습니다. 남부주들은 주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런 만행을 정당화했죠. 이들은 남북전쟁을 주권 수호를 명분으로 일으켰고 패배 후에는 노예제 폐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그 주권을 내세워 흑인들의 시민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길을 택한 셈이죠. 참으로 씁쓸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간 긴장이 현실 정치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팬데믹 초기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권고에 따르거나 독자적인 대응을 내놓는 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강세주들은 신속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지만 공화당 강세주들은 중앙 권력 확대에 대한 반감과 개인 자유 보호를 이유로 조치를 지연하거나 반대하며 법적 다툼까지 벌였죠.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성 결혼과 낙태 권리 문제는 미국 내 분열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이슈가 됐습니다. 낙태 권리 문제는 2022년 연방대법원이 1973년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본격적으로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판결로 낙태 합법성에 대한 결정 권한이 각 주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주별로 낙태 권리에 대한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이런 진보적인 주들은 낙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심지어 확대하는 법안을 과감히 도입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반면 텍사스, 미시시피, 알칸소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은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거나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속속 제정하여 여성들의 낙태 접근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법률 차이를 넘어 주 자치권 강화라는 반연방주의 원칙을 현대 보수 진영이 의도적으로 부활시킨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즉 연방정부의 일률적인 권한 행사에 저항하며 각 주가 자신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면서 미국 사회의 지역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총기 규제와 이민 정책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연방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려 하면 보수주들은 이를 막거나 완화시키려 하고 진보주들은 독자적으로 강화 법안을 만들며 맞섭니다. 작은 정부와 개인 자유라는 반연방주의 가치가 연방과 주정부 간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 있죠. 이처럼 분열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정치 정체성과 이념적 진영 갈등으로 확장되며 미국 정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 같은 정보 플랫폼의 등장은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의견을 강화하는 한편 반대 의견에는 강하게 반응하며 정치적 대립은 감정적으로 극단화됐습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 대립이 심해지면서 미국 사회는 깊은 균열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분열된 연방주의는 건국 당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가 벌였던 권력 분배 논쟁과 국가와 개인 자유의 균형 논쟁 이 두 축이 이어지며 진화된 결과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각 주는 자신들의 권한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맞서고 미국 사회는 점점

점점 더 깊은 정치적 분열과 진영 갈등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갈등은 앞으로도 미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타협과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프로로 사는 긴장감은 늘 자신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또 프로로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기획 체험 마케팅과 삼성 프로 농구단을 담당했던 김재산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백만 종의 씨앗이 있습니다. 사람도 재능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씨앗의 종류처럼 사람의 재능도 매우 다양합니다. 재능이라는 씨앗에 적당하게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서 큰 고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프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다니는 씨앗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끔 후배들과 면담을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해외 지사로 나가고 싶다거나 더 확장된 업무를 하고 싶다는 경우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고 격려와 응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은 현재 하는 업무의 앞날이 불안해서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로 옮기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는 지속해서 나오고 또 변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조급함과 불안감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계속해서 하수의 세상이 머뭅니다. 프로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먼저 한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전북 고창에는 무려 4천 송이가 넘는 포도가 열려서 큰 뉴스가 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포도 송이가 열리게 되는 걸까요? 이 포도나무의 비결은 뿌리에 있습니다. 포도가 처음 뿌리 내릴 때 일부러 물을 멀리 떨어진 곳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먼 곳까지 물을 찾아 뻗어 내려가고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을 잘 타지 않고 잔뿌리도 많아져서 영양분을 더 잘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뿌리 내리는 과정은 지난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깊게 뿌리 내린 후에는 거친 태풍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이곳 저곳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깊이 뿌리를 내리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 세상이 좁아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다고 세상이 좁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나면 가지를 넓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오히려 영양분이 되어서 새로운 가지를 뻗거나 기존의 가지를 더 크게 뻗칠 수 있습니다. 잠깐 농구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그가 잠시 야구선수로 전향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사실 조던은 어린 시절에 야구도 꽤 잘했다고 합니다.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가 사고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돌연 농구계를 떠나서 야구선수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야구로 전환한 뒤에 마이너리그에서 선수로 뛰었습니다. 워낙 농구에서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그가 야구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온 세상이 주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루키치고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특출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농구라는 자신의 깊은 뿌리를 깨달은 조던은 1년 만에 농구선수로 복귀합니다. 아무리 천하의 마이클 조던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화려한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외에도 프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프로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어, 바로 경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쟁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삶을 짓밟는 과도한 경쟁이나 공정치 않은 경쟁은 큰 문제이지만 경쟁이 없었으면 인간의 문명도 발생할 수 없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선진국의 풍요도 없었을 겁니다. 고요한 숲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햇빛을 받기 위해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나무와 풀 이끼들은 서로의 뿌리와 가지를 휘어가며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숲은 더 울창하게 자라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나는 이기거나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비시즌 동안 일정 기간 휴식한 후 다시 힘든 훈련을 시작합니다.
가장 주요한 훈련은 해외 전지 훈련입니다. 해외 전지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강한 상대와의 실전 연습입니다. 실전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훈련은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는 경쟁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이기든 지든 경기에 참여한 모두를 성장시킵니다. 우리 삶의 경쟁은 단판승이 아닙니다. 한번 이기거나 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는 끊임없이 벌어지며 포기하지 않으면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방점을 승패에 두지 않고 성장에 둔다면 경쟁은 성장을 위한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경쟁은 서로를 밀어올리고 끌어올리는 쌍방향 지렛대입니다. 프로는 더 큰 무대를 찾아서 더 강한 상대와 기꺼이 경쟁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모두를 성장시키는 지렛대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정한 경기 규칙과 동반자 정신입니다. 밴쿠버 출장 중에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 흥분한 선수들끼리 주먹을 휘두르며 심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옆에 심판이나 다른 선수들이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놀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스하키는 선수들 간의 싸움도 게임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스하키만큼은 아니지만 농구도 아주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파울은 경기의 일부분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하나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공정한 규칙 안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이긴 사람에게는 축하를 하고 진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스포츠맨십은 동반자 정신을 의미합니다. 아이스하키나 농구의 몸싸움도 큰 부상을 질 수 있는 파울은 중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동반자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반자 정신은 프로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프로는 경기장 안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생태계의 사람들은 내가 프로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프로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의 실력은 기술이 절반, 성품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성품과 기술은 수평관계가 아니라 성품이 기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지 않으면 기술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프로는 적어도 자기 세상에서는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위치가 대단치 않다고 느낄지 몰라도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는 늘 아래층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프로라면 자기가 속한 부재에서만큼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임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배려의 마음이며 작은 친절함입니다. 친절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친절은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좋은 사람들을 늘 곁에 불러주고 그들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여러분을 더 푸르고 가지가 무성한 고목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최선을 다하라, 친절히 대하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국사기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국사기에 나온 날씨, 기상, 기후 이런 거요. 그리고 재해, 재난 에 관한 기록을 조사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할 때는 삼국사기 재해에 관한 기사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무슨 일이 났죠? 오, 여러분, 지금 떨어져 앉으셨잖아요. 입에 전부 마스크 하셨잖아요. 왜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셨죠? 예, 이큰 전염병 때문에 했어요. 큰 전염병이 한문에서는 이제 대역이라고 나와요. 역질 할 때. 삼국사기에는 전염병에 관한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전염병을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29번 나와요. 연도로 따지면 34년에 한 번은 큰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이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생애, 한 생애 동안 대략 한번 정도 전염병이 왔다 간 거예요. 고려사를 보면 75회나 나와요. 많아졌죠? 많아졌죠? 보통 6년, 6.3년에 한 번씩은 역질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보는데 어지간히 작은 역질도 큰 전염병이라고 인식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쓴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진을 전공하신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허 선생, 한문 이거 지진에 관한 기록 맞아? 아, 맞는데요? 무슨 뜻이야? 그 한문이 뭐였냐면 다음에 금이 갔습니다예요. 다음에 금이 갔는데요. 허 선생, 그거 흙담이야, 돌담이야? 이렇게 보니까 돌담일 수도 있겠어요. 돌담인데요. 그랬더니 그 돌담이 얼마나 단단할까 그래요. 아이, 선생님, 제가 옛날에 돌담이 얼마나 단단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진을 연구하는 분은 그걸 가지고 지진의 강도를 조사합니다. 진도. 되겠습니까? 강진이냐, 약진이냐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면, 우리가 보면 그냥 지나갈, 지진이 났다, 다음에 금이 갔다. 이 간단한 것을 지진 연구가들이 보면, 어? 이거 가지고 잘하면 진도 계산이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은 무심히 쓰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기록도 우리는 무심히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삼국사기에 별거 아닐지도 모를, 예, 이 기상에 관한 기록을 한번 조사해 봅시다. 삼국사기에 보면 지진에 관한 기사가 있어요. 지진이 87회 나와요. 삼국유사를 보면 지진 기록이 3회 나와요. 고려사를 보면 249회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2029회 나와요. 이걸 다 더하면 2000년 동안 이 땅에서는 2368회의 지진이 났어요. 삼국사기에 보면 지진이 어떻게 찾으면 지진이 되냐면 지진 한자가 똑같아요.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지진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컴퓨터에 입력된 삼국사기에 들어가서 지진 딱 치면 나와요. 고려사 들어가서 지진 딱 치면 나와요. 삼국유사 지진 딱 치면 나와요. 조선왕조실록 지진 딱 치면 나와요. 저는 지진에 관한 조사를 1999년쯤 했어요. 해보니까 삼국사기에 의외로 지진에 관한 기록이 많구나. 근데 지진에 관한 기록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아, 이 땅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 2368회의 지진이 있었구나. 이 시간에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딱한 번만 들으시고, 아, 그만큼의 기상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지진은 삼국사기에 87에 나와요. 고려사에는 249에 나와요. 조선시대에는 2029에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에.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인데, 어? 갑자기 지진 기록이 참 많아졌죠? 왜 그랬을까요? 조선시대에 지진이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조선시대에 지진에 관한, 지진의 보고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규정을 보면 지진이 발생하면 아무리 약한 지진이라 할지라도 바로 한양의 유관부서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밤이면 어떡하죠? 밤이면? 밤이면 밤이라 할지라도 파발마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주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이라도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한양에 가서 유관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엄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지진까지 전부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많아진 거지. 갑자기 지진이 많아진 건 아닙니다. 선풍도 있어요. 선풍 들으셨죠? 선풍적 인기. 네. 선풍이 회오리 바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근데 여러분, 회오리 바람보다 더 오래된 말이 있어요. 용오름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토네이도라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 토네이도만 모아서 다큐멘터리로 BBC에서 한번 방영돼요. BBC에서는 자주 나와요, 이게. 저는 날씨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자주 봅니다. 보는데, 토네이도가 오면 무서워요. 집, 자동차 같은 건 당장 날아가요. 사람 죽죠. 그런데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봤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토네이도 연구원들이에요. 토네이도가 저기 가맣게 와요. 회오리바람이 오는데 자동차를 타고 그쪽으로 달려요. 달려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근데 왜 가느냐? 그랬더니 조금 더 토네이도에 가까이 가야 토네이도에 관한 더 과학적인 연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무릅쓰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토네이도가 오는데 그쪽으로 도로를 가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갔다 빨리 피하려고.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학자들은 이런 거구나.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쪽으로 돌진하는 거구나. 예, 그래요. 그게 회오리바람이에요. 우린 용오름이라 그래요. 왜 용오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다에 회오리바람이 치면 물을 끌고 올라가요. 근데 반드시 안 올라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어부들이 보니까 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바다에서 용이 올라갔다. 이게 선풍이에요. 회오리바람이에요. 삼국사기에는 13번 용이 올라갔다. 선풍이 나와요. 고려사에는 8번 나옵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토네이도가 있었구나. 그 시절에도 토네이도가 있었구나. 바다에서 보면 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봤구나.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중동의 뉴스를 보십니까? 중동 뉴스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현상이 났어요. 메뚜기 떼가 발생했어요. 아십니까?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생겨서 이 아라비아 반도를 건너서 인도를 지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까지 와 있어요. 이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 이 메뚜기 떼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4천억 마리예요. 근데 4천억 하는 숫자가 감이 잘안 잡히시죠? 이렇습니다. 4천억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면 무슨 일이 나느냐? 하늘에 여름날 여러분 장마가 지면 먹구름이 까맣게 밀려오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먹구름이 까맣잖아요. 먹구름이 나타나요. 지평선에. 새까만 먹구름이 나타나요. 구름이 나타났나 보다. 예, 농부들은 일해요. 일하다가 뭐가 뚝뚝 떨어지는데 비가 아니라 메뚜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깜짝 놀라가지고 집으로 재빨리 피신합니다. 아니면 온몸에 메뚜기가 달라붙으니까 집으로 피신을 해요. 그런 메뚜기 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으로 넘어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중국을 덮치면 무슨 문제가 나느냐? 곡창지대를 메뚜기 떼가 덮치면 그 곡식을 다 먹어요. 우리나라 같은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 평균 크기가 작은 게 6cm, 7cm에서 10cm까지예요. 굉장히 커요, 메뚜기가. 이런 것들이 4천억 마리가 이렇게 논밭을 지나가잖아요. 식량이 없어져요. 그 해에는 식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재해를 일으키는 게 메뚜기 떼예요. 저는 지금 메뚜기 떼가 중국을 지나서 우리나라에 올지 안 올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여러분 걱정 하나도 안 하시죠? 저는 걱정이 돼요. 네, 황해바다.

바다를 안 넘어오길 바라지만, 예, 메뚜기 떼에 관한 기록도 있어요. 얼마나 있냐면, 삼국사기를 보시면 메뚜기 떼가 40회 나와요. 25년에 한 번씩 메뚜기 떼가 발생해요. 고려사를 보면 61회가 나와요. 대략 8년에 한 번씩은 메뚜기 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라고만 김부희 선생님이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혹시 다른 기록 없을까요? 한번 찾아봤어요. 음력 5월에 나타난 메뚜기 떼가 두 번이에요. 음력 7월에 나타난 메뚜기 떼가 17회예요. 음력 8월에 나타난 메뚜기 떼가 14회예요. 그리고 음력 9월 2회. 그 달이 없이 그냥 가을에 나타났다. 그게 2회예요. 음력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요. 음력 7월, 8월이면 대개 양력은 몇 월이죠? 8월, 9월이에요. 이때가 언제죠? 곡식이 여물어 갈 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을 뒤덮어도 지금이 우리 5월이잖아요? 8월, 9월 전에 뭐 결정이 날것 같아요. 안올것 같아요. 저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메뚜기 떼도 그냥 메뚜기 떼가 왔다. 아니고 날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가지면 어쩌면 우리는 메뚜기 떼가 계절과 관계 있을지 모른다라는 걸 조사해 갈수 있을 거예요. 기록은 이처럼 중요해요. 여러분께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지구상에서 메뚜기 떼에 관한 기록을 2000년 동안에 메뚜기 떼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럼 몇 나라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실로 대단한 일입니다. 동의되세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단하다는 걸 전혀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봅시다. 지진에 관한 기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연이어 드릴게요. 지진에 관한 기사를 보면 지진이 났다는 게 있어요. 근데 지진이 난 진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최초의 지진 기록은 여러분 석탈의 왕 아시죠? 그때 지진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타레니 사건 8년에 12월 지진이 있었다. 이렇게 지진이 있었다라고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파산이 사건 21년을 보면 겨울 10월 수도에 지진이 있었다. 뭐 이제 경주겠죠. 수도라는 게 경주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온 최초의 사망자가 있는 지진이에요. 되겠습니까? 근데 민가가 무너졌다. 아마 지진학을 전공하신 분은 삼국시대 초가집이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지어보고 싶을 거예요. 어느 정도면 이 초가집이 무너질까? 그러면 진도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네, 기림리사금 7년을 보시면 지진이 있었다. 샘물이 솟아올랐다. 지진학 전공하시는 분은 깜짝 놀랄걸요. 저걸 기록해놨어. 너무 고마워. 샘물이 올라올 정도면 지진 몇 도야? 이게 떡 하고 나올지도 몰라요. 김부지 선생님은 무심히 남기셨겠지만 지금의 지진 전공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소중한 자료죠. 근데 저는 그 지진 전공자 교수님하고 이 전화 토론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하기 전에 저 혼자 저런 지진 기사를 보고 그냥 넘어갔어요. 난문이 무너졌구나, 민가가 무너졌구나, 샘물이 솟아올랐구나 이렇게 갔어요. 이분을 만나고 나서 얘기를 듣고 나서야 저기에 제 눈이 갔어요. 착목했어요. 네. 모르면 그래요. 알면 연구를 해요. 예, 백제본기 기루왕 13년을 보면 지진이 발생했다. 땅이 터지고 주민의 가옥이 무너졌다. 사망자가 많았다. 드디어 땅이 갈라진 기사가 났어요. 지진이 나는데 우르릉 하고 울리기만 한게 아니라 땅이 갈라졌대요. 지진이 심하면 땅이 갈라지죠? 네. 2000년 동안 이 땅에는 강진이 48회 발생했어요. 따져보면 통일신라 이전까지 11회, 고려시대 11회, 조선시대 26회 강진이 발생했어요. 평균 40년에 한 번씩, 제가 어떤 때는 어떻게 계산하니까 42년에 한 번, 뭐 대략 40년에 한번 5도 이상의 강진이 이 땅에 발생했어요. 이걸 가지고 전공자들은 진도 계산을 아마도 해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남겨줬어요. 메뚜기 떼 출현 한번 볼까요? 40회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국사기엔 대략 25년에 1회 메뚜기 떼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메뚜기 떼가 발생한 상황 앞뒤를 보면 제 눈에는 전혀 엉뚱한 게 보여요. 보실래요? 남해 차차옹

15년 가을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가을 7월에. 근데 서울에 가뭄이 들었다. 이상하게 가뭄이 들은 해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아달란 이삭은 8년.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쳤다. 바다 고기가 육지로 올라와 죽었다. 여러분, 바다 고기가 왜 육지로 올라와요? 무언가는 기상에 이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바다 고기가 육지로 스스로 올라와 죽었대요. 무언가는 기상에 문제가 있구나. 지금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우리 과학, 생물학, 뭐 기후학, 이런 게 많이 발전하면, 어느 경우에 바다 고기가 육지로 올라온다는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때가 되면 저 기록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수도에 지진이 있었다. 그런데 그해 가을 7월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동물들, 곤충들, 짐승들은 지진이 나도 뭔지 안다는 얘기 있잖아요. 들으셨죠? 사람보다 훨씬 미세해요. 저런 것도 혹시 그런가? 메뚜기 떼가 기후와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원성왕 13년에 보면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곡식을 해쳤다. 그런데 홍수가 발생해서 산이 무너졌다가 나와요. 그것도 무언가는 기상과 혹시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기록 보시면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그런데 홍수가 났다. 이렇게도 있어요.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지진이 있는 경우가 4회.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홍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3회. 그 다음에 가물었을 때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 경우가 14회예요. 왜 가물었을 때 메뚜기 떼가 나타났을까요? 이 녀석들도 지들이 먹을 게 없나 봐요? 곡식이 가무니까 다른 풀도 가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떼를 만들어서 사람이 먹는 곡식을 공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전염병 기사 한번 볼까요? 옛날엔 역병, 오늘처럼 이런 역병이 어떻게 났나 하는 문제예요. 남해 차차홍 19년, 서기로는 22년이에요. 이때 역병이 최초의 기록입니다. 서기 22년의 기록이. 서기 22년,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그런데 겨울 11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삼국사의 기록은 전부 음력이에요. 겨울 11월이면 얼음이 얼어야 돼요, 안 얼어야 돼요? 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얼었으니까 사기에 실렸겠죠,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 혹시 온난화인가? 특별히 온난화가 된 해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보실까요? 203년에 내해니사금에 겨울 10월에 보실래요? 복숭아 나무와 오얏 나무에 꽃이 피었다. 여러분, 복숭아 꽃이 언제 펴요? 4월에 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4월에 펴요. 다른 데는 요새 조금 빨리 펴요. 3월 말에도 펴요. 대개 4월에 핍니다. 여러분, 오얏이 뭔지 아세요? 오얏 잡숴 보신 분, 오얏은 과일의 이름이에요. 네, 없죠? 왜 없는지 아세요? 오얏이라는 말을 요새는 안 써서 그래요. 자두나 옹아 드셔보신 분, 안 먹어보신 분, 한 분도 없죠? 예. 자두, 옹아를 오얏이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오얏 나무는 자두나무란 뜻이에요. 자두나무 꽃은 복숭아보다 조금 늦게 펴요. 근데 한 일주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겨울 10월에 복숭아꽃이 피고 자두꽃이 폈어요. 그럼 이상기후입니까? 아닙니까? 이상기후죠. 그런데 딱 보면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저는 혹시 과학자들이 저 기사를 보면 전염병과 기후는 관련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기록들은 감동적일 수도 있고 전혀 감동적이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진 몇회 났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메뚜기 떼 전염병에 관한 기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폭설 안개에 관한 기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리냐? 그런데 이래요. 제가 지진에 관한 통계를 가지고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짐을 했어요. 그때 핵발전소, 발전소 많이 질 때예요. 2368회의 지진에 관한 통계를 내야 된다. 한국전력은 이 통계를 내면 어느 지역인가는 200년에 한 번씩은 틀림없이 지진이 났을 수 있다. 어느 지역인가는 100년에 한 번은 틀림없이 지진이 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 지역에 수력발전소, 핵발전소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

그는 이런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국전력 이사장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다음날 이메일이 왔어요. 허 교수, 나 어제 강의를 들은 이런 사람이야. 한국전력 이사장인데 당신 강의 듣고 깜짝 놀라서 한국전력 와서 조사해봤더니 다 기록, 그 기록 참고해서 지진이 안 나는 곳에 지었대. 하고 저한테 답신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제 꿈과 소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대 산업 규모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1980년대가 시작될 때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지구상에 컴퓨터란 친구가 나왔어요. 한국 사람들 컴퓨터 모르죠? 막 그때 나왔으니까. 신문에 컴퓨터란 이름만 나왔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제 후배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 그 후배한테 물었어요. 야, 컴퓨터가 뭐야? 그랬더니, 선배님, 컴퓨터는요, 인간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일시 해결해 줍니다. 그래요. 그게 제가 가진 컴퓨터에 관한 지식의 다였어요. 인간이 하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일시 해결해 준다고? 네. 자료만 넣으면 그 다음엔 안 찾아도 돼요. 얘들이 다 찾아줘요. 계산도 얘들이 다 해줘요. 그래. 고맙다. 그러면 컴퓨터부터는 우리 두뇌 싸움이라고 봐도 돼?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순간 저는 아, 우리 민족이 세계에 나가겠구나. 삼국사기 25만 자예요. 고려사 170만 자예요. 조선왕조실록은 좀 길어요. 대략 5천만 자예요. 4710만 자니까. 이거 카피 갖다 놓자고요. 카피? 카피는 돈안 들잖아요. 여기에 있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아니 정말 한민족은 2000년간이 지진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 있다니까요. 그걸 본 외국의 과학자들은 와, 코리안들은 대단하구나. 어떻게 2000년 전의 지진 기록서부터 지금까지를 가지고 있나? 하고 1. 꽤 놀랄까요? 2. 매우 놀랄까요? 3. 상당히 놀랄까요? 4. 소스라치게 놀랄까요? 몇 번? 네. 저분과 저는 지금도 수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4번.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그러한 시대가 왔어요. 그 시대가 왔을 때 세계인들은 2000년 동안의 지진에 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민족. 아, 저 친구들은 원래 과학적인 의식 내지 인식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록이란 이런 것이에요. 되겠습니까? 이러한 기록의 맨 처음이 김부식 선생님의 삼국사기예요. 그러니까, 아, 그 기록은 거짓말 투성이래. 잘못된 거 투성이래. 기록이 잘못됐대. 이러한 허망한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젠 좀더 적극적으로 증명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여섯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표님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대요. 팀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저러지? 아, 대표 또 잔소리하네. 안녕하세요. 정웅수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소위 MZ세대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MZ세대들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또 이런 젊은 세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말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연구 성과가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구 성과는 되게 좋은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알고 있으시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개발을 해보세요. 팀장님이 말을 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직원이. 그래서 그걸 키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비난처럼 돼버렸죠. 듣는 대리님은 기분만 나쁠 수가 있어요.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안 좋다고 지금 혼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조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필요성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를테면 당신 지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해요, 알고 있어요? 라고 인지시켜 주는 것보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키울 수 있다 하면서 그 방법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그 사람의 발전에 훨씬 좋습니다. 김 대리, 지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연구 성과가 좋은 거 알고 있으시죠? 다른 팀과도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더 기릅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김 대리라는 분은 느끼겠죠. 자기가 지금 성과를 인정받고 있구나. 회사에서 나를 밀어주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대표가 자기 회사에 들어가면 택배 상자가 쌓여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했더니 재연을 하는데요. 여기 누가 택배 상자 뒀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누군가가 한 명이 나서서 제가 택배 상자 치울게요 라고 해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팀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저러지? 아, 대표 또 잔소리하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누가 이렇게 해놨는지 색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요. 정말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미래형으로 말을 하면 좋습니다. 누가 여기 택배 상자 뒀어요? 라는 과거형을 썼잖아요.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니 앞으로 택배 상자는 가까이 보이는 사람이 항상 주인에게 돌려줍시다. 또는 이제부터는 택배 상자는 왼쪽에 쌓아놓읍시다. 또 웬만하면 저는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현관이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이미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팀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광고를 보고 피드백을 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걸 본 팀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는 다 잘 만들었는데 여기 글씨가 좀 작지 않니? 팀장님은 지적을 하려고 말을 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정말로 광고 다 괜찮았고 글씨만 조금 더 키우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팀원들이 표정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문제였다. 다 잘 만들었는데 여긴 글씨가 작지 않니? 이건 잘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죠. 팀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혼났다. 다 잘 만들었는데 라고 하는 순간 앞에 말은 다 소용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라는 말을 쓰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광고는 다 잘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 글씨를 키우는 건 어때? 작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상사분이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요, 젊은 세대든 MZ세대든 누구와도 더 따뜻하게 대화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신뢰와 호감을 한꺼번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낮은 음으로 말을 시작하는 건데요. 한 글자씩 톤을 올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요가 가장 높은 음으로 끝나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잘 들리는데요. 이처럼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 어때요? 자신만만해 보이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물분해 수소 생산입니다. 말 그대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후변화하고 에너지 대변환의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소 생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수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흔한 입자가 뭔지 생각해 봅시다. 그중 음자나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는 전자입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있다면 플러스 전기를 띤

양전하 입자도 있어야 되겠죠. 동일한 전하량을 가지면서 양전하를 띤 가장 작고 흔한 입자, 그게 뭘까요? 바로 수소이온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 원자번호 1번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가 떨어져 나간 상태라고 할수 있죠. 결국 양성자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입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분자는 어떤 걸까요? 수소 분자입니다.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형태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고 흔한 입자인 수소 이온 두 개와 전자 두 개가 결합하면 바로 수소 분자가 됩니다. 매우 안정하고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죠. 반대로 수소 분자로부터 전자 두 개를 빼내면은 수소 이온 두 개가 됩니다. 여러분, 에너지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죠. 전기 에너지는 전자의 흐름이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양의 에너지가 원자와 원자를 연결하는 결합을 통해서 분자 내에 담겨 있게 되면은 그걸 화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수소 분자가 수소 이온이 될때 전자의 흐름이 발생하고요. 분자에 담겨 있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죠. 역으로 수소 이온이 수소 분자가 될 때는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양의 전자 흐름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소 이온과 수소 분자가 서로 가역적으로 변환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양의 에너지를 수소 분자 내부에 화학 에너지로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전극을 통해서 수소 이온에 전자를 밀어넣어서 수소 분자를 생성시키는 전기화학 반응, 그것을 흔히 수소 생성 반응, 영어로는 Hydrogen Evolution Reaction, 줄여서 HER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수소 생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HER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기화학 반응은 닫힌 회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말하자면 처음과 끝이 서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밀어넣는 만큼 반대편 전극에서는 무엇으로부터인가 전자를 도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즉, 두 개의 전극을 용액에다 담가놨다고 하면은 하나의 전극에 전자가 들어간 만큼 반대편 전극에서는 전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시면은 전기분해 셀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전자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화살표를 따라서 전자가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반대편 전극을 통해서 이 전자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는 전극을 캐소드라고 부르고 전자가 나오는 전극을 애노드라고 부릅니다. 제가 캐소드 그리고 애노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캐소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의미합니다. 애노드는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의미하죠. 환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화학종이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하죠. 그래서 캐소드에서는 어떤 화학종이 그 전극의 캐소드에 닿아가지고 전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환원이 되는 것이죠. 전자를 얻어서. 그래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곳을 캐소드. 반대로, 전극에 닿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게 되면 산화가 되는 거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애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분해를 할 때는 반드시 캐소드와 애노드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있어야 합니다. 전자가 나오는

전극이 있어야 되겠고, 그만큼 전자가 들어가는 전극이 있어야만 회로가 완성이 되겠죠. 물은 서로 이웃한 분자들끼리 수소 이온을 주고받습니다. 이게 평형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성 용액은 물론이고 중성인 물 속에서도 물 분자에 수소 이온이 덧붙여져 있는 그런 화학종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 분자에 수소 이온이 하나 덧붙여 있는 것도 수소 이온 하나처럼 이제 거동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수소 이온이 캐소드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수소 분자가 될수 있습니다. 동시에 애노드에서는 물 분자 자신이 전자를 잃고 산소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화학식이 여기 보이죠.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는 상온에서 기체 상태이고, 물에 녹는 용해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물 분해를 해보면은, 양쪽 전극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용액이 염기성일 경우에는 수소 이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캐소드에서 물 분자 자신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분자를 만들지만은, 산성에 비해서는 더 높은 음의 전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분해를 할때 산성 용액, pH가 낮은 물을 쓰게 되면은 수소가 생겨나는 게더 쉽고요. 염기성 용액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소가 생겨나는데 더 높은 전압을 가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노드 쪽에서는 이제 산소가 생기는데요. 염기성 용액에서는 애노드에서 물이 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산화 이온 OH-라고 표기하죠. 수산화 이온이 전자를 내놓고 산소 분자가 됩니다. 이 애노드에서 산소가 발생하는 반응을 영어로는 Oxygen Evolution Reaction, 줄여서 OER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물속 예, 두 개의 전극을 담그고 전압을 가해주면 물 분자가 소모되는 대신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각각의 전극에서 생깁니다. 말하자면은 캐소드에서는 HER, 애노드에서는 OER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기화학적인 물 분해 또는 물의 전기 분해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두 개의 전극에서 HER 수소 발생 반응, OER 산소 발생 반응이 정말 이상적으로 원활하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우리는 딱 1.23V 정도의 전압만 걸어줘도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상황에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실제로는 1.23V에서 물이 분해되는 그런 전극이나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더 높은 전압을 이제 가해줘야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실은 물 분해를 하는데 촉매가 필요하게 됩니다. 1.23V만 여러분들이 가해주실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물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23V보다 더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화학적으로 물을 분해시켜가지고 수소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에너지를 조금만 넣고도, 이론값에 가까운 정도의 에너지만 넣고도 수소를 얻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촉매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더 좋은 촉매가 있다면 우리는 낮은 전압으로도, 낮은 에너지를 넣고도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전기화학적인 물 분해 혹은 물의 전기 분해 실험을 해보면은 애노드에서 산소가 아니라 다른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전기 분해를 할때그 사용하는 물에 전해질이

인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해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음이온 중에 염화이온이 있을 때 산소가 아니라 다른 기체가 생겨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 속에 들어있는 플러스 전기를 띤 이온, 마이너스 전기를 띤 이온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거나 마이너스 전기를 띤 이런 화학종들이 용액 속에 있어야 이 용액에 전기 전도도가 생기게 되고 전기 전도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걸어준 전압이 효과적으로 전극에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분자나 수소나 이온 대신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어가지고 염소 분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염소 발생 반응, 줄여서 CLER이라고 부릅니다. CLER은 OER이 일어나는 전위하고 그 전위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비슷한 전위에서 OER과 CLER이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 매우 공교롭게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극을 어떤 재료를 쓰느냐, 또는 용액 안에 염화이온이 얼마나 많으냐, 이 농도, 그런 거에 따라서 애노드에서는 산소 발생 반응, OER보다 염소 발생 반응, CLER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전기분해 할때이 소금물에서 전기분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실제로는 산소 기체도 생기지만 염소 기체도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염소 기체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엷은 연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색깔로 산소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또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합니다. 그래서 이 염화이온이 애노드에서 전자를 잃을 때는 산소 원자가 염소 원자에 또 붙어가지고 이 여러 가지 형태의 화학종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염화이온이 염소 기체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산소가 발생하는 반응과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염소 원자랑 또 산소 원자가 결합이 돼서 또 복합적인 다른 화학종이 복잡하게 생기게 될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염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붙어서 생겨나는 화학종들이 대부분 아주 강한 화학적인 반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표백제 또는 살균제에 이것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뭐 부엌이나 욕실이나 이런 데 기름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때를 구성하고 있는 유기 분자들이 있는데 그 분자들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강한 반응성을 가진 염소, 산소, 화학종들이 산화시켜가지고 잘게 부숨으로써 색깔도 탈색을 시키기도 하고 표백을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에 더잘 씻겨 내려가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화학종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고 산소만 발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해질에 염화이온이 들어있지 않은 전해질로 염화이온 대신에 다른 음이온이 들어있는 물을 전기분해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산업적으로는 오히려 산소 기체보다 염소 기체를 얻는 전기분해가 더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는 흔하지만은 염소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염소는 각종 화학 반응에 꼭 필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애노드에서 OER보다 CLER이 더잘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다가 전압을 가해서 전기 분해를 일으킬 때 우리는 항상 산소 대신에 다른 기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산소 이외의 기체는 염소 기체가 되겠고, 부수적으로 염소 기체 외에도 염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된 매우 반응성이 강한 다른 화학적

측정한 전압이 아니라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한 전압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전극 중에 어느 한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는 전극에서의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학에서 이 평형이라는 것은 정반응, 반응물이 없어지고 생성물이 생기는 방향의 반응과 역반응, 생성물이 없어지고 반응물이 생겨나는 이두 가지 반응의 속도가 똑같아가지고 겉보기에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전기분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전극으로 들어가는 전류하고 전극으로부터 나오는 전류가 똑같은 상태라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각 전극의 전위를 평형전이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 측정한 전위를 평형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이런 상태를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이두 전극 사이에 매우 큰 저항을 연결하면 되는데 이때 측정된 전압을 이제 흔히들 개방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두 전극 사이의 전위차뿐만 아니라 어느 한 전극에서의 전위를 알고 싶다. 말하자면 항상 그 차이만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가 아니라 어느 한 전극의 실제 전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두 전극 중에 한 전극 전위가 얼마인지 이미 알고 있는 전극을 하나 쓰시면 됩니다. 두 전극 중에 하나를 이미 전위를 알고 있는 기준 전극으로 바꿔서 측정을 하면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겉보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자가 전극을 계속해서 드나들고 있습니다. 전극에서 일어나는 전기학 반응에 따라서 이 드나드는 순방향 전류하고 역방향 전류가 둘다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둘다큰 경우는 전극에서의 실제 전자 전달에 의한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외부에서 평형 전위로부터 조금만 더큰 전위로 이동만 시켜줘도 전류가 민감하게 증가합니다. 이런 반응은 짧은 시간 내에 전극의 전위가 평형 전위에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반대로 순방향 전류, 역방향 전류 둘다 작은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작은 전기학 반응의 경우에는 평형 전위에 도달하는데 무척 오래 걸려서 사실상 아무리 기다려도 평형 전위가 어디 있는지 측정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느린 반응은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압에 전류가 둔감하게 반응을 해서 전극에서의 반응이 웬만큼 높은 전압을 걸어주지 않고서는 빨리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물을 전기분해할 때 수소 발생 반응 HER과 산소 발생 반응 OER의 이 평형 전위는 사실 어떤 전극에서든 이론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속도는 전극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물 분해를 위해서 걸어줘야 되는 전압을 다르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전극 재료를 전극 촉매성을 가지도록 많은 개발을 하고 있죠. 또한 요즘은 이 전극 재료뿐만 아니라 어떤 물을 쓰느냐, 그 다음에 그물 속에 들어있는 전해질로 어떤 물질을 물에다 녹여서 쓰느냐에 따라서도 이물 분해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줘야 되는 전압의 크기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이제 수소를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매우 높은 전압을 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같은 양의 수소 기체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으려면은

최대한 우리는 낮은 전위만을 걸어줘서 빠른 속도로,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로 전기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하고요. 바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전기 촉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반응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전기 분해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전압을 걸어줘야 됩니다. 물에다가 전극을 담그고 그럴 때그 전압을 실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가? 또그 전압을 어떻게 하면 낮은 전압을 걸어서 빠른 속도로 높은 전류를 흐르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물 분해를 통해서 수소 발생을 시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표준 환원 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물론 화학 교과서죠. 전극을 통해서 어떤 화학종이 전하를 얻을 때 전극의 전위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 표준 환원 전이라는 것은 어떤 화학종이 환원이 될때 우리가 전압을 얼마나 걸어줘야 되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전위를 알고 있는 기준 전극을 상대편 전극으로 연결해서 개방 전압을 측정을 하면은 이 표준 환원 전위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표준으로 삼는 기준 전극, 표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전극을 표준 수소 전극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노르말의 강한 산 용액에다가 백금 전극을 담그고 1기압의 수소 기체를 전극 표면에 주입해주면은 수소 분자와 수소 이온 사이에 평형 상태를 맞추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1노르말이라는 것은 이 산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상당히 강한 산이죠. 그리고 1기압의 수소기체를 사실은 백금 전극 표면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 분자와 수소 이온이 백금 표면 위에 동시에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이때 백금에서 전압을 쟀을 때 재면 이 백금의 전극 전위가 나올 텐데 그 백금의 전극 전위를 우리는 0볼트라고 약속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끼리 서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요 조건에서 측정된 전위를 0볼트라고 이제 할 때, 나머지 이것과 함께 연결해서 쓰는 나머지 전극의 전위가 얼마만큼의 전위차를 보이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다른 전극의 전위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교과서에 있는 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에서는 이런 표준 수소 전극을 제작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에 만들기도 어렵고요. 또 쓰기에도 불편합니다. 조금만 잘못 다루어도 이제 다른 전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표준 수소 전극을 직접 사용해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 수소 전극과 얼마만큼의 전위차를 내는지 알고 있는 다른 좀더 간단한 기준 전극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고 나중에 표준 수소 전극에 대한 전위차로 환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값들이 표에 많이 여러분들이 위키라든지 또는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값으로 기재가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측정된 표준 환원 전위는 기본적으로 환원 반응을 기준으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표준 환원 전위가 양의 값일수록 전극에서 환원이 쉽게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표준 환원 전위가 양의 값일수록 산화가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를 알면은 주어진 그 전기화학 회로에서 자발적으로 전류가 흐를지 안 흐를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환원 반응을 기준으로 두 전극에서의 반응식을

작습니다. 둘중 환원 전이가 더 양인 반응이 실제로 환원 반응으로 일어나고 그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 캐소드가 됩니다. 전기화학셀은 회로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전극에서 환원이 일어나면 다른 하나의 전극에서는 반드시 그만큼 산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원 전위가 상대적으로 음인 반응식은 실제로는 역반응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은 캐소드가 아니라 애노드가 됩니다. 환원 반응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캐소드의 환원 전위에서 애노드의 환원 전위를 빼주면은 바로 두 전극 사이의 전위차가 계산이 됩니다. 전위차 값이 크면 클수록 회로 속의 전자가 자발적으로 흐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두 전극에서 일어날 반응식을 반쪽 반응식들을 더해주게 되면 서로 주고받는 전자는 빠진 R자 반응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기화학셀에서 두 개의 전극에서 각각 반쪽 반응으로 일어나지 않고 용액에서 직접 이들이 만나더라도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반쪽 반응식, 그리고 반쪽 반응식에 대한 표준 환원 전위가 뭔지 알아봤습니다. 이 표준 환원 전위는 여러분들이 쉽게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표준 환원 전위 값을 적절히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외부에서 내가 전압을 걸어줘야지만 일어나는 반응인지를 미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물에 아연하고 구리 전선을 함께 담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외부에서 전지를 연결해서 아연과 구리 사이에 어떤 전압을 걸어줬다고 합시다. 앞서 살펴봤듯이 아연과 소금물 그리고 소금물과 구리가 각각 서로 닿은 접촉면에서는 주어진 전위에 맞춰서 나름의 전기학 반응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의 크기와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 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물의 전기분해에 촉매가 왜 필요한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때 과전압이라는 개념을 자주 쓰는데요. 이 과전압이라는 것은 전극 전위가 평형 전위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형 전위라는 것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의 전위를 의미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르도록 전압을 더 가해준 상태, 잉여로 전압을 더 가해준 정도를 우리가 과전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전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로축은 전위를 의미하고요, 세로축은 전류입니다. 전류가 클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산화, 아래쪽으로 가면은 환원을 의미합니다. 이 캐소드와 애노드 사이에 1.23V보다 적은 전위차가 걸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위아래로 곡선이 없죠. 그런데 두 전극 사이에 1.23V의 전위가 걸리게 되면은 캐소드에서는 비로소 수소 분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애노드에서는 산소 분자가 생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1.23V보다 더큰 전위차가 가해지게 되면은 두 전극이 그 여분만큼의 전위차를 서로 나눠 가지면서 전류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캐소드에서 흐르는 환원 전류하고 애노드에서 흐르는 산화 전류하고 크기가 똑같아야 하니까 주어진 그래프로부터 위로 간 만큼 아래로 간 만큼이 똑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바로 캐소드와 애노드의 각각 전위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그 가로축의 눈금을 확인함으로써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캐소드의 평형 전위가 만약에 0V였다고 하면은 0V보다 더 음의 전위가 가해질수록
과전압이 커진다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애노드에서는 평형 전위가 1.23V였다고 했을 때 그거보다 양의 전위가 가해질수록 과전압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소드든 애노드든 주어진 전기압 반응식의 평형 전위로부터 더 큰 잉여의 전위가 가해지면은 더 큰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다만 전극 반응의 특성과 전극의 재료 그리고 전해질이 뭐냐 등에 따라서 동일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과전압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좋은 촉매 전극을 사용한다면 비록 과전압에 대해서 원래 둔감하게 반응하는 반응이었다 할지라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낮은 과전압으로 빠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전기분해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평형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인데 평형 전위보다 더 높은 잉여의 전압을 실제로는 가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물을 전기분해할 때 이 잉여로 더 가해줘야 되는 전압을 가급적 조금만 가해주고도 많은 양의 수소가 생겨나도록 즉 높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분해에서 원치 않는 반응이 억제가 되면 전류가 말하자면 크면은 빠른 반응 속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소기체를 더 짧은 시간 내에 얻고 싶다면은 더 큰 전류가 흐르게 하면 되고요. 전극 표면이 넓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분해 셀의 크기를 생각하면은 전극을 무작정 크게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비용도 면적에 비해서 점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좋은 전기 촉매에는 전극이 좁아도 큰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전류값 그대로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표로서 조금 부적절합니다.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지표가 적절할까요? 이것도 단순합니다. 전류를 그냥 전극 면적으로 나눠서 비교하면 되겠죠. 그 값을 전류 밀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어떤 전기 촉매 물질로 이루어진 그 캐소드의 전류 밀도라는 것은 결국 전극 면적이 얼마냐 하고는 무관한 하나의 특성값이 됩니다. 하지만 전류 밀도가 곧 수소 발생량은 또 아닙니다. 실제 수소 발생량을 전류 밀도로 나눈 값을 우리가 퍼센티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퍼센트 값. 이것을 패러데이 효율이라고 합니다. 원치 않는 반응이 억제될수록 패러데이 효율이 높아지겠습니다. 결국 과전압이 낮을수록 전류 밀도가 높을수록 패러데이 효율이 높을수록 수소를 더 얻기 좋은 전기분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과전압과 전류 밀도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변수, 즉 과전압과 전류 밀도는 서로 지수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과전압이 올라갈수록 전류 밀도가 정비례, 선형비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함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캐소드에서의 수소 발생과 애노드에서의 산소 발생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둘 다 과전압에 대해서 지수함수적으로 전류 밀도가 증가하지만은 수소 발생 쪽이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반응식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소 발생은 수소 분자 하나의 생성으로 반응이 완료가 되려면은 전자 두 개하고 수소 이온 두 개면 되는데 산소 발생은 전자 네 개와 수소 이온 네 개가 관여해야만 산소 분자 하나가 비로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극 표면에서 산소 발생 쪽이 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의 전기분해에서 수소 발생은 산소 발생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은
수소를 원활히

얻기 위해서는 산소 발생에 좋은 전기 촉매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또 하나, 수소 발생은 수소 이온을 소모하지만은 산소 발생은 수소 이온을 도리어 내놓습니다. 캐소드에서 항상 pH가 올라가고 애노드에서는 pH가 내려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pH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캐소드 표면 근처에 수소 이온이 고갈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소 발생이 억제되는 게 당연합니다. 애노드에서도 pH가 낮아지기 때문에 산소 발생이 마찬가지로 억제됩니다. 그래서 수소 발생은 산성 용액, 산소 발생은 염기성 용액에서 일으키면 훨씬 더 원활합니다. 하지만은 바닷물 전기분해 같이 현실적인 수소 생성 환경에서는 사실상 이런 조건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극 표면 근처에 pH 변화로 인해서 반응이 억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수소 발생을 위해서 전기분해를 할때 고민거리 중에 이제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를 얻을 때 과전압을 적게 해야 되고 전류는 가급적 높게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얼마나 그물 전기분해가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패러데이 효율이 매우 좋은 지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것이 패러데이 상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분해세를 흐른 전하량과 그것을 발생시킨 화학종의 몰수, 개수는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선형으로 서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것이 패러데이 상수입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관계식인데요. 이것은 실험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크고요. 지금도 매우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는 식입니다. 이 관계식을 통해서 화학종 한 개에 전달되는 전자의 개수가 정수계 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에서는 훨씬 더 정확한 실험에 의해서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이 얼마인지 측정을 이미 했고 또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간단한 그 전기분해 실험 하나만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 관계에 기초해서 전하량 측정을 해가지고 임의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화학종이 몇 개나 되는지, 몰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주 손쉽게 정량해 낼수 있는 전기 분석법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관계식은 전기화학의 시조라고 할수 있는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마이클 패러데이에 의해서 비로소 전자기학의 세계와 화학의 세계가 정량적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는 전하량과 그 화학종의 몰수, 그 개수 사이의 관계를 이 패러데이 상수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전기분해를 할때 우리가 전하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용액 속에 들어있는 물질의 양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과학자인 마이클 패러데이의 업적이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 우리는 비로소 전기 촉매가 무엇이고 물의 전기 분해를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가 됐습니다. 전기 촉매라는 것은 전기화학 반응에 관여를 해서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주로 전극 표면에 있죠. 좋은 전기 촉매라는 것은 우선 과전압을 낮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반응만을 빠르게 하는 선택성과 계속해서 반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정성을 동시에 갖춰야만 하죠. 이 동일한 촉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양이 필요하다면 실제 응용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값도 저렴해야 됩니다. 전기 촉매는 크게 불균일 촉매와 균일 촉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불균일 촉매에는 우리가 아다시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귀금속과 또는 귀금속의 합금으로 이루어진 촉매들이 수소 발생 반응, 산소 발생 반응에 많이 쓰이는 촉매입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나노 입자라든지 또는 나노 다공성 입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균일 촉매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유기 물질과 무기 물질을 또는 금속을 서로 복합체로 만들어서 섞어서 불균일 촉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균일 촉매라는 것은 용액 속에 이렇게 고루 퍼뜨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촉매를 말하는데요. 유기 분자라든지 또는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일 촉매에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서 나노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촉매도 매우 미세한 크기 수준에서 구멍 구조를 기하학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촉매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촉매의 세계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고, 물 분해를 위한 촉매도 지금 매우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로 물의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의 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에서 수소를 얻는 것이 반드시 전기 분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전기 분해보다는 다른 방법들이 훨씬 더 많이 수소를 얻는 데 이용이 되고 있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또는 이제 땅속에 묻혀 있거나 또는 석유화학 단지에서 생성되는 이제 메테인, 메탄 가스 또는 매장돼 있던 그 천연 가스 이렇게 화석연료 등에서도 수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자력을 이용해서 고온 반응, 온도를 매우 높인 반응을 통해서도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방법들마다 탄소 배출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소를 얻는 방법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구분을 해서 색깔을 붙여가지고 수소 생산 방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청록수소라든지 브라운수소라든지 여러분들 블루수소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색깔 이름을 붙인 수소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소를 얻었느냐를 가지고 구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수소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즉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가 에너지 산업의 혁명, 자동차 산업의 혁명을 동시에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과연 기후 변화와 에너지 대전환의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에너지를 담아두는 저장 용기이면서 손쉽게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편의기구를 쓸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일 뿐이지, 전기 에너지 자체를 생산하는 과정은 사실 과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봤던 수소 분자와 수소 이온 사이의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사이 변환,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궁극적인 답이 될수 있습니다. 연료 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써서 완벽하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동시에 부산물로 깨끗한 물을 내놓습니다. 수소 전기차, 수소 환원 제철, 이런 것들이 모두 수소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수자원 문제까지도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우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비로소 이룰 수가 있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바닷물을

0: 전기분해해서 그린 수소로 우리에게 필요한 수소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궁극적인 에너지의 답은 따라서 수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술적으로도 과제가 쌓여 있고 과학적으로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기초과학과 공학을 가리지 않고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지구를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과학자, 유능한 엔지니어,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시민이 더 많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분해 수소 생산을 주제로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하필 수소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저장이 어렵죠. 저장에는 역시 화학 에너지 형태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화학 에너지를 저장해 두어야 탄소 배출 없이 전기 에너지를 쓸수 있을까요?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rain just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 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의 이제 식습관과 건강한 식단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많이 얘기하게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집밥을 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식재료 자체에 대한 혹은 음식의 어떤 영양분에 대한 그 생각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하면 했지 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소식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식단도 식단이지만 양 자체를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요즘에는 뭔가 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디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더 트렌디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 할 간헐적 금식, 거기다가

0: 간헐적 채식주의자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일상을 약간 채식주의자처럼 살아가면서 가끔 어쩔 수 없을 때만 고기 먹는 약간 이런 것까지 가보죠. 자, 요건 정말 최신 트렌드까지 가는 겁니다. 자, 소식은 별거 없어요. 덜 먹는다는 얘기만 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열량과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열량이 영어로 뭐예요? calorie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미 아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조합해서 문장이 누구 쓸 거냐? 그거에 집중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은 쉬운 것부터 갈까요, 여러분? 덜 먹다, 소식하다, 열량 섭취를 줄이다. 가장 중요한 말이네요. 너무 쉽죠? 별거 없잖아요. Eat less. 이런 뭐 대단한 걸 기대하셨나? 야, 너좀덜 먹어. 너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You should eat less. 그냥 덜 먹어. 그만 먹어. Eat less. 그죠?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체중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 일단은 덜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보다. Eat less. Eat less. 들어보세요.
1: Eat less. Eat less.
0: 자, 그 다음에 이 소식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좀 처리를 해볼 텐데 이 소식이란 게 조금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Eat a little, eat small 막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면 약간 좀잘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머리 써야 되는데 portion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회 식사를 할때 먹는 양을 portion이라고 그래요. portion. 약간 우리나라 1인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smaller portions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똑같이 식사를 할때 밥을 옛날에 한 공기 다 떠먹었으면 지금은 반 공기만 먹어. 그게 뭐예요? smaller portion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갖다 쓰시면 원어민이 이해 잘합니다. Eat smaller portions. small을 안 하고 굳이 비교급을 주는 건 평상시 식사량에 비해서 조금 줄인다는 얘기예요. 본인 기준이죠. 본인 기준. 그죠? 네. 그러니까 딱 요만큼 먹어야 돼. 이럴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 먹던 거보다 조금 줄이는 게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eat smaller portions. 사람마다 체구가 다 다르고 체형이 다른데 먹는 양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줄이는 거니까 smaller. 이해되셨죠? Eat smaller portions. 자습해서 일반화시킵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할게요. 들어볼게요.
1: Eat smaller portions. Eat smaller portions.
0: 그렇죠. 그 다음에 열량 얘기 나오네요. Calories 나옵니다. 자, 그런데 eat은요, 음식물을 입에 넣어서 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이 섭취의 개념을 이제 조금 살리자면 몸에 스며들어서 일단 섭취하다의 느낌으로 갈 때는 take in을 많이 씁니다. 저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건 먹는 거고요. 먹는 행위고 eat은 take in 요거는 뭐 먹어서 몸에 들어가서 얘가 영양분이 돼서 몸에 흡수된다. 약간 이런 느낌 뭐예요? take in 느낌 나시죠? 그래서 take in less calories라고 하면 칼로리 섭취량을 좀 줄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칼로리를 먹는다고는 안 해요. I'm trying to eat less calories. 뭐 가능은 하겠는데 굳이 권장 사항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칼로리 나덜 먹으려고 이렇게 잘안 하잖아요. 뭐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도. 그죠? 야, 너 칼로리 덜 먹어. 너 칼로리 더 먹어. 열량을 먹는다고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이왕이면 조금 더어좀 영어권에서 받아들여지는 약간 느낌을 갈려면 take in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take in 구동사니까 힘 뒤에 줘야 돼요. take in less calories. 들어보세요.
1: Take in less calories. Take in less calories.
0: 중요한 게 정리가 됐습니다. 먹다와 섭취하다의 느낌을 우리가 구분을 한 거예요.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아까 소식하다. Smaller portions. 자, 이거를 앞에다가 주어처럼 ing로 잡아서 동명사 잡아줄게요. 소식하는 게 eating smaller portions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smaller portions is good for your health. 평상시에 먹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먹는 거, 전체적으로 식사량을 좀 줄이는 거, 이게 건강에 좋아요. 자, 들어볼게요.
1: Eating smaller portions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smaller portions is good for your health.
0: 자, 그 다음 단어를 볼게요. 열량 자체를 음식에 일단 붙여보겠습니다. 이제는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이건 쉬워요. 저열량과 고열량을 얘기할 때 low와 high만 붙이면 되고 거기다가 calorie를 붙여가지고 문장 단어를 만들어주면 돼요. Low calorie foods. 이것도 S 붙여서 여러 음식의 종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Low calorie foods. 들어보세요.
1: Low calorie foods. Low calorie foods.
0: 음식의 양도 중요하지만서도 저열량인지 고열량인지 보고 양 조절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건 조금 많이 먹어도 되겠죠.

0: 고열량이니까. 근데 high calorie foods, 고열량 음식은 아무래도 줄여 먹어야겠죠? 그렇죠? 뭐 튀긴 음식이라든가 고퀄리티의 그 고열량 음식,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음식들은 좀덜 먹는 게 낫잖아요. High calorie foods. 그래서 소식할 때도 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걸 더 줄여야 되고 요걸 좀 늘려도 되겠죠? 그렇죠? 자, 들어보세요.
1: High calorie foods. High calorie foods.
0: 자, 그래서 열량을 조절하는 식단을 좀 뭐라고 하냐면요. 요건 업계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Calorie restriction diet라고 그래요. 자, 즉 하루에 이제 우리가 대사량이 뭐한2000 정도, 1500에서 2000 정도라고 보면 그 이상을 먹으면 이제 살이 자꾸 찐단 말이에요. 그 이하로 낮춰.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에 총 1200칼로리.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정도 이하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식단을 짠다. 그런다면 조절을 하는 겁니다. Calorie restriction diet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건강업계에서 좀 쓰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요. 들어보세요.
1: Calorie restriction diet. Calorie restriction diet.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열량 섭취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줄이면 체중 감량엔 도움이 됩니다. 나는 저녁 식사 때는 고열량 음식을 패려 간다. 먹는 시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낮에야 조금 고열량 음식 먹어도 밤에 이게 이제 뭐 튀긴 음식이나 뭐 이렇게 거한 거 먹으면 좀 이게 부대끼고 더살 빼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I try to avoid, 피한다. I try to avoid high calorie foods for dinner. For dinner. 저녁에는 for가 좋아요. For. 자, 들어볼게요.
1: I try to avoid high calorie foods for dinner. I try to avoid high calorie foods for dinner.
0: 좋습니다. 자, 단어 두 개만 더 할게요. 그럼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체중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과체중이나 체중 관리 실패는 여러 성인병이나 여러 또 고질병이나 아니면 뭐 만성질환으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manage one's weight. 자, manage라는 말 자체는 경영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관리의 의미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manage one's weight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체중 관리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nage one's weight. Manage one's weight.
0: 체중이 적정 체중으로 관리가 되면 나이를 불문하고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렇지만 건강이 개선되겠죠? Improve oneself. Improve oneself. Managing your weight improves your health.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건강 유지 혹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 들어볼게요.
1: Improve one's health. Improve one's health.
0: 문장으로 덜 먹는 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 덜 먹는 거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eating less를 주로 잡을까요? Eating less is a good way to manage your weight. 자, eating less is a good way to manage your weight. 체중 관리를 함에 있어 덜 먹는 건 도움이 되겠죠. 자, 들어보세요.
1: Eating less is a good way to manage your weight. Eating less is a good way to manage your weight.
0: 자, 그럼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소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첫 번째 표현은 portion이라는 단어 썼었습니다. 소식하다. Eat smaller portions. 에서 붙여서 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Eat smaller portions. Eat smaller portions.
0: 이게 됐으면 열량에 관련된 얘기로 곧장 넘어가면 좋겠죠? 고열량이라면 high calorie foods. 들어볼게요.
1: High calorie foods. High calorie foods.
0: 자, 마지막 복습. 체중 관리를 하다. manage 동사. manage one's weight. 들어볼게요.
1: Manage one's weight. Manage one's weight.
0: 자, 오늘은요. 소식과 그 다음에 열량. 열량이 높고 낮은 그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요. 방송 놓치셨으면요. 혹은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여러분이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홈페이지 찾을 수 있고요. 여기 앱도 있으니까요. EBS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듣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kill versus technique. Skill versus techniqu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skill 그리고 technique. 많이 비슷한 단어들 같죠? Okay, let's take a look at skill first. 네, 첫 번째. skill 이거는 능력 혹은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외래어로 스킬이라고도 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발음을 제대로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름절로 skill. skill. 네, 연결하셔야 됩니다. skill. Very good. Okay, 뉘앙스 잘 볼게요. 어떤 것을 잘 해내는 능력 혹은 기술입니다. So, skill refers to the ability to do something well. Okay? 그리고 기술을 의미하는 가장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is a skilled negotiator. I need to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Skill, 능력, 기술, skill.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능력 있는 협상가야. She is a skilled negotiator. 자, 여기 보시면 skill 이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써 있어요. 그래서 ed를 붙이면 능력 있는가 됩니다. She is a skilled 협상가 negotiator. She is a skilled negotiator. So this means that she is really good at negotiating, okay? 그래서 협상하는 것을 정말 잘한다, 능력 있다라는 뜻이죠. She is a skilled negotiator.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어. 자, 나는 필요가 있어. I need to improve, 향상시킬 뭐요? My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 능력이 되겠죠. I need to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Okay, 여기서는 communication skills 이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Okay, 영어권 나라들에는 정말 의사소통 능력이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Okay, 그리고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능력, 여기 skill은 S를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스킬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스킬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그런 세트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S를 붙입니다. I need to improve my communication skills.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일은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해. Okay?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Okay? 여기서도 skill은 능력보다는 여기는 기술입니다.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The job requires many skills. 다음은 technique를 넘어갈게요. Okay, 기술 혹은 기법이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technique, technique. Okay, nique라고 N-E-E-K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technique, technique. Okay, very good. Okay, technique 같은 경우는 예술, 과학, 운동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방법입니다. Okay, so technique refers to something that you do in order to have a particular result or improvement in something, usually in arts.

sciences and sports. Okay? 그리고 능력을 얻을 수 있게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Okay? So, skill 같은 경우는 그냥 능력을 뜻하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technique입니다. Okay? 그래서 어떻게 보면 technique는 skill보다 더 개념이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She mastered the technique. His technique was faulty. Technique, 기술, 기법. Technique,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온 종일 그 기술을 연습했어. Okay? I practiced, 나는 연습했어, the technique, 그 기술을 온종일, all day.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네, 그래서 능력을 가질 거면 뭔가 실제로 뭔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그 기술입니다. Technique, okay?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그리고 그 스킬을 얻을 수 있기 위해 이 테크닉을 연습을 하는 거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어. She mastered. Master는 느낌이 있죠? 네, 완벽하게 뭐를 익힐 때 master라는 동사를 씁니다. She mastered 그 기술을, the technique. She mastered the technique. 자, 어떤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게 되면 아무래도 능력도 얻을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의 기술에는 결함이 있었어. 네, 결함은 fault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His technique was faulty. His technique was faulty.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His technique was faulty. His technique was faulty. 네, 정리해 드릴게요. Skill, 능력, 기술을 의미합니다. Okay? 그래서 뭔가 잘하기 위해서 너 그거 잘한다. Oh, you've got some skills.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스킬을 얻을 거면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술 혹은 기법을 technique라고 표현합니다. technique는 skill보다 개념이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Okay, skill, techniqu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is a skilled negotiator. She is a skilled negotiator. She is a skilled negotiator.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I practiced the technique all day. Excellent work, everyone. Good job. All 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테마는 바로
1: decisions.
0: 네, 결정입니다. 결정 내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죠.
1: Alrigh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m indecisive about many things.
0: 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유부단해요 라는 내용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조던 씨입니다.
0: 네, 조던 씨고요. 미국에 사는 분이에요. 자, 그럼 조던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고 올까요?
1: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0: 친구들 사이에서 악명 높다고 하네요. 문장을 같이 보죠.
1: Jordan said,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0: 네, 친구들과 가족 사이에서 저는 notorious, 이따가 네,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Notorious는 악명 높은 거예요. 유명한 건데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거죠.
1: It's a bad famous.
0: Yes, 예, 그래서 for being indecisive, 우유부단한 걸로 유명해요. 우유부단한 걸로 악명이 높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Alrigh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I'm notorious for being indecisiv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1: So when it comes to the smaller things, she's not great at deciding. So her friends and family probably never ask her about them.
2: 그래도 사실 결정을 잘 못 내려도 그래도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1: Of course.
2: 그럴 때마다 또 어려움을 겪고 하는 것
1: That's
2: 같습니다.
1: True.
2: 자, 그러면 조던 씨의 영상을 한 줄 한 줄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1: Let's start.
0: I'm notorious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for being pretty indecisive. Now, I'm not proud of it,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and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1: I'm notorious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for being pretty indecisive.
2: 네, 저는 악명 높아요.
1: Notorious. Notorious.
2: Notorious. 어떻게 보면은 꽤 난이도가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Notorious, famous for something bad.
1: For something bad. Yeah. So we would say like criminals can be notorious, like ones that everyone knows about.
2: 네.
1: Right?
2: 악명 높은 notorious criminals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사실은 famous라고 바꿔서도 될 때도 많아요.
1: Oh yeah.
2: She's famous for being late all the time. 항상 지각하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그때 이거를 이제 부정적인 거니까
1: yes.
2: She's notorious for being late all the time.
1: Uh-huh.
2: Notorious라고 말을 바꿔주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죠.
1: Yeah, so instead of using famous, if you use notorious, we already know the thing that they're famous for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not positive.
2: 네.
1: It doesn't have to be super serious. It could be even something like she's notorious for biting her nails.
2: 네.
1: Right. Just a bad habit.
2: 그렇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나쁜 거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고 또 famous라고 했을 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좋다는 건지 나쁜 거라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 그거를 그냥 확실하게 해 주는 역할인데요. I'm notorious. 그런데 amongst라고 했습니다. Amongst 뒤에 st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1: Yeah, you could say among my friends and family as well because basically you know, within your group of people,
2: 네,
1: like
2: 똑같아요.
1: among them, 네, amongst them.
2: 네, my friends and family, friends and family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일단 my friends and my family에서 my가 두 번 반복되니까 한 번 없앴고 my family and friends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1: Friends and family. 네. I mean, you can say it any other way, but the most common way is definitely friends and family. So just memorize it.
2: 네. 그냥 외워두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friends and family 형태로 많이 쓰이고요. 또 한국어에서는 가족들이랑 가족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도 많이 쓰지만 영어에서는 families라고 해버리면 이 한 가족, 이 가족,
1: yeah.
2: 여러 집들을 가리켜버리니까
1: yeah, It's all the families in our neighborhood, 네. right? Not just my family.
2: 네, 만약에 가족들이라는 의미로 여러 사람을 구분해주고 싶다면 family members라고 해야 됩니다.
1: That's a good
2: 네,
1: way to
2: members,
1: say it.
2: 네.
1: Family members or members of my family.
2: 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family 단수 형태로 해주면 가족들 전체를 가리키게 돼요. For being pretty indecisive. 아주 우유부단한 것으로 악명 높아요. Famous도 famous 뒤에 for 붙이잖아요. Famous for doing something or being some way.
1: Yeah.
2: Notorious
1: for
2: 합니다.
1: You use it exactly the same way. Next he says, now. I'm not proud of it,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2: 여기서 now는 물론, of course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I'm not proud of it. 그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이럴 때가 많습니다. 언제?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이 그냥 없을 때가 많아요.
1: Yeah.
2: That's the way I am.
1: That's the way I am. Like, I don't care. We can 네. do this or that. I don't know.
2: 네, 원래 저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느낌을 메시지를 담아서 하고 있는 문장 같습니다.
1: So, because she doesn't have an opinion on something, she says, and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2: 네, 그리고 저는 I don't like when, 아니면 I don't like it when 이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1: Yeah.
2: 네,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싫어요.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어떤

0: 것에 있어서의 결정 내리는 사람이
1: Yeah.
0: 되라고 하는 게 싫어요. 이 문장은 조금 더 쉽게 만들면 When people ask me to
1: Decide something.
0: exactly decide something, 뭔가를 결정하라고.
1: Or decide on something, depending on the situation.
0: 네, decide something, decide on something 둘다쓸수 있고 여기서는 재미있게 be the
1: Decider.
0: decider of something이라고 했습니다.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1: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0: Now가 다시 한번 쓰이고 있어요. 네,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또 이런 면도 있다라고 할때
1: Yeah.
0: now를 자주 쓰는데
1: It's like
0: 여기서도
1: saying a different side, a different side.
0: 네, 다른 사이드. 물론 이런 면도 있어요라고 해서 똑같이 물론이라고 번역을 해보고 물론 there are
1: Occasions,
0: 네, occasion.
1: there are times.
0: There are times where 또는 when도 괜찮습니다. Something i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어떤 것이 정말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떤 사항이 정말 중요하고 제 삶에 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때도 있죠. 영향을 주다 affect.
1: Effect. It affects our
0: 네,
1: life.
0: it affects my life directly. 그럴 때도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고요. Occasion 이야기 잠깐만 더 해보자면 occasion은 이제 예를 들어서 there are occasions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따라 웬일이야? 오늘 왜 그렇게 멋지게 차려입었어?
1: Yeah.
0: 할때 what's
1: What's the
0: the
1: occasion?
0: occasion? 무슨 일이길래?라고 할 때도 자주 쓰입니다.
1: Yeah, what's the occasion?
0: What's the
1: Why are you
0: occasion?
1: wearing a suit and tie?
0: 예, 아니면 갑자기 친구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뭐 배우자가 그냥 꽃다발을 줘요. 그러면 thank you, but what's the occasion?
1: Yeah, it's our anniversary. You forgot?
0: That's a disaster. Okay.
1: Okay, so what does she do in that case if it's very important and affects her life? She says,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0: 그러니까 중요한 거, something important that affects her life directly 그런 거라면,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을 해보고, and I'll be,
1: Decisive, decisive.
0: 네, 결단을,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결단을 내릴 거예요. I'll be decisive. 네, decisive는 결단력 있는 또는 결정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1: Oh, yeah.
0: 이번에는 결정적인이라는 뜻으로 예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this. She played a decisive role in the negotiation process.
0: 이 문장을 보시고 결단력 있다라고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1: Of course.
0: She played a role. 그녀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역할을 하다라고 할때 play를 하거든요. play라고 쓰는데 in the negotiation process,
1: Right.
0: 협상 과정에서 그녀가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이 협상이 잘 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decisive를 쓰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영향 쪽에 가깝지 결단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1: No,
0: 아닙니다. 네.
1: right.
0: 문맥을 잘 살펴주세요.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nna eat or where we're gonna hang out, I don't have an opinion.
1: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nna eat or where we're gonna hang out,
0: 네, 그래서 중요한 거라면은 she'll actually put in the effort to
1: Right.
0: think about it and be decisive.
1: Decisive.
0: But if it's something small, 작은 거, small things, small decisions to
1: Yeah,
0: make.
1: or unimportant.
0: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like what food we're going to eat. 여기서 what food we're going to eat는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사실 food를 안 써도 돼요.
1: Yeah, what we're going to
0: 네,
1: eat.
0: 뭐 먹을지.
1: Of course, it's food,
0: Yeah, of course
1: hopefully.
0: you will
1: Not like
0: eat.
1: paper. You're not eating paper.
0: No. Or where we're going to hang
1: Hang
0: out.
1: out.
0: 여기서는 제가 번역을 어디에서 만날 건지라고 했는데요. Where are we hanging out today? 이렇게 말하면 우리 오늘 어디에서 놀 거야라고 굳이 번역하기보다는 어디서 만나?
1: Yeah, just where we're gonna meet,
0: 네.
1: probably in Korean.
0: 그래서 이제 오늘 친구들 만날 거예요라고 말할 때라든지 오늘 친구들 만났어요. 친구들 만나서 놀았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냥 I met my friends 해도 돼요. 그런데
1: Yeah,
0: I
1: I hung out
0: hung
1: with my
0: out with
1: friends.
0: my friends
1: Yeah.
0: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나서 뭐 공부하거나 아니면 뭔가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0: 그냥 놀았다. 네.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걸 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yes.
0: hang out 쓰였고요.
1: Hang out. It's a great one. She says, I don't have an opinion.
0: 네.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는 I don't have an opinion. 의견이 없대요.
1: She saves all of her thinking power for the big decisions,
0: big
1: right?
0: Big ones, yes.
1: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er clip.
2: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1: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0: I don't like being asked라고 했잖아요. Mm-hmm. 질문을 받는 걸 안 좋아해요. Mm-hmm. 이거는 앞에 나왔던 것처럼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네, 이렇게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Mm-hmm. 그래서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Mm-hmm.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mm-hmm.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걸 안 좋아해요.
1: And why is that?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0: 사실 I never am 보다는 I am never가 더 많이 쓰이는 형태이긴 하지만
1: yes.
0: 여기서는 조던 씨의 지금 생각의 그 흐름을 생각해 보면은 I never 아직 동사까지 생각하지 않고
1: right.
0: 다른 동사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1: Of course.
0: I never see him anymore. I never do my homework. 뭐 하려 mm-hmm.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I never am able to. 네, 이렇게 갔기 때문에
1: mm-hmm.
0: I하고 am 사이에 never가 왔고요. 이 부분 재밌는 것 같아요. Make an answer.
1: Make 답변. an answer.
0: 네. 답변을 만들 때 usually you don't say make an answer for everything.
1: No, you wouldn't. You give an answer or come up with an answer.
0: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make a decision하고 굉장히 잘 yeah.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1: So it works. You know, make an answer.
0: 네, make an answer. 그다음에 생각을 해서 어떤 답변을 만들어낸 느낌이니까
1: yeah.
0: form an answer
1: yeah,
0: or
1: form an answer.
0: Form an opinion.
1: Form an opinion.
0: Form an opinion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 게 mm-hmm.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판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아직 자기가 결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기사 같은 걸 읽어보고
1: uh-huh.
0: and then
1: you can form an
0: opinion
1: after you get more information.
0: 네, 의견을 드디어 이제 가지는 거죠.
1: Uh-huh.
0: 그런 의미로 make an answer 쓰였습니다.
1: Yeah.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m notorious amongst my friends and family for being pretty indecisive. Now, I'm not proud of it,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re I have no opinion on certain things, and I don't like when people ask me to be the decider of something. Now, there are occasions where something's really important and it affects my life directly, so I really think about a decision and I'll be decisive, but if it's something small, like what food we're going to eat or where we're going to hang out. I don't have an opinion. I don't like being asked which way we should go because I never am able to make an answer.
0: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볼게요. 먼저 이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Be notorious for 동사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으로 또는 뭐뭐 해서 악명 높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 have an opinion이라고 하면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have no opinion on something 하면 뭐뭐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은 우유부단함, 결정을 잘 못 내리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I'm indecisive about everything. I wanna eat ice cream and then wanna eat yogurt instead, or like you and then not like you. How do I make a decision that'll determine the rest of my life if I'm indecisive about giving a song a thumbs up or thumbs down?
0: 네, 첫 번째로
1: Kimmy
0: 씨의
1: says,
0: "포스팅부터 다시 보면요. I'm indecisive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 우유부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I will want to eat ice cream and then want to eat yogurt instead.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가 갑자기 그거 말고 요거트를 먹고 싶어 할 때도 있고요. Or like you and then not like you.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변덕스럽다는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1: That's right. And the next one is posted by Jake.
0: How do I make a decision? 어떻게 결정하는지.

0: 결정을 내리나요? Mm-hmm. That'll determine the rest of my life. 제 인생 나머지 여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있잖아요. Mm-hmm.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나요? If I'm indecisive about giving a song a thumbs up or a thumbs down. 어떤 노래를 듣고 이걸 추천하는지 추천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를지 싫어요를 누를지 조차도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m-hmm. Again, smaller decisions I think tend to be harder sometimes.
1: Yeah, that's for sure. Okay. Well, anyway,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mm-hmm. that we had. So how about you guys? Are you decisive or indecisive 네. about big or small things?
0: 네, 여러분은 결정을 잘 내리시는 편인가요?
1: Mm-hmm. You should let us know. And in the meantime, we'll see you next time.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Okay, bye.
0: 감사합니다.
1: Bye.

0: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을 한번 좀 가볼까 합니다.
1: 가봐야죠. 가봐야죠. 네네. 예.
0: 제목이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 Part 1인데요.
1: 네네.
0: 어떻게 좀 쓰고 다니세요? 제가 미국에서는
1: 네.
0: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1: 그쵸.
0: 다들 쓰고 다니는데 오히려 저는 한국에 왔더니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1: 이게 선글라스도 어떻게 보면 네.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0: Right, right.
1: 저도 손에 잡히는 곳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바깥 활동을 막 오래 하지 않으니까
0: 네.
1: 선글라스를 잘 안 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안경을 끼니까
0: 그렇구나.
1: 안경이랑 선글라스랑 이중으로 껴봤거든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아니, 네. 제 주위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착용하는 거가
1: 네.
0: 살짝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1: 저도 선글라스 한번 꼈다가 너무 연예인인 척한다 이런 소리 조금 들은 적 있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1: 예.
0: 자, 아무튼 오늘은 선글라스 파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응?
0: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왜냐면, 저거 하나 주세요. 이런 경우 보통 없잖아요.
1: 그쵸.
0: 자기 얼굴 이렇게 모양이라든가 기타 등등 좀 따져보죠.
1: 네, 그리고 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랑 착용을 해서 내가 거울로 내 모습을 봤을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0: 저 완전 다릅니다.
1: 그래서
0: 제가,
1: 꼭 트라이 해봐야 돼.
0: 예전에 온라인으로
1: 예.
0: 잘못 썼다가,
1: 아이고.
0: 괜찮아서 했더니, 눈알만 거의 가리는 수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1: 반품행.
0: 아,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아하,
0: 와우.
1: 또 컬러 문제로 뭐 여러 고민하시는 분들
0: 맞아요.
1: 많죠.
0: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어야겠죠. 한번 다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우, 요거 선글라스 요거 써봐도 될까요?
2: You like these?
1: Yes.
2: Yeah.
1: 응,
2: Huh?
1: 써봐도 될까요?
2: Sorry?
1: Try.
2: Oh, can you?
1: Yeah.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Just came in?
2: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ry them on.
1: Brand new.
2: New,
1: New,
2: yes.
1: one new. 와우,
2: Really
1: 와우.
2: fresh.
1: 아우, 근데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혹시 흰색으로 있어요? 응.
2: Style,
1: My
2: very
1: style?
2: stylish,
1: Yeah, my
2: yes.
1: style. But do you have a white color?
2: White.
1: White.
2: A white.
1: White.
2: White.
1: White color.
2: We might have a pair.
1: 응?
2: I'll go and check.
1: Pair?
2: We might have a pair.
1: Have a pair.
2: We might.
1: You might.
2: I'll go and check.
1: 아, 오케이, 체크.
2: 오케이.
1: 오케이,
2: 좋았어.
1: 체크.
0: 자, 오늘은 선글라스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대화를 좀 풍부한 표현을 활용을 해서
1: 네.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선글라스 파는데 갔는데,
1: 네.
0: 너무 예쁜 게 많은데,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딱 있는 거죠.
1: 오, 써봐야죠.
0: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네.
0: 네.
1: Can I try on? 여기서 왠지 끊어도 될것 같아요.
0: 오케이.
1: 예. 할수 있을까요? 이 선글라스를.
0: Yeah.
1: 그러면 these sunglasses예요.
0: 오.
1: 이거 또 함정으로 두신 것 같은데.
0: 속지 않아요.
1: 그럼요. 제가 잘
0: 오케이.
1: 빠져나왔습니다.
0: Alright, so can I try on, 뭐를요? These sunglasses? 정답?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sunglass라고 해버리면은 알이 한쪽만 있는 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보통
1: 네.
0: 그렇게는 좀 애매하지 않나요?
1: 그러니까요. 근데
0: 네.
1: 그렇게 또

0: 이걸 복수로 써야 되는 걸 설정해 놓은 것도 되게 좀 야속해요, 가끔은. 아니, 당연히 이걸 한쪽만 쓰는 사람이 어딨지?
1: 그렇죠.
0: 네, 그런 생각해요,
1: 근데
0: 저는.
1: 영어에서는 단수 복수를 좀 맞추는 편이어가지고, 그쵸? 발
0: 맞아요.
1: 두쪽을 얘기하면서, sunglasses. 이건 마치 바지를 pants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0: 네.
1: 돼요, sunglasses. Alright. 자, 그런데, 써봐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동사로요?
0: Can I try? Try.
1: Try.
0: Yeah.
1: Okay. 자, try 뒤에 on까지 사실은
0: Try on.
1: 덩어리입니다.
0: Yes.
1: 자,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옷을 입거나,
0: 네.
1: sunglasses를 쓰거나, 단순히 뭐 glasses를 쓰거나, hat을 쓰거나, 신발을 신거나,
0: 예.
1: 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착용한다라고 할 때, 동작을 강조할 때, 예를 씁니다. Remember this?
0: 네.
1: Okay, put on. 예를
0: Put
1: 들어서,
0: on.
1: 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어, I'm putting on my shirt.
0: Yes.
1: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Okay? Oh, she's putting on her hat. 막 한참 이렇게 쓰고 있다든가.
0: 네.
1: So, 뭔가 착용하는 동작을 강조할 때, put on인데, 이 put on이 가장 큰 개념이고요.
0: 네.
1: 그 아래 조금 더 세부적인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자, 그
0: 오.
1: 중에 하나가 try on.
0: Try
1: try
0: on.
1: 하는 게 뭐예요?
0: 시도하다.
1: 시도하다.
0: 네.
1: 그래서 얘는, 동작 중에서도 한 번쯤, 한번 써보다, 한
0: 네.
1: 번쯤 착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상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한번, 입어보던가.
0: 그래서 can I 하고 물어보게 되는
1: 맞아요. 그래서
0: 거군요.
1: 우리가 옷가게 같은 데에서는 보통 put on보다는 try on을 많이 해보죠. 한번
0: 네.
1: 해보고,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말고니까. 그래서 한
0: 에헤.
1: 번쯤 입어보다, 뭐, 착용해보다. Throw on은 however, 이것도 입는 거긴 한데, 동작 강조인데, 뭘까요? 어떻게 입는
0: 근데
1: 걸까요?
0: 솔직히 얘는 조금 생소한데,
1: 네.
0: throw는 뭔가 걸치는 느낌?
1: 맞아요.
0: 오.
1: 그러니까 옆에 살짝 걸친다기보다는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0: 에.
1: 던지는 거죠, throw가.
0: 에.
1: 그래서 보통 급하게 걸쳐 입고 어딜 나간다라고 할 때,
0: 아.
1: 그렇죠. 그래서 뭐, 안경 같은 것도 빨리 나가야 돼서 그냥 throw on 한다든가, 재킷
0: 아.
1: 같은 거 throw on, 후다닥! 내가 마음에 드는 거든 아니든 내가 급한 거예요. 네.
0: 예.
1: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패밀리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 거가 아닌 거 한번 써볼게요.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하려고 try on을 썼고요. So try on 명사.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를 착용해보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명사다. 예를 들어, eat this. 그런 것들은 명사가 가운데로 와야 돼요.
0: Try it
1: Try
0: on.
1: it on, 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Try on this skirt.
1: 그렇죠. Try on this skirt. This skirt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가운데 넣을 수도 있어요. 원하면.
0: 아,
1: Try
0: 그래요?
1: this skirt
0: Skirt on.
1: on도 가능은 합니다.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스카프를 한번 착용해 봤어. 과거로.
0: I tried it on
1: The
0: the scarf.
1: scarf. I tried
0: Yes.
1: on the scarf. 한번 해봤지? 어울리나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Okay?
0: Yes.
1: 동작 강조입니다. 이 친구도요. 자, 읽어볼게요. Hey, try on the skirt.
0: Try on the skirt.
1: Oh, I tried on the scarf.
0: I tried on the scarf.
1: Alright. 자, 여기서 응용 들어갈게요. 아까
0: 네.
1: 대명사는 try와 on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저 이거 입어봐도 돼요? 저 이거 한번 써봐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0: Can I try it on?
1: Try it on, yes.
0: Yes.
1: This면요.
0: Can I try this on?
1: 그렇죠. There you go. So 이걸 해본 이유는 아 대명사는 가운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Try on this 어색합니다. Alright. 읽어볼게요.
0: 네.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1: 오케이.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론이죠. 뜨끈한 신상이에요.
0: You can. They just came in. 지금 막 왔어요. 네, 그런 느낌이라 진짜 신상과 연결이 되나 봐요. 근데 you can. 너는 당연히 할수 있어.
1: 맞아요.
0: 이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뭔가 you absolutely can. Absolutely can. 뭔가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될것
1: 와.
0: 같아요.
1: 이 단어 스펠링 계속 틀렸었는데
0: Yes.
1: 막상 맞네요. 오케이.
0: 중간에 쉬면 틀려요.
1: Okay.
0: 거침없이 가야 돼.
1: Alright, absolutely라는 단어 썼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걸 가져왔어요. 저거
0: 네.
1: 좋아요.
0: 예.
1: Absolutely도 좋고 확실히 분명이라고 해서 Certainly.
0: Certainly.

0: 본적 있나요?
1: 네.
0: 오케이, 여러분들 이 단어도 같이 적어 두셔야 됩니다. Certainly라고 하는 거. Certainly. 자, 그런데 얘는 강세가 앞에 이에 강하게 들어가요.
1: 네.
0: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certainly 이렇게 깔끔하게 발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T를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certainly처럼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try 해볼게요. Certainly, certainly.
1: Certainly, certainly.
0: 자, 이 certainly가 어려우신 분들은 더 쉽게 surely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요.
1: 네.
0: 확실히, 아,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죠. Oh, you surely can, or you sure can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아, 다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보세요. 신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몇 개가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물건이 방금 이제 들어온 거다. 이거
1: 예.
0: 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신상을 썼어요. 자, 어떤 동사 썼을까요?
1: came, come.
0: 아, come.
1: 네.
0: 그다음에
1: in,
0: in.
1: come in.
0: 인이 뭐예요?
1: 안으로.
0: Right. So come in은 오다가 아니라 들어오답니다.
1: 네.
0: 근데 사실 우리말로도 어 이거 방금 들어왔어요 이렇게도 좀 쓰지 않나요?
1: 그죠,
0: 그렇죠?
1: 그죠.
0: 그래서 come in 같은 경우에 재고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아예 신상으로 들어온 거다 가능합니다. Alright, so come in 들어오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 모델 방금 들어왔어요. 완전
1: 아,
0: 뜨끈뜨끈 신상이에요.
1: this model
0: Just?
1: just come in, just came in.
0: 그렇죠. This model just came in. How about this?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그거 언제 들어왔어요?
1: When did you come in?
0: 그거는 너는 언제
1: 아,
0: 들어왔냐죠.
1: 그러네요.
0: 그게 언제 들어왔냐.
1: When did it come in?
0: 그렇죠. Oh, when did it come in? I didn't
1: Yes.
0: know.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뭐 단골 손님이 있었나 보죠.
1: 네.
0: 그거 언제 들어왔지? 이러면서. Okay, very nice.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model just came in.
1: This model just came in.
0: When did it come in?
1: When did it come i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물건, 어떤 뭐 상품이라든가,
1: 네.
0: 혹은 특히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1: 새로운
0: 그 영화
1: 영화가
0: 언제 나오지? 하나 못 기다리겠다. 이럴 때는 보통 무슨 어디 재고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come out을 많이 쓰게 됩니다.
1: Come
0: Okay,
1: out.
0: so the movie just came out.
1: Yes.
0: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Certainly, 여기 강세 주고요.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0: Okay,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 네.
0: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맞아.
0: 이런 경우가 꼭
1: 아.
0: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나 사이즈가 안 맞아요.
1: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집에 검정색이 있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만큼은 화이트로 한번 트라이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랄까요?
0: 그쵸?
1: 있거든요. I like th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하얀색으로 그거가 있나요? 그런가 봐요. 그럼 I like the style. 스타일이 마음에 드니까 스타일이 I like 하는 거죠.
0: 스타일이 스타일이니까. Okay,
1: Yes.
0: so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Yeah.
0: 그렇죠. 외래어로 아예 스타일이라고 쓸 때, 그렇죠? 보통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패션 아이템스 같은 데 많이
1: 맞아요.
0: 쓰게 되죠. Style. 읽을 때요. 너무 스타일 해서 T 사운드를 너무 세게 내려고 하지 말고 걔를 된소리 좀 비슷하게 내주면 좋아요.
1: 쌍디귿으로.
0: 그죠. 스타일에 오히려 더 가깝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Style, style.
1: Style, style.
0: 그렇죠. So I like the style, but 자, 이 뒤에 나온 패턴은요.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글라스를 살 때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뭔가 마음에 드는데 다른 색으로 뭐 있냐라고 할때쓸수 있는 필수 패턴이죠. 바로 have something
1: Something
0: in
1: in
0: 어떤 색상. 네.
1: 아하.
0: 그래서 이게 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쓸수 있어요. 저희 그거 있다. 이 색상으로 있다. 또될수 있고.
1: 네.
0: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요거 요거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We have it.
0: Yeah, we have it. 근데 검정색으로.
1: We have it in black.
0: 그렇죠. We have it in black. Mm-hmm. 이번에는 질문해 볼게요.
1: 네.
0: 어, 모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Oh. Right? 어, 혹시 이 모자 가지고 있나요? 혹은 이 모자 있나요?
1: Do
0: 초록색으로.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1: Yes.
0: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이 있다. 그럼 그걸 다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나쁘지 않죠? 슬기 씨가 이거 한번 나눠보실래요?
1: 나눠요. Do you have it? Yes. We have it. Do you have this hat?
0: 그렇죠.
1: Yes.
0: 무슨 색상으로가 뒤에 들어가죠. 같이 한번 낭독해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1: We have it in black.
0: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1: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Alright. 자, 그리고 부정문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바로, 어, 저희 그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노란색으로는요. 저희 그거 노란색으로는 없어요.
1: Oh, we don't have it in yellow.
0: 그렇죠. We don't have it in yellow. 이렇게요.
1: 와우.
0: 어, 요즘에는 그 외국인들이 한국 그 패션 아이템스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1: 코스메틱부터
0: 오, 그럼요. 어,
1: 패션 아이템도 진짜
0: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 종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1: 보통은 뭐 이제 마트나 시장에 가도 영어를 다들 우리 상인분들이 하실 줄 알더라고요.
0: 맞아요. 요즘에는 네. 진짜 그 어떤 직종이든 간에 기본적인 거는 다 하시더라고요.
1: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네. 또 뭔지 알아요? 그런 분들이 왕초보 잘 봐요.
0: 어, 그럼.
1: 나 왕초보 우리 슬기 씨 영어 정말 잘해. 하시면서 또 알아봐 주시니까.
0: 너무 좋아요.
1: 정말 우리가 큰일 하고 있구나. 우리 마유쌤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0: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교재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1: 진짜 감사합니다.
0: 멀리서 약간 평.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Okay.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And yes. this is very important. Check this out. 아, 하나 있을지도 몰라요.
1: 오.
0: 제가 가서 확인할게요. 재고를 한번 보는 거예요.
1: Yes. Oh, we might have a... I'll go and check.
0: 네.
1: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었어요. Uh-huh. 우리 또 그, go and...
0: 맞아요.
1: Something.
0: 가서 뭐 하겠다.
1: 그렇죠. 오, 근데 저 이거 진짜 조금
0: 이거 헷갈리죠?
1: 네.
0: 자,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1: 저는 왜냐면 여기가 어. 하나니까 그냥 we might have one.
0: 맞아요. 그거를 그러려면 어가 이상하죠.
1: 그러니까
0: we might have one. 오, 예, 좋아요. 그러면은 보통 보세요. 그 안경이나 선글라스는 그리고 양말도 그렇고요.
1: 예.
0: 그 바지도 그렇고요.
1: 예.
0: 하나의 뭘로 이루어져 있죠?
1: 하나의
0: 하나의
1: 면으로. 바지가 면.
0: 저 죄송한데 선글라스는 면을 만들기 좀 힘들죠.
1: 하나의 물건.
0: 아니요. 하나의 묶음인데 한.
1: 한 묶음.
0: 쌍시옷이 들어갑니다. 한.
1: 쌍. 아.
0: You know what it is.
1: 어, 하나. 그러면 트윈? 쌍둥이.
0: 네.
1: 트윈.
0: 그냥 제가 답을 열 걸 그랬어요. 여러분 불편하셨죠? 자, we might have a 한 쌍, right? I'll go and check. 정답은.
1: 아, 아.
0: Yes.
1: Pair of gloves. 알아요.
0: 그렇습니다. A pair of gloves, right? So a pair, one pair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을 단체처럼 마치 그룹인 것처럼
1: 쌍이니까 이게
0: 맞아요.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We might have a pair of these sunglasses, you know?
1: 오.
0: Okay. 자,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조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확실한 중요한 이병적 패턴입니다.
1: 네.
0: 바로 확신 훅 떨어지게 만든
1: might.
0: Might. Might 동사 원형. 여러분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입에서 나오죠?
1: 그죠.
0: 네, might 뒤에 동사 원형을 쓰면 확신이 있다, 없다?
1: 없다.
0: 확 떨어져요.
1: 네.
0: 아, 일지도 모른다. 내 말을 너무 믿진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있을 수 있는데 가서 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내가 뭐 슬기 씨 하나 주려고 샀어요. 근데 당신이 그거 좋아할지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요.
1: You might in mind?
0: 아?
1: In your mind.
0: 자, 마음에 드는 건 좋아한다고 하면 되죠? 저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 You might like 웃긴.
0: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

0: You might like
1: 네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걸로 제가 또 많이 앞서갔네요.
0: 가슴을 막 치고 싶은데. 예. So you might like it. 자, how about this? 그녀가 집을 살지도 몰라. 근데 확실하진 않아. 그녀는 집을 살지도 몰라.
1: She might buy a house.
0: 그렇죠. 자, 처음에는 어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might의 동사원형 그거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she might buy a house. 처음엔 출발하지만 연습이 되면서 더 편해질 겁니다.
1: 그리고 이게 might가 물론 may의 약간 과거죠.
0: No.
1: 아니에요?
0: may보다 더 확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어쨌든 형태는 과거니까 she 다음에 올 때 s 안 붙여도 되는 거죠.
0: she 다음에 올 때 she might. 그런 건 없어요.
1: 아, 얘는 조동사니까.
0: 조동사잖아요.
1: 아, 맞네요.
0: will도 맞아요. 보세요. 아, she wills.
1: 아,
0: 이상하지 않아요?
1: 그런 역사가 없네요.
0: 그런, 전혀 상관이 예. 없습니다. 자, might은 그대로 무조건 주어가 뭐든 간에 똑같고요. So
1: 네.
0: she might buy a house. 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방금은 엄청 어색하게 했지만 나중에 연습을 하면서 본인도 노력해야 돼요.
1: 네.
0: 확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1: 없어요.
0: 그러면 보세요. 그녀는 올지도 몰라.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 예.
0: she might buy a house. 표정이나 이런 거.
1: 예.
0: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연기하면서 나 확신 없단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You might like it.
1: You might like it.
0: She might buy a house.
1: She might buy a house.
0: 아하,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기는 하지만 확신이 확 떨어질 때는 might을 썼어요. 그렇죠?
1: 네.
0: 근데 뭔가 정황상 이게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이 강력하다면 자, 보여드릴게요. She might like it. 그녀가 그거 마음에 들어 할지도 몰라. 근데 만약에 분명히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는 걸 거야. 강하게 확신이
1: 강하게. 올라가면. She must like it. Yes.
0: 볼게요.
1: No.
0: Alright. So might은 확신이 아주 떨어지고 must는 확신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1: 우후.
0: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oh, she must like it. 이러면 그녀는 그게 마음에 드나 보구만. 이렇게 강해집니다.
1: Yes.
0: 이런 것마저도 방금 제가 했었던 표정이나 억양이 있었죠? 다 따라오셔야 돼요.
1: Yes.
0: Okay. So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복수로. 자,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1: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2: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3: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2: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네, 직접 소리내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프런의 동생이죠. Try on something.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명령어로 이 치마 입어봐. 이 치마 입어봐.
1: Try on this skirt.
0: Try on this skirt. 자, 두 번째. 나 그 스카프 둘러봤어. 한번 해봤단 얘기예요.
1: 네. I tried on
0: the
1: scarf.
0: Scarf. I tried on the scarf.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선글라스 써봐도 될까요?
1: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0: 그렇죠.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같이 읽어볼게요. Try on this skirt. I tried on the scarf.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Very nice. 자, 다음은요. Have something mm-hmm. in 어떤 color.
1: Yes.
0: 가보겠습니다.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있어요. 저희 그거 검정색으로 가지고 있어요.

0: 이거는 셔츠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죠,
1: Yes.
0: 그렇죠? 자, 이거 해볼게요. 이 모자 초록색으로 있어요? 이 모자 초록색으로 가지고 있나요?
1: Oh,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0: In green. 저는 초록색 모자 되게 좋아하는데.
1: 어,
0: 자,
1: 그래요?
0: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스타일은 마음에 드는데, 흰색으로 있어요? 자, 일단은 나눌게요. 저는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1: I like the style.
0: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흰색으로?
1: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0: In white. 여기서는 이제 선글라스 복수기 때문에 댐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We have it in black. Do you have this hat in green?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3: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2: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3: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Oh, can I try on these sunglasses?
4: You certainly can. They just came in.
1: Oh, I like the style, but do you have them in white?
4: White. We might have a pair. I'll go and check.
1: Okay.
0: 그렇죠.
1: Wow,
0: great job, you
1: wow.
0: guys.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Only if you work hard.
0: There you go. 조건을 세게 걸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ave something, 그 다음에 in 뒤에 색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어떤 가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오십시오.
0: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선글라스 사러 갔던 거 기억나세요?
1: 오, 기억나요.
0: 네. 그때 선글라스는 패션의 완성이다.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고 그때 sunglasses가 맞다라고 네. 했던 것도 다 했던 것 같은데요.
1: 그리고 색깔 찾던 것도 기억나요?
0: That's right. 네.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이거 뭐라 그럴까? 거기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물론 이제 친구랑 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사장님한테 어떻게 좀 어리숙해 보이나요? 물어보는 거죠.
1: 그쵸,
0: 네,
1: 그쵸.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마지막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1: 좋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를 한번 사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Ta-da! Oh,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Lucky?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One pair?
2: One pair of
1: 아!
2: glasses.
1: 와!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2: You want it?
1: 이거
2: Yep.
1: 썼었잖아요,
2: You wanna
1: 내가.
2: buy?
1: No, no, no. 매치 with this
2: Match.
1: sunglass 어울려.
2: Oh.
1: 매치. 이거 썼을 때
2: Uh-huh.
1: 나 do I look good?
2: Oh, do you look good?
1: Yeah.
2: Oh,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2: Yeah.
1: Sharp?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Sharp on me?
2: Like good.
1: Good.
2: Good, really good.
1: 오, 오케이. 그러면 뭐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2: You want them?
1: Okay, I believe you. You
2: Yep.
1: say look good, so I will take it.
2: Oh,
1: Yeah.
2: very good decision. They're really nice.
0: 네.
1: 네.
0: 진짜로 어리숙해 보인다고 그랬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뭐 물건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걸 또
0: 네.
1: 영어로 할래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0: 그래도요, 우리 이거 요즘에 이런 쇼핑 관련돼 있는 내용도 많이 하다 보니까
1: 네.
0: 해외 나가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1: 그럼요.
0: 단순하게 앱을 활용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뭐 틀려가면서 해보는 거죠. 나 어울리냐? 뭐 다른 색상 있냐? 이게 또 해외여행 갈때또 즐거움 많이
1: 요미.
0: 계시니까.
1: 그럼요.
0: That's right. 그거 할때 조금 더 매끄럽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Today's
3: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4: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4: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스토리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네.
0: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하나 남았어요. 원하는 뭐 사이즈나 색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겠죠.
1: 예. 자, today is your lucky day. 오늘의 너의 행운날. We have one. 우리 하나 있어요. Left. We have one left. 여기 뭐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요?
0: 자, 여기서 사실은 이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나온 단어이긴 하는데요.
1: 네.
0: 우리가 보통 안경이나 무슨 뭐 선글라스나 뭐 팬츠라든가
1: Yeah.
0: 이런 것들, 뭐 socks 이런 것들은 한 쌍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했거든요.
1: Yeah. One pair.
0: Okay.
1: One pair left. 그때 제가 트윈이라고 해서 망실살 많이
0: 네.
1: 당했죠. 예.
0: 근데 왜냐면 제가 해석할 때 하나 남았어요. 우리 보통 이러지. 누가 한쌍 남았어요. 잘안 하잖아요.
1: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건 안
0: 네.
1: 맞죠.
0: 그래서
1: 예.
0: 오늘 좀 힌트 드렸습니다. 한번
1: 네.
0: 맞는지
1: 감사합니다.
0: 볼게요.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Perfect.
1: Yes.
0: So, pair는 한 쌍, 혹은 뭐두 개가 한 세트인 것,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뭐, you know, 양말이든 뭐
1: 양말,
0: 바지든
1: 네,
0: 다 포함입니다.
1: 장갑,
0: Yes,
1: yes.
0: yes.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뭔가 남아있어요, 뭐가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은 we have 뭐뭐,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oh, we have one pair. We have one pair. 그 괜찮은데 이 뒤에다가 left라는 거 하나만 붙여주면 남아있는 거딱 하나예요라는 걸 강조를 해줘요.
1: 완전 사야 될것 같은데요?
0: 이거,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1: 이거
0: 느낌.
1: 완전 내가 사면 솔드 아웃인데?
0: 그러니까요.
1: 내가 당장 사야겠어.
0: 그리고 사서 가면 이제 뒤에서 하나 더, 이럴 수 있어요. So we have one pair left. Left 붙으니까 남아있는 것을 더 강조.
1: 네.
0: So, have something. 여기서 left 추가해서, 아, 몇 개가 남아있다. 자, 예를 들어서
1: 네.
0: 어떤 가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 두 쌍이 남아있어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남아있다.
1: 네.
0: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위로 갈게요.
1: We have two pair left.
0: Two pair?
1: two pairs
0: 그렇죠.
1: left.
0: 얘도 복수 취급해 줘야 돼요. Uh-huh. Right? Pair 덩어리가 두 개다. So we have two pairs left. 자, 그리고 이런 말은 은근히 많이 듣죠.
1: 네.
0: 아, 호텔 방을 예약을 하려고 할 때
1: 예.
0: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막 방이 예약이 돼버리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저희는 오직 방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1: 아하.
0: 이거 어떻게 할까요?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1: We have a room left.
0: A room left? 자, 이것도 좋은데
1: 예.
0: a room left 이러면 뭔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충분히 강조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래요?
0: 저라면
1: 네.
0: 괜찮아요. 그것도 구조상으로는 맞는데
1: only one room.
0: One room. 저라면은 그냥 a room 이거보다 only one room 해서 심지어 더 강조.
1: 그러면 이 only를 여기다 써도 돼요?
0: 어디요? We have only two pairs
1: 네.
0: left? Of course.
1: 아...
0: 그러면 심지어 더 얼마 없다 강조해주겠죠.
1: 아, 완전 빨리 사야 될 수밖에 없게끔.
0: 바로 예약해버리게
1: 네.
0: 되는.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have two pairs left.
1: We have two pairs left.
0: We have only one room left.
1: We have only one room left.
0: There you go.
1: Yes.
0: 자, 그리고 이거 잠깐 하나 볼게요.
1: Mm-hmm.
0: You're lucky. Today is your lucky day라고 얘기를 했어요.
1: Mm.
0: 이 lucky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행운.
0: 행운, 운이
1: 네.
0: 있는 이런 뜻이
1: 네.
0: 있죠. 그리고 비슷하게 또요. In luck이라는 표현도
1: 아.
0: 있습니다. 이것도 운이 좋은.
1: 그렇죠.
0: 행운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약간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Oh, you're in luck. 이러면 아, 오늘 운 좋으시네요. 저희 물건 하나 남아있거든요. 이런 뜻이 괜찮은데 you're lucky라고 하면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나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You're lucky. 이러면 너 운 좋은 줄 알아.
1: 오.
0: 너 진짜 내가 너 혼내려고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남한테 경고하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이 친구는 말할 때 좀 주의해야 됩니다.
1: 아.
0: Alright. So 이거는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는 해요.
1: 네, 네, 네.
0: So 읽어볼게요. Oh, today i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네, 항상 왜 하나만 남아 있다고 하는 걸까요?
1: 정말 항상 매진 임박이래요.
0: 맞아요.
1: 그리고 계속 나와요.
0: 그리고 어떤 한정 세일이라고 하지만 1년 내내 세일인데도 있죠.
1: 갈 때마다 세일이래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다음은요. 저 이거 쓰니까 좀 어리숙해 보여요? 이러면서
1: 오.
0: 약간 의견을 물어보죠.
1: 그렇죠. Do I look too in these? 여기서 in these가 이게 선글라스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인가 봐요. 선글라스를 쓰니까 Do I look too young? 예, 어려 보인다라는 얘기죠. 어리숙한 게.
0: 오케이. So 여기서 look은 보는 게 아니라 보인다.
1: 보이니까.
0: So do I look? 저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1: Too
0: young하게 in these. 자, 여기는 의문, 뭔가 희한한 좀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1: 의역을 많이 해야지만 해석이 가능해요.
0: Alright. 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지금?
1: 젊은 거요.
0: 젊은 거요. 저
1: 네.
0: 젊어 보이나요? 근데
1: 네.
0: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1: 좋은 건데요.
0: 네. 근데 어리숙한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나요?
1: 아, 제가 문해력이 조금 딸려가지고.
0: 아이고, 맙소사.
1: 어리숙해 보인 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뭔가
1: 어리숙해 보인다.
0: 날렵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스마트한 느낌이 아니라
1: 잘
0: 뭔가를 모르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그러면은 약간 stupid 느낌인가요?
0: Stupid, okay.
1: 예, too stupid.
0: 스타이피드.
1: 아, 오늘 stupid.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Alright, 자, stupid. 자, 오늘은요.
1: Dorky.
0: Dorky.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아.
0: 제가 좀 이따 그거 스튜피드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1: 네.
0: 지금 dorky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리숙한 촌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1: 오.
0: 이 dork는 약간 실없는 바보 같은 이란 뜻인데
1: 예.
0: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1: 약간 그러니까, 귀엽게.
0: Right. 아까 stupid 있죠.
1: 예.
0: 걔는 오히려 굉장히 강해요.
1: 좀 나빠요.
0: 걔는 뭐 사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멍청한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써요.
1: 네.
0: 하지만 약간 dorky하다, 살짝 silly하다 이러면은 오히려 귀엽다라는 뜻으로도
1: 아.
0: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안경을 이렇게 써는데 안경이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1: 아.
0: 좀 귀여울 수는 있죠.
1: 제 근데, 스타일이에요.
0: 네, 근데 뭔가 sharp한 느낌은 떨어지니까
1: 그렇죠.
0: 이 친구가 저 약간 조금 dorky해 보여요. 이렇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So dorky, 어리숙한, 촌스러운.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방금 말씀드린
1: 예.
0: 실없는
1: stupid
0: silly
1: 아 silly
0: 네 이걸 왜 제가 드렸죠? 예. 오케이 silly
1: yes.
0: 이것도 실없는인데 이 silly도 stupid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silly는 아이한테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n't be silly
1: 맞아요.
0: 실없게

0: 울지 마. 이거는 막 무슨 뭔가 두뇌를 활용하는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그게 아니고 그냥 아유 실험 얘기하지 마. 그럼 귀여운 느낌으로.
1: 고만 장난쳐.
0: 아,
1: 이런
0: 맞아요.
1: 느낌.
0: Okay? So dorky, silly. 좀 이래 보여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In these가 나왔는데,
1: 네.
0: these가 아까 뭐일 것 같다고
1: 저는
0: 했죠?
1: sunglasses 같은데요.
0: 맞아요.
1: 예.
0: 여기서는 이 sunglasses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예.
0: 그 안에서 제가 dorky해 보이나요? 이렇게 쓴 거죠.
1: 어허. 예.
0: 그러면 여기서 in이 안에서니까, 여기 안에서니까, 의역을 하면 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1: 이거를 쓰니까.
0: 맞아요. That's right.
1: 예.
0: 자, 이렇게 이 명사가 옷이든 안경 같은 거든
1: 네.
0: 그 안에서라는 얘기는 그걸 입은 상태로 혹은 뭐를 입으니까가 되는
1: 예.
0: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어에서는 이걸 입는다고는 안 하고 쓰다라고 하죠.
1: 그쵸.
0: 착용한다고 하죠.
1: 네.
0: 말이 조금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옷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셔츠를 입었을 때 in this shirt 이러면은 이 셔츠 입으니까
1: 아하.
0: in these sunglasses 이 선글라스 쓰니까
1: 쓰니까.
0: 이해하셨어요?
1: Yeah.
0: So in은 wearing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헉, 너 귀여워 보인다. 그 cardigan 입으니까
1: You look
0: 일단
1: cute.
0: you look cute인데
1: You
0: 그
1: look cute.
0: cardigan 안에서 귀여우니까
1: In the
0: 그렇죠.
1: cardigan.
0: In the or in that cardigan.
1: Yes.
0: 자, how about this? 헐렁한 바지 있잖아요.
1: 네.
0: 그 약간
1: Loose
0: 힙합 바지
1: pants?
0: 같은 거. 루스도 좋은데 baggy한 거
1: 아,
0: 아세요?
1: baggy
0: Okay,
1: pants.
0: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춤을 추고 있어.
1: 네.
0: baggy 팬츠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0: 그렇죠.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1: 어허.
0: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저도 옛날에 한때 또 baggy 팬츠 유행일 때
1: 그래요?
0: 그런 거 바닥 쓸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1: 요즘에도 everyday baggy pants
0: 이제는
1: 입으시잖아요.
0: 살쪄서 그런 거고요. 그때는 그냥 유행이었던 거고요.
1: 예.
0: 존중해 주세요.
1: 아이,
0: 네.
1: 그럼요.
0: 오케이.
1: Respect.
0: Okay. Alright. So 요 정도로 뺄 수가 있겠죠.
1: 네.
0: Alright. So you look cute. He is dancing. 여기까지도 문장은 돼요.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아니라 카디건입니다, 여러분.
1: Cardigan.
0: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You look cute in the
0: Oh, he
1: cardigan.
0: is dancing in baggy pants.
1: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0: 자, 이번에는 저 너무 이래 보여요. 한번 해볼게요.
1: Hmm?
0: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0: 자, 다음 문장은요.
1: 네.
0: 오히려 아주 세련돼 보여요.
1: 오,
0: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1: 사장님은 지금 거짓말 하시나요?
0: 약간 세일즈가 필요하나요?
1: 네, 그래요. Actually, they look very on you. 아까는 in these였는데 on you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Look very 세련. 세련되다.
0: 네.
1: 아.
0: 아, 이거 왠지 알것 같기도 한데요.
1: You look very
0: 힌트를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
1: 좀 약간 도시적이다. 이런 느낌이죠.
0: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그렇다고 시티가 들어가진 않죠.
0: 그건
1: 우리는
0: 아니고요.
1: 근데 도시적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0: 굉장히 그
1: 예. 네.
0: 칭.
1: 아.
0: 칭.
1: 이거 소문자예요?
0: 네.
1: Sharp.
0: 오케이.
1: 예, sharp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군요.
0: 네.
1: sharp 할게요.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오호,
0: 맞습니다.
1: sharp.
0: 자, sharp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날카로워 보인다. 그러니까 그게 의역이 좀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 그쵸.
0: 굉장히 세련됐다. 아니면 요즘에는 뭐 요즘엔 edgy가 있다라고 하죠.
1: 맞아요.
0: 그것도 영어로는 있긴 있어요.
1: 오.
0: edgy하다. 근데
1: 오.
0: 그거 말고 sharp가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1: 네.
0: So 그것들은 굉장히 sharp해 보여라고 했고요. 아, 참고로 sharp 말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혹시 이런 형용사 들어봤어요? put together.
1: 어?
0: 네.
1: 아니요?
0: 자, put together. 얘는요, 뭔가를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건데요.
1: 예.
0: something is put together 돼 있다면요, 굉장히 깔끔한,
1: 와.
0: 뭔가 정리된이라는 뜻이어가지고,
1: Oh,
0: you look very put together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뭔가 완성이 된 느낌이다.
1: 아하.
0: 네, 딱 모아져 있다. 그리고 나 오늘따라 화장을 했는데 피부가 굉장히 put together 해 보여. 이렇게도 많이 써요.
1: 오, 그래요?
0: 그럼 피부가 뭔가 결이 정돈이 되고 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하셨는데
1: 네.
0: 여기는 좀 어둡게 된 것 같고 여기는 허옇게 된 것 같고 여기는 안 묻은 것 같고
1: 그럴 때 있어요.
0: 막 사방팔방이 때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런 게 아니에요. put together는 완전히 이렇게 고르게 다 돼 있는 겁니다.
1: 나 컨디션 괜찮지? 메이크업 잘 됐어. put together.
0: Oh, you look very put together.
1: Yeah, yeah.
0: Your skin looks very put together.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뭐해 보인다라고 하려고 동사를
1: look
0: 썼어요.
1: 네.
0: Oh, look 형용사. look 형용사. 형용사에 보이다는 우리 한 1억 번 했죠.
1: 두고에서. 예.
0: 그런데 누구에게 그래 보인다라고 할 때는 추가 아니라 못 썼어요.
1: on이네요.
0: on을 썼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 옷이든 선글라스든 신발이든 당신한테 올려놨더니 당신 피부에 올려놨더니 좋아 보인다.
1: 완전 샤프해 보였어요.
0: 그래서 on을 쓴 거예요.
1: 아하.
0: So 오늘은 look 형용사에서 조금 더 가서 look 형용사 on someone.
1: 네.
0: 누구에게 어때 보인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좋은 걸로 대부분 쓰긴 하겠죠.
1: 아 여기서 여기서 그럼 데이가 선글라스인가 봐요.
0: 그렇죠.
1: Sunglasses look very sharp.
0: Sharp on you. 너에게 sharp해 보인다. 아 좋은 케이스로 많이 쓰지만 물론 아 좀 안 어울리게 보여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모자 너한테 귀여워 보인다. 자 그러면 그 모자는 귀여워 보여부터 해보세요.
1: The hat. Looks cute.
0: Cute. 근데 너에게.
1: On you.
0: On you. 너에게 얹으니까.
1: Oh.
0: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그에게. 자, 그 shirt는 완벽해 보여.
1: The shirt look perfect.
0: Looks perfect.
1: Looks perfect.
0: 그에게.
1: On him.
0: Him. There you go.
1: Yeah.
0: 저 누군가에게 아 위에 얹는구나 피부에다가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e hat looks cute on you.
1: The hat looks cute on you.
0: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1: The shirt looks perfect on him.
0: Mm-hmm. 그리고 자 보세요. 아까 전에 do I look too dorky 이렇게
1: yeah.
0: 얘기했잖아요. 근데 actually 이렇게 됐죠. 제가 해석 어떻게 해놨어요?
1: 오히려.
0: 오히려라고 했어요. 당신이 말한 것과 오히려 반대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네.
0: 오히려 세련돼 보인다. 이 actually라고 하는 거 뉘앙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사전 찾으면 사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1: 네, 사실은.
0: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비밀로 한 게 있는데 그런 사실 이게 아니에요, actually.
1: 예.
0: 오히려라는 뜻에 가까운 사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0: 보통.
1: 네.
0: 오케이, 오히려 이렇게 할 때는요. 그런 느낌이 바로 actually가 되겠습니다.
1: Yes.
0: 네, 예를 들어서 마유는 저기 뭐야, 돼지고기 안 좋아하죠? 이랬어요, 저한테.
1: 예.
0: 그때 오히려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틀린 그거를. 그래서 오히려는 제가 의역을 좀 많이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아 그것보다는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바꿔줄 때
1: 네.
0: actually 이렇게 씁니다.
1: 아.
0: Right. 자 읽어볼게요.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네, 마지막입니다.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오, 네. 맞아요. 아니, 사장님이 또 워낙 많은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정확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0: 아, 눈이 또
1: 네.
0: 확실하죠.
1: I trust your, I'll take that. 나 이걸로, 그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판단을 믿는다 이거잖아요. 지금 거의 심사위원이거든요.
0: 네네.
1: Judgment예요. 네. judgment.
0: Okay.
1: Yes. 명사가 와야 될 것 같아요.
0: 자, 여러분 스펠링을 yeah. 잘 한번 보세요. J-U-D-G-E-M-E-N-T.
1: Yes.
0: Alright,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1: 아, 이가 안 들어가요?
0: 네.
1: 왜요?
0: 이게 스펠링에서 이가 탈락을 해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다라고 할 때는 judge라고 하면서
1: 네.
0: J-U-D-G-E-M-E-N-T. G-E가 맞아요.
1: 에이.
0: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이거 동사 써보라고 제가 할게요.
1: 정말 귀신이세요.
0: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이게 명사가 되면서 판단이라고 될 때는요.
1: 이가
0: 탈락합니다. 이런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근데 심판도 젖지 아닌가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때는 이걸 쓰는데 그때는 얘가 명사가 됩니다.
1: 그렇군요.
0: Alright, so 오늘은 동사는 judge. 그리고 U의 강세를 주고요. D 사운드는 굳이 세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judge, judgment. Mm-hmm.

0: 정도도 충분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 judgment 발음 한번 해볼게요. D 사운드 크게 내지 마시고요. 가보겠습니다. Judgment, judgment.
1: Judgment.
0: 오,
1: judgment.
0: 훨씬 좋잖아요.
1: Oh.
0: 자, 그리고 저 뭐 살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 get, have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1: 네.
0: 더 액티브한 느낌으로 어, 내가 걔네 챙길 거예요. 이런 oh. 느낌으로다가 so 오늘은 I will take 뭐뭐
1: yes.
0: 라고 해서 어, 저 그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1: 네.
0: 예를 들어서 it 단수로 해볼게요. it 제가 그거 살게요. 저 그걸로 할래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1: Mm-hmm.
0: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어, 그거 제가 어, 할게요, 살게요.
1: I'll take the red one.
0: 어, I'll take the red one.
1: Mm-hmm.
0: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I'll take it.
1: I'll take it.
0: Oh, I'll take the red one.
1: I'll take the red one.
0: 본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Judgment 강세 주의해서요.
1: Yes.
0: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0: 네, 미션 정리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is?
0: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사장님 판단을 믿어요. 그거 살게요.
1: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2: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3: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2: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Yes, 네, 집에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in 명사. 이 명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옷을 입은 게 될 수도 있고
1: 네.
0: 뭔가를 착용한 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가볼게요.
1: 예.
0: 어, 너 그 카디건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자, 어순대로 갈게요. 너 귀여워 보여.
1: You look cute.
0: 그 카디건 안에서 말이야.
1: In that cardigan.
0: 그렇죠.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1: Mm-hmm.
0: Here you go. 그는 헐렁한 바지를 입고 춤추고 있어. 그는 춤추고 있어.
1: He's dancing.
0: 오케이. 배기한 바지를 입고.
1: In baggy pants.
0: In baggy pants. 그 mm-hmm. 안에서 춤추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요. Dorky 기억나시죠?
1: 네.
0: 저 이거 쓰니까 어리숙해 보여요? 너무 어리숙해 보이나요?
1: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0: In these.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cute in that cardigan. He is dancing in baggy pants.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자, 이번에는요. I'll take 뭐뭐. I will 해도 되지만 I'll take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Yes.
0: 자, 그거 살게요. 저 그거 살게요.
1: I'll take it.
0: I'll take it. 어, 저 이걸로 살게요.
1: I'll take this.
0: I'll take this. Or this one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저 그 빨간색으로 된 거 할게요.
1: Oh, I'll take the red one.
0: There you go. 알, 읽어볼게요.
3: I will take it. I will take this one. I will take the red one.

0: Al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3: Do I look too dorky in these?
2: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3: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Today's your lucky day. We have one pair left.
1: Wow! Do I look too dorky in this?
4: Actually, they look very sharp on you.
1: Oh, I trust your judgment. I'll take them.
4: Great choice.
1: Yes.
4: Okay, let me get them for you.
0: Yes. Uh-huh.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난 더울 때 너무 싫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te it when it's hot.
0: There you go. I hate it or it 빼도 된다고 했었죠. I hate when it's ho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이거는
1: 네.
0: 사실 처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응용 문장 더 많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바로 in 명사. 인 명사. 자,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
1: 오.
0: 너 귀여워 보인다. 그 바지 입으니까.
1: 와우.
0: 조금 일부러 길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뭘 하려고 그럴 때 아우, 그거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아우, 뭐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You don't need to 동사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아우,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때 You don't need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You don't need to 동사란 표현으로 뭐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안 해도 돼요 라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You need to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혹은 You have to 동사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You don't need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안 하셔도 돼요 라는 의미가 돼서요, You don't have to 동사, You don't need to 동사 둘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뭘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You don't need to 동사를 통해서 어우,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혹은 어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라는 문장.

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걱정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때는 don't 동사입니다. Don't worry. 이 표현이, 어우, 걱정하지 마. 라는 의미고, 에이,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You don't need to worry가 됩니다. 그래서 살짝 어감 차이가 있죠. 아우,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약간 어감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지켜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don't need to worry.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need to worry. 라고 얘기를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를 때는요, 바로 hurry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둘러라고 얘기를 할때 hurry up 이라는 걸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면 서두르지 마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n't hurry가 된다면, 에이, 서두를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할 때는 you don't need to hurry가 되니까 요것도 어감 차이 지켜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아우, 서두를 필요 없어. You don't need to hurry.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on't need to hurry.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need to hurry. 아우,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라는 문장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표현 한번 보죠. 이번에는, 에이,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마워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thank라는 동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대상이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고마울 때 thank you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에휴, 고마워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you don't need to thank me 이렇게 얘기를 해서 you don't need to thank me. 아,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on't need to thank me.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need to thank me. 라고 얘기를 해서, 에이,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Don't thank me. 라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You don't need to thank me. 아유,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어감 차이 느껴지시죠? 자, 그럼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에이, 완벽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완벽해지다. 일단, 완벽한이라는 형용사가 뭐죠? 그치, 바로 perfect라는 게 있죠. 그래서 be perfect라고 얘기를 하면 완벽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에이, 완벽해지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you don't need to be perfect 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너무 완벽해지실 필요 없어요. 라는 의미로,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on't need to be perfect. 한 번만 더. 시작. You don't need to be perfect. 라고 얘기를 하면 완벽해지실 필요가 없어요.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라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You don't need to be perfect. perfect가 아니고 perfect. P 소리와 F 사운드도 조금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안 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you don't need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don't need to worry. You don't need to worry. You don't need to hurry. You don't need to hurry. You don't need to thank me. You don't need to thank me. You don't need to be perfect. You don't need to be perfect.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네요. 아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는 거, you don't need to worry. 라고 배웠다면, 이렇게도 여러분 좀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아유, 우리를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혹은, 아우, 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누군가를 걱정할 때는요, 전치사가 바로 about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worry about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대상 혹은 어떠한 것을 걱정하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요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us.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us. 그러면은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아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정말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아우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아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라는 거 You don't need to hurry 라고 배웠다면 시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에이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 그거 하실 필요 없었잖아요. 혹은 그거 하실 필요 없었습니다. 과거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you don't가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그쵸. 바로 didn't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 나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I didn't need to hurry. I didn't need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나 그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얘기는 주어 didn't need to 동사. 아, 그거 대상이 그거 할 필요 없었는데 여러분이 다양하게 또 응용할 수 있는 문장 시제를 바꿔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didn't need to hurry 라고 얘기를 해서 시제도 바꿔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라고도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서두르세요. 그쵸? You need to hurry. 아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You don't need to hurry.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오늘 배운 문장들을 응용을 하면은요 정말 많은 문장들을 오늘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with you today. 안녕하세요. 네, 매일 10분 영어. 네,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That's right.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자신감까지도 올리시려면 맨 처음 the first step is really important. We're gonna find out how much you know. 얼마나 아는지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도전 들어갑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really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신 거 맞죠? 그냥 빨리 답이 날려줘. 자, 이런 식으로 계신 거 아니죠? 아, 전체 내용은 이거를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환불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100%의 확실성은 없지만 한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보자고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뭐해 보자고 라는 식의 느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영어는 뭘까요? 그렇게 권유라는 거니까 let's see 그 다음에 이걸 주의하세요. if가 아, 이때는 만일의 뜻이 아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다. whether라고 하잖아요. w-h-e-t-h-e-r 근데 그 발음이 기니까 그 단어가 기니까 구어체에서는 if라는 단어로 다

거의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let's see if 뭐뭐 인자인지 보자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장 한번 구체적으로 상황 설정 들어가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기억나시죠? 상대편한테 뭐뭐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Let's see if였고요. 뒤에 구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동작 부분만 바꾸시면 되겠어요. Let's see if we can get it. 구하다가 계시죠? 가장 흔한 동사가 계시고요. 일부러 힘을 넣어서 무엇인가 가져오는 거면 take it. 아시겠죠? 사는 거면 buy 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져오는 거면 bring it이시죠. 자, 그래서 let's see if we can. 여기까지가 포인트입니다. Let's see if we can get it. 자, 찾을 수 있는지. 그러면 똑같아요. Let's see if we can find it. 어렵지 않죠? 연기할 수 있는지. postpone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고쳐선 더 쉽게 put, 잡아서 off, 지금이 아니라 멀리 띄워놓는다 해서 put it off. Let's see if we can put it off. Let's see if we can put it off. 빨리 하면 put it off, put it off. 됐죠? 그걸 고칠 수 있는지 보자고, let's see 한번 보자고, if we can fix it. 됐죠? 그래서 fix까지요. 자,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요 네 가지를 보고 따라 읽으시면 의미 없다고 늘 말씀드려요. We can have a meaningful time. Okay? Not meaningless time. So that means you're going to repeat after me. 따라 하셔야 되고요. 그 전엔 당연히 한번 try it out. 혼자 해보셔야 돼요. 자, 갑니다. 첫 번째 거는요.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Your turn. 네. Let's see if we can get it. 글자가 아니라 장면 떠올리셔야 돼요.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Your turn. 네, let's see if we can find it. 됐죠? 자, 그 다음 거는요. 연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Your turn. 네, let's see if we can put it off. Put it off.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고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해서 고치다라는 얘기죠. 자, your turn. 네, let's see if we can fix it.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Modern Times라고 하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에 보면은 계속 나사를 갖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고치다 하면 저는 양손으로 이렇게 뭐 가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냥 왜 이렇게 하나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궁금해하지 않으셨다면 섭합니다. For your reference, okay? That's that movie, all right? From that movie, I learned this action. Like this, gesture. 됐고요. 자, 그 다음에 step 2.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되게 쉽잖아요. Let's see if까지 바로 나옵니다. Let's see if we can. 그렇죠. get이 얻다잖아요. 그런데 환불이 영어로 refund예요. refund. refund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환불받는 거니까 a refund고요. 전액이면 full. 그렇죠? 예, 그래서 let's see if we can get a full refund.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for this라고 씁니다. 그래서 for this. 부분만 환불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partial, P-I-P-A-R-T-I-A-L 해서 partial refund라고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는 전체를 다 환불해 주죠. full refund 됐습니다. So let's see if we can get a full refund for this. 리듬 타시고요. 여기 다른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let's see.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자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 if we can find 해도 되고요. 그렇죠? Let's see if we can find. 그 다음에 다른 자리가 하나면 another seat. 여러 자리면 other seats. 해서 여러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근처에. 그래서 here 혹은 around here 다 좋습니다. here까지. Let's see if we can get 아니면 if we can find other seats here. 됐죠? 맨 마지막. 내일 회의를 연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러면 Let's see if we can put off. 아까 나왔던 put it off에서 it를 빼버리고 put off까지 쓰시면 돼요. Let's see if we can put off. 뭐예요? 그 회의를, the meeting, 그 다음에 tomorrow. 바로 연결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try again에서는요. 이게 포인트가 앞에 나왔던 것 중에 이게 다 부담되면 그냥 하나만 기억해도 행복해진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하시면 되고요. 발음을 읽어드리거나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읽어주시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나 이거 전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한번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자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I don't like this at all. 빨리하면, I don't like this at all. I don't like this at all. At all처럼 들려요. 그랬더니, Let's see. 한번 보자고. If we can get a refund for this. 물론, 일반적으로 환불은 전액을 다 환불받잖아요. 근데 굳이 강조를 하고 싶으시면, get a full, F-U-L-L 써서 get a full refund 하셔도 되고, free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오늘도요,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You've come a long way. Just 10 minutes, but you did a wonderful job. 아시겠죠?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다음 시간 뵐 때까지요, 잘 챙겨두시고, 또 서로서로 좋은 에너지 주위에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Big Dink, they're ready.
1: Everybody steady. One.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봐.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했어요.

0: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친구들 안녕. 난 벨리.
1: 나는 민우야.
0: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의지, 의지예요. 여러분, 의지가 무슨 뜻일까요?
4: 의지는 계속 끈기 있게 하고 도전하는 그런 게 의지 아닐까요?
5: 저는 의지를 계속 도전하고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 같은데?
3: 맞아,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것도 이 단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렵죠. 의지라는 말은 어떠한 일을 해내려는 마음을 말해요. 나는 의지가 강해서 한번 마음먹은 건 꼭 해!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 제니와 민우에겐 어떤 의지가 있을지 궁금한데, 혹시 나 이거 꼭 해볼 거야 이런 거 있나요?
5: 제가 텀블링 학원을 다니는데요. 손 없이 옆돌기를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아주 열정으로 해보고 싶어요.
3: 덤블링? 어떻게 덤블링을 하지?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해내려는 마음인 의지와 항상 짝꿍처럼 붙어나